좋아. 이젠 무서운 옛날 이야기도 영영 안녕이겠네. 아침이면 도착할 거야. 너의 사촌 다샤가 절대 늦으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서 이쁜 옷으로 갈아입자. 봤지? 우리 진짜 닮지 않았니? 아, 그래. 너한테 내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여기는 우리 귀염둥이, 여긴 내 사촌 다샤야. 귀염둥이가 널 만나서 기쁜가 봐. 너를 만나면 기뻐할 친구가 또 있어.

여기저기 금방 찾아볼게. 고마 어딨어? 여기서 잠깐 쉬고 있을래? 금방 올게.

그래,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기절까지 했겠어.

안 닮은 것 같아? 다음 작품으로는 뭘 그려볼까? 그래, 이때라도 내가 그려줄게. 어서 같이 사야지.

알았어? 아! 널 이쁘게 칠해주는 걸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옥스퍼드 팡.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옥스퍼드 탕.
1: 해부도.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4: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기 거북아, 여기서 기다리면 엄마 거북이가 곧 올 거야.
1: 안쪽도 거의 완성돼가고 있어.
0: 디니 덕분에 집이 왈.
2: 거의 다 완성했는데.
3: 홍순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0: 벌써요?
3: 아빠가 간식 준비해 놓을게. 빨리 와.
0: 아기 거북이 집도 지어야 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고.
1: 그러게, 콩순이가 두 명도 안 있고.
0: 아, 바로 그거야, 피미. 포미, 나랑 똑같이 변신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콩순이 놀이 어때?
2: 콩순이 놀이 재밌겠대. 어때? 콩순이랑 똑같지?
4: 거의 똑같아.
0: 먼저 이렇게 눈썹까지 가리고 눈은 이렇게 가리면 됐다.
4: 우와, 제법 콩순이 같아.
0: 포미, 응? 이제부터 넌 콩순이가 돼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2: 응, 걱정 말라고. 신난다. 나는 귀엽고 착한 콩순이랍니다. 응? 뭉치잖아. 콩순이처럼. 뭉치! 이거 떨어뜨렸어.
5: 응? 안녕, 콩순아.
2: 내가 잠깐 들어줄게.
5: 고마워. 콩순이 뭔가 달라 보이는데. 알았다. 하트 선글라스를 썼구나. 예쁘다.
2: 맞아. 그럼 난 이제 갈게. 다녀오십니다.
3: 그래, 콩순이 왔니? 얼른 씻고 와서 간식 먹으렴.
2: 네.
0: 뭐해?
2: 아니야.
0: 뭐해?
2: 뭐야? 쉽지 않은데.
0: 콩순이니까 콩순이 침대에 누워서.
3: 콩순아, 다 씻었니? 응? 우리 콩순이 많이 피곤했구나.
2: 왜요, 아빠?
3: 콩순이 놀이라니, 정말 깜빡 속을 뻔했네.
2: 그쵸, 그쵸? 똑같죠?
3: 그럼 우리 콩순이 놀이 조금만 더 해볼까?
0: 아기 거북이가 엄마 거북이를 무사히 만나서 정말 다행이지?
4: 근데 포미는 잘하고 있을까?
0: 그럼, 이제 들어가서 얼른 바꿔야겠다. 내일 봐, 티미.
4: 안녕, 콩순이.
3: 우리 콩순이 정말 잘 먹는구나.

0: 이걸로 진짜를 가려보자. 간지간지간지간지간지. 간지간지. 아하! 이쪽이 진짜 우리 콩순이였구나.
1: 아빠 너무해요. 진짜 콩순이도 몰라보고.
0: 그럴 리가. 더 놀고 싶어서 아빠랑 약속 안 지키는 우리 콩순이 아빠가 보자마자 알아봤지.
1: 이제 안 그럴게요.
0: 어? 어?
1: 흐트트트. 야, 멍미. 어? 이번엔 콩콩이로 변신했잖아.
2: 여기 들어가 보자. 어서 오세요. 갖고 싶다.
3: 그럼 사면 되지.
2: 돈이 부족해. 근데 이건 살 수 있어.
1: 와, 그 바지가 직접 만든 바지라고?
2: 응. 어때?
1: 알록달록 진짜 예뻐.
3: 혜민이 못하는 게 없네.
4: 고마워.
1: 혜민, 내 것도 만들어주면 안 돼?
3: 나도.
4: 그래, 뭘로 만들어줄까?
1: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장갑.
3: 난 가방.
2: 덕바지.
5: 난 머플러.
4: 콩순이는 장갑, 포미는 가방, 뭉치는 턱받이, 코디가 머플러, 추리는 양말, 맞지?
1: 근데 혼자서 다 만들 수 있겠어?
4: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만들어볼게.
3: 왜?

0: 상가 좋아하겠지. 몇 시지? 오늘 점심에 주기로 했는데 실도 다 쏟네. 어떡하지?
1: 이 가방 완전 마음에 들어.
2: 여기만 알록달록하니까 왠지 더 예쁜데?
3: 이 실 저번에 팀이 바지 색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맞지, 팀이?
0: 맞아.
2: 그럼 이건 우리들만의 우정 표시 같은 거야?
0: 좋다.
3: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팀이, 내 바지도 갖고 와.
0: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찍어.
1: 에이, 우리끼리 찍으면 뭐해. 다 같이 찍어야 의미가 있지.
0: 그게 사실 내 바지를 풀어서 너네 선물 만든 거야.
2: 정말?
1: 왜 그랬어? 열심히 만든 바지잖아.
0: 만들다 보니 시간도 없고 실도 부족해서.
2: 그 바지로 만든 거였구나.
3: 미안해, 팀이.
0: 아니야. 바지는 다시 만들면 되니까.
1: 팀이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2: 우리도 팀이한테 선물해주는 건 어때?
3: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2: 그치?
0: 뭐가 좋을까?
1: 며칠 전에 팀이가 재봉틀을 엄청 갖고 싶어 했었어.
4: 재봉틀?
1: 그날 새로 나온 재봉틀을 갖고 싶어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뜨개질 세트를 샀거든.
2: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쩌지?
3: 그럼 내가 만들지 뭐.

0: 뭐든 뚝딱 만들어지니까. 잘됐다, 잘됐어.
1: 든든해.
2: 내 선물이라고?
3: 응, 어서 열어봐.
2: 우와, 이건 재봉틀이잖아.
0: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
2: 고마워, 얘들아. 그럼 지금 바로 써볼까? 자. 우와, 이게 왜 이러지? 고장났나? 내가 잡아볼게.
4: 오랜만에 풍선껌으로 풍선 불고 있었지. 이렇게.
0: 나도 해볼래요.
4: 아빠처럼 불긴 쉽지 않을걸. 어? 거봐. 풍선껌은 아무나 잘 부는 게 아니라니까.
0: 아빠보다 꼭 큰 풍선을 불고 말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왜? 풍선껌 선생님, 풍선껌 잘 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선생님,
5: 모두 풍선껌 훈련할 준비 됐나요?
0: 네, 준비됐습니다.
5: 첫 번째 훈련은 바람 살살 불기.
6: 바람 살살 불기.
5: 아기 거미가 깨지 않게 살살.
7: 아기 거미가 깨지 않게.
5: 아기 거미가 깼어.
7: 미안, 아기 거미야.
5: 두 번째는 호흡 튼튼 훈련.
6: 호흡 튼튼 훈련.
5: 달리기를 많이 하면 배가 튼튼해지고, 배가 튼튼해지면 바람을 잘 불 수 있지. 이번엔 집중력 기르기 훈련.
0: 잘했다.
5: 공순이 껌 먹는 데 집중하세요. 집중.
0: 성공이다. 이제 다음은 뭔가요, 선생님? 언제까지 쉬고야 하는 거야, 뭉치?
5: 바로 지금이야.

0: 와, 왜?
1: 성공이야.
0: 멋지대. 루지요, 성공이야. 아빠, 지쳐지 마. 같이 가.
2: 무슨 말이지? 아빠가 딱 찍어뒀지.
0: 와, 아빠보다 더 크게 보여. 완전 예쁘다고요.
2: 그러게, 정말 크던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게 된 거니?
3: 홍상금 선생님 덕분이에요.
0: 잉어공주는 떠나가는 백조왕자를 붙잡을 수 없었답니다. 어떡해, 잉어공주 너무 불쌍하잖아. 안돼, 다음 책이 없잖아. 잉어공주 어떻게 되는 거지? 티미! 티미!
1: 어? 콩순이 안녕.
0: 잉어공주 오관 있어?
1: 어? 잠깐 기다려봐.
0: 티미, 빨리!
4: 둘이 뭐해?
1: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찾고 있었어.
4: 어? 그거 내가 다 보고 뭉치 빌려줬는데.
0: 뭐라고? 뭉치!
5: 공순이잖아. 무슨 일이지?
0: 잉어공주와 백조왕자 5권 가지고 있어? 언니가 빌려줬다고 하던데.
5: 이거 어쩌지? 나도 다 읽고 코디한테 빌려줬는데.
0: 코디한테 줬다고? 코디! 코디! 코디!
6: 다들 조심해!
1: 코디다.
0: 코디! 잉어공주랑 백조왕자 책 5권 가지고 있어.
6: 뭐라고?
0: 잠깐만 멈춰봐.
6: 아, 알겠어. 이게 왜 이러지?
0: 잉어공주랑
6: 큐리한테 있는데?
0: 큐리한테? 큐리다! 옆에 책도 있잖아?
1: 저 책은 한 권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0: 몰라 몰라. 내가 이거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5: 얘들아, 너희들 책 다 읽은 거지?
0: 응.
5: 다들 이리 보.

0: 여볼래?
1: 어,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2: 저기, 책은 못 읽게 됐지만 대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3: 이야기를 해준다고?
4: 우린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잖아.
1: 맞아.
3: 그래, 좋아.
0: 백조 왕자가 날아가 버리자 잉어공주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뱃머리로 달려갔대.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허공 내려친 거야. 놀란 잉어공주는 그만 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
3: 잉어공주 불쌍해.
1: 하도 이뻐진 잉어공주는 한참 동안 가라앉았어. 그러다가 신나게 수영을 했대요.
3: 그게 뭐야?
1: 어잉? 그게 아닌가? 아하, 서핑을 했던가?
4: 에이, 그게 아니지. 깊이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고래가 와서 잉어공주를 한 입에 와!
3: 뭐라고? 고래한테?
2: 그게 아닌데 잉어공주가...
3: 백조왕자가 갑자기 고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1: 맞다 생각났어. 잉어공주가 서핑을 해서 세계대회에 나간 거야.
4: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
3: 아니,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야?
4: 아이, 아니라니까.
1: 아니라고.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옥스포드 상.
5: 해보고.
4: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0: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젤?
0: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우리가 여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 기억나, 일?
1: 그럼! 네가 만약에라고 했던 이 만약의 요정이 나타났잖아!
2: 잠깐! 잠깐만! 만약의 요정이 뭐야?
3: 그거 참 흥미로운 질문이군. 만약의 요정이 과연 뭘까? 그 답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2: 어떤 종류의 질문 말이야?
3: 바로 이런 질문. 계속 숫자를 세

7 다음에 0을 계속 붙이면 어떨까? 10을 계속 곱하는 것과 같지. 금방 다시 100만을 만들 수 있어.

0: 일주일 후면 한 줌도 남지 않아. 한 달 후면 다 없어지지.
1: 그만 멈춰.
2: 제발 멈춰.
3: 햇살 생긴 거에 멈춘다냐?
0: 흥미로운 질문이야. 다른 질문을 해봐.
3: 일을 여러 개로 나누면 어떨까?
0: 어? 케이크를 자른 것처럼 작은 조각이 되지. 네 조각, 여덟 조각, 열여섯 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 하지만 끝이 나지 않을걸.
3: 만약 우리가 달려가는 타워를 짓는다면 꼭대기까지 갔는데 100년이 걸릴까?
0: 떨어지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 어? 멈추지 마, 멈추지 마. 야!
2: 만약 넌 버블록 이름이 각자 다르다면 마치
0: 플링티 번. 너희가 가진 숫자는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친구들의 새 이름 익혀야겠지.
2: 더하기 플링,
3: 더하기 플럽은 바로
4: 뻥.
3: 만약 3이 가장 큰 숫자가 된다면
0: 그건 대답하기 좀 난처한 질문이야. 아! 잠이야 노는 날 양을 셀 때 난감하지. 하나, 둘, 셋. 많고 많고 많지. 만약에 넘버블록이 사라진다면 1, 2, 3 더하면 6일까? 조약돌이나 블록벽돌로 셀 수 있겠지. 막대기나 좋은 방법이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넘버랜드 땅 속 어디까지 갈까?
2: 모든 게 노란색이었다면?
3: 모든 게 납작했다면 어땠을까?
0: 질이 칠각형을 모자로 썼다면 어땠을까? 미리 젤리로 만들어졌다면?
2: 이가 치즈였다면?
4: 비눗방울 침대가 있었다면?
5: 나무에 버스가 나면?
6: 일이 진짜 거대했다면?
7: 집이 정말 작았다면?
3: 넘버랜드가 거꾸로였었다면?
8: 어디로 떨어졌을까?
9: 영원히 살 수가 있다면?
0: 끝없는 세상에서
10: 아주 멋

0: Mine.
1: No way, Em. The end to me.
0: Mine. Your turn in the middle, eh?

0: Marvelous. yummy.
1: Run, run,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2: Come on, Em.
1: No.
2: Whoa. Come on.
0: Tea, did you see the gingerbread man?
3: The gingerbread man? Time for you know what?
0: Mat. Magic mat. Marvelous. Catch the gingerbread man. Zoom!
1: You can't catch me. You can't catch me.
2: Em, don't eat the mat!
3: Total tomfoolery.
2: I just popped in. Hold hands. What use is a map?
3: Terrific touchdown.
2: Let's take a peek.
4: Run, run,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2: The gingerbread man.
3: Stop eating everything.
0: I couldn't munch another thing.
1: Run, run, as fast as you can.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0: Except maybe...
3: Tally-ho!
1: La, la, la, la, la, la.
3: On your tippy toes, everyone.
1: You can't catch me.
3: No, not playing.
1: You can't catch me.
3: Yes, I can.
1: Run, run, as fast as you can.
0: I can't eat any more. You're it.
3: Time for my tea.
2: Perfect time to pop off.
1: Run, run, as fast as you can.
5: You can't catch us.
6: We're the Alpha Blocks.
7: 하나의 큰 모험이 되겠지.
8: 맞아, 최고의 모험이 될 거야.
7: 아, 정말 신난다.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 볼게.
9: 다른 행성에 가서 춤을 출 거야.
7: 우주에 올라가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질 거야.
10: 내가 정사각형 도시락을 준비했어.
7: 우주에선 샌드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말 잘 챙겨야 돼.
11: 이것과는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
2: 우주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거야.
12: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니 럭키한 걸.
10: 난 그냥 준비된 게 아니라 오퍼 준비됐어.
11: 나, 로켓은 거대한 우주선에 합체할 준비를 마쳤어.
7: 모두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억해, 신호를 기다려.
11: 숫자 탐험가들, 자 이제 떠날 시간이야. 놀라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지. 새로운 숫자들도 아주 많이 만날 거야. 다들 준비됐어?
5: 준비됐어.
7: 샌드위치는
5: 여기 있지.
7: 10배수의 주인공들. 뭐든 럭키 준비 완료!
13: 완료!
7: 샌드위치는 여기!
0: 근청사가 경들 초특급 재채기를 준비하자니!
7: 다들 준비된 것 같아! 너도 준비 됐니?
8: 우주를 탐험할 준비가 됐냐고? 그렇고 말고!
13: 항상 준비되어 있지!
7: 아, 보고 싶을 거야!
8: 그러지 않아도 돼! 나랑 같이 가자!
7: 이거 봐!
8: 내가 전부 데려갈 거야!
5: 이거 봐!
8: 넌 어때, 귀여운 일? 일? 준비됐어?
7: 난 긴장돼. 우주는 정말 먼 곳이잖아.
8: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난 네가 용감하다는 거 알아. 네가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갈 거잖아. 넌 어떤 숫자든 만들 수 있으니까 너를 계속 더하기만 하면?
7: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 있다면?
8: 탐험하러 갈 놀라운 우주도 하나 있지.
7: 나 준비됐어. 가자.
9: 신호야! 신호가 왔어!
13: 10!
0: 9! 8!
12: 7!
13: 6!
12: 5!
10: 4!
13: 3!
9: 2!
10: 우주 탐험선 55 첫 번째 우주 비행 임무를 수행 중. 돌파! 우와!
7: 그래, 내 차례야. 아, 나만 출발하면 돼. 아, 마술 거래기로. 안녕, 넘버랜드. 다시 올게.

0: 어? 나는 어, 배가 좀 고프네.
1: 안녕, 환영해. 이 차례야.

Excited!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1: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하게
1: 진물엔
2: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0: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엑소 플레이.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꼬꼬 여왕님을 구해라. 좋아요, 시장님. 그럼 이제 비치 발리볼 시작합니다. 저희 스타일로요.
3: 그래, 스카이. 그렇게 올려줘. 공격하기 좋거든.
4: 오, 마이 볼. 우리 아기 꼬꼬 물에 안 빠지게 고

0: 일 정도야. 근데 좀 무리했나? 확실히 피곤하긴 해. 항상 조심하랬잖니. 너 없이 엄마가 어떻게 살아. 펭귄표 튤립 파이라니 무지 기대되는데. 이 옥수수 머핀은 치카레탄 건가? 고맙다. 유람선 여행 진짜 좋다. 이렇게 마음 편히 쉬어보는 게 대체 얼마만이야.
1: 저기요, 시장님.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시면 풍랑에 휩쓸리실 수도 있어요.
0: 와, 밖에서 나는 소리 정말 장난 아니다. 근데 우리 아기는 어쩜 이렇게 용감할까? 세상에, 무슨 일이죠?
1: 폭풍은 멎었는데 어떤 섬에 확 밀려왔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상태로 항해하다가는 돌아가신 조상님들 뵈러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0: 술인 돼요?
1: 소나무판으로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찾아보죠.
0: 치카레타, 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이 섬이 어쩐지 조금 섬뜩한 것 같네. 닭발자국! 또 커다란 등지에다! 여기 이건!
1: 설마 이게 꿈은 아니겠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전설의 섬이랑 똑같아요. 바로 꼬꼬섬이란 데죠.
0: 전설이요? 왜 전설적인 섬인데요?

0: 말하는 닭이 살고 있거든요.
1: 어, 정말 신기하네요. 아, 안 그래도 닭들한테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잘 됐어요. 가령 닭이랑 달걀 좀 먼저인 거.
0: 어렵겠는데요. 닭들이 전부 도망치고 있잖아요.
1: 오, 우리 치카레타를 데려갔어요. 이봐, 어디가, 이리 와. 우리 아기 꼬꼬 데리고 어딜 가는 거야?
0: 저기 왕자에 앉혀놨는데요.
1: 어우, 저는 우리 치카레타가 특별하단 건 진작에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왕족의 줄은 전혀 몰랐어요. 감격해서 눈물이 나요. 치카레타, 이리 와서 엄마 한번 안아줄래?
2: 꾸꾸 여왕님 만세.
1: 어, 그래, 알아. 나도 쟤를 사랑하니까.
2: 꾸꾸 여왕님 만세.
1: 잘하네. 근데 꾸꾸 여왕은 나랑 떨어져 있으면 엄청 불안해할걸.
2: 꾸꾸 여왕님 만세.
1: 너흰 그 말밖에 못하니?
2: 꾸꾸 여왕님 만세.
1: 저 애는 치카레타거든.
0: 어, 시장님, 하늘이 음산한 게 예감이 영 안 좋은데 얼른 배를

0: 저희가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로보독, 비행기 본부를 몰고 와줘.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1: 라이더가 부른다!
2: 마셜, 조심해!
3: 이놈의 인기는 이제 배구공한테도 통하네.
2: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0: 빨리 와줘서 고마워. 도다리호가 꼬꼬섬이란 곳에 좌초됐는데 거기 닭들이 치카레타를 왕좌에 앉혀놓고서는 안 보내준대.
4: 꾹꾹 여왕님 만세.
5: 감옥이 따로 없네.
6: 우리가 가서 구해줘야겠어.
0: 그래야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로키, 너는 연장을 가지고 도다리호를 좀 고쳐줄래?
7: 초록 에너지 출동.
0: 다음은 체이스, 너는 공을 발사해서 치카레타를 지키고 있는 닭들을 유인해줘.
2: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0: 그리고 스카이, 넌 닭들이 한눈 팔았을 때 헬리콥터로 치카레타를 안전한 곳까지 옮겨줘.
8: 하늘을 나는 스카이.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두다리 호랑 터보 선장님은 저 앞에 보여. 오, 구대 시장님이랑 치카르타야. 루키, 체이스, 자, 바로 출동하자.

0: 지금이야 로보도 제트 엔진
1: 저기 있다 라이저 서둘러 와줘서 고맙다 닭들이 우리 치카레타가 너무 좋은지 놔줄 생각을 안 해
2: 꾹꾹 영원히 만세
0: 닭들이 말하네 허, 신기하다 시장님 닭은 뭘 좋아해요?
1: 뭐 닭은 옥수수를 좋아하지 발사대 충분해 옥수수 발사
0: 준비해줘 스카이 작전이 곧 성공할 것 같아
1: 뭐야 튕겨냈어 피하자
0: 팝콘? 진짜 이상하네
1: 어, 맛은 있어 어.
3: 가자 지금이 기회야
0: 잠깐 체이스 봐
2: 뚝뚝 영원히 만세
1: 저 닭들이 모처럼 즐거운 유람선 여행을 다 망쳐놨대
3: 저 위에서 오래는 못 버티실 텐데 시장님 옆으로 뛰어내려보세요
1: 이 높은 데서 다리 힘 풀릴 때까지 그냥 계속 뛸까봐 길게는 어렵겠지만
0: 걱정 마세요 스카이 안 되겠어 벨트로 시장님을 큰 달걀 위에서 들어줄래?
4: 알았어 라이더 벨트 벨트로 뛰세요
1: 알겠어 어째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병아리 진짜 귀엽다
5: 고고 여왕님 만세
1: 확대네
0: 잘했어 스카이 이제는 왕좌에서 치카레타만 구하면 돼
3: 근데 닭들이 잠시도 눈을 안 떼고 감시하잖아
0: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로보도 특별히 실어올 게 하나 있거든
6: 딱 하나만 더 박으면 돼요 좋아
7: 서둘러 로키 불길하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0: 폭풍이 다시 몰려오는데? 서둘러야겠어.
1: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다 저기에 불을 비춰줘.
0: 손짓는.
1: 스카이, 지금.
2: 됐다, 잡았어.
1: 모두 도다리호로 뛰어가자. 배에 시동 걸어주세요, 선장님.
3: 닭들이 많이 화났나 봐.
4: 고쳐놓길 잘했네요.
3: 전속력으로 전진.
2: 어, 퍼피 구조대. 덕분에 살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4: 옥수수 머핀이잖아.
1: 별 말씀을요, 시장님. 혹시 또 꽃고 여왕을 구해야 하거든 아까 보신 황금 동상을 불러주세요.
2: 그 황금 동상도 훌륭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5: 통통 여왕님 만세.
1: 구도의 시장님, 아침 드실래요? 포토 할아버지의 달걀 요리거든요.
2: 달걀이라고? 아, 괜찮아.
4: 사막에 갇힌 도다리호를 구해라.
0: 우후! 이 맛에 보들 타지.
6: 나 올리할게. 잘 봐.
0: 깔끔한데?
1: 흠잡을 데가 없어.
4: 멋있는데? 좋아. 방금 네가 한 거 나도 해봐야지.
7: 주마, 네 기분 알아.
4: 창피한 거 티나? 조금. 그래도 도전할까지?
6: 너도 곧 있음 올리 성공할 거야.
4: 하긴, 자꾸 해봐야 되니까 끝까지 해보지 마.
8: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탐험가 트레비스가 왔습니다. 여행을 떠나보죠. 오늘은 어떤 무인도를 만나게 될까요? 점심을 먹기 전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데는 여기? 아님 저기쯤이겠죠? 그러면 저기. 근데 이거 어느 쪽으로 보는 거지? 저거 섬 같은데.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육지로 가자.

0: 미안해 월리. 배 타는 재주만 있지 음악은 영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연주하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쫓아오지는 않을 거야. 어? 오늘 먹구름이 낀 데 썼나? 이따가 늦게 풍랑이 일 거라고는 들었는데.
1: 이 섬은 내가 찾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섬이다.
0: 아, 웬만하면 제 배에 건 갈고리 좀 빼줄래요?
1: 오? 에, 분명히 섬처럼 보였는데. 어? 어? 죄송해요 선장님. 돌풍이 불어서 둘 다 날아가게 생겼네요.
0: 우리 백사람은 이런 돌풍을 윌리워라고 하죠.
1: 허피구조대를 불러야겠어요.
2: 이번엔 깔끔하게 해내야지. 어렵네.
3: 아, 터보 선장님 웬일이세요?
0: 도다리오랑 그 배를 모는 선장 내가 지금 하늘로 떠올랐거든. 탐험가 트래비스 씨가 배에 저 열기구를 묶어서.
1: 다시 한번 미안해요 선장님. 아무래도 이 바람이 우리를 대형 모래상자 같은 데까지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지도엔 없던데.
0: 지금 여기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막이잖아요.
3: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5: 뭐야?
6: 마션 조심해!
7: 잘 봤지 얘들아? 낙법이란 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아, 고마워. 이런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번엔 사막에 갇혀있는 배를 구해야 돼.
2: 어떻게 갇혀?
1: 어쩌다 보니까 도다리호가 트래비스 아저씨 열기구에 묶였는데 돌풍이 불어서 사막까지 날아갔대.
2: 그러면 선장님의 배를 다시 바다로 보내야겠네.
1: 맞아. 트래비스 아저씨의 열기구는 다시 하늘 위로 보내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로키, 너는 연장으로 아주 큰 트레일러를 만들어줘. 도다리호를 실어올 수 있게.
3: 초록 에너지 출동!
1: 그리고 러블, 배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걸 일단 트레일러에 실으려면 불도저가 꼭 필요해.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근데 사막에서 바다까지 배를 어떻게 끌고 오지?
1: 트래비스 아저씨의 구멍난 열기구를 돛처럼 만들어서 도다리호에 달면 가능해. 그래서 또 갈 대원은 주마, 네 호버크래프트에 달린 큰 팬 있지? 그걸로 이 배에 바람을 불게 해서 사막 위를 미끄러지게 해줘.
3: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하자!

0: 영국 해군 중국이죠? 참 멋진데요?
1: 하하, 칭찬을 들으니까 좋네요. 물론 제가 연주했던 곡은 반짝반짝이었지만요.
0: 작은 별이요? 아,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이나 했는데 브라보! 자, 여러분, 오늘도 버피 구조대의 엄청난 구조 장면을 다 함께 응원하면서 보시죠.
1: 와줘서 고마워. 근데 땅에 묶인 이 배를 어떻게 끌어낼지 물어봐도 될까?
2: 바람을 슝 타고 바다로 갈 거예요. 로키, 아까 말한 트레일러를 만들어줘.
3: 알았어.
2: 이젠 트래비스 아저씨의 열기구를 커다란 도트로 만들 거야. 러블, 주마, 준비됐지?
1: 여행을 주제로 이런 노래는 없대요.
3: 주문하신 트레일러 완성이요.
0: 도다리 호가 아주 멋진 범선이 됐는데.
2: 다들 수고했어.
1: 근데 이 큰 배를 저 트레일러에 어떻게 올려?
2: 러블, 이제 엑셀을 밟으면서 끌어줄래?
4: 엑셀을 최대한으로 밟아볼게.
0: 도다리 호가 사막에서 첫 번째 항해를 하는 기념적인 날이네요.
1: 오, 잘 될까요? 바람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바람을 타?
2: 주마에 호버크래프트가 있으니까요. 주마, 도다리 호에 바람을 불게 해줘.
3: 이런, 호버크래프트가 낮아서 도체 바람이 닿지를 않는데?
2: 걱정 마, 주마. 러블, 크레인으로 주마를 높이 들어 올려줄래?
4: 조금만 기다려.
3: 그러니까 꼭 비행기 같네.
2: 한 번 더 해봐, 주마. 예! 예! 예! 작전 성공! 두 분, 아시겠지만 항해 중에 다치지 않게 꽉 잡으세요.
0: 도다리 호, 어드벤처 베이를 향해 출발!
3: 죄송하지만 어드벤처 베이는 저쪽이에요.
1: 어서 항로 수정 바란다.
2: 좋았어. 퍼피 보조대 다시 출동하자.
1: 이거 바람이 완전 제멋대로 불어오는데?
2: 서두르자! 어서 도다리 호를 쫓아가야 돼!
0: 바위가 참 뾰족뾰족해요!

0: 저기 앞에 있는 거요.
1: 잠깐, 위험하면 피해서 가야죠. 적대적한 바위에다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전부 다 끝장이라고요.
2: 무슨 수를 써야지. 이러다 도다리오가 바위들을 부딪히겠어.
3: 러블, 앞질러 가서 길을 먼저 좀 치워줄래?
4: 갑니다.
3: 정말 잘하고 있어요, 러블.
0: 뭐? 진짜로 바람이 부는데요, 선장님?
1: 근데 왜 하필 이럴 때 협곡이 나와? 으아! 크레비스 항해사님, 오늘 항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3: 주마,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트레일러 위에서 호버크래프트를 타봐.
4: 그래, 올리를 하는 것처럼 아주 큰 올리.
2: 올리처럼? 근데 나 아직 성공 못했는데.
4: 이번에 하면 되잖아.
2: 얘들아, 나 탔어! 우후!
3: 잘 타는데, 주마. 이제는 협곡 벽을 타고 한번 올라가봐. 스케이트보드를 타듯이.
2: 알았어. 멋지게 한번 날아올라 볼까? 우후!
4: 성공이야, 주마. 잘한다.
3: 그럼 마지막으로 그 트레일러를 도다리호 밑에 놓고 바로 빠져나오면 돼. 할 수 있는 한 빨리.
2: 좋아. 제발 받아줘.
0: 우린 괜찮아. 예.
3: 잘했어, 얘들아. 다음 항구는 어드벤처 베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네요, 선장님.
5: 고마워. 다시 바다에 나오니까 좋다.
1: 근데 오는 길이 좀 험했는지 나처럼 노련한 선원도 멀미나네.
6: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내 열기구를 어떻게 하늘에 띄우냐는 건데.
3: 그 정도는 주마한테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2: 뜨거운 도끼 채우라 출동합니다.
6: 이런 속도라면 뭐 금방 떠오르겠는데. 떴다! 오늘도 무사히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버피구조대.
3: 별 말씀을요. 혹시 또 여행하다가 길을 잃으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6: 오, 이것도 뭐지? 새로운 행성인 건가? 모험을 향해 출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12: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3: 옥스포드 탕!
1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5: 탑승하세요!
1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9: 또 졌네.
2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21: 아빠, 저게 뭐야?
22: 글쎄.
23: 다들 뭐 먹는 거지?
24: 이게 뭐예요?
2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4: EBS IN 포키젤?
25: 네.
2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7: 남방구는 북방구와
2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8: 부바의 휴가.
9: 오늘은 부바가 차고지에 놀러왔어요.
10: 부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11: 그래, 오랜만이구나.
12: 부바가 휴가 동안 여기에서 지내기로 했어.
8: 우와, 정말요? 그럼 오늘은 뭘 하실 거예요?
11: 글쎄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8: 그럼 저희랑 놀러 가요.
12: 맞아요. 그래요, 부바.
11: 그럼 그러자꾸나.
8: 우와, 신난다.
6: 어서 나가요.
11: 그래.
12: 조심히 다녀와.
10: 네. 네.
12: 출발.
8: 우리 뭐 하고 놀까요?
11: 다 같이 시내나 한 바퀴 돌까?
13: 시시하게 그게 뭐예요?
6: 맞아, 휴간데 더 재밌는 곳에 가요.
13: 네.
6: 아, 놀이동산은 어때요?
11: 놀이동산? 가본 적은 없는데.
8: 같이 가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11: 그래, 알았다.
13: 가디언 X다.
6: 어디? 저기 좀 봐.
8: 우와, 멋지다.
14: 응?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13: 오늘도 지구를 지키는 다 같이
10: 가디언 X.
15: 우리는 천하무적 가디언 X.
8: 부바 할아버지 같이 해봐요.
6: 맞아요.
11: 가디언 X? 난 잘 모르는데.
13: 왜? 가디언 X를 모르다니.
11: 우리 땐 슈퍼 가면맨이 인기였단다.
6: 슈퍼 가면맨?
8: 그게 뭔데요?
11: 이 노래도 모른단 말이냐.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슈퍼 슈퍼 슈퍼 가면맨.
13: 가면맨이 뭐예요?
8: 로기? 잘 모르겠어요.
11: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땐 슈퍼 가면맨이 최고였는데.
9: 놀이동산에 도착한 꼬마 버스들과 부바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섰어요.
13: 가자!
11: 여기가 놀이동산이구나.
6: 부바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11: 그래. 이렇게 빠른 건 처음 타봐서 어지럽구나.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게 없었거든.
8: 아, 정말요? 응. 그럼 뭐라고 놀았는데요?
11: 기차 친구들이 화차를 연결해서 빠르게 태워주곤 했지.
13: 에이, 너무 시시해요.
8: 맞아요. 그게 뭐예요?
11: 그래도 그땐 그 놀이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었단다. 우와!
3: 어때? 재밌어?
11: 어, 신난다!
3: 자, 간다!
11: 정말 즐거웠었지.
8: 에이, 여기엔 훨씬 더 재밌는 게 많다고요.
6: 맞아요. 이제 회전목마 타러 가요.
11: 오늘은 그만 쉬러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8: 네? 벌써요?
11: 난 먼저 가볼 테니 너희들끼리 놀고 오렴.
8: 어? 어? 아무래도 부바 할아버지는 놀이동산이 재미없었나 봐.
6: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어?
16: 내일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6: 그런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아!
8: 어?
6: 어?
8: 하나 누나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때?
6: 좋아!
9: 꼬마 버스들은 하나에게 부바가 좋아하는 걸 물어봤어요.
15: 좋아하는 거? 네.
17: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 걸.
8: 그럼 이제 어쩌지?
17: 아, 잠깐만 기다려봐. 짜잔.
8: 그게 뭔데요?
17: 부바 젊었을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이야. 자.
6: 그런데 이걸로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17: 아, 이 사진 앨범을 보면 똑같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거든. 오랜만에 여기에 가면 부바가 좋아하지 않을까?
8: 아, 그럼 바닷가에 가면 되겠다. 좋아.
13: 그런데 저 아저씨하고 기차는 누구예요?
17: 어? 아마 부바랑 친했던 친구들 같아.
8: 친구요? 우리처럼요?

0: 이 모든 사진에 같이 있네. 아,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면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1: 그렇겠지? 하지만 누군지 몰라서 찾긴 힘들 텐데.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찾을 거예요. 그렇지?
2: 그럼
3: 우리가 꼭 찾아드리자.
4: 좋아.
0: 제발.
1: 잘 다녀와.
5: 다음 날 아침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친구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0: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동그란 얼굴에 코가 좀 커다란 남자예요. 키는 좀 작은 편이고요.
6: 글쎄, 누군지 모르겠는걸.
3: 혹시 검은색 기차 아세요?
7: 새카맣고 머리 위엔 굴뚝 같은 게 달려있어요.
8: 글쎄, 기차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0: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들어. 그러게. 이제 어디 가서 찾지?
9: 얘들아! 안녕!
0: 디젤이구나.
10: 안녕.
9: 어? 무슨 일 있어?
7: 우리가 부바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주기로 했거든.
0: 근데 아직 못 찾았어. 한 친구는 너처럼 기차인데.
11: 아! 디젤! 어? 혹시 검은색 기차 알아? 굴뚝이 있고 증기도 나와.
9: 기차?
11: 어? 그러고 보니 디젤이 알 수도 있겠다.
3: 그러게.
9: 검은색 기차에 굴뚝이 있다고?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2: 뭐?
7: 정말이야?
9: 그래, 나한테 맡기라고!
4: 고마워, 디젤!
9: 뭐, 이 정도 가지고!
4: 부바 할아버지!
12: 아, 깜짝이야! 무슨 일이냐?
7: 저희 다 같이 놀러 가요!
11: 빨리 가요!
12: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희끼리 다녀오렴.
0: 오늘은 부바 할아버지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3: 빨리 가요. 네.
12: 그래, 알았다.
7: 와! 빨리 가요.
0: 어서요.
12: 그래.
5: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옛 추억이 담긴 장소에 왔어요.
0: 부바 할아버지, 여기예요.
12: 여기가 어딘데?
7: 어디긴요. 옆을 한번 보세요.
12: 여긴 젊었을 때 친구들과 왔던 바다구나. 여길 어떻게 알았니?
11: 실은 부바 할아버지의 옛날 앨범을 봤거든요.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함께 오고 싶었어요.
12: 정말 고맙구나. 친구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13: 부바, 잘 지냈어?
12: 스팀? 정말 오랜만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13: 아이들이 옛 추억을 선물해주겠다고 찾아왔지 뭐야.
12: 그랬구만.
13: 아, 잠깐만.
14: 안녕, 부바.
12: 허브.
14: 이게 얼마 만이야?
12: 그러게, 정말 많이 변했구만.
4: 안녕하세요, 허브 아저씨.
0: 그런데 사진 속 남자가 허브 아저씨였다니.
7: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14: 아직도 못 믿는 거니? 자, 여기 있다.
11: 어? 우와, 정말 신기하다.
12: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좋구만.
13: 여기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4: 그러게 말이야.
12: 아, 혹시 슈퍼 가면맨 기억해?
13: 당연하지.
12: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4: 슈퍼 가면맨. 슈퍼
11: 오바 할아버지 정말 신나 보인다. 그러게.
7: 스팀도 즐거워 보여.
13: 부바, 우리 오랜만에 그 놀이 할까?
12: 얘들아, 너희도 같이 해볼래?
0: 부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놀이요?
12: 그래.
4: 좋아요.
14: 그럼 출발해볼까?
13: 좋아, 출발합니다.

0: 와, 신난다. 야호!
1: 다시 쉬할 줄 알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2: 그렇지.
3: 꼬마버스들 덕분에 부바가 최고의 휴가를 보냈네요. 꼬마버스들 정말 멋져요.
1: 꼬마버스들의 캠핑.
3: 운행을 마친 타이어한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 아침 일찍부터 운행을 했더니 피곤해.
0: 나도 오늘따라 길이 막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1: 얼른 가서 쉬자.
0: 저건 윈디잖아. 윈디!
4: 어? 이게 누구야? 타이어와 로기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다니, 브라보.
0: 정말 오랜만이야.
1: 잘 지냈어?
4: 그럼, 구름 따라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어젯밤엔 한강에서 캠핑을 했지.
1: 캠핑?
4: 그래, 캠핑. 설마 아직까지 한 번도 캠핑을 못 해본 거야?
1: 그게...
0: 한 번도 못 해봤어.
4: 저런, 캠핑이 얼마나 멋진데.
1: 정말?
4: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피곤한 것도 싹 사라지지.
1: 우와, 캠핑 가보고 싶다.
0: 나도.
4: 한번 다녀오면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질걸. 떠날 시간이네. 그럼 안녕. 오늘은 어디서 캠핑을 해볼까?
1: 안녕, 윈디.
5: 어서와, 얘들아.
1: 하나 누나, 우리도 캠핑 가면 안 돼요?
6: 네. 캠핑?
1: 네. 방금 윈디를 만났는데 캠핑을 가면 정말 재밌대요.
6: 캠핑 가고 싶어요. 네.
7: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시골 차고지에 가봐야 하거든.
4: 네. 그 근처에 캠핑장이 있던데 일 빨리 마치고 거기서 캠핑하는 건 어때?
7: 그러면 되겠다.
1: 우와, 신난다! 그럼 정말 캠핑 가는 거예요?
6: 캠핑 준비는 이 로키에게 맡기세요. 뭐부터 챙기지? 카메라? 아니. 파라솔도 있어야지.
1: 빨리.
3: 일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돌아왔어요.
1: 야호! 내일이면 캠핑 갔다!
8: 와! 얘들아!
9: 안녕! 네.
8: 안녕! 그런데 로기는
9: 바쁜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갔는데.
10: 로기!
1: 여기서 뭐해?
6: 캠핑 준비 끝!
1: 캠핑 준비?
6: 이것 봐. 짜잔!
1: 이게 다 뭐야?
6: 뭐긴, 캠핑에 가져갈 물건들이지.
1: 이걸 다 가져간다고?
6: 당연하지. 꼭 필요한 것들이야.
1: 로기, 캠핑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져가면 안 돼.
6: 뭐? 다 필요한 거라니까.
1: 아, 그래도 두고 가.
6: 싫어, 가져갈 거야.
10: 안 돼.
7: 정비소 앞에서 장난을 치면 위험하다고 했지.
6: 죄송해요.
7: 내일 같이 캠핑에 가고 싶으면 전부 깨끗하게 치워놔. 알았지?
6: 네.
1: 로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우, 힘들어.
6: 타요가 수레를 뺏지만 않았어도 다 타요 때문이야.
3: 타요와 로기는 늦게까지 정비소 청소를 했어요. 다음날 꼬마 버스들은 시골로 출발했어요.
1: 조용히 할 수 없어. 너무 시끄럽잖아.
6: 다 캠핑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1: 시, 모두 잡동산이면서.
6: 뭐? 잡동산이?
1: 얘들아, 싸우지 마.
11: 그래, 처음으로 가는 캠핑인데 기분 좋게 가야지.
1: 얘들아, 안녕.
9: 띠띠띠뽀, 안녕.
1: 다들 어디 가는 거야?
9: 우리 캠핑 가는 길이야.
1: 그래? 정말?

0: 다녀와. 타요랑 로기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 아, 캠핑 준비하다가 둘이 싸웠어.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
2: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3: 우와!
4: 멋지다!
5: 마음에 드는 텐트로 하나씩 골라봐.
0: 네! 우와! 난 이걸로 할래. 난 이게 좋아. 와, 예쁜 꽃무늬 텐트다.
2: 마음에 쏙 들어요.
5: 하트랑 잘 어울리는데?
0: 우와, 바로 이걸로 했어! 내가 먼저 골랐어!
6: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0: 내가 먼저 왔거든!
5: 너희들, 이렇게 계속 싸울 거야! 너희는 저쪽 텐트를 써!
0: 네?
4: 네? 네?
0: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라고요?
6: 싫어요!
5: 둘이 같이 지내면서 화해하도록 해! 알았지?
0: 좋잖아! 저쪽으로 좀 가!
6: 네가 옆으로 가!
5: 얘들아, 모두 모여봐.
0: 무슨 일이에요?
7: 하나랑 내가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5: 짜잔, 보물 찾기.
4: 우와, 재밌겠다.
5: 캠핑장 주변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까 잘 찾아봐.
7: 행운을 빌게.
5: 그럼 시작.
4: 우와!
6: 어딨지?
0: 이쪽인가? 여기 있나? 어? 와, 찾았다. 어디 있는 거야? 와, 찾았다. 나도 찾았어.
2: 여기 있었네.
0: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2: 어?
0: 어, 저기 있다.
6: 보물이다.
0: 어?
5: 아무래도 토토를 불러야겠는걸.
0: 네? 그럼 캠핑은요? 저는 여기서 못 자는 거예요.
7: 아쉽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5: 맞아. 여기서 새 타이어를 구할 수도 없고 말이야.
0: 처음은 캠핑이라 기대했는데.
8: 아, 하나 누나. 아까 로기 물건들 중에서 타이어를 본 것 같아요.
5: 정말? 자, 이거면 되겠는걸? 다 됐어, 움직여봐.
0: 어? 딱 맞아요!
5: 정말 다행이야.
0: 로기 아니었으면 캠핑을 끝까지 못할 뻔했잖아. 고맙다고 말해야지. 저기, 로기.
6: 잡동산이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0: 타이어만 빼고 다 쓸모없는 건 맞잖아.
6: 그럼 타이어 다시 내놔.
0: 뭐? 치사해.
2: 결국 타이어와 로기는 또다시 다투어 말았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 모닥불 주변에 모였어요.
5: 이렇게 다 같이 캠핑을 하니까 정말 좋다. 그렇지?
4: 네!
7: 우리 평소에 못했던 얘기를 해보면 어때?
5: 그래!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같은 거 말이야.
0: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5: 그럼!
0: 라니야,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정말 고마웠어. 미끄럼틀 타는 게 무서웠는데 라니가 같이 타줘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고마워.
1: 뭘? 피넛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줬잖아. 그땐 정말 고마웠어.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5: 멋진걸.
7: 타요랑 로기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0: 저 실은

0: 로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로기, 아까 타이어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네 물건을 잡동산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1: 뭐 괜찮아. 나도 아까 화내서 미안해. 사실 처음 온 캠핑이라 타요랑 신나게 놀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다고.
0: 나도야 로키.

0: 캠핑장에 밤이 깊었어요.
1: 록이랑 같은 텐트를 쓰니까 정말 좋다.
2: 나도. 우리 밤새 재밌는 얘기하면서 자자.
1: 그래.
3: 어? 어?
1: 반딧불이다.
2: 모두 나와보세요.
1: 우와. 아름다워.
4: 정말 예쁘다.
0: 꼬마 버스들은 함께 캠핑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타운.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넘버블럭스 친구들
1: 모여라.
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파티해.
2: 우리 같이 놀자.
0: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당신
3: 우리 모두 8.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4: 얼굴엔
6: 순한 길길.
4: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5: 옛설 칫솔 마데카.

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 도하고 10만원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다 됐다.
1: 우와, 뱅기다.
0: 날린다.
1: 야, 뱅기. 뱅기, 뱅기. 벌레, 벌레.
0: 벌레라고? 엄청 작고 귀엽다. 애기 무당벌레인가 봐.
1: 애기?
0: 응, 달콩이처럼.

0: 좋은 점이 많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 7이다.
1: 그래서 칠성무당벌레라고 해.
0: 얘 이름이에요? 귀엽다.
1: 그렇지. 그리고 진딧물도 엄청 잡아먹어줘. 식물이 아프지 않게 말이야.
0: 엄청 좋은 친구네요.
1: 맞아.
0: 안돼, 달콩아. 벌레가 놀라잖아.
2: 미안.
1: 어?
0: 아빠, 애기 무당벌레가 이상해요.
1: 응?
0: 몸이 뒤집힌 게 죽었나 봐.
2: 죽지 마.
1: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 하는 거야. 위험에 처하면 이렇게 죽은 척해서 자기를 보호하거든.
0: 진짜요? 놀래라.
2: 놀래라.
0: 아빠, 우리 얘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2: 얼른. 어? 엄마한테.
1: 그럴까?
0: 근데 손으로 만지면 또 놀랄 텐데. 저게 좋겠다. 풀잎에 있는 걸 옮기는 것처럼 조심조심.
2: 조심조심.
0: 아빠, 여기가 좋겠어요.
1: 그렇네.
0: 이제 놓아줄게요. 잘 가, 애기 무당벌레야. 다시는 길 잃으면 안 돼.
2: 안 돼.
0: 따라갔나. 엄마 찾아가나 봐요.
1: 잘 가라고 손 흔들어 줄까?
0: 잘 가. 나 오늘 아주 멋진 일을 했다.
3: 멋진 일?
0: 응, 애기 무당벌레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풀밭에 도와주고 왔지.
3: 우와, 진짜 멋진데? 꼭 구조대 같아.
0: 구조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막 달려가서 도와주는 거?
3: 응, 맞아.
0: 나 꼭 구조대가 돼보고 싶었는데.
3: 그럼 우리 구조대 놀이할까?
0: 그래, 재밌겠다. 그럼 이름이 있어야겠지. 좋아. 달달 구조대.
3: 달달 구조대?
0: 너랑 내 이름을 따서.
3: 우와, 정말 멋지다. 엄청 달달할 것 같은데.
0: 그치? 그럼 시작해볼까?

0: 토끼야, 오늘 정말 뿌듯했어. 누구를 돕는 건 엄청 행복한 일인 것 같아. 내일도 친구들 많이 많이 도와줘야지. 잘 자, 달 토끼야.
1: 응, 잘 자. 야호, 3번! 달림아, 네 차례야. 어, 못 찾아?
0: 그게... 찾았다! 출동! 안녕?
1: 안녕?
0: 너 유나 맞지? 이번에 새로운! 그런데 왜 혼자 있어?
1: 그게... 아직 부끄러워서...

0: 같다.
1: 우와, 예쁘다. 나도 붙여보고 싶은데.
2: 윤한테 해님 스티커도 있어. 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스티커도 있고.
3: 진짜?
1: 나도 붙여줘.
4: 나도 나도.
5: 여기 붙일래.
1: 여기. 아, 그래 그래 알았어.
3: 윤아야 고마워.
6: 멋지다.
5: 고마워.
1: 와, 예쁘다.
6: 신난다.
1: 어, 별이다. 윤아야 고마워.
2: 윤아야, 어? 스티커 거의 다 썼네.
3: 괜찮아. 덕분에 애들하고 친해졌는걸. 실은 아깐 진짜 집에 가고 싶었다. 근데 네가 말 걸어줘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고마워.
2: 다행이다. 실은 윤아야, 내가 달달 구조대거든.
3: 달달 구조대?
2: 응.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구조대 말이야.
3: 우와, 멋지다. 그거 나도 하고 싶다.
2: 너도? 좋지. 달달 구조대 출동! 이제 안 아플 거야. 자, 그만 일어나.
5: 고마워, 달림아. 너희가 치료해줘서 이제 안 아파.
3: 우린 달달 구조대거든.
5: 어, 달달구? 초콜릿 이름 같은데.
2: 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구조대야.
5: 아, 그런 거면 나도 할래. 재밌겠다.
2: 그래.
5: 어, 그럼 누구를 돕지? 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2: 별이야, 뭐 잃어버렸어?
5: 아빠가 사준 공룡 연필이 없어졌어. 엄청 아끼는 건데.
2: 많이 속상하겠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 달달 구조대가 찾아줄게.
3: 정말?
4: 달달 구조대? 어. 그거 하면 별이 연필 찾아줄 수 있는 거야?
2: 그럼.
1: 그럼 나도 할래.
6: 나도 시켜줘.
3: 나도.

0: 진짜?
1: 어디?
2: 다리다 뒤에.
1: 뒤에? 어디 어디?
2: 아니, 나 뒷주머니에.
1: 어?
3: 여기 있었네. 찾았다.
1: 뭐야?
4: 주머니에 있었잖아.
3: 얘들아, 아니 달달구조대 고마워.

0: 같은데. 그런데 무슨 짐을 이리 많이 가져온 거야?
1: 읽을 책하고 자모 침낭이랑 모기랑 스프레이.
0: 저기 온다. 우와. 캠핑카다. 우와. 진짜 크다.
2: 얘들아, 아빠가 캠핑카를 빌려왔.
3: 내가 먼저 할 거야.
2: 다들 신이 났네.
4: 나도 타고 싶어.
5: 그래.
0: 우와, 멋지다.
4: 너무 좋다.
0: 쇼파도 푹신해. 얘들아, 여기 침대도 있어.
6: 우와, 차에서 물도 나오고 진짜 신기해.
0: 여기 화장실도 있네.
4: 네, 냉장고도 있고.
0: 야호! 우와, 좋다. 오, 집까지.
5: 맛있는 간식도 잔뜩 챙겨왔으니까 신나게 놀다 와.
4: 네! 밀크도 간식 먹어.
2: 자, 그럼 슬슬 출발해볼까?

0: 우리 또 하자.
1: 그래.
2: 재밌어.
1: 뿌듯해.
3: 그러자. 우리는 영원한 달달구조 되니까.
4: 야호! 달달구조 대.
0: 우와! 우와! 달림이랑 캠핑을 간다니 너무 신난다.
3: 나도 나도 너무 좋아. 달이 너는?
5: 글쎄, 집 밖은 좀 불편.

0: 맛있다.
1: 최고예요. 밖에서 먹으니 더 맛있어요.
2: 이따 저녁은 바비큐 파티니까 기대하라고.
1: 어? 밀크 벌써 다 먹었네. 이제 물 마시자.
3: 달림아, 어? 우리 빨리 먹고 나비 보러 가자. 꽃도 보고.
1: 그래, 술래잡기도 하자.
3: 좋아, 좋아.
1: 별이, 너는?
4: 난 사용할게. 조용히 산책하고 싶다고.
1: 별이야, 괜찮아?
4: 밀크, 물을 엎으면 어떡해. 난 옷 젖는 거 싫단 말이야. 어, 비잖아.
2: 나... 얘들아, 차 안으로 들어가. 얼른.
1: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빠, 오늘 날씨 좋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2: 아, 그러게. 오늘 비 예보는 없었는데.
4: 계속 올 것 같은데요.
1: 밀크, 못 나가. 밖에는 비가 온다고.
3: 아, 나가서 놀고 싶다.
4: 심심하면 이거 읽을래?
3: 아니, 오늘은 우리가 사용할게.
1: 아빠, 뭐 재미난 거 없을까요?
2: 글쎄다, 비가 많이 와서 나갈 수가 없으니.
3: 달림아, 나 너무 심심해.
1: 나도.
4: 책이라도 보라니까.
1: 별아, 응? 달팽이는 비가 오면 나온댔지.
4: 응, 맞아.
3: 우와, 그럼 밖에 달팽이가 있겠다.
1: 맞아, 맞아.
4: 달팽이? 나갈 수도 없는데 어쩌라고.
1: 그러네.
4: 난 옷 젖는 거 정말 질색이거든.
1: 어? 밀크야,

0: 뒤집었었네.
1: 비키야 조심해.
2: 어? 아빠, 어? 이건 뭐예요?
3: 어, 그거 야외에서 놀 때 쓰려고 가져온 비닐인데 쓸모없게 됐네.
2: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0: 좋은 생각?
2: 응.
4: 드디어 끝냈다.
5: 어? 비가 오네? 애들은 잘 놀고 있으려나?
2: 비닐을 선에 맞춰 잘라서
3: 우와.
2: 테이프를 잘 붙여주면 다 됐다.
0: 나 어때? 멋지지?
3: 비닐 봉투로 만든 것 치곤 꽤 그럴싸한데.
2: 아빠, 이제 나가도 되죠?
3: 괜찮겠어?
2: 그럼요.
3: 그럼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또
0: 밀크가 나갔어.
2: 얘들아, 우리도 나가자.
6: 난 사양할게. 너희들 먼저.
2: 그럼 먼저 가자. 밀크야, 같이 가.
3: 비 맞는 게 저렇게 좋을까? 안 그러니 별이야?
6: 그러게요. 비 맞으면 축축하고 끝도 옷을 못 봐.
3: 별이야, 아저씨가 좀 이따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6: 네.
2: 밀크, 거기서! 밀크, 이 녀석 잡았다! 우와, 이건...
6: 역시 안 되겠어. 젖는 건 진짜 싫어. 어, 어, 달리모.
2: 별이야, 같이 놀자.
0: 엄청 재밌어.
6: 그래도 못 젖는 건 싫다고.
1: 야, 밀크.
6: 옷이 다 좀 괜찮잖아.
2: 우비를 입어서 괜찮아. 놀 거지? 자, 어서 가자.
1: 천천히 가.
6: 우와, 대왕 달팽이다.
2: 우와, 귀엽다. 근데 비를 맞네.
6: 달팽이는 원래 비를 좋아해.
0: 그래?
6: 몸이 마르면 안 돼서 물기를 찾아 나오거든.
2: 우와, 그렇구나.
6: 대왕 달팽이를 다 보다니.
2: 별이야, 너 발 밑에.
0: 지렁이도 별이를 좋아하나 봐.
7: 지렁이다.

0: 다들 잘 먹으니 좋네.
1: 아빠, 비 오는 날 캠핑도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최고예요. 별이 난 어땠어?
2: 나도 좋았어. 책에서만 봤던 대왕달팽이도 보고 개구리도 보고
3: 지렁이도 봤잖아.
1: 그만 좀 해. 저거 봐요. 어?
0: 우와, 무지개가 떴네.
1: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와요.
0: 그래, 다음엔 비가 진짜로 많이 오는 날로 하자. 어때?
4: 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옥스포드 탕
9: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굿소
1: 클릭소 얼마세가
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굿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굿소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 가족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기질.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봐.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성.
13: 얼굴엔
14: 순한 킬킬.
13: 눈물엔
14: 덥덥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7: 어, 아니, 이 소리는? 골디, 이것 좀 부탁할게.
18: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멋지게 출동하는 부부맨. 골디는 그런 부부맨을 도울 수 있어서 늘 뿌듯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부부맨을 볼 때면 가끔 부럽기도 했답니다.
19: 그거 알아? 별똥별이가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어? 무슨 소원을 빌까? 골디 최고!
9: 골디는 최고야.
10: 골디! 골디! 골디!
19: 아, 하고 싶은 게 무지 많아서 못 정하겠어. 아, 그럼 난 들어갈게. 잘자.

0: 골디, 아침밥 먹자.
1: 어, 어디 간 거지?
2: 도와줘요, 부부님!
0: 이 소리는

0: 골디, 이제 들어오는 거야? 마침 잘 됐다. 집 좀 부탁할게. 컷! 보디야, 이게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들어가서 상자가 떨어져서 사과가 길에 전부 쏟아져 버렸어요. 죽는 것 좀 도와주세요.
0: 그랬구나. 빨리 주울 방법이 없을까?
1: 아, 커다란 청소기로 사과를 빨아들이는 건 어때요?
0: 좋은 생각인데? 이것 좀 눌러줄래?

어쩌야!

0: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1: 우와, 진짜 멋지다. 넌 누구야? 구구멍? 아, 구구멍이구나.
2: 구구멍! 구구멍!
3: 슈퍼 영웅이 된 골드는 무척 기뻤어요.
4: 너 설마...
1: 구구멍이라고? 정말 귀엽고 멋지다.
4: 뭐? 별똥별이 소원을 이뤄줬다고? 그런 일이... 슈퍼 영웅이 되는 게 골디의 소원이었구나. 그래, 골디도 이제 특별한 힘이 생겼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보자.
1: 뭐해요, 부부맨?
4: 부부맨 변신!

0: 아차, 나도 변신해야지.
1: 받자 기분이 좋아진 골디는 보보맨이 없어도 혼자 사람들을 도왔죠.
2: 아이고, 정말 고맙다.
0: 우와, 고마워 보보맨.
1: 어느새 골디는 새들 마을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답니다.
3: 도와줘요, 보보맨.
0: 보보맨 여기요. 당연히 알고 있지.
4: 보구멍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멋진 강아지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0: 그러게.
4: 골디, 어디 갔다 이제 와. 골디, 오랜만에 같이 공놀이 할래? 아님 산책 갈까? 우리 요즘 같이 못 놀았잖아.
1: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돕느라 피곤한 골디는 집에만 오면 바로 잠이 들었어요.
4: 아이웨이. 엄마.
1: 어?
4: 요새 골디가 이상해요. 매일 잠만 자고 항상 기운도 없어 보여요.
1: 그래? 엄마는 출근하느라 전혀 몰랐네.
4: 공놀이도 산책도 싫대요. 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1: 어? 그건 정말 이상한데.
4: 그쵸?
1: 본인은 골디가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4: 안 되겠어. 도와줘요, 보보맨, 보보맨.
0: 보니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4: 요즘 우리 집 강아지 골디가 이상해요. 매일 잠만 자고 좋아하는 산책을 가자고 해도 시큰둥해요. 혹시 어디가 아픈 걸까요?
0: 그래? 아픈 건 아닐 거야. 그치, 부부멍?
4: 골디가 다시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골디는 소중한 내 친구이고 가족이에요.
1: 보니의 마음을 안 골디는 자신이 부부멍이라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0: 실 좀 다녀올게.
4: 어? 네, 알겠어요.
0: 빨리 갔다 올게.
4: 그럼 골드가 잡아봐.

0: 드디어 골디에게 정체를 밝힐 기회가 왔어요. 골디는 보니 앞에서 부부몽으로 멋지게 변신하기로 했죠. 어떡하죠? 부부몽의 힘이 사라져버렸나봐요.
1: 골디는 내 친구이고 가족인데

0: 더 이상 부부멍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어요.
1: 정말 고마워, 골디. 그리고 진짜 멋졌어. 꼭 송구영웅처럼. 부부멍보다 멋졌다니까. 역시 나한텐 골디 네가 최고야.
0: 골디는 더 이상 부부멍이 될 순 없지만 변신하지 않아도 보니에겐 최고로 멋진 강아지랍니다.
1: 시골에 놀러가요.
0: 방학을 맞아 본인의 가족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놀러왔어요.
1: 할아버지! 할머니!
2: 아이고 우리 보니 잘 있었니?
3: 저희 왔어요. 그래 잘 왔다.
1: 맞다. 꽃꽃은요? 꽃꽃은 어디 있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이러기야.
3: 꽃꽃은 여전히 장난꾸러기네.
1: 빠빠빠빠.
4: 뭔데 그래? 아, 이건 메뚜기야.
1: 뚜이?
5: 왜 안 떨어지는 거야?
2: 야, 다른 데 가서 놀아라.
1: 아빠, 왜 그렇게 놀라요? 그냥 메뚜기인데?
5: 아, 그게...
2: 보니 몰랐구나. 너희 아빠가 곤충을 얼마나 무서워한다고.
1: 아빠가요?
2: 그래,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6: 엄마, 오늘 간식도 고구마죠?
2: 그래.
6: 벌레다! 엄마, 이거 떼줘요! 빨리요!
7: 서야 떼주지! 그만 뛰어!
2: 그대로 해가 지도록 뛰었다니까.
8: 아,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1: 전 골드랑 산책하고 올게요.
7: 그래.
1: 시골은 예쁘긴 한데 심심해. 놀이터도 없고, 그치? 응? 누가 있네? 아냐? 뭐해? 잡았다! 뭘 잡았는데?
6: 어? 장수풍뎅이.
1: 우와, 찾아서 본 적 있어. 나 만져봐도 돼?
6: 그래? 놓치지 않게 조심해.
1: 응. 우와, 신기하다.
6: 근데 못 보던 아이네. 넌 누구야?
1: 아, 난 보니야. 얘는 골디. 석별마을에서 왔어?
6: 나는 강이야. 이 근처에 살아.
1: 그렇구나. 골디도 볼래? 자.
6: 안 돼. 아, 조심하라고 했잖아. 넌 벌레 하나 못 잡냐?
1: 뭐? 내가 다시 잡아주면 되잖아.
6: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잡아?
1: 올라가서 잡으면 되지.
6: 안 돼, 그만둬. 위험하잖아.
1: 괜찮아.
6: 그러게 그만두라니까.
1: 생각보다 높네. 어떻게 잡지?
6: 됐어. 어쩔 수 없지 뭐.
1: 아니야. 내가 잡아준다니까.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6: 부부맨?
1: 응.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9: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안녕 보니? 새 친구도 있었네.
1: 야낭 강이에요.
2: 진짜 보부맨이잖아. 안녕하세요.
0: 강이도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강이가 잡은 장수풍뎅이를 제가 놓쳤거든요. 다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3: 장수풍뎅이? 그거 엄청 큰 곤충 아니야?
2: 네, 저기 있어요.
4: 어디 갔지?
0: 어디로 날아갔나 보네. 어쩌지? 장수풍뎅이는 못 잡아주겠는데?
2: 안 돼. 진짜 어렵게 잡은 건데.
1: 부부맨, 우리 장수풍뎅이를 찾으러 가요.
0: 뭐? 그거 꼭 잡아야 하는 거야?
1: 네, 강이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0: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 어?
2: 그거라면 문제 없어요.
5: 자, 장수풍뎅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0: 야! 저쪽으로 갔어요.
1: 좋아, 빨리 가자.
2: 정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이 동네가 원래 이 호수로 유명해.
1: 응? 그걸 보보맨이 어떻게 알아요?
2: 어? 아이, 그게...
0: 어? 좋은 돌 찾았다.
1: 어?
2: 오, 잘한다. 다섯 번이나 튕겼어.
1: 진짜 신기하다. 지금 뭐 한 거야?
3: 뭐야, 너 물수제비도 몰라?
1: 물수제비? 나도 해볼래.
3: 어?
1: 그게 뭐야?
2: 오니야, 물수제비를 잘 하려면 돌을 잘 골라야 해. 이렇게 얇고 둥근 돌이 좋아.
1: 아, 이런 거 맞죠?
2: 그래. 그리고 이렇게 몸을 낮춰서 던져야 해.
3: 우와, 반대편까지 넘어갔어. 역시 보부맨이야.
1: 우와, 그럼 나도.
2: 우와, 여섯 번이나 튕겼네.
3: 운이 좋았네.
1: 그럼 물수제비 대결할래? 보보맨도 같이요.
2: 그럴까?
3: 근데 장수풍뎅이는 언제 찾아?
1: 아, 맞다, 장수풍뎅이. 당연히 먼저 찾아야지. 빨리 가자.
3: 비다.
1: 진짜네.
3: 어쩔 수 없지. 집에 가야겠다.
2: 역시 그래야겠지.
1: 괜찮아, 보보맨이 우산을 만들어줄 거야. 그쵸?
2: 물론이지.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출발! 보니와 강이, 골디, 구구매는 다 함께 장수풍뎅이를 찾아 마을을 탐험했어요.
1: 꽂혔다!
2: 보니야, 저것 좀 봐!
1: 예쁘다!
3: 그거 알아? 무지개가 사라지기 전에 무지개 끝에 가면 보물이 있대.
1: 정말? 빨리 가보자.
3: 좋아, 가자.
4: 장수풍뎅이는?
1: 보물은 어딨지?
3: 아무래도 없는 것 같은데.
1: 땅이라도 봐볼까? 보통 보물은 땅에 묻혀 있잖아. 강이야, 저기.
2: 장수풍뎅이잖아.
1: 정말 많다. 그래, 장수풍뎅이가 보물이었나 봐.
2: 정말 그런가 봐.
1: 그런데 너무 높이 있어.
3: 에이, 뭐가 문제야. 부부맨한테 잡아달라고 하자.
4: 내가?
1: 아니야. 내가 잡을래.
3: 왜? 부부맨이 잡는 게 더 쉬울 텐데.
1: 내가 약속했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게 다 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꼭 잡아주고 싶어.
3: 그래, 보니 네가 잡아줘.
5: 그럼 난 조금만 도와줄게.
1: 좋아요. 고마워요, 부부맨. 길어서 높은

0: 무서웠어.
1: 진짜 대단하다. 자, 여기 장수풍뎅이.
2: 엄마. 아니야, 너 가져.
1: 왜?
2: 네 덕분에 오늘 재밌게 놀았잖아. 친구가 된 기념으로 줄게.
1: 우와, 고마워. 그럼 얘 그냥 놓아줘도 될까?
2: 왜? 어렵게 잡은 거잖아.
1: 나도 너랑 재밌게 놀았던 걸로 충분해. 그리고 장수풍뎅이도 우리처럼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것 같아서.
2: 좋아, 그러자.
1: 자, 잘했다.
3: 잘했어. 장수풍뎅이도 고마워할 거야.
1: 네. 다음에는 우리 동네에 놀러와.
2: 꼭 갈게.
4: 보니야!
1: 아빠다. 그럼 난 갈게.
2: 잘 가.
1: 아빠!
3: 그새 새 친구를 사귄 거야?
1: 네. 근데 아빠, 이거 혹시 장수풍뎅이에요?
4: 뭐? 뭐야, 이거 떼줘, 빨리!
1: 그렇게 떼면 어떻게 떼요?
5: 오늘 본인은 시골에서 평생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을 쌓았답니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팡.
2: 아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1: 아빠 저게 뭐야?
12: 술.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제?
15: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옥스퍼드 타운.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중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대 놀이 행간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다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음식은 위험해. 냠냠.
1: 저기, 너희 뭐 먹고 있어? 그거 나도 먹고 싶어.
0: 어? 이거?
1: 어, 그거. 나도 줘, 빨리.
0: 너 정말 먹을 수 있겠어? 진짜로 먹을 수 있네?
1: 그럼 내 고급스런 입맛에 아주 딱이야. 더 줘봐.
0: 야, 먹을 거면 끝까지 다 먹어야지.

0: 내가 그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
1: 뭐? 보상? 어, 그러셔. 보지라고 했는데 그만줘야겠다.
0: 주시는 건 뭐든지 뿌리까지 싹 다 먹겠습니다.
1: 없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였어.
2: 그럴 수가.
3: 나 더 먹고 싶은데 솔지.
4: 오빠들한테 더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래?
0: 어? 어?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뭔가 있어.
4: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진짜 나오는 않아.
1: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솔지? 아, 배불러. 너희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어, 레이먼.
5: 아, 롬이구나. 미안, 미안.
0: 맛있어 보이는 게 잔뜩 있어, 나나.
1: 아, 그러고 보니 레이먼네 가게 숨겨진 맛집으로 TV에 나왔었지?
5: 응, 맞아. 덕분에 엄청 바빠졌어.
1: 자,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4: 응?
1: 자, 들어가자. 배고프다.
4: 배가 고플 땐 먹어야지. 냠냠.
6: 1번 테이블에 떡볶이 2인분이야.
4: 네.
6: 쉬는 날인데 미안해서 어쩌지?
1: 별 말씀을요. 친구네 가게는 늘 먹는 게 당연하죠.
4: 모두 맛있게 먹고 있어야죠.
5: 진짜 고마워, 로미. 이따가 내가 재료 몽땅 넣어서 볶음밥 만들어줄게. 어제 진짜 맛있었거든.
6: 어? 아유, 레이먼, 어쩐지 계속 재료가 없어진다 했더니 그만 좀 먹어.
4: 그래서
1: 말이야. 떡볶이 나왔습니다.
7: 에? 떡볶이에 떡이 없는데요?
4: 어? 아, 죄송합니다.
8: 떡이 어디로 간 거지, 쭈?
4: 혹시 너희가 몰래 집어먹은 거야, 쭈?
0: 아, 그럴 리 없잖아, 나나.
3: 억울해, 솔지.
4: 우리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다고 그래.
8: 이상하네.
1: 김밥 나왔습니다.
6: 어? 이게 다예요?
4: 응? 이게 어디 갔지?
8: 아하, 다시 갖다 드릴게요.
4: 또 음식이 사라졌었죠. 도대체 뭐지?
6: 1번 테이블, 떡볶이 다시 나왔어.
1: 네.
4: 루미, 뭐하고 있어,

0: 됐어요!
1: TV 보고 왔는데 음식도 제대로 안 나오고.
2: 아유, 뭐야 정말.
3: 거봐,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4: 엄마,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엄마?
3: 너도 같이 먹자, 여자. 로비, 그만 먹고 어서 정신 차려. 싫어. 더 먹어.

0: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드는 열쇠 키니핑이야 꿀에. 제 장난 때문에 미스틱 마을의 일주일치 음식이 한 번에 없어질 뻔한 적도 있어 솔지. 냠냠핑 이제 그만해.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1: 냠냠? 난 배고파하는 건 보기 싫어 냠냠. 배부르면 모두 행복해지니까 냠냠.
0: 들켰어 다해.
2: 그 아이는 아직 배고플 거야. 많이 많이 먹게 해주렴.
0: 그렇게 화내면 배고파 냠냠. 너희도 나하고 같이 먹자 냠냠. 빨리 변신해야 했죠. 열려라 체인지미. 열정의 타오르 나라핑
3: 열정의 프린세스 솔라리스.
0: 왜 넌 누구길래 계속 쫓아오는 거야?
3: 냠냠핑, 남들을 억지로 먹게 만드는 건 좋지 않아.
0: 왜 방해하는 거야? 많이 많이 먹으면 좋잖아 얌얌.
3: 오, 제법인데. 프라이팬이다.
0: 나의 마법을 막다니 어서 더 먹고 기운을 차려야겠다.
4: 배불러.
0: 마법을 너무 세게 걸었나 냠냠. 하나 남은 만두. 저건 내 거야 냠냠. 거기서

0: 여기서 양양빙.
1: 어서 따라가자. 여기 숨었다가 다시 만난 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어디 갔지? 숨어도 소용없어, 얌얌핑.
0: 저 색 중 하나에 얌얌핑이 숨어있었죠. 티슈통, 케첩통, 종이컵 중 하나였죠. 저 티슈통, 티슈가 얌얌핑의 치마 같은데 나나?
1: 아니, 저 케첩통이야, 솔직. 이거는 확실해.
0: 어? 종이컵이 왜 뒤집어져 있지, 꿀에? 분명 저 안에 숨어있을 거야, 꿀에.
1: 어디에 숨었을까?
0: 좀 더 가까이 가서 변사를 찾자쭈.
1: 이렇게 봐서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쪽도 한번 봐봐, 프린세스.
0: 어?
1: 다른 쪽?
0: 가만히 보자.

0: 탈출의 시간이야. 트리트리 캡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피니핑 냠냠 핑캣.
1: 난 아직도 배고프다. 냠냠.
2: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또 왔어요. 자, 어서.
3: 안녕, 레이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4: 어머나, 레이먼 친구들이구나. 어서 와.
5: 뭐야, 너희. 몰랐잖아. 어떻게 된 거야, 로미?
2: 아깐 나 때문에 미안했어. 그래서 친구들을 다 데려왔지.

0: 괜찮아. 내가 그동안 먹은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자, 주문 받습니다.
1: 사이좋게 많이 많이 먹자. 양양. 뜨거뜨거 캠핑 소동. 얘들아, 준비 다 됐어?
2: 나 바다 처음 가봐. 진짜 기대가 많아.
1: 미스틱 마을엔 없는 바다 친구들도 많겠지?
2: 지구의 바다는 엄청 넓고 파랗다는데 재밌겠다, 솔지.
3: 로미, 얘들아, 빨리 나와.
1: 네, 언니. 얘들아, 가자.
2: 준비 끝! 어? 뭐야? 너 혼자 누워야?
4: 우와! 제발!
5: 여긴 길이 막혀서 못 가요, 아가씨. 응?
3: 다시 하트로즈로 돌아가야겠다.
2: 네?
3: 오늘 중으로 바위를 치울 수 없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어? 숲으로 캠핑 갈까?
1: 우와, 좋아요. 얘들아, 괜찮지?
2: 좋아, 좋아. 캠핑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아나.
1: 지구의 숲도 꼭 가보고 싶어서 그래.
2: 난 바다 가고 싶은데. 바다 가자, 바다.
1: 미안, 솔지 빈. 바다는 다음에 가자.
2: 응? 아, 안 돼. 나 어젯밤에 설레서 잠도 못 잤는데.
5: 조금만 기다리세요.
2: 맛있겠다.
5: 이게 왜 꺼졌지?
0: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6: 어? 뭐야, 자기. 날 위해 준비했다며.
7: 이상하다. 아, 내가 안 껐어.
2: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뜨거!
6: 귀여운 녀석. 오늘은 네가 좋겠어.
2: 왠지 저쪽으로 가고 싶어지는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1: 로미, 지구의 숲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구래. 캠프파이어 할 장작도 찾을 겸 산책 갔다 올까?
2: 우와! 얼른 가자, 가자, 가자!
8: 바다 가고 싶다.
1: 뭐야, 나나핀. 깜짝 놀랐잖아. 이 장난꾸러기 같은.
8: 바다는 더 재밌겠지, 솔지.
1: 우와, 멋지다.
3: 차에서 들고 와야 할 게 많은데 너희가 나 좀 도와줄래?
1: 네. 솔지핑도 같이 가자.
8: 난 그냥 여기 있을래, 솔지.
1: 알았어. 그럼 불 잘 보고 있어. 와, 멋있다, 솔지.
2: 분명 여기 어딘가. 저건 뜨거운 건 닦아. 뜨거.
8: 뭐야, 왜 꺼졌지?
1: 솔지핑, 바비큐 재료 손질하러 같이. 아휴, 말썽 꾸러기, 네가 껐구나.
2: 뭐? 아니야, 내가 안 껐어. 그냥 꺼졌어, 솔지.
1: 솔지핑, 바다에 못 간 건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술 부리면 안 돼.
2: 아, 진짜. 내가 끈 거 아니야, 솔지.
1: 그러면 안 돼. 사라 언니한테 엄청 혼날걸.
8: 아우, 억울해. 그냥 꺼진 건데. 마법처럼 욱. 그래, 이렇게. 으악! 뭐야, 또 꺼졌어? 아, 이러다 또 의심받겠다. 겨우 다시 켰네, 솔지. 하마터면 혼날 거. 아! 뭐야? 왜 자꾸 꺼지는 거야? 너는
2: 불타는 건 모두 꺼야 해. 이거
8: 뭐? 검사! 불 좀 끄지 마, 솔지.
2: 불을 안 켜면 된다, 뜨가.
8: 하, 이거 안 끄면 될 일이거든.
9: 뜨거핑이야, 나나. 매일 불이란 불은 전부 다 끄고 다녔구래.
1: 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솔직하네, 옹게 옹게.
10: 같이 잡아볼까?
2: 응! 열려라! 체인스리!
10: 언제나 솔직히! 솔직히! 하!
8: 솔지!
2: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9: 뜨거핑을 어디서 찾지, 쭈?
8: 어디서 찾긴. 불을 켜면 또 오겠지, 솔지.
9: 어?
8: 아! 불이야, 불! 불이 났어! 도와줘! 누가 빨리 이 불 좀 꺼줬으면!
2: 여기, 여기!
8: 으차!
2: 내가 꺼주지, 니까!
10: 트리트리 매지컬 글로리아!
2: 자, 뜨거핑! 네 맘대로는 안 될걸?
8: 뭐야! 넌 누군데 방해하는 거냐, 니까!
10: 너? 난 너 같은 장난꾸러기를 캐치하는 프린세스지.
8: 뭐, 프린세스? 비켜! 저 불을 꺼야 한다, 니까!
9: 경화의 눈덩이!
8: 샷! 으차!
10: 솔직함에 웅겨웅겨!
8: 푹신푹신하겠네! 이게 뭐야?
2: 끈적이 구름에서 도망칠 수 없을걸!
10: 좋았어! 피리피리 캐치!

0: 아직 여기에 있어. 이 근처에 숨은 게 분명해.
1: 하나, 둘,

어? 저 장작 뭔가 수상해 보이지 않아? 어? 그러고 보니 나뭇잎 색깔이 다른 게 하나 있어.

0: 열쇠 핀이 픽! 뜨거핀 캐치!
1: 그래도 불 타는 건 꺼야 한다. 아주 위험하다. 뜨거!
0: 진짜 불맛이 뭔지 알려줘야겠는데.
2: 진짜 맛있다. 캠핑 오길 잘했어, 솔지.
1: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3: 그래, 그래. 뜨거핀 거 먹어봐, 그래.
2: 맛있어.
1: 불 안 끌 테니까 그거 나 더 주라.
4: 근데 왠지 허전한 것 같은데.
3: 와, 성장!
5: 다들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3: 미안 미안, 깜빡했어.
1: 불은 끌 수 없겠다. 뜨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2: 옥스포드 탕!
13: 해보고!
12: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4: 탑승하세요.
1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굿소
6: 클릭소 얼마세가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6: 굿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8: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6: 굿소
8: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호롱호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캠핑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쨍쨍 치킨! 예? 어? 뚱뚱 치킨,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1: 댄스 대회 초대받아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0: 댄스 대회라고? 난 초대 못 받았는데.
1: 정말이야? 우린 다 초대받았는데.
0: 너무해. 감히 댄스 천재 레오 박사님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모두 그만!
2: 정말 뭐야?
0: 누가 아직도 춤추는 거야?
3: 나도 초대받았지롱!
0: 타이탄도 초대받았는데 내가 못 봤다니! 마을 녀석들 절대 가만 안 두겠어! 댄스 대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마!
4: 이렇게?
5: 쟤, 너도 댄스 대회에 나가려고?
4: 아, 아니.
6: 왜? 잘 추던데? 한번 나가봐.
4: 아, 아니야. 난 춤출 줄 몰라.
7: 어? 춤은 그냥 춤이지. 마음대로 몸을 흔들면 돼. 그럼 보는 친구도 신이 나서 같이 추지. 방금 너처럼.
4: 그래도 나는...
8: 1번 참가자,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0: 괘씸한 녀석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비실비실 광선 맛을 보여주겠다.
8: 음악 주세요.
4: 너무 재미없어. 오래오래요.
8: 피노키오가 긴장했나 봅니다. 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
4: 힘없어. 이제 춤은 그만 출래.
8: 저 아거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6: 뭐야? 갑자기 다들 왜 저러지?
5: 그러게, 뭔가 이상한데.
6: 어? 저건 뭐지? 레오 박사가! 레오 박사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타났다.
9: 레오 박사, 댄스 대회를 망치지 마라.
0: 넌 대체 누구냐?
9: 난 타이, 아니 나이탄이다.
0: 나이탄이라고?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9: 대회를 망치고 싶으면 내 차례가 끝나거든 공격해.
0: 싫은데, 지금 당장 망쳐지 마. 레오봇 당장 출동해. 이렇게 된 이상 언제나처럼 여기 모여있는 녀석들 전부 다 괴롭혀지겠어. 자, 받아라. 비실비실

0: 무기력해졌네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응?

0: 슈퍼제!
1: 힘이 없어.
0: 정신 차려. 레오 박사를 막아야지.
1: 난 몰라. 너희끼리 막아. 난 잠이나 잘래.
0: 슈퍼제! 슈퍼제!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활력을 되찾아 무기력을 응? 이겨내자. 응?
3: 활력을 되찾으려면 단호박이 필요하지. 단호박의 루테인, 대파의 플라보노이드, 고춧가루의 피퍼린을

고급발은 단호박 한 개, 대파 한 개, 포! 고춧가루 약간, 포이! 타! 슈퍼 냠냠 오븐에서 푹 익힌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단호박찜!

0: 슈퍼 냠냠 파워! 협동작전으로 레오 박사를 막아야겠어. 플래시론, 레오 박사의 시선을 끌어줘.
1: 알았어. 플래시 파워!

0: 시키! 지금이야! 알았어! 원더 하! 좋았어! 이제 내 차례야! 슈퍼 냠냠 타워! 캬안! 캬안! 네가 쏜 광선 다시 되돌려주마! 안 돼!
1: 피곤하고 귀찮아. 광선 공격이고 뭐고 그냥 돌아가야겠어.
0: 야호! 협동작전 성공!
2: 슈퍼젤, 어? 아직이야. 어? 저게 좀 봐.
3: 모두들 아직도 늘어져 있어.
2: 어떻게 하지?
4: 춤은 그냥 춤이지. 마음대로 몸을 흔들면 돼. 그럼 보는 친구도 신이 나서 같이 추지.
0: 그래! 춤으로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자!
2: 춤으로?
3: 잘 못 추긴 하지만 말이야.
2: 슈퍼젤, 모두를 위해 용기를 내자.
3: 우리가 도와줄게. 할 수 있을까?
1: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
0: 타구! 어이, 어이, 그래, 해보자구!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2: 어이, 저기 봐, 모두 우리 보기 시작했어.
5: 우와, 정말 효과가 있나 봐.
0: 그렇다면 더 신나고 즐겁게!
2: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어!
0: 좋아! 모두 자신있게 댄스!

0: 어서 와라, 상어야!
1: 상어를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2: 왔다, 왔다!
0: 우와! 엄청 큰 물고기인가 봐! 힘이 너무 세서 당겨지지가 않아!
3: 뭐야? 물고기가 아니라 낚싯줄이 엉킨 거잖아.
0: 쟤, 낚싯줄을 다른 쪽으로 던졌어야지.
3: 뭐?
0: 나는 낚싯대 잘 던졌다고.

0: 낚시 못하는 애들이 꼭 싸운다니까.
1: 어? 레오 박사님, 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최고의 자리로 안내하겠습니다.
0: 좋아,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파티를 여는 거야. 오래요, 오래요.
1: 자, 바로 저쪽입니다. 여기입니다. 어? 인어공주, 어? 비켜요, 비켜. 레오 박사님이 여기서 낚시하실 거라고요.
2: 죄송하지만 안 돼요. 비킬 수 없어요.
0: 빨리 비키지 못해? 여기가 물고기 잡는 데 최고 좋은 자리라고.
2: 절대 못 비켜요. 여기서 왕자님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0: 왕자님?
2: 네, 왕자님의 키스만이 제 꼬리를 다리로 바꿀 수 있대요. 예쁜 두 다리로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0: 그럼 왜 여기서 고생이야? 다리로 바꾸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2: 그 말씀은 박사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건가요?
0: 야, 나 천재 레오 박사님이야.
2: 그렇다면 제발 제 꼬리를 바꿔주세요.
0: 그래?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2: 조건이요?
0: 지금 당장 슈퍼족의 약점을 알아와. 그럼 네 꼬리를 다리로 바꿔주지.
2: 네? 슈퍼잭의 약점을 꼭 알아내서 다리를 얻고 말 거야. 어? 저기요! 혹시 슈퍼잭을 아세요?
3: 슈퍼잭? 잘 알죠? 제 코를 되찾은 건 슈퍼잭 덕분이에요.
2: 그래요? 저기요! 잠깐만요! 혹시 슈퍼잭 아세요?
4: 그럼 당연하죠. 슈퍼잭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줘서 우린 친구가 됐거든요.
5: 나는 타군. 난 슈퍼잭의 비밀을 알고 있어.
2: 정말요? 그게 뭐죠?
5: 슈퍼잭은 정말 착하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2: 모두들 슈퍼잭 칭찬만 하네. 어? 잭! 어? 너 혹시 슈퍼잭에 대해 아는 거 있니?
6: 슈퍼잭? 왜 그러는데?
2: 내가 좀 알고 싶어서.
6: 슈퍼잭은 힘이 세고 또 그게...
2: 슈퍼잭은 누구보다 친구들을 먼저 생각해. 물론 원더비키도 그렇고.
7: 나도 슈퍼잭을 아는데 슈퍼잭은 언제나 친구들을 도와. 물론 플래시롱과 함께 말이야.
2: 아, 그렇구나. 나 슈퍼잭의 약점을 알 것 같아.
8: 슈퍼잭의 약점?
2: 응, 레오 박사가 약속했어. 슈퍼잭의 약점을 알아오면 내 꼬리를 다리로 만들어준대.
9: 뭐? 너 속고 있는 거야. 레오 박사가 얼마나 허풍쟁인데.
7: 레오 박사는 나쁜 악당이라고.
2: 정말? 그럼 난 어떡해. 왕자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런 꼬리라니.
6: 인어공주야, 네 꼬리가 얼마나 예쁜데 그래. 바다에서도 마음껏 헤엄칠 수 있고 말이야. 아마 왕자님도 꼬리가 있는 네 그대로의 모습에 반했을걸?
2: 진짜 왕자님도 그렇게 생각할까?
6: 당연하지. 그런데 네가 알아낸 슈퍼잭의 약점이 뭐야?
2: 그건...
7: 레오 박사!
0: 슈퍼잭의 약점을 알아냈다고 알려줘, 아사!
2: 안 돼요! 거짓말쟁이에겐 말 못해요!
0: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발명한 쭈글쭈글 광선의 맛을 봐야겠구나!
7: 위험해! 이런 공기야!
10: 모두를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있어요.
11: 그럴 수가.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은하 공주, 지금이라도 슈퍼직의 약점을 나에게 말하는 게 좋을걸.
1: 절대 안 돼요.
0: 그렇다면 좋아, 죽을 집을 광산 공격이다.
1: 메롱
0: 청녀석이 절대 놓치지 않는다.
1: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어.
0: 맛이 어떠냐? 이번엔 네 차례다, 인어공주.
1: 안 돼!
0: 항의하지 마!
1: 대우박사!
0: 슈퍼젠!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노화를 막아내자.
3: 응? 노화를 막으려면 고구마가 필요하지. 고구마의 안토시아닌, 단호박의 루테인,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고구마 한 개, 단호박 250g, 천연 미네랄 소금 딱 간. 슈퍼 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고구마 피자.
0: 멀쩡해졌잖아. 인어공주, 어서 슈퍼직의 약점을 말해. 내가 꼬리를 다리로 바꿔준다니까. 아, 진짜라고.
4: 하지만
1: 레오박사, 그래봐야 소용없을 거야. 슈퍼직을 절대 지지 않거든.
0: 그럴까? 인어공주가 너의 약점을 알아냈다는데.
1: 나의 약점이라고? 그래도 소용없어.
0: 그렇다면 인어공주가 너의 약점을 얘기해도 상관없겠구나.
1: 당연하지.
0: 그렇지, 인어공주. 어서 얘기해.
4: 슈퍼잭의 약점은? 진짜 얘기하네.
0: 뭘 망설이고 있어. 어서 말해줘.
4: 슈퍼잭의 약점은 항상 친구들 편이 되어 모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1: 하! 그렇지.
0: 그게 무슨 약점이야?
1: 됐다! 원더비키! 슈퍼잭! 가자! 좋았어! 못된 레오 박사에게 내 약점은 통하지 않아! 슈퍼냠냠!

0: 인어공주야,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아직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어?
1: 아니, 이제 왕자님은 안 기다려. 대신 왕자님보다 훨씬 멋진 슈퍼니를 기다릴 거야.
2: 뭐라고?

0: 편안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2: 옛썰, 칫썰, 마데카썰.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옥스포드 팡!
6: 해구도!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젤?
15: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7: 또 졌네.
18: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0: 마데카 솔메이트
21: 출동!
19: 얼굴엔
21: 순한 킹킹.
19: 식물엔
21: 덥덥한 말.
0: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썰, 칫썰, 마데카썰.
5: 옥스포드 팡!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겹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0: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 짠!

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숲속에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구르지 마 내 기상소.
5: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기서 뭐해?
1: 생크미 소라.
0: 어머, 반짝반짝 정말 예쁘다.
2: 우와, 파도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3: 이번에도 내가 1등.
2: 얘들아, 이것 좀 봐. 소라를 귀에 갖다 대니까 파도 소리가 들려.
3: 에이, 그냥 바람 소리야 아니야?
4: 아니야, 어? 진짜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5: 얘들아, 저기 소라가 움직였어. 저 안에 뭐가 있나 봐.
4: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드래콩? 이건 그냥 소라 껍질이라고.
3: 이것 봐.
6: 피리피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4: 미션이다!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세계 탐험대회 미션 D.

0: 엉덩이 식당에 두고 간 보석함의 주인을 찾아라.
1: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고 있죠. 머물던 자리를 떠날 때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그럼 이번 미션도 파이팅!
1: 뿡뿡! 하모니 식당? 유명한 식당이라면 사연은 알고 있지 않을까? 글쎄,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2: 노빔, 하모니 식당에 대해 검색해줘.

0: 하모니 식당은 바닷속 푸른 해초 마을에 있습니다. 하모니라는 인어 아가씨가 운영 중인데 친절하고 음식 맛이 좋아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석함을 두고 가서 하모니가 애타게 주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1: 명탐정 드래곤이 나설 때인가?
2: 우와, 그럼 하모니 식당의 음식 맛도 볼 수 있는 거야?
3: 그렇긴 한데, 바닷속까지는 어떻게 가야 돼?
4: 걱정 마, 우리에겐 퍼니 바니오가 있잖아. 다들 준비됐지?
5: 응!

0: 내가 정말 바닷속으로 들어왔어.
1: 나 바닷속은 처음 들어와. 지구에 이런 곳이.
0: 정말 아름답지? 도착했어, 얘들아.
2: 드래곤, 지금 뭐 하는 거야?
1: 바닷속에서 수영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지.
2: 드래곤. 치치, 도켓, 너희는 뭐 하는 거야?
3: 바닷속을 다니려면 숨도 오래 참아야 하잖아.
2: 얘들아, 짜잔!
4: 핑핑, 그게 뭐야?
2: 아, 얼마 전에 완성한 약인데 이걸 먹으면 바닷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고.
1: 정말?
5: 세금!
3: 너, 이게 무슨 맛이지?
1: 우와, 치치! 네 입에서 물방울이 나와!
4: 드래콩, 너도 나오는데? 내 입에서도 나오잖아!
2: 내 입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 약이 효과가 있나 봐. 이제 바닷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5: 우르르르르 세금! 우르르르르 세금!
3: 이거 기대되는걸. 얘들아, 어서 가자!
4: 핑핑, 이번 약은 정말 성공적인 것 같아.
2: 그렇지?
5: 세금! 세금!
2: 너희 설마 아직도 숨 참고 있는 거야?
3: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
2: 우와, 정말이네. 우와, 신기하다.
4: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얘들아, 저기가 하모니 식당인가 봐.

0: 여러분들이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주인을 꼭 찾아드릴게요.
2: 저희가 주인을 찾아야 할 보석함을 볼 수 있을까요?
0: 바로 이거예요.
3: 우와, 예쁘다.
4: 꽤 중요한 물건 같은데?
0: 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식당 문을 열고 기다렸는데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3: 그래요?
5: 명탐정의 조건! 바로 관찰력이지! 이곳 주인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물건을 한번 살펴보죠.
0: 네, 여기요.
5: 아니, 저건! 이 물건의 주인은 바로 보석함과 같은 모양의 머리핀을 한 당신이군요.
0: 네?
1: 드레콩, 저 물건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한 게 바로 하문이야.
5: 그렇군. 아니, 이럴 수가. 이 보석함은 일주일 전부터 이곳에 있었어.
0: 어제 발견했어요.
5: 그렇군. 명탐정의 조건, 바로 인내심이지. 범인은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난다. 난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것이 좋겠어.
0: 저기, 식당 안을 좀 더 찾아봐도 될까요?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서요.
2: 그럼요. 얘들아, 우리 우선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는지 흩어져서 찾아보자.
1: 응.
3: 이건 뭐지?
0: 얘들아, 여기 뭔가 있어. 거긴 제가 보석함을 발견한 자리예요.
3: 이게 뭐지?
0: 이건 오색 산호예요.
1: 오색 산호요?
0: 네, 다른 산호들과 달리 다섯 가지 색을 품고 있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이 산호를 볼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인데.
2: 그렇다면 보석함의 주인을 찾을 중요한 단서 같아. 그곳은 어디인가요?
0: 열대어 아가씨 에나의 집이에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답니다.
2: 야호! 좋았어! 자, 어서 가보자!
5: 오, 알아냈어! 이 보석함의 주인은 바로... 사슴이야!
0: 드레콩, 여기는 바닷속이라고.
5: 분명 사슴인데.
1: 꼭 찾아올게요. 나중에 봬요.
5: 얘들아, 같이 가.
0: 잘 다녀오세요.

0: 정말 이 집에 사는 열대어 아가씨가 보석함의 주인일까?
1: 그럼 오색 산호는 여기서만 볼 수 있다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열대어 아가씨 집인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희는 열대어 아가씨를 찾아왔는데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너희들은 누구니?
0: 저희는 세계 탐험대회 참가 중인데요. 하모니 식당에 놓고 간 보석함의 주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1: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가워. 난 귀여운 열대어 아가씨 애나야. 이름이 좀 길지? 가끔 어이 노란 물고기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편하게 애나라고 부르면 돼. 물론 열대어 아가씨도 괜찮아.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0: 저희는 이 보석함의 주인을 찾고 있어요.
1: 어머,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보석함에는 뭐가 들었을까? 보석함의 주인은 정말 정말 좋겠다. 그런데 얘들아, 여긴 무슨 일로?
2: 열대어 아가씨가 건망증이 심한가 봐.
0: 그게 보석함이 있던 곳에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 오색 산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보석함의 주인이 아닐까 해서요.
1: 아, 맞다 맞다 맞다. 보석함의 주인을 찾는다고 했었지. 오색 산호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색깔 정말 예쁘지 않니? 그래서 특별한 날이 되면 나눠달라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어. 최근에는 뚜띠에게도 한 따발 줬는걸?
3: 뚜띠? 어쩌면 뚜띠가 보석함의 주인일지도 몰라.
2: 뚜띠 집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1: 여기서 가까워. 내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예. 이쪽으로 쭉 가다가 한 바퀴를 돌아.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앞으로 세 바퀴를 굴러. 그리고 다시 뒤로 한 바퀴.
4: 뒤로 한 바퀴요?
1: 맞아. 바로 거기야. 아무래도 난 설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0: 덕분에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그래, 안녕.
3: 어?
1: 내가 누구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던 거지?
0: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앵무새가 된 기분이었어.
4: 근사한 옷에 오색 산호 다발이라니 분명 뚜띠가 보석함의 주인이 맞아.

0: 저기 누구가 있어? 혹시 뚜띠 아닐까?
1: 바닷가재라고 했으니까 뚜띠가 맞을 거야.

0: 저기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
1: 누구야? 누가 내 연습을 방해하는 거야?
0: 미안. 우린 하모니 식당에 놓고 간 보석함의 주인을 찾고 있어. 혹시 네가 뚜띠니?
1: 그냥 뚜띠는 아니고 최고의 지휘자 뚜띠라고 불러줄래?
2: 그래, 최고의 지휘자 뚜띠야. 혹시 이 보석함 본 적 없니?
1: 아니, 이건? 우와, 정말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
3: 난 또 주인을 찾은 줄 알았잖아.
0: 혹시 이거 기억나?
1: 옷에 산호잖아.
4: 혹시 하모니 식당에 가신 적 있나요? 보석함 옆에 오색 산호가 떨어져 있었는데 알고 계신 게 없나요?
1: 그건 내가 보답의 뜻으로 상어 아저씨께 드린 거야. 그런데 지금쯤이면 무늬 아줌마가 닦고 계실걸?
2: 무늬 아줌마?
1: 며칠 전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 나를 향해 바위가 떨어지는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납작하게 깔렸을 텐데 상우 아저씨가 멋지게 나타나서 날 구해줬어.
5: 그런데 왜 무늬 아줌마가 오색 산호를 갖고 있는 거야?
1: 상우 아저씨가 무늬 아줌마에게 주고 싶어 하셨거든.
0: 오호, 오색 산호를 받은 게 맞는지 얼른 가서 확인해봐야겠는걸? 무늬 아줌마 집은 어디야?
1: 여기서 가까워. 이쪽으로 쭉 가다가 저쪽으로 쭉 가면 길이 나와. 가깝지?
6: 우와, 땡크!
2: 얘들아, 저기가 무늬 아줌마의 집인가 봐. 오색 산호 다발도 보이는데?
1: 어허, 좋았어. 빨리 가보자.
7: 96, 97, 98, 99, 100.
0: 안녕하세요. 여기가 무늬 아줌마 집.

0: 만나요.
1: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 무슨 일로 왔니?
0: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누군가 하모니 식당에 이 보석함을 두고 가서 주인을 찾고 있어요.
1: 어머, 예뻐라.
2: 잠깐! 오색 산호다발에 조각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어. 보석함의 주인은 우니 아줌마가 확실해.
1: 보석함의 주인은 내가 아니란다. 오색 산호는 하모니 식당에서 쿠잉 씨에게 받은 거야. 그런데 그날 쿠잉 씨가 좀 이상했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오색 산호 다발만 나한테 주고 땀만 뻘뻘 흘리며 아무 말이 없는 거야.
0: 그렇다면 상호 아저씨가 보석함의 주인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상호 아저씨 집이구나.
3: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 아무도 없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0: 아저씨! 상호 아저씨!
3: 상호 아저씨는 지금 안 계신가 봐. 그럼 보석함의 주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4: 보석함! 지금 보석함이라고 했니?
0: 네! 저희는 이 보석함의 주인을 찾고 있거든요.
4: 내 보석함! 이렇게 찾게 되다니!
5: 우와! 드디어 보석함의 주인을 찾았어!
0: 좋았어! 좋았어!
4: 정말 고마워, 얘들아! 보석함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갑자기 해마 형제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 해마 형제요?
4: 네! 무니 씨에게 오색 산호를 준 날이었어. 오색 산호를 받고 기뻐하던 무니 씨가 잠시 손을 씻으러 간 사이 장난꾸러기 해마 형제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 그 바람에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보석함이 없었어.
0: 그게 그렇게 된 거였다니.
4: 이제라도 보석함을 주고 싶은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4: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3: 이번에는 잘하실 수 있을까?
0: 그럼 곧 무니 아줌마도 오실 거야.
5: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4: 고마워요.
5: 어서오세요.
3: 드디어 오셨어, 오셨어.
0: 상호 아저씨가 이번에는 용기를 내셔야 할 텐데.
1: 쿠잉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4: 그날은 미안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1: 괜찮아요.
4: 그리고 오늘 그때 못한 말을 하려고요.
1: 어머, 이거 주인을 찾던 보석함이잖아요. 그게 쿠잉 씨 거였어요?
4: 그게 사실은... 무니 씨, 제 청혼을 받아주세요!
0: 설마 거절하시는 건 아니겠지?
3: 아닐 거야. 무니 아줌마도 상호 아저씨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1: 어디에 끼는 게 잘 어울릴까요?
4: 그게... 에? 그럼 제 청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1: 네네.
0: 다행이다.
3: 미션도 성공하고 상호 아저씨가 청혼도 하고 오늘은 정말 최고의 날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0: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서
2: 클릭서 얼마 될까?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상상의 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다운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남방구는 북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행복을 전하는 라벤더.
5: 내 간지러운 공격을
6: 받아라. 그만했어.
7: 이제 내 차례야.

0: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눈자가 나올 뻔해요. 키. 키. 갑자기 기분이 왜 이러지? 스피커 여왕님, 저 너무 슬퍼서 펑펑 울고 싶어요.
1: 아주 좋아. 슬픔은 사랑의 의지를 꺾어버리지. 바라라 페어리즈에게 이걸 쓰면 어떨까? 가거라 키키 뚜뚜. 슬픔 나비를 데려가서 온 세상이 슬픔에 빠지도록 만들어 스타스톤 조각은 이 스피커 여왕의 것이야.
2: 네, 스피커 여왕님.
3: 오늘 초벌 활동 시간에는 다 같이 식물을 관찰해볼까요?
4: 라벤더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 행복 에너지 충전 완료.
5: 선생님, 걱정 있으세요?
3: 새 연구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네.
6: 선생님도 과제 걱정을 하시네요.
7: 시아야, 넌 또 놀고 있는 거야?
6: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 위로해드렸다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을 쫓아버릴게요.

0: 위해서 제 행복 에너지를 가져다 드릴게요. 향기로운 라벤더예요. 짜잔!
1: 고마워 얘들아. 여러분 관찰한 내용을 잘 기록하세요.
0: 기 바랄라 페어리즈의 목소리가 들렸어.
2: 조심해.
3: 됐다 있어. 지금이 기회야, 뚜.
0: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가라!
4: 스피커 여왕님의 슬픔 나비야!
5: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2: 잎이 가지런하지 않은 대형 관엽 식물이네. 이건 기록했고.
0: 레나야, 선생님이 찾으셔.
2: 알았어.
1: 라벤더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에요. 향도 좋아서 슬플 때 맡으면 기분을 치유해준답니다.
0: 응? 라벤더 꽃말은 낭만과 기적이라고 하던데. 기적이라니, 말만 들어도 너무 멋지다.
3: 또 실패야.
2: 선생님.
1: 기적이 일어나 과제를 다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2: 무슨 소리지?
3: 선생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0: 이거 정말 재미있는데.
2: 널 잊으셨구나.
0: 빨리 도망가자. 거기서.
2: 마법 때문에 선생님이 저렇게 되신 것 같아.
0: 빨리 우리 선생님을 마법에서 풀어줘. 빨리 슬픔 나비를 바랄라 페어리즈에게 보내자. 여기 있다.
6: 조용히 좀 해.
7: 이번 시험도 망쳤어. 대체 난 언제쯤 1등을 할 수 있을까. 사랑 안 만나.
3: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민규야.
1: 뭐지? 난 괜찮아.
0: 정말 다행이야.
1: 요거 때 잡았다.
2: 슬픔 나비를 탔었는데도 이번 실패했었니.
1: 못된 요정 녀석들, 장난 그만해. 당장 모두를 원래대로 되돌려놔.
3: 지금은 너무 슬퍼서 그럴 힘이 없어.
2: 스피커 여왕님을 찾아가서 해결했기. 나는 좀 더 울어야겠어.
0: 스피커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어.
1: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가만 안 둬.
4: 맞아.
1: 뮤뮤링.

0: 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자.
1: 응.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2: 방금 뭐였지? 뭔 상관이야.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3: 임무를 또 실패했어. 스피카 여왕님이 화내시겠지.
4: 스피카 여왕님께 혼나겠지.
0: 우리 스피카한테 데려다줘. 어둠 마법을 풀어야 모두 행복해질 수 있잖아.
3: 나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었어.
0: 아니야, 페어리즈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5: 왜 아직 안 오지? 키키랑 뚜뚜가 간 지 꽤 됐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내가 직접 가서 살펴봐야겠어.
3: 꼼짝도 못하겠어, 뚜.
6: 우리가 크리스탈 숲으로 가볼까?
7: 준비 없이 스피커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 위험해.
0: 짜잔! 예쁜 꽃이 기분을 풀어줄지 몰라.
3: 뚜, 꽃가루는 정말 싫어.
6: 이번 마법은 좀 웃긴 것 같아.
0: 노땡 요정들이 어둠 마법을 당하다니.
7: 남을 비웃으면 자신도 당하게 돼 있어.
6: 그러는 레나, 너도 날 비웃고 있잖아. 얄미워.
0: 시아야, 잠깐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6: 웬디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4: 난 행복하지 않아. 온 세상이 날 괴롭힌다고.
0: 얘들아 조심해.
6: 우리 찍었어.
0: 당연히. 하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유유리 플로라 하트
6: 뮤뮤리 뮤뮤뮤
0: 블링블링 가랄라 페어리즈.

0: 달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방아!
1: 슈피카 여왕님이 또 와내시겠지.
2: 기분이 좋아 보이네.
3: 잘했어, 스피카. 안 그래도 찾고 있었어. 지금 당장 어둠 마법을 풀어줘.
2: 그야 어렵지 않지만 조건이 있어. 스톤 조각을 내놓아.
3: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후보이 We can't.

0: 루나 멜로디
1: 예이! 파랄라 마마 플라워 하트
2: 마마
3: 춤춰라 슬픔 나비들아
4: 네가 스톤 조각을 찾아 내게 넘긴다면 슬픔 나비의 마법을 풀어주마.
1: 좋아, 도와줄게. 대신 약속 꼭 지켜야 해.
4: 당연하지. 친구들을 되돌리고 싶다면 어서 스타스톤 조각들을 가져와.
1: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4: 어서 가자. 네 친구들을 위해서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찾는 게 좋을 거야.
1: 어? 응.
4: 뭘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스톤 조각을 찾았어?
1: 스피카, 스톤 조각은 아니지만 널 위한 예쁜 꽃이야. 어때?
4: 됐으니 어? 저리 쭈! 어서 찾아. 어? 어디로 갔지? 빨리 나와!
1: 짜잔! 꽃을 받기 싫으면 화가는 어때? 잘 어울릴 거야.
4: 내가 찾고 있는 건 꽃이 아니라 스톤 조각이야.
1: 어? 어? 스톤 조각이 부르고 있어. 우와, 찾았어.
4: 1위네!
1: 스톤 조각 여기 있어.
4: 장난 그만하고 어서 스톤 조각을 가져와!
1: 왜 그래? 스톤 조각이라니까? 어?
5: 스피카 여왕님, 파랄라 페어리즈를 데리고 왔어요.
4: 잘했다. 네가 스톤 조각을 찾지 못했으니 네 친구들을 더 괴롭혀주마.
5: 안 그래도 슬픈데 더 괴롭힌다고?
1: 잠깐! 정말 스톤 조각이 여기 있어!
4: 감히 이 스피카 여왕을 계속해서 놀리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라, 슬픔 나비들아!
1: 어째서 슬픔 나비가 나한테 난통하는 거지? 분명 아까도...
6: 향도 좋아서 슬플 때 맡으면 기분을 치유해준답니다.
1: 아, 라벤더의 향기 때문인가 봐! 슬픔 나비들아, 이젠 그만 슬프고 행복해져야 해!
7: 어떻게 한 거야, 웬디? 기분이 좋아졌어.
8: 우울한 기분은 정말 싫어.
1: 우와, 너희들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라벤더가 정말 마음을 치유해줬네. 어? 스톤 조각이 깨어났어.
8: 스톤 조각이야, 정말 잘했어.
4: 이건... 정말 스톤 조각이었잖아. 당장 스톤 조각을 내놔.
7: 뭐야, 아까 준다고 했을 땐 안 받았잖아. 이제 너한테 줄 이유 없어?
4: 가만두지 않겠다. 가라, 슬픔 나비들아.
7: 또 슬픔 나비야. 저리 가.
1: 스피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건 아주 나쁜 짓이야. 빛의 힘이야! 어둠을 물리쳐라!
4: 뭐지? 행복이란 게 이런 건가?

0: 가지가 않아. 다시 나비로 돌아가고 싶어. 이제 이 스피카 여왕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 날 기다리지 마.
1: 웬디야, 왜 슬픔 나비가 너한텐 힘을 못 쓴 거야?
2: 그건 말이지, 꽃들이 날 지켜준 것 같아.
3: 어떻게 된 거지?
2: 선생님, 웃다 보면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긴대요.
4: 그래, 맞아.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연구해봐야겠어. 아주 보람있는 연구가 되겠는걸? 연구 방향을 찾았어. 얘들아, 고마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7: 순하게?
8: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덤덤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두 번 걸떡.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0: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호르호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호로로 동안아라 캐슬.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고양이 카니발에 입고 갈 건데 내 의사 어때?
9: 글쎄, 수많은 고양이 중에 널 찾는 건 어렵지 않겠는데? 이건 필요 없어. 이것도, 이것도 좀 빼고. 됐다, 완벽해.
8: 근데 이건 평소랑 똑같은데. 난 새롭게 쿨한 컨셉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다들 내 실체를 모르니까 멋져 보이게 말이지.
9: 마일로, 그런 건 증명할 필요도 없어. 게다가 쿨한 척하는 게 쿨한가?
8: 떠보는 질문이야?
9: 응. 가자, 우리의 첫 축제가 기다려.
8: 와,
9: 우리의 생애 첫 고양이 축제야.
8: 진짜 멋지다. 먹을 것도 있어?
9: 페스티벌 때 쓰려고 했던 음식은 다 사라졌다고 들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8: 어떡해.
9: 하지만 어떤 익명의 후원자가 고양이 먹이를 잔뜩 기증했어.
8: 대단한데?
10: 조심해.
9: 쌤쌤.
11: 예. 안녕, 샤샤.
8: 멋지다.

0: 우와.
1: 마일로, 옌 샘슨이야.
0: 안녕. 이야, 멋진데?
2: 어, 마일로? 그 정도 실력이면 너도 가장 멋진 고양이 경연대회에 참가해야겠는데?
0: 뭐, 그게 뭔데?
2: 우리가 매년 여는 행사인데 어떤 고양이가 가장 멋진지 경쟁하는 거야. 일종의 자기소개랄까?

0: 얘가 좀 멋져. 어?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1: 그래, 내가 뭐 널빤지 좀 타지. 그거 있잖아, 그 바퀴 달린 거.
0: 근데 뭘 잘못 먹었는지 목소리도 좀 이상해.
2: 보드 타는 고양이가 나 말고 또 있어? 어디 실력 한번 보여줘봐.
1: 보통 난 두 발로 서서 타.
2: 인간처럼? 멋진데?
1: 그래,
2: 슬로프를 거꾸로 내려가게?
0: 난 유나를 찾아볼게.
2: 마일로 정말 멋진데?
0: 유나!
3: 샤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기억 안 나? 내 첫 고양이 축제잖아. 여기서 같이 놀 수 있을 때만을 평생 기다렸어.
3: 그래, 하지만 네가 인간 세계에서 살기로 결정한 후부턴 많은 게 달라졌어. 이만 가봐.
0: 응? 방금 도착했는데 나랑 같이 놀기 싫어.
2: 착지까지 완벽하다니. 넌 진짜 멋진 고양이야.
1: 아, 정말? 아, 그래? 그래, 뭐 이 정도야.
2: 가자, 넌 대회 무조건 나가야 해. 가서 발도장만 찍으면 신청 끝이야.
1: 예!
0: 나한테 늘 그랬잖아. 진짜 멋지면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3: 샤샤, 한마디만 할게. 그냥 가.
0: 아니, 싫든 좋든 우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아우!
3: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0: 자꾸 왜 이러는 건데, 유나.
4: 환영합니다. 가장 멋진 고양이 선발대회 오신 걸. 루카의 부하들이야.
5: 우와, 이 고양이 통역기 최고인데 고양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
6: 저 고양이 의상 입은 어설픈 인간 좀 봐.
5: 야.
1: 아니, 무슨 일이지?
0: 잘 모르겠어. 뭔지 바로 확인해봐야겠어.
4: 작년 대회 우승자는 바로 나야.
0: 정말?
4: 그래, 정말이야. 멋진 고양이가 되려면 세 가지 과제에 도전해야 해. 제일 먼저 민첩성, 용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지?
5: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4: 그 얘긴 비밀이야.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끝까지 버틴다면,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너희는 공식적으로 가장 멋진 고양이란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야.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5: 그럼 첫 번째 과제, 땅을 밟지 않고 숲을 통과하기.
4: 우승하려면 저 덤불까지 먼저 가야 돼. 꼴찌 두 명은 바로 탈락이야. 자, 그럼 준비 출발.
1: 같이 가. 가장 멋진 고양이 대회에서 가장 안 멋진 고양이가 되기는 싫단 말이야.

0: 고마워.
1: 이러다 탈락하겠어.
0: 그건 안 멋져. 오예.

0: 덕에 멋진 고양이가 될지.
1: 어, 또 자랑 꽤나 하겠네.
0: 아니, 싫어.

0: 마일로 우승. 그렇다면 누가 탈락할까? 오, 누가 탈락할지는 뻔한데.
1: 우리 엄마 보고 싶어.
2: 대체 무슨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돕겠다고 돌아가?
3: 멋진 고양이가 그러지.
1: 마일로, 난 실패했지만 넌 정말 멋졌어. 고마워.
4: 에이, 이 정도야. 그냥 약간의 용기와 균형 감각만 있으면 돼. 난 괜찮아. 그래, 맞아. 일부러 그런 거야. 난 멋지니까.
3: 마지막 도전 과제는 너희의 멋진 반사 신경을 확인하겠다.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아무렴 어때.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아, 좋아. 마음대로 해. 출발!
4: 뭐야? 생각보다 재밌는데?
3: 마일로가 이기게 해야 해. 좀 아프겠는데.

0: 축하한다, 젊은 고양이여. 네가 우승한다.
1: 루카잖아!
2: 그래! 올해 페스티벌을 개최한 분이거든. 훌륭한 분이야. 모든 고양이의 영웅이라니까?
3: 영웅이라고? 누가?
1: 사실 마일로는 반칙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우승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0: 1등이야. 그러니 네 타이틀을 받는다.
1: 어차피 멋진 고양이로 사는 것도 지겨웠어요.
0: 마일로, 상품을 주겠다. 썬데이 대신 내 부하가 되게 해주마.
1: 네?
2: 와, 마일로, 정말 잘 됐다.
1: 마일로가 우릴 대신할 순 없어요.
4: 그런 말 없었는데, 우리라니.
0: 너흰 한 쌍이니까.
3: 샤샤, 이거 봐! 가장 멋진 고양이가 됐어!
1: 이래서 우리한테 가라고 했구나.
5: 아깐 말해줄 수 없었어. 사방에 루카의 스파이가 있으니까. 루카는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면서 고양이들의 환심을 샀어. 다들 루카를 좋아해.
1: 근데 너는 왜 참가했어?
5: 루카의 조직에 들어가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했어. 하지만 마일로는 그럴 수 없잖아. 하, 너희 둘이 없으면 안 돼. 가디언즈가 필요해.
1: 이제 어떡하지?
5: 이봐, 썬데이. 설마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건 아니겠지? 마일로는 운 좋게 이긴 거야.
4: 그래, 맞는 말이야.
1: 듣고 보니 그러네. 루카님, 불공평해요. 제자리를 놓고 마일로와 1대1로 대결을 신청합니다.
0: 좋으실 대로. 또 한 번 대중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겠군. 내 새로운 부하도 빛을 발할 수 있고. 고양이 여러분, 소개하겠다. 최후의 결전이다. 먼저 물에 빠지는 자가 패배다. 참가자들은 준비됐나?
1: 마일로,

0: 무조건 져야 해.
1: 다들 날 멋있게 보는데.
0: 저게 멋져? 저게 멋진 것 같아? 저게 멋지냐고!
1: 그래, 그래, 알겠어.
2: 네가 루카의 부하가 되면 넌 더 이상 가디언즈가 못 돼. 그럼 샤샤도 마찬가지고. 처참히 져. 더 이상 질 수 없을 만큼.

0: 이 게임의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멋진 고양이 마일로가 승리하길.
1: 난 어딘가 걸려서 넘어지기만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내 주특기잖아.

0: 마일로승! 썬데이 넌 탈락이야. 반칙도 제대로 못하는군.
1: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청년은 어떻게 이겼겠어요? 아이고.
2: 내가 이겼어. 너무 끔찍해.

0: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없었으면 이 고양이들은 오래 죽지 않은 음식 구경도 못했어.
1: 뭐?
0: 물론 애초에 내가 축제 창고에 있던 걸 훔치긴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어.
1: 네가 뭘 했다고?
0: 그래. 루카님이 시켰어. 이봐 루카, 네가 기부한 음식들이 정말 다 훔친 거야? 우리 고양이들한테서?
2: 루카님이 그랬을 리 없어. 얼마나 좋은 분인데.
3: 좋은 분이다 마다, 그냥 무시해. 그냥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야. 내 멋진 고양이 팀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0: 말로 말해줘.
3: 앞으로 우리랑 멋지게 일하고 싶다면 누구 밑에서 일하게 될지 명심해.
0: 말로.
4: 난 이 섬의 모든 고양이들을 위해 일해. 그래, 잠깐이나마 멋지게 살았네. 샤샤마리 오라. 루카는 틀렸어. 루카는 못됐고 이기적이고 또
5: 변덕스럽고.
4: 샤샤가 그렇게 말했다면 난 그 말을 믿어.
0: 진짜 훔쳐갔다니까. 내가 잘 알아. 나한테 훔쳐오라고 했거든.
3: 마일로, 넌 해고야. 저 말을 믿는 거니? 저 녀석은 아무것도 아니야. 멋지지도 않고.
2: 아니, 마일로는 멋져. 친구들 곁을 지키며 진실만을 말했다고. 그게 멋진 거야.
3: 이 섬에서 고양이를 위해 싸우는 건 나 하나뿐이야. 너희 날 섬길 자격이 없어.
2: 우리도 하기 싫거든.
3: 망덕한 배신자 고양이들 같으니 날 섬기지 않겠다면 널 박살내버리겠다. 전부 다 크리스탈 워리어를 소환해.
6: 어떤 워리어로요?
3: 당연히 고양이만한 워리어지.

0: 그럼 파티를 시작해볼까?
1: 고양이들이 아주 재밌게 놀고 있나 본데요.
2: 어? 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0: 세환! 실컷 뛰었더니 배가 더 출출하군. 먹을 걸 더 가져와.
1: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음식은 다 훔친 거였는데 전부 페스티벌에 기부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찾아왔는데요?
0: 어, 너희들이군. 다시 내 부하가 되려고 왔나. 누구 마음대로. 난 너희를 절대 내 부하로.
2: 음식을 다시 훔쳐왔다면요?
0: 사실 너희가 없으니 허전했다. 캔 따게 가져와.
2: 어?
0: 좋았어.
3: 그래서 너희 첫 축제는 재밌었어?
4: 진짜 대단했어.
2: 내년 페스티벌은 두 배 더 멋질 거야.
3: 하지만 가장 멋진 고양이 대회엔 아무도 안 나갈 거지, 그치?
4: 난 이미 멋지니까 안 나갈래.
2: 쌤쌤! 가장 멋진 고양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4: 아! 우리 춤추자!

0: 유나는 내 생일을 잘 챙겨줬어. 난 항상 유나 생일을 망쳐놨고. 하지만 이번엔 완벽해야 해. 아, 유나는 우리가 인간인 걸 몰라.
1: 어?
0: 짜잔! 생일 축하해!
2: 어, 샤샤, 고마워.
1: 안녕, 난...
2: 비켜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로 한 거야? 집고양이로?
1: 혹시 주스 한 잔 마실래?
2: 요즘 집고양이는 주스도 마시나 봐.
0: 우린 그래.
1: 생선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이잖아.
2: 아, 그래? 어디 있는데?
0: 어, 냉장고에. 근데 당연히 우린 열 수가 없겠지? 고양이니까.
1: 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뒀네. 케이크도 꺼내놓고. 어? 선물도 준비했어.
2: 정말 예쁘다, 샤샤. 그때 그거랑 똑같네. 네가 예전에 인간?
0: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0: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샤샤.
1: 어?
0: 네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알았어.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면 더 속상했을 거야.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였어.
1: 화 안 났어?
0: 아니, 전혀.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정말 최고의 생일이야.
1: 어? 사실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6: 옥스포드 탕.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3: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얼굴엔
14: 순한 킹킹.
12: 줄무랑
15: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2: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순한킹킹.
2: 진물엔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피리 부는 핑.
6: 안녕 렉스.
7: 어서와 얘들아.
6: 와, 이 커다란 건 뭐야?
7: 이건 티타노보아의 비늘화석이야.
6: 비늘화석? 와, 엄청나게 크다.
7: 티타노보아의 정보가 필요해서 지금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갈래?
6: 응, 좋아, 갈래.

0: 티타노 보아는 큰 물고기 같은 걸 주로 먹으니까 강가에 오면 볼 수 있을 거야.
1: 이게 무슨 소리지?
2: 뭐지? 누가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0: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자.
1: 이게 뭐지?
2: 앤디, 빨리 와.
3: 어, 알았어. 우린 최고의 한 팀. 뜨근뜨근 신나는 모험을 시작해.
0: 킹,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어? 얘들아, 나 노래 연습 중이었는데 어때? 정말 잘 부르지?
2: 어? 근데 목소리가 좀 크더라.
3: 그래? 내가 목소리가 우렁차거든. 얘들아, 내가 노래할 테니까 다시 들어봐. 고가 고가 다이노.
1: 핑, 우리랑 같이 가서 티타노를 찾아보자. 어때? 핑, 이리 와봐. 여기에선 티타노가 잘 보일까?
3: 글쎄, 고가 고가 다이노, 우린 공룡 삼엄대. 고가 고가 다이노.
1: 땅이 움직인다.
4: 어? 방금 땅이 움직였는데? 핑, 네 노래 소리에 땅도 흔들리잖아.
3: 그래? 아무래도 땅이 내 노래 실력에 놀란 모양인데.

0: 우리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1: 정말? 살았다.
0: 휴, 큰일 날 뻔했다.
2: 이러다 다른 공룡들이 다치겠어. 티타노 보아를 따라가 보자. 얘들아, 빨리 비바브를 불러줄래? 비바브, 아이들을 부탁해.

0: 잘했어. 티타노가 왜 저러는 거야?
1: 허물을 벗을 때가 되면 몸이 많이 간지럽거든. 그래서 나무에 몸을 비비는 거야.
2: 정말? 그럼 이제 어쩌지?
0: 나무가 부서졌어.
3: 렉스, 저기 공룡들이 있어.
1: 렉스, 대포 변신. 렉스, 슈퍼빨.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빙, 나무 위에 다른 인형들을 부탁해.
3: 알았어.
1: 비바보, 공룡들을 빨리 대피시켜줘.
3: 내가 구해줄게. 여긴 괜찮을 거야.
2: 이쪽이야. 다들 조심해.
0: 빨리, 빨리.
3: 인형들은 무사해.
0: 근데 작은 공룡들이 너무 많아. 어쩌지?
1: 다른 공룡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벌어야겠어. 핑, 네가 티타노 보아의 주의 좀 끌어줄래?
3: 내가?
1: 렉스, 슈퍼 발굴이! 핑, 서둘러!
3: 알았어. 근데 어떡하지?
0: 아, 노래 부르는 건 어때?
3: 노래?
0: 응, 아까 핑이 노래하니까 티타노가 움직였잖아.
2: 맞다, 그럼 되겠네. 핑, 노래해!
0: 뭐? 근데 티타노는 말이야.
3: 알았어! 그래, 내 멋진 노래를 들으면 날 쫓아올 거야!

0: 고고고고다이노 항공대가 간다.
1: 좋아, 작전 성공이야.
2: 와, 티타노가 진짜 핑을 쫓아가네.
3: 그러게 말이야. 근데 핑은 노래를 너무 못해.
0: 고고고고 우리는 공룡 탐험대. 예.
2: 아까 봤던 게 티타노의 허물이었구나.
3: 티타노는 허물을 이렇게 벗는구나.
2: 우와, 정말 대단하다.
3: 그러게, 허물이 꼭 커다란 동물 같아.
0: 렉스, 정보 수집은 다 했어?
1: 핑 니 덕분에 공룡들도 다 구하고 수집도 아주 잘했어.
0: 정말? 내가 노래를 좀 잘하긴 하지. 티타노도 내 노래소리에 반한 게 분명해. 그치?
2: 그래.
3: 맞아.
4: 근데 렉스, 뱀은 원래 소리를 잘 못 듣지 않아?
1: 사실은 노래 때문이 아니라 핑의 움직임을 보면서 쫓아갔던 거야.
4: 움직임?
1: 티타노 보아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이 흐릿하게만 보이거든. 근데 앞에서 핑이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그게 신경 쓰여서 따라갔던 것 같아.
3: 아, 그런 거구나.
0: 얘들아, 내가 또 노래 불러줄게.
2: 어? 괜찮아.
3: 그래, 안 불러도 돼.
0: 고고고고 달리고 탐험대가 간다.

0: 자, 기타노 보아의 카드가 완성됐어.
1: 오늘 탐험은 절대 못 잊을 것 같아.
2: 나도. 특히 핑의 노래는 말이야.
1: 그래도 핑 덕분에 티타노의 화물도 볼 수 있었잖아. 그건 그래.
3: 얘들아, 내가 새 노래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2: 노래? 미안해 핑,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해.
3: 벌써 간다고?
1: 다음에 들려줘. 가자 얘들아.
4: 안녕.
3: 안녕. 렉스, 내 노래 한번 틀어볼래?
2: 앤디의 모험. 렉스, 나왔어.
5: 어?
2: 어? 아직 렉스도 없네. 오, 그럼 오늘은 내가 1등인가? 야호! 어? 호잇! 오늘은 뭘 보러 갈까? 어? 파라포조시야? 이게 뭐지? 대왕 암모나이트라고?
5: 오,
2: 진짜 멋지겠다!
5: 어? 어?
2: 아이 참, 다들 언제 오는 거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래, 내가 먼저 가서 관찰하는 거야. 모두 깜짝 놀라겠지? 좋았어. 야호! 와! 스피노, 오늘 내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봐줘. 알았지? 좋아! 한번 가볼까? 뚜뚜루뚜루뚜루 뚜뚜루뚜루뚜루
6: 앤디!
5: 앤디가 없네?
7: 그러게, 아직 안 왔나?
0: 안녕, 얘들아.
1: 안녕, 렉스.
0: 근데 앤디는 어딨어?
7: 아까 먼저 간다고 했는데.
0: 아, 그래? 이건...
5: 저게 뭐야, 렉스?
0: 이건 암모나이트 카드인데 아무래도 앤디가 혼자서 우르르 행성으로 간 것 같아.
1: 뭐라고?

0: 되겠어. 우리 빨리 가보자.
1: 어, 그래.
2: 어쩌지. 암모나이트를 보려면 바닷속으로 가야 하는데.
1: 어휴. 바비.
2: 그러게. 바비가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 바비, 바비.
2: 어? 바비, 너 언제 온 거야? 간지러워. 알았어, 바비. 그만해. 좋았어. 그럼 오늘은 우리 둘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암모나이트 정보를 수집하자.
1: 바비.

0: 바비, 저기로 가보자. 저것 좀 봐. 암모나이트다. 우와, 꼭 고깔처럼 생겼네. 꽈배기처럼 동글동글 꼬인 게 귀엽다. 얘는 아주 길쭉한데? 꼭 클립처럼 생겼는걸? 요건 클립 암모나이트라고 불러야지. 오? 얘는 뾰족한 게 가시가 돋친 것 같아. 그럼 넌 가시 암모나이트다. 우와,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 정말 귀여워. 어? 근데 대왕 암모나이트는 어디 있는 거지? 어? 뭐야? 왜들 저러지? 어? 바비, 도망쳐! 빨리!
1: 바비!
0: 바비, 힘내! 바비, 암모나이트 사이로 들어가!

0: 바비, 지금이야. 물 위로 올라가.
1: 바비.
0: 어쩌지? 해변가가 너무 멀어. 안 되겠다. 일단 저 위로 도망쳐야겠어. 바비, 이제 괜찮겠지? 뭐야? 왜 아직도 쫓아오는 거냐고?
2: 끝났다. 이제 물고기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겠지? 응? 응? 어머, 암모나이트들이네. 너무 귀엽다.
0: 우와! 어? 누가 좀 도와줘!
2: 어? 이 목소리는?
1: 어? 바비, 바비.
2: 어, 앤디잖아.
0: 따라오지 마! 보지 말라!
2: 신보스폰 딜루스잖아. 위험하겠어. 어쩌지? 저기면 되겠다. 앤디!
0: 어? 비키! 우리 좀 도와줘!
2: 어. 내가 신보의 시야를 가리고 바위 쪽으로 너희를 밀어줄게.

0: 여기로 못 갈 것 같아.
1: 어쩌지?
0: 아, 앤디! 바비! 꽉 잡아! 비키, 물총 발사!

0: 이제 됐어. 고마워, 비키.
1: 바비.
2: 앤디, 우루루 행성에선 혼자 다니면 정말 위험해. 비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0: 미안해, 렉스. 대왕 암모나이트가 빨리 보고 싶어서 먼저 왔어.
3: 다음부턴 꼭 우리랑 같이 가자.
0: 응, 알았어.
3: 근데 앤디, 대왕 암모나이트는 본 거야?
0: 아니, 다른 암모나이트는 봤는데 대왕 암모나이트만 못 봤어.
4: 뭐? 어? 앤디, 지금 네가 타고 있는 대왕 암모나이트가 파라포조시아잖아.
0: 어? 이게?
4: 응, 잘 봐봐.
3: 정말?
0: 우와, 얘가 대왕 암모나이트였다니.
3: 그럼 앤디는 대왕 암모나이트를 타고 있었던 거야? 대단한데!
5: 진짜 부럽다, 앤디.
0: 에이, 나도 잘 몰랐는걸.
2: 그럼 다 같이 암모나이트를 관찰해볼까?
0: 응!
3: 와, 정말 멋지다니까. 앤디, 여기 좀 봐.

0: 자, 오늘의 카드야.
1: 우와, 대왕 암모나이트 파라푸조시아 카드다.
2: 근데 다른 암모나이트는 없네.
1: 그러게, 좀 아쉽다.
3: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앤디의 바다 생물 신문!
1: 우와!
0: 우와, 멋진데?
1: 대단하다, 앤디. 정말 다양한 암모나이트가 있네.
3: 내가 찍은 사진으로 만들었어. 이 고깔 모양 암모나이트는 에우보스고, 얜 꼭 클립 같지? 이건 디플로모케라스야.
1: 저건 멋지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4: 얼굴엔?
1: 순한 킹킹!
4: 진물엔?
1: 덥덥한 말!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옥스퍼드 팡.
12: 아, 해보고.
1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3: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킹킹.
1: 줄무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굿소 클릭소 얼마세가
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굿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짜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남반구는 북반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공중사전!
1: 한발 늦었구나. 심의 3이 끝났다.
2: 위험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1: 버블잼을 화이트골드에게 갖다 바친 대가다.
2: 블랙다이아, 결국 어둠에 물들었구나.
1: 어차피 넌 날 막을 수 없어. 여왕의 서약을 잊지는 않았겠지. 여왕끼리 공격하면 똑같이 당한다는 걸. 설마 날 가두려고? 그럼 너 또한.
2: 그래, 나 또한 갇힐 것이다. 다음 여왕이 나타날 때까지 버블잼의 힘이여 어둠을 잠재워 주소서. 프리즘
3: 화해. 여왕님,
4: 심의 왕비의 것인가? 아, 안타깝도다. 그래, 혹시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다면 전해줄 날이 있겠지.
5: 아빠! 아빠!
6: 응? 어디 가셨지?
5: 우와, 예쁘다. 아빠가 기대하려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엄청 우아해 보이겠는데. 좋았어, 레드.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퍼플, 너 그 목걸이 뭔데? 어제까진 없었잖아. 혹시 나 따라한 거야?
7: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거든. 이런 목걸이쯤은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이제 좀 공주 나와 보여.
8: 넌 그 목걸이가 학교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벽시계.

0: 맞는 차림새를 하는 게 공주의 기본 소양이다. 공주 사전 3조 8항 몰라?
1: 공주 사전?
2: 알거든!
0: 아, 난 네가 공주답지 않게 하고 다녀서 안 읽어본 줄 알았지.
3: 어? 당연히 모르지. 퍼플은 공주 사전을 베개로 놨을까?
2: 아니구나!
4: 저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갖고 있을 줄이야.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을 텐. 그래, 저걸 이용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껍데기로 마법을 막아주는 앵무조개. 가고.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 저 목걸이에 남은 마법으로 나를 꺼내다.
2: 두고 봐, 레드. 이 퍼플님이 공주 사전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0: 뭐야?
1: 아유, 내가 못 살아.
0: 뭐야?
2: 블록이 나타났는데 넌 잠이 와?
0: 됐어.
3: 어차피 이 레드 공주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하트콘,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타트!

0: 레드 공주는 여왕 후기자로서 선색이 없군.
1: 에? 아, 뭐야? 넌 내 수호 여전이잖아.
0: 아, 펌플! 나한테도 타임스탑을 펼치라고 명령을 줘야지. 너 지금 삐쳐서 그냥 가는 거야? 저 철딱선이.
1: 됐거든. 변신도 안 할 거야. 너도 레드한테 나 가지 그래?
0: 응?
1: 미쳐버렸다. 버블잼은 내 거라고. 버블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갈래.

0: 있죠. 이렇게 반가울 때가.
1: 저요?
0: 버블잼을 부수. 날 잠에서 깨운 것도 너. 이 버블 감옥에서 포털로 문을 만들 수 있게 내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네가 아니야. 나도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지. 인간과 인어 둘로 갈라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단다.
1: 인간과 인어 세상을 하나로?
0: 자, 내 편이 되렴.
1: 모두를 해칠 셈이야. 거절하겠어.
0: 이런 건방진 것.

0: 어리석은 애에서 매운맛을 보여주고.
1: 자기 부활을 복수했어.
0: 버블잼을 내놔. 그 마법의 힘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제 모두 내 부하로 만들어줘.
1: 인간들이 블록으로 변하고 있어.
0: 네.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1: 내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
0: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1: 버블잼을 깨뜨리고 목걸이를 육지로 가져온 건 나야. 내가 막아야. 이제 어쩌지? 그래, 그거야. 마법봉을 거울로 바꿔줘. 어? 반사 공격을 할 거야.
0: 모조리 없애지 마.
1: 블랙 다이아, 정말 꿈이었군요.
0: 뭐라고? 감히 나를...

0: 그 목걸이가 블랙다이아의 꽃이었다니.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포털을 열지 못할 거야. 그래도 앞으론 더 조심해야 해.
1: 미안해. 어? 공주 나와주고 싶었었구나.
2: 공주 사전을 블랙다이아에게 던져버리다니. 생각도 못했어. 퍼플, 넌 그냥 너다운 게 나은 것 같아.
1: 맞아, 나도 나다운 게 편해.
3: 남은 마법의 힘은 없지만 다시 담을 수는 있겠지. 이 암흑의 홀에 버블잼 조각을 모조리 채우는 날, 오늘의 치욕을 되갚아줘.
0: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신을 했다 풀었다 하면 내 마법이 줄어들어서 잠든단 말이야. 인간들에게 인어공주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1: 잠든단 말이지.
0: 뭐야?
1: 이렇게 하면 긴장을 풀어준다고.
0: 두고 보자. 한숨 자고 기운을 회복하고 나면 가만두지 않아.
1: 잔자, 잔소리쟁이. 야호!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다.
4: 선생님, 오늘은 진짜 얌전하게 있어야 해. 돌키면 큰일 나.
5: 조우랑 친절해요.
6: 안녕.
4: 좋은 아침.
5: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휴.
6: 그래요? 어디가? 학교는 저쪽이야. 꼴?
4: 아무것도 아니야.

0: 과학 시간이야.
1: 장난치.
2: 과학 시간이야, 레오. 네가 과학 당번이잖아.
1: 왜 과학 당번?
2: 빨리 와. 선생님 성격 알지?
3: 아까가 얌전히 있어야 할 텐데.
1: 아빠! 따라오면 어떡해? 들키면 혼나. 걸리면 넌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3: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1: 아까가! 이게 뭐야? 아하하하! 그렇구나. 이건 꿈속인 거야.
4: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 소중한 실험 도구를 바닥에 놓고 가? 게다가 땡땡이까지? 잡히기만 해봐라. 과학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해주마.
1: 아, 깎아. 깎아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빨리 깎아를 찾아야 해.
5: 뭐? 아기 돼지가 개차래?
6: 그게...
5: 핑크스타는 뭐하고?
6: 그게... 내가 장난을 쳐서 잠들었어. 아무튼 빨리 그 돼지를 찾아야 해. 아, 그래! 하트콘! 네가 시간을 멈춰줘!
5: 뭐? 내 수호요정한테 명령하지 마! 타임스탑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몰라?
6: 아깝다 이거지? 취소해!
5: 뭐? 누가 어째?
7: 더욱 싸우거라. 인간 손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싸우는 꼴이야. 어서 헤어밴드에 숨겨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야겠다. 빠르고 날렵한 도끼불로 가라.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개처를 빼앗아오거라.
1: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센시야?
8: 교실에 책 좀 두고 올게.
2: 어? 고장 났나? 안 열려.
6: 같이 당겨보자.
2: 하나, 둘, 셋!
1: 안 돼!

0: 어, 다들 역시 꿈이 확실해. 까까를 찾아서 빨리 꿈에서 깨야 해.
1: 돼지야 어딨니? 뭐야? 돼지야 왜 여기도 없어?
2: 진짜 돼지를 보긴 한 거야?
1: 저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저기 있다 돼지야.
0: 어? 까까
3: 공주님.
4: 이봐 거기! 네가 오늘 봤던 건 맞지? 이리와! 참기만 해봐라!
3: 레오!
0: 저리가! 이 괴물!
3: 아, 그게... 이게 뭐냐면...
1: 연극 연습을 하는 중이었지.
3: 어, 그런 것 같아.
0: 어? 연극?

늦었다. 불러? 뭐야? 인간? 최! 아! 힘들어! 누가 와? 로스 시간이 멈춰! 이제 내 차례야. 버블버블

이글 선물! 변신 완료! 이봐, 여기야! 띠약! 바블바블!

0: 레인보우 클린 버블!
1: 이제 우리가 레오에게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 해.
2: 내 손! 돌아왔어!
3: 까까!
2: 불가사리랑 해마가 다 알고 있잖아!
3: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왕국에서 온 인어야.
2: 뭐? 너희가 인어?
3: 놀라게 해서 미안해.
1: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리 인어공주라고.
3: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재밌었는데.
2: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0: 날 구해준 게.
1: 잠깐만!
2: 응?
1: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2: 어?
1: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2: 어? 야호! 고마워! 태연한 내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3: 친구?
1: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2: 화이트골드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4: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 거야. 여차하면 레어래.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2: 네?
4: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유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상.
2: 해보고
1: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9: 마데카 솔메이트
20: 직동.
18: 얼굴엔
20: 순한 킹킹.
18: 진물엔
20: 덤덤한
21: 순하게 지켜줄게.
1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2: 넘버블럭스 친구들
23: 고야.
2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3: 20까지 합세.
24: 우리 같이 놀자.
22: 5와 3이 만나면
24: 8이야.
22: 변신
24: 우리 모두 8.
22: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4: 함께 놀아요.
22: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덕덕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이제 우리 빌리스쿨을 졸업해요.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일까요?
1: 선생님!
0: 우리만 알기 너무 아까운 선생님들의 매력!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어느 쌤부터 시작하지?
2: 잠깐! 힌트를 보고 누군지 맞춰보세요.
0: 웃기고 멋진데 유연함이 최고! 호랑이 카리스마에
2: 슈퍼맨 같은 선생님은
1: 누구일까요?
0: 바로 발레 선생님!
3: 7 and 8 앙듀얼 4개 하나
0: 우아하고 멋진 우리 발레쌤은요
3: 네?
0: 알고 보면 개구쟁이에요.
4: 그렇죠. 너 왜 내 손 잡아? 나 좋아하네.
0: 하지만 잘못된 동작은 내 이놈으로 잡아내세요.
4: 땅을 옆으로 밀면 안 돼.
0: 그래서 더 집중하게 돼요.
4: 아래로 밀어야지.
5: 발레 같은 경우는 기초만 해도 7, 8년이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테크닉과 기초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4: 하나의 군더더기도 있으면 안 돼. 몸이 조각가처럼 몸의 근육을 잘 조각해야 돼.
5: 난 여기까지 드는 게 아니라 계속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 아, 저 사람 더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겠지.
4: 하나, 둘, 그렇지.
0: 선생님의 특별한 수업 덕분에 멋지게 춤출 수 있게 돼서
4: 하나,
0: 기뻐요.
4: 둘, 돌아서.
0: 다음은 엄청 빨라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6: 빛의 발을 가지고 있는
1: 잘생긴 개그맨 누구일까요?
6: 탭댄스 선생님!
0: 언제나 다정하게 신발끈을 묶어주시는 선생님! 그래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선생님처럼!
7: 우와! 너무 쉽잖아.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6: 네? 어떻게 해야 쌤처럼 될까요?
8: 가장 중요한 건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그 리듬감은 뭐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훈련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9: 내가 발소리를 내는 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대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소리가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내가 지금 너네 얘기는 것 같아. 이렇게 들려 너네 말이. 너네 지금 리듬 자체가.
0: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들의 실력도 쑥쑥! 오, 멋진데? 대박!
7: 그렇지, 잘했어. 잘할 거야. 소리 질러도 돼. 아! 소리 질러도 돼.
2: 춤을 알아가는 재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
9: 이거 모른다고 해서 창피한 거 아니야. 모르면 알면 돼, 공부하면 돼. 근데 모르는 걸 안다라고 하지 마. 그게 더 창피한 거야.
6: 선생님 덕분에 당당한 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9: 그리고 화요일까지.
2: 그리고 마지막은 누군지 아시겠죠?
6: 마치 아이돌 같은데
0: 날다람쥐처럼 날아서 엄청 높이 점프하는 이분은 바로
1: 아크로바틱 선생님!
10: 와, 진짜 감동이다.
0: 보실래요? 우리 선생님 실력?
6: 항상 다정하시지만 선생님 사전엔 대충은 없다!
10: 진짜 플렉스 더 땡긴다, 플렉스로.
11: 안 좋은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아.
1: 보통 뮤지컬은 두세 달 연습해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빌리 엘리어트는 한 1, 2년을 연습을 하잖아요. 1, 2년이 되게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맨 땅에서 그거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꽤 난이도가 좀 높다고 봐야죠.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려면.
2: 그런 선생님의 필살기는 칭찬.
0: 그래서 혼자 되네. 나이스. 오. 그렇지. 잘했어. 예스.
2: 그거만 해주세요.
1: 해줄게. 너가 잘 못하면.
2: 네.
1: 오늘 꼭 안 돼도 돼. 근데 해야겠지?
0: 이게 뭐냐면 손을 짚고 나서 등이 됐잖아. 선생님이 보조라는 거는 뛰어서 손 짚기 전까지만이잖아. 혼자 뛰어서 손을 짚을 줄 알면 혼자 하는 거지. 끝.
2: 선생님 최고! 이렇게 다정하고 멋진 선생님들 덕분에 저 완벽한 빌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3: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있는 기회이잖아요. 이 빌리라는 것 자체는.
1: 이 어려운 것들을 해낸다면 빌리들은 이제 앞으로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대에서 힘차게 그리고 날아오르게 될 거야. 그리고 빛나게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화이팅!
2: 화이팅! 무대로 가기 전 빌리스쿨의 특별한 발레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이대빌리 김현주 선배님. 오, 선배님. 우와,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5: 밑에서.
2: 선배님은 무대를 앞둔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5: 무대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면서 거울 보고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연습하는 거랑 공연장 가서 연습하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2: 네! 아, 너무 떨린다!
6: 가볍고 힘있게 쓱!
0: 주주!
7: But it feels like you're attacking.
8: 공격하는 것처럼.
7: 힘있게 찍어.
9: 너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야. 이해되니?
10: 뭐라고요?
9: 스텝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네가 중요하다고.
2: 잘 모르겠어요.
11: 어떤 것 같아요?

0: 기분을 이렇게 바꿔줄 삐아삐아 댄스! 먼저 발동작은 차례로 들었다 내리면서 삐아, 삐아, 삐아, 삐아. 손 동작도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 눌러, 눌러, 눌러. 이걸 합치면 돼요. 5, 6, 7, 8. 닭다리 잡고 삐아, 삐아. 닭다리 잡고 삐아, 삐아. 역시 나쁜 기분을 털어낼 때는
1: 춤추는 게
0: 제일 좋아.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 에피소드요.

0: 반응이 진짜 신기하다. 막 물 위를 걸어 다녀.
1: 물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0: 아무것도 없는데.
1: 이게 뭘까 싶을 땐
0: 실험을 해야지.
1: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0: 구멍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1: 에이, 스나킹엔 구멍이 있잖아. 당연히 물이 쏟아지지.
0: 과연 그럴까? 자, 먼저 스타킹을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물병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어줄게. 자, 그럼 보여줄까?
1: 안 될 것 같은데.
0: 자, 해본다. 그러니까 어? 진짜 스타킹인 거야.
1: 엄청 신기하다.
0: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자, 이번에는 짜잔, 보여? 코팅지야.
1: 어?
0: 자, 이 투명한 코팅지를 올리고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1: 아, 당연히 쏟아지지. 여기 뭐 붙여놓은 거 아니잖아, 그치?
0: 응, 안 붙여놨어. 자, 튀깁니다.
1: 헛.
0: 와우!
1: 와!
0: 와! 와우! 아무것도 없어. 아무 장치도 없지. 이게 바로 과.
1: 여기 뭐 붙여놓은 거 아니야?
0: 와!
1: 와! 와, 정말 아무것도.
0: 하지만 이것보다 어려운 게 있어. 바로 방충망. 짜잔! 방충망은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데 과연 이것도 성공할지. 좋았어. 보여주지.
1: 이건 그냥 물을 쏟아버리는 거잖아.
0: 과연 그럴까? 자.
1: 와우. 와! 물이 더 이상 쏟아지지 않아.
0: 어때? 여긴 아무것도 없어. 어떠한 장치도 없지.
2: 아무것도 없어. 물이 안 떨어져 겁먹지 마.
1: 진짜 이 안에 뭐가 있는

0: 없네. 여기 있나?
1: 왜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걸까? 정답은 바로 표면 장력. 물 분자는 서로 끌어당겨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물은 동그란 물방울이 되거나 겉에 얇은 물막을 만들지. 바로 이 물막이 컵 입구나 구멍마다 생기면 물컵을 거꾸로 해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야.
0: 빨리빨리 안 닦나 외친다. 실패는
2: 성공의 어머니.
0: 실패는
2: 성공의 어머니.
0: 더 큰 소리로 실패는
2: 누나의 잔소리.
0: 뭐라고?
2: 아니, 성공이네 어머니. 헛들 헛들 헛들 물들아, 표면 장력으로 알아서들 뭉쳐주면 안 되겠니?
0: 누구랑 얘기하니?
2: 헛들 헛들
0: 빨리빨리 지운다.
3: 여긴 어디?
4: 우리 이제 곧 무대로 갈 거예요.
5: 빌리가 되기 위해 달려올 시간.
6: 꿈꾸는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
7: 지금 시작!

0: 공연을 앞두고 대극장으로. 우리 연습 장소가 바뀌었어요.
1: 파세.
2: 오케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Hello. Nice to see you again.
3: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0: 전 세계 빌리들의 춤을 지도해 주시는 톰 선생님. 오디션에서 우리 뽑아준 분이기도 하세요.
2: It's really exciting to be here. And you've improved so much.
3: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너무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2: With that said,
3: 근데 거기다 더해서
2: we are still at very low deer at the bottom of the mountain. So it's going to be really really hard work, but it's going to be so much fun.
3: 근데 진짜 재밌을 거예요.
2: Yeah. Feel ready for it?
3: 할 수 있는 준비 됐어요? 연습할 준비 됐어요?
2: Yeah. Okay, fantastic.
1: 알론제 턱 왼발
0: 톰 선생님이 저렇게 쳐다보시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무대에선 실수 안 하게 더 집중.
3: 할 때
2: try and enjoy it.
3: 정말 나도 즐겁다, 나도 너무 재밌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2: if you can
4: 준비 U자 유지하시고 상상해줘야 돼. 어떻게 무릎
0: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힘든 연습이 왠지 조금 더 재밌어진 기분이에요.
5: 이렇게 연습해야 무대 위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겠죠?
4: 어떻게?
0: 빌리스쿨에서 배운 걸 마음껏 뽐내니까 기분 최고!
5: 우리 어때요, 선생님?
0: 드디어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온 시간이에요.
2: Good.
3: 왔어요.
2: Okay.
0: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빌리의 꿈처럼 높이 날아올라야 하는데
1: One, two, three, four, five,
0: 저 좀 나아졌나요?
1: Seven, eight, and. 응! 1, 2, 3, 4, and 5, 6, 7, Good. 8, and 1, 2, 3, 6, 7, 8, and 1.
5: 나는 1대 빌리, 선우 선배님과 함께 또 한 장면을 해냈어요.
6: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1, 2, 3, 4, 5, 6.
0: 이렇게 용감하게 한 걸음 더. 빌리가 되어가는 우리.
7: 스텝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네가
0: 싸늘하다.
8: 내가 왜 중요한데요?
0: 우리 송주영.
9: 응.
0: 역시 잘하죠? 사실 지금은 연기 연습 중. 에드쌤과 함께요.
10: And say you're a total idiot.
11: 완전 바보예요.
10: With
8: 제대로 해줘. 알았지. 기분 나쁘고 싶으니까. 알았지.
0: 흠, 그러시다면 편지요.
10: Yeah?
8: 기분 나쁘네 굉장히.
10: Okay, good. Do it to me.
0: 저 연기 좀 하죠.
8: 왕 뭐?
0: 그럼 나도 도전. 장난해?
10: Ooh, try this. When you say 왕립발레야.
3: 왕립발레학교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yeah? 한번 해볼게요.
10: Can you sit back in your chair?
3: 의자 뒤로 살짝 기대면서.
10: And cross your arms.
3: 팔을 이렇게 활짝
10: like,
3: 껴고.
10: Be proud.
3: 자랑스러워하면서.
10: Here we go. Go on then.
3: 해볼게요.
0: 해볼게요.
5: 왕립발레학교 오디션에 보자고 그랬어.
8: 왕 뭐?
5: 왕립발레학교. 왕립발레학교.
0: 어때요? 좀 하죠? 우리 재능 있나 봐.
12: 빌리 이런 얘기 따분하게 들릴 거야. 근데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야 되니.
0: 뭐라고요?
12: 스텝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네가 중요하다고.
0: 네가 왜 중요한데요?
12: 아 미치겠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13: 이건 뭐냐?
0: 편지요.
13: 그건 나도 알거든.

0: 빠르고 힘이 세.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
1: 누가 되지 않게 튀지 않고 잘 녹아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빌리 뮤지컬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2: 빌리 아버지 최동원입니다.
3: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AI 절대로 빌리 엘리어트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0: 안녕하세요. 마이클 형을 맡은 이루리입니다. 모두 잘하길 바랍니다.
4: 많이 연습하고 같이 잘 지내봅시다. 감사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0: 우리의 무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6: 설명할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느낌 말로 할 수 없어요.

0: 음악 따라
1: 어리고 작지만 큰 존재로 인식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힘이 있다고 생각해.
2: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했고 엄청나게 많은 발전도 하고 있으니까
3: 무대 마지막 공연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기길 바래.
4: 너희는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고 그 누구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5: 너희가 노력한 만큼 저 무대에서 빛이 날 거를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어.
6: 관리 잘하고 또 연습실에서 즐겁게 재밌게 하자.
7: 그리고 빌리 행운을 빌어.
8: 승주야, 오늘 무대도 즐겁게 했지? 고생했어.
9: 혹시 실수를 했니? 실수를 했으면 다음에 더 완벽한 내가 되자.
10: 모두 널 믿었고 너 멋지게 보여줬어.
11: 앞으로 공연 잘하고 화이팅 해보자.
12: 화이팅 하자.
13: 화이팅!
14: 화이팅!
15: 화이팅! 화이팅!

0: 그동안 꿈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마지막은 레바랑스라고 하는 발레 인사로 전할게요.
2: 이 인사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1: 빌리 덕분에 시작된 모든 만남에 감사해요.

0: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1: 성냥 사세요. 내 성냥.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할머니
2: 저 성냥. 내가 사주고 싶다.
3: 뭘 좀 모르네. 요즘 세상에 누가 성냥을 사.
2: 그럼 뭘 팔아야 돼?
3: 겨울엔 손난로지.
2: 아이 참 누나는 성냥팔이 소녀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손난로를 구해?
3: 만들면 되지. 길 좀 줘봐.
2: 아 내 길은 왜?
3: 이 누나를 믿어봐. 짜잔! 오늘의 준비물은 쌀, 팥, 커피 찌꺼기, 비닐봉지, 수면 양말, 주방장갑.
2: 누나, 손난로 만든다면서 요리하게?
3: 그리고 길까지.
2: 어, 내 귤!
3: 자, 이제 재료들을 비닐봉지에 넣어줄게. 와, 많이도 먹었다. 겨울엔 역시 귤이지.
4: 맛있어.
3: 자, 다음은 쌀.
2: 와, 대박!
3: 다음은 팥.
2: 와, 대박!
3: 다음은 커피 찌꺼기.
2: 와, 내 커피 찌꺼기.
4: 아, 나는 커피를 못 먹지, 참.
3: 엄마 거 가져왔어. 넣었으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돼.
2: 알겠어. 왔어.
3: 과연 어떤 손난로가 될까? 오, 벌써 준비하는 거야?
2: 그럼 베이면 안 되니까.
3: 좋아 좋아. 조심조심 꺼내줘.
2: 응? 엄청 따뜻하다.
3: 짜잔! 따끈따끈한 친환경 손난로 완성!
2: 예! 오, 따뜻해. 성냥팔이 소녀도 따뜻해지면 좋겠다.
0: 호빵이와 호떡이는 어떻게 손난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바로 열, 전, 도, 율. 금속 재료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 금방 식지만 천연 재료는 열 전도율이 낮아서 열이 천천히 전달되고 잘 빠져나가지 않지. 그래서 이 재료들로 만든 손난로는 오랫동안 따뜻한 거야.
2: 겨울이 녹아내린다. 이건 상큼한 귤 향기가 나.
3: 내 건...
2: 야! 이게 무슨 냄새야! 어? 이 양말은 내가 아까 신었다가 벗어놓은 건데.
3: 뭐?
2: 아니 친환경이라고 해서 내 양말도 재활용했지.
3: 이건 친환경이 아니야. 친환향이야. 속이 안 좋아.
2: 귤향으로 정화시켜.
3: 다시 양말향.
2: 어지러워.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10: 옥스퍼드 탕.
11: 해보고.
1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가비 엄마 구출 대작전.
14: 이상하다.
15: 캔캔.
14: 근데 캔캔 너 혹이 왜 난 거야? 그것도 두 개씩이나.
15: 캔캔.
16: 혹이 아니라 뿔이야.
14: 뿔? 캔캔한테 뿔이 있었던가?
16: 새로 생긴 거야. 얼마 전에.
14: 갑자기 웬 뿔?
16: 캔캔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지. 캔캔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게 될 거야.
15: 캔캔.
16: 아주 멋진 캔캔이 될 거야.
14: 체리, 응? 너 알고 있는 거야? 캔캔이 자라서 뭐가 될지.
16: 그건 나도 아직 몰라.
15: 아니. 캔캔.
17: 캔캔. 편지가 왔어, 피트.
14: 편지? 아, 또 누가 이 명탐정 피트에게 팬레터를 보낸 건가? 하여간 이 인기란 못 말린다니까 정말.
16: 인기는 무슨 인기?
14: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17: 사건이라고?
16: 무슨 사건?
14: 명탐정 피트에게 이 편지

0: 해리케인에게 읽어줘.
1: 뭐야, 헬렉터라며. 사건의 냄새가 난다며. 그런데 피트한테 온 게 아니라 켄켄한테 온 편지였잖아.
0: 누구야? 누가 나한테 이런 장난을 친 거야?
2: 켄켄은 아직 글을 못 읽잖아. 그래서 피트한테 보낸 게 아닐까? 어서 읽어줘.
0: 알았어. 안녕 켄켄. 난 아기 천성갑 갑이야. 나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버렸어. 제발 우리 엄마를 찾아줘 켄켄. 갑이가.
2: 저런.
1: 엄마를 잃어버리다니.
2: 안 됐다 갑이.
1: 피트, 넌 안 슬퍼?
2: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얼른 가서 갑이 엄마를 찾아주자고?
0: 그게 그런 말이었어?
1: 좋아, 얼른 가자.
0: 찾는 거라면 내게 맡겨. 일단 아기 천상갑부터 만나러 가보자고.
3: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4: 뺨참정 피트. 궁금해
1: 켄켄. 만능객 제리.
2: 젠틀맨 제제.

0: 점이야!
1: 켄켄, 내 편지 받았구나.
2: 편지 말인데 켄켄한테 부탁할 거면 켄켄한테 보냈어야지.
3: 키트, 지금 그걸 따질 때야? 가비야,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4: 걱정 마, 우리가 찾아줄게.
2: 엄마,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차근차근 얘기해봐.
1: 그게 그러니까...
5: 가비야, 엄마 갔다 올게. 멀리 가면 안 된다.
1: 네, 엄마. 야호, 엄마 갔으니까 나도 밖으로 나가볼까? 엄마 멀리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난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어? 이건 뭐지?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냄새는...
6: 도망쳐!
2: 천사갑이야! 천사갑이 나타났어!
1: 맛있다. 개미맛이 꿀맛이군. 개미도 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까? 어?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려나? 우와! 강이잖아! 시원하다. 아, 맞다. 엄마가 강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집에 가야지. 엄마 말 안 듣고 멀리 강까지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안 계셨어.
3: 가비가 집에 없어서 엄마가 가비를 찾으러 나간 게 아닐까? 어이.
4: 그럼 집 근처부터 찾아보자.
2: 잠깐. 가비 엄마를 찾으려면 가비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래?
1: 우리 엄마는 가늘고 뾰족한 주둥이에 튼튼하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온몸이 단단한 비늘로 덮여있고 굵은 털도 나있어. 앞다리는 짧고 통통한데 엄청 단단하고 발가락은 긴 갈고리 모양이라서 나무에도 진짜 잘 올라가. 눈은 좀 나쁘지만 냄새로 먹이를 진짜 잘

0: 캠캠 말대로 꼭 엄마 찾아올게.
1: 고마워.
2: 어? 가비 엄마 냄새다. 여기서도 나. 얘들아, 이쪽이야. 가비 엄마가 여기로 지나갔어. 여기, 여기로도 지나갔어. 근데 여기 강가에선 냄새가 안 난단 말이야.
3: 그럼 가비 엄마는 못 찾는 거야? 어? 아니, 저건!
2: 가비 엄마 비늘이야!
0: 혹시 가비 엄마가 강에 들어갔나?
3: 그러다 비늘이 빠진 건가?
2: 시간을 되돌려서 확인할 수도 없고.
0: 아! 마치제! 이그라이의 과거 재생 장치를 이용하자!
3: 좋아! 그럼 간다! 과거 재생 장치 스타트! 오! 가비 엄마다!
4: 가비야! 어디 있니? 가비야!
0: 역시 가비를 찾아 강으로 들어왔던 거야.
2: 잡았다!
4: 나줘!
5: 이럴 수가!
2: 누군가 가비 엄마를 데려갔어!
1: 엄마, 빨리 돌아오세요!
3: 가비야, 조금만 기다려. 꼭 엄마 찾아서 데리고 갈게.
2: 여긴가? 가비 엄마가 있는 곳이?
3: 저기 있다!
0: 혹시 말이야, 네가 가비 엄마니?
6: 가비? 우리 가비를 알아? 우리 가비 지금 어디에 있는데? 잘 지내는 거지? 아픈 데는 없고 무사한 거지?
2: 와, 가비 엄마 맞네. 맞아, 틀림없어.
3: 찾았다!
2: 어서 나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6: 어떡해.
2: 땅굴을 파서 여길 나가는 거야. 라이노 크레인 땅굴 모두 스타트!
7: 킹카!
0: 역시 라이노 크레인이야. 이걸 만든 게 누구라고? 바로 나, 쉐리. 깜짝이야.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지?
3: 해가 사라졌어. 오, 이그라이를 움직일 수가 없어. 아까 과거 재생장치를 사용하느라 에너지가 바닥나버렸어.
0: 얼른 돌아가야 해. 시간이 없어.
2: 뭐라고?
6: 여기서부터는 내가 혼자 해결할게. 꼭 우리 가비한테 돌아갈 거야. 다들 고마워. 잊지 않을게.
8: 조심해.
0: 다행히 고장난 데 없어. 이제 태양열 충전만 하면 돼.
3: 다행이다.
2: 근데 가비는 엄마랑 만났을까?
4: 어? 가비야, 엄마 왔어.
1: 엄마.
2: 레벨 업.
7: 캔캔.
2: 날아라 하늘 다람쥐.
3: 켄켄, 조금만 기다려. 얼른 간식 차려줄게. 룰루루루, 룰루루루. 다 됐다. 간식 먹고. 우와! 켄켄! 위험해! 켄켄, 괜찮아?
2: 우와, 제제! 너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봐! 나 방금 스카이맨인 줄 알았잖아!
3: 정말이야? 정말 나 스카이맨 같았어?
2: 그렇다니까!
0: 스카이맨? 어? 그게 누군데?
3: 아, 스카이맨이

0: 누구냐 하면 말이야. 내가 이곳에 오기 전 신비의 섬을 찾아 헤매던 때였지. 어? 무슨 소리지? 어? 마기세야! 위험해! 어떡해! 비막을 펼치고 날았어! 우와, 멋지다! 그때 스카이맨이 날아와 아기새를 구해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나 반했잖아.
1: 스카이맨이 구한 게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스카이맨을 숲의 영웅이라고 부르잖아.
2: 오, 대단한데? 킹킹!
1: 그 대단한 영웅이 바로 내 친구라 이거야.
2: 정말이야?
1: 그럼 정말이지. 못 믿겠으면 내가 보여줄까?
2: 보여줘! 지금 당장! 킹킹!
1: 지금 당장? 그래 좋아! 그럼 다 같이 스카이맨 집으로 출발!
3: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1: 명탐정 피치! 궁금해!
2: 캥캥! 맞는 게 제리!
0: 젠틀맨 제제!

0: 여기가 스카이맨 집이야. 스카이맨, 나야! 네 친구 명탐정 핀트가 왔어!
1: 뭐야? 아무 말도 없는데? 여기 맞아?
0: 맞다니까!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2: 사건? 혹시 스카이맨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0: 뭐?
3: 스카이맨!
1: 하늘 다람쥐였어?
0: 스카이맨, 너 집에 있으면서 왜 대답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거야? 얼른 나와봐.
3: 난 이제 날지 않아.
0: 무슨 소리야, 스카이맨? 넌 비막을 펼치고 하늘을 잘 나는 다람쥐라서 이름도 하늘 다람쥐잖아. 그런데 날지 않는다니.
3: 난 더 이상 날 수 없어. 누구도 구할 자신이 없다고.
4: 아니, 왜?
3: 나 때문에 내 친구가. 해보나 마나 내가 이기겠지만 저 나뭇가지 누가 더 빨리 날아가나 시합할래?
5: 또 날 무시했어? 그래, 좋아. 준비, 시작!
3: 네가 먼저 가도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
5: 스카이맨,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이야!
6: 자!
3: 올빼미다!
0: 그래서 친구는?
3: 그 뒤로 내 친구는 볼 수 없었어. 그날 내가 친구한테 시합하자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난 다시는 날지 않을 거야.
2: 스카이맨을 이대로 놔둘 순 없어.
1: 스카이맨을 다시 날게 할 순 없을까?
0: 아, 나한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얘들아, 따라와.
2: 어디가?
3: 왜 또?
5: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3: 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돌아가.
0: 제재, 지금이야.
2: 알았어. 영상 편지 스타트.
1: 안녕, 스카이맨.
3: 너는?
1: 그래, 나 월리스 날개구리야. 피터한테 얘기 들었어. 너 이제 날지 않는다면서? 근데 너 벌써 잊은 거야?

0: 아니었어. 참 맛있겠다.
1: 어, 뱀이야. 어서 도망쳐.
2: 어, 뭐라고? 뱀이다. 어떡하지?
1: 정신 차리고 나처럼 날아올라.
2: 날개도 없는데 날 수 있을까?
1: 할 수 있어. 어서.
2: 이야.
0: 네, 어디로 간 거야?
2: 이야. 난 너 때문에 날게 됐는데, 이렇게 날아서 어디든 도망칠 수 있게 됐는데, 네가 날지 않는다니. 다시 날아. 다시 날아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 스카이맨. 제발.
0: 이라고 월리스 날개구리가 전해달래.
1: 그러니까 스카이맨, 다시 용기 내서 날아줘.
3: 나도 스카이맨이 나는 걸 보고 싶어.
1: 너희들 날 다시 날게 하려고 월리스 날개구리한테까지 다녀온 거야? 그 먼 곳까지?
0: 멀면 좀 어때? 우린 친구잖아.
3: 맞아. 우린 친구잖아.
1: 친구? 너희들 정말?
3: 캥캥!
1: 어, 캥캥! 여기는 어떻게 올라왔어?
3: 캥캥!
1: 어? 살아있다니? 누가?
3: 올빼미.
1: 올빼미한테 갔었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3: 캥캥캥!
4: 뭐? 스카이맨 친구가 어딨냐고? 그 친구라면 말도 마! 놓쳤으니까.
3: 캥캥!
4: 그래, 살아있어.
1: 어, 진짜 내 친구가 살아있다는 거야?
0: 스카이맨이 다시 살았다.
1: 스카이맨이 캔캔을 구했어. 켄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0: 스카이맨도 친구를 다시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3: 이게 다 켄켄 덕분이야.
0: 하지만 켄켄, 앞으로는 혼자 다니면 안 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라고. 어? 어, 켄켄 어딨어?
5: 켄켄, 켄켄.
0: 어? 비말기잖아.
1: 어? 켄켄,
5: 켄켄.
1: 스카이맨처럼 날 거라고?
0: 저게 뭐야? 혹시 쉐리가? 어?
3: 실력 발휘 좀 해봤지?
0: 튼튼한 거지?
3: 그럼.
1: 어? 스카이맨처럼 비망을 펼치고 날고 있어.
0: 튼튼하다며.
3: 나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
0: 레벨 업!
3: 캔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캔캔.
6: 진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캔캔.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0: 하이라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옥스포드 탕!
8: 어, 해보고!
7: 주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하게
10: 눈물엔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라디오 자이언트 팽TV. Let's go, dog.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아니 그래도 영화가 났으면 당연히 뭐 먹어야지. 그거 저기요, 밥은 안 먹으면 그거는 영화에 대한 실례야.
5: 영화를 받아보는 시간 없어.
6: 영화는 여기
4: 원래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
5: 아, 나 원래 광고도 다 보는데 광고 못 봤잖아 지금.
4: 아니, 이거랑 시간... 아 그리고 이거.
7: 아, 나도 주말이라서.
4: 아, 근데 팝콘 또 무슨 맛을 먹지 이거? 달콤한 맛을 이제 먹다 보면은 물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고소한 맛은 또 심심해.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제로코나. 야, 사이다 이게 이거 해줘. 뭐야? 어디 갔어?
8: 펭수, 펭수 어? 맞죠?
4: 누구세요?
8: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같이 일하기로 한 선배예요.
4: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8: 오늘 일하기로 했잖아요.
4: 저 오늘 영화 보러 왔어요.
8: 아니야,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4: 아, 어떻게 가야지? 영화 보러 왔다고요?
8: 빨리 가야 돼.
4: 아니,
8: 시간이 없어. 빨리
4: 영화 보러 왔다고요?
8: 빨리, 빨리.
4: 이게 뭐야?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8: 가야 돼, 가야 돼.
4: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8: 오늘 일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4: 제가 일을 왜 해요? 저 영화 보러 왔다고요.
8: 그러게, 유니폼도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4: 아니, 입혀주셨으니까 있죠.
8: 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4: 이거 뭐 팽력 사무소냐고. 맞네. 나 또 속았네. 그래서 저 뭐 해야 되는데요?
8: 영화 끝나면은 들어가서 청소를 진행할 거예요. 청소 시간은 10분 이내로 끝나야 되니까.
4: 10분이야?
8: 네. 우리 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요.
8: 엔드 크레딧이 아직 안 올라가서 조금 있다가 들어갈 거예요.
4: 저는 펭수라고 합니다.
8: 아, 당연히 알죠. 저는 전용원 MB라고 해요.
4: 여기서 일하면 뭐가 좋아요?
8: 여기요?
4: 뭐가?
8: 일하는 게 뭐가 좋냐고?
4: 뭐가 좋아요?
8: 여기 되게 크잖아요.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좋아요 저.
4: 좋기만 한 건 또 아니잖아요.
8: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4: 아까 청소한다고 했잖아요.
8: 네.
4: 보통 영화관 가가지고 먹고 막 이러잖아요.
8: 네.
4: 분명히 그 바닥에 그 팝콘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주우려면 10분으로 되나요?
8: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기 때문에.
4: 아, 딱 바로 또 다음 영화가 나와야 네. 되나요? 아, 이거 미션 임파서블이네.
8: 그 미션 임파서블 기억 안 나요, 펜수? 작년에?
4: 기억나죠?
8: 어, 그게 여기예요.
4: 여기라고?
8: 네.
9: 아, 나를 펴고
4: 있네.
10: 어, 예스.
4: 제가 왠지 여기가 나 치다 했어, 이거. 제가 탐 크루즈 선배님 만났거든요.
8: 어, 맞아, 맞아. 저 작년에 멀리서 펭수 지켜봤어요.
4: 오, 진짜요? 우리 동맹이네.
8: 응.
4: 어, 반갑습니다.
8: 네.
4: 어, 롱타임 노키. 근데, 동맹으로 정말 되나요?
8: 펭수, 할 수 있어요, 우리.
4: 아니, 할 수 있다고만 하지 말고, 동맹으로 네. 되냐고요.
8: 아, 펭수의 빠른 속도, 나의 빠른 속도 할 수 있잖아요.
4: 그 보통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시죠?
8: 아, 할 수 있죠.
4: 왜 자기 말만 아니에요?
8: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펭수 잘할 거예요. 아, 저 펭수를 믿는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 네. 근데 저도 또 청소 잘하거든요.
8: 그럼 저 믿고 맡겨도 되겠네요?
4: 저한테 다 맡기실 생각이세요?
8: 네. 저 이제 네. 슬슬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4: 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8: 네. 가시죠.
4: 네. 아니, 빨리, 아니, 두 명이서 이걸 어떻게 다 청소해요? 이렇게 큰데. 야, 이거 어떡해.
8: 빨리 저 따라오세요.
4: 언니.
8: 시간 얼마 없어.
4: 아니.
8: 빨리 가, 빨리, 빨리.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4: 언니.
8: 네.
4: 보통 하루에 몇 번 청소해요, 그러면?
8: 하루에 여섯 번, 일곱 번 청소해요.
4: 오.
8: 영화 끝날 때마다. 빨리, 빨리.
4: 어, 근데 생각보다 깨끗한데요, 오늘?
8: 네?
4: 어, 누가 팝콘 놓고 왔다. 아, 정말 이걸 왜 놓고 가. 아깝게.
8: 펭수, 청소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4: 예, 지금 팝콘 버리고 있어요. 저한테 버리고 있어요. 아유, 너무 많이 버린 이거. 예.
8: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움직여야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4: 아우, 걸렸어. 뭐. 누가 또 저기다가 또 음료수를 놓고 왔어.
8: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4: 아우, 정말 고마워라. 아, 목에 딱 걸렸는데 짱이네, 이거. 와! 야, 펭수. 이렇게 누워서 영화 보면 기가 막히네, 이거.
8: 펭수, 이 자리 되게 좋죠?
4: 어, 너무 좋아요.
8: 근데 지금 즐길 때가 아니야. 빨리
4: 아,
8: 일어나.
4: 잠깐만. 선생님, 일단 잠깐 옆에 누워봐요. 아니, 한번 누워보세요. 아, 기가 막히죠?
8: 좋긴 좋네.
4: 선생님,

0: 아니 보세요.
1: 아 안 돼 안 돼.
0: 안 돼요?
1: 우리 빨리 가야 돼. 펜슬 입장 받아야 돼.
0: 너 어떻게 이걸 두 명이 서냐고요?
1: 근데 우리 지금 해냈잖아요.
0: 어, 다 했네 이거?
1: 응.
2: 제대로 청소하는 거 맞아요?
1: 어 네네 이 정도면. 어머 뭐야? 오 오. 펜슬 가만 있어요?
0: 사장님 마이 미스테이크입니다. 아이 주소야 되는 또 이거.
1: 안 돼, 가만히.
0: 아이!
1: 탱수, 내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
0: 도와줘요! 도와줘요, 선배님!
1: 저 오고 있다.
0: 여기에요, 여기! 그니까 누가 이거 버리고 있냐고요. 아.
1: 탱수 계속 흘리는 것 같은데? 어우, 또 흘린다.
0: 어머!
1: 아니, 탱수, 허리 숙이면 안 돼?
0: 알겠습니다. 네. 허리 숙이지 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1: 네.
0: 비둘기 같으시네요.
1: 제가요?
0: 아니요.
1: 아.
0: 오이.
1: 아. 이제 우리 영화관에서 제일 꽂힌 업무를 할 거예요.
0: 꽃?
1: 네. 8317번 고객님 불러주세요.
0: 8321번 고객님. 많이 안 오시면 제가 먹습니다. 영화 뭐 보세요?
3: 범죄도시야.
0: 제가 스포 하나 해도 돼요?
3: 안 돼요. 예. 싫어요.
0: 스포하겠습니다. 마동석 선배님이 이겨요.
3: 아, 그거 알고 있어요.
0: 아, 아, 아. 5167번.
1: 형수 여기 있어. 여기 계셔.
0: 야, 되게 맛있는 것만 골라 드시네 이거. 영화 보러 가시는 거예요? 뭐 보세요?
4: 그녀가 죽었다.
0: 그녀가 죽었다? 어, 벌써 슬퍼. 영화 볼 때는 팝콘 꼭 드셔야죠. 영화 보려고 팝콘 먹습니까? 팝콘 먹으려고 영화 보죠? 선배님,
1: 네.
0: 이거 이러면서 팝콘 조금씩 먹어도 돼요?
1: 아, 안 돼요.
0: 뭐야?
1: 고객님들 앞에서 먹으면 안 돼가지고 저희는 끝나고 사 먹어요.
0: 아니, 고객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먹나? 이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1: 근데 할 건 해야지.
0: 아, 예, 알겠습니다. 8339번 고객님, 8343번 5165 5165. 제가 오히려 제가 있으니까 방해만 되고 이거. 제가 팝콘 이렇게
1: 계세요.
0: 이거 어디고 가서 받아와. 선배님,
1: 네.
0: 이거 제가 봤을 때 제가 괜히 또 방해되는 것 같거든요. 저에게 다른 업무를 주시지요.
1: 어, 그러면 우리 펭수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0: 왜 저만 할 수 있어요?
1: 네, 가면 알아요. 할까?
0: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슨 영화 알바다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1: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럼 지금 바로 오신 겁니까?
1: 네, 이제 곧 오실 거예요.
0: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1: 펜수 긴장하지 말고 이제 배우분들이 오시면은 저기 배우 대기실까지 안내를 해드리면 돼요.
0: 오 알겠습니다.
1: 네.
0: 제가 에스코트 잘하겠습니다.
1: 그럼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0: 저한테 맡겨주세요.
1: 파이팅!
0: 파이팅! 어, 잠깐만. 근데 누구 오시는 거예요? 영화는 무슨 영화인데요? 어, 안녕하세요.
5: 부모를 만났네요.
0: 어, 감독님. 제가 설마 했더니 수익자였군요. 저는 지금 어떤 영화인지 누가 오신지도 못 들었거든요.
5: 아, 저도 그래요.
0: 아, 제가 에스코트를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5: 너무 영광입니다.
0: 아, 제가 영광입니다. 그럼 감독님, 네. 저와 함께 대기실로 가시죠.
5: 손잡고 가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5: 아, 네.
0: 에스코트입니다. 네. 아,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아. 레드카펫이거든요.
5: 저도 안 씻을게요.
0: 아, 저도 안 씻겠습니다. 누구야? 다음 누구야? Who is next?
6: 오, 깜짝이야. 오. 오.
0: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우님들. 제가 배우님들의 에스코트를 맡은 오늘 1일 직원 펭수라고 하거든요. 쪽으로 오시죠.
5: 감사합니다.
0: 오, 대박이다.
7: 아, 안 보이십니다.
8: 왜 뒤로 걸으세요?
0: 아, 네. 어, 탕, 탕, 주상, 주상. 탕, 탕, 주르, 주르상. 화이팅이다. 그럼 어떻게 해, 나 떨려. 어머, 또 다른 떨림.
9: 엘렌트 무서워요.
0: 오, 뭐야, 엘렌트 오고 있어요. 자, 떨지 말고 일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십니까?
10: 안녕하세요.
0: 제가 에스코트를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저를 따라오시죠. 자, 비키세요. 비키세요.
10: 어, 좋았어.
0: 어, 선배님. 자, 그럼 선배님 잠시 쉬고 계시면 제가 이따가 또 무대 인사하는 곳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힘내십시오.
2: 감사합니다.
0: 야, 야, 얼굴이 이만해. 얼굴이 제 눈만해요.
4: 맞아 그렇더라.
0: 맞아 그렇더라. 근데 진짜 그렇더라.
2: 오늘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또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또 안내 도와드릴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2: 우리 다 탈 수 있어요?
0: 네, 저희가 화물 엘리베이터 준비했거든요.
2: 거의 5인분인 것 같은데.
0: 어때요?
2: 우리 언제 본 적 있어요?
0: 저 오늘 처음 봐요, 선생님.
2: 그죠? 아니, 누가 본 적 있다 그러는 것 같아.
0: 아, 진짜로?
2: 와.
4: 모자 있어.
0: 아,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2: 아니에요.
4: 영화 봤어요? 예? 영화 봤어요?
0: 오늘 볼라고.
2: 네요.
0: 오늘 오! 자, 이쪽으로. 미숙 선배님.
4: 네?
0: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야, 정말 실물들이 훨씬 멋있으시네요.
8: 펭수도예요.
0: 어우, 감사합니다.
8: 네, 실물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0: 어머, 영광입니다. 네, 저 갔다 올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8: 아, 네, 고마워요.
0: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사! 네, 갑자기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11: 행사! 행수, 이거 뭐예요? 유튜브예요?
12: 아,
11: 그래요? 아, 구독자가 얼마나 되나요? 행수.
4: 화물 엘리베이터.
0: 20명 넘게 들어갈 수 있어요.
11: 아, 그래요?
2: 때려보고 싶은 마음이 뭔데가.
4: 어? 트월킹 한다.
0: 야,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큰 흥성과 박수. 설계자팀 모시겠습니다! 주세요! 저는 갑니다. 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13: 아, 평소 고생했어. 힘들었지, 긴장했지.
0: 대박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어?
13: 근데 이거 다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한 거야.
0: 뭐라고? 너무 잘했어. 와, 대박이야. 점은 가라, 아펭키요. 내 이름은 마법 펭귄 펭수. 널 정의 이름으로. 춤은 걸어 아센키요. 정의 이름으로 널 절대로 진짜 용서하지 않겠다. 뭐야?
8: 둘 셋.
0: 오, 뭐야? 잠깐만요. 뭐야?
14: 계속 물러나 있으세요.
0: 네? 어머.
15: 오늘 액션 배우러 온 게 맞나요?
0: 네? 전 마법인데요.
15: 마법 소녀가 되기 위해 액션을 배우러 온 게 맞나요?
0: 그러니까 전 마법이라고요.
15: 방금 한 걸 오늘 할 수 있겠어요?
0: 왜요?
15: 마법 소녀가 되기 위해 액션을 한번 배워보시죠.
0: 잠시만요. 제가 듣는 얘기 좀 할게요.
15: 네.
0: 누구이셔?

0: 마법 소녀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법 펭귄 만들어주려고 우리가 모셨어 선생님.
1: 너무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0: 그 톰 크루즈 선배님도 다 실제로 하시잖아.
1: 그거는 톰 크루즈 선배님이고 나는 펭수고.
0: 펭수도 할 수 있다.
2: 파이팅.
1: 근데 이거 멋있긴 하다 이거.
3: 액션을 배우려면 첫 번째 기본기를 배워야 합니다.
1: 오, 기본기가 뭡니까?
3: 주먹 지르기입니다.
1: 주먹 지르기, 정권, 저 잘합니다.
3: 네, 그러면 앞을 보고 가드를 올리고 팔꿈치를 하나 하면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그 팔꿈치가 어디죠?
1: 제가 날꿈치입니다.
3: 하나.
1: 하나.
3: 둘.
1: 둘.
3: 셋.
1: 셋.
3: 어, 그렇죠. 하나.
1: 하나.
3: 둘.
1: 둘.
3: 둘은 지르기. 액션! 둘! 셋! 넷! 다섯! 와, 역시 소문대로 너무 잘 배우시는데요?
1: 저는 펭달 펭수라고 합니다.
3: 다음, 하나!
1: 하나!
3: 크게, 둘!
1: 아유!
3: 셋!
1: 우와! 우와! 우와! 아유!
3: 오! 그냥 그렇지.
1: 아, 생각할수록 편하네.
3: 그 다음에 발차기.
1: 발차기. 전 살짝 브라질리언 킥 하거든요. 브라질 알았지만 아니고. 지금이고 내려놔.
3: 페이크가 장난 아니네요.
1: 그럼요.
3: 하나.
1: 하.
3: 그렇지. 둘.
1: 하.
3: 그렇지. 셋.
1: 하.
3: 그렇지. 넷.
1: 그만. 아.
3: 역시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1: 한국은 세벌입니다. 탕세판.
3: 액션은 리액션이다.
1: 리액션.
3: 봉수는 많이 맞아보셨나요?
1: 사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3: 네.
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3: 그렇지.
1: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또 한번 때려주세요.
3: 뽁. 이것도 하나의 리액션이에요.
1: 아, 그래요?
3: 네, 너무 좋아요. 항상 첫 번째 맞는 부위 표현이 중요합니다.
1: 오.
3: 그러면은 맞는 걸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1: 오, 좋아요.
3: 카메라까지 알고 있어야 이게 진정한 액션 배우.
1: 이야, 역신이에요.
3: 리액션, 액션.
1: 파. 오모.
3: 그렇죠.
1: 괜찮으세요? 다시 일어나서.
3: 네, 다시 끝까지 멋을 잃지 않는 거.
1: 이야.
3: 이게 바로 리액션입니다.
1: 한번 맞아볼게요.
3: 뻑. 오, 뭐야? 어, 너무 잘해. 괜찮으세요? 숨 쉬어, 숨 쉬어. 펭수, 숨 쉬어. 괜찮아? 펭수, 괜찮아?
1: 누구세요?
3: 어, 너무 좋아요. 속았어, 속았어. 어, 그럼 리액션은 여기서 끝.
1: 오케이!
3: 오케이. 이제 와이어 액션을 해볼 텐데.
1: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와이어 쪽 경험이 있거든요. 자, 하늘 날았습니다.
3: 혹시 고소공포증 있나요?
1: 저 팬이에요. 제 지금 몸이 결박돼 있거든요.
3: 잠시만요. 와이어를 채워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점프를 뛰면 안 돼요. 점프를 뛰면 줄이 와이어 줄이 울기 때문에 점프 뛰는 신용을 해주셔야 돼요.
1: 하나 둘 셋
3: 조.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1: 핫.
3: 하나 둘 셋
1: 핫.
3: 한 번 더 하나 둘 셋
1: 핫.
3: 한 번 더 해서 하나 둘 셋
1: 대박. 근데 이거 누가 뛰어요?
4: 저희가 뛰웁니다. 네.
1: 어머나! 네. 무거운데?
3: 몸무게가 몇이죠?
1: 제가 100kg입니다.
3: 100kg. 오, 100kg. 오, 100kg. 뛰어보도록 할게요.
5: 20cm만 올릴게요.
1: 아!
5: 하나, 둘, 셋!
1: 와!
5: 아우, 안 들려.
1: 아, 아,
5: 아우,
1: 아, 아,
5: 아우.
1: 이야!
5: 압력 털린다.
3: 압력 털려! 자, 내려놓을게요.
5: 내릴게요.
1: 이야!
3: 펭수 어때요?
1: 야!
3: 지금 무섭진 않죠?
1: 절대요.
3: 지금 앞에 보이시는 분들을 믿으세요.
1: 믿을게요.
3: 네, 네.
5: 믿어보세요.
3: 네, 액션.
5: 하나, 둘, 셋. 우와. 계속 당겨. 계속 당겨.
3: 오. 더. 더. 더. 더.
1: 엄마. 엄마. 엄마.
3: 발목의 힘. 오케이.
1: 핫!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것 같아, 마법으로.
3: 그러면 첫 번째 와이어 기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3: 자, 내려올 때 발목에 힘 주고.
1: 예.
3: 점프 뛰면 안 되고. 하나, 둘, 셋에 오른발 나오시면 돼요.
1: 인간이 가장 큰

0: 뛴다는 13m 뛰어내리기 훈련.
1: 3m예요, 뱅수. 뱅수 올려세. 야! 남자친구 있나요? 아! 남자친구 전방에 함수 발사!
0: 인무시계!
1: 뱅수. 아! 다음 준비됐나요? 아! 자, 가겠습니다. 가가!
2: 하나, 둘, 셋!
0: 재밌네.
1: 한 번 더 할게요.
0: 좋아요.
1: 예.
0: 나 뭐 이거 재밌지. 저기 선배님들이.
3: 야, 빨리 올라가라.
4: 네.
3: 올리자.
1: 펭수.
0: 예.
1: 이번에는 마법 펭귄처럼 한번 해볼까요?
0: 어, 좋아요.
1: 하나, 둘, 셋의 포즈 취하시면 돼요.
0: 오케이, 오케이.
1: 가겠습니다. 마법 펭귄처럼. 레디, 액션.
0: 창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0: Y 액션 2번 공격을 피해서 위로 날아가는 펭수.
1: 야, 또 회피도 멋있죠.
0: 하나, 둘, 셋에 피하는 동작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0: 리허설 한번 볼까요?
1: 어, 리허설 좋아요.
0: 하나, 둘, 셋.
1: 하.
0: 오케이, 됐습니다. 갈게요. 레디, 액션.
2: 하나, 둘, 셋.
0: 차. 펭수.
1: 그쯤이야. 다 피할 수 있다. 아이고 진짜 재밌어.
3: 펭수 어때요? 마법 소녀 된 것 같아요?
1: 스포 히어로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스쿨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저것도 해야 되는 거죠?
0: 아, 아 예. 예, 이것도 하셔야 돼요.
1: 아 오늘로 만족하겠습니다.
0: 이제 액션의 합을 맞춰봐야 합니다.
1: 오.
0: 제가 펭수의 대역을 해서 액션을 보여드리고 펭수가 이거를 외우셔야 합니다.
1: 오, 알겠습니다.
0: 네. 자, 일단 우리가 와이어 여기서 타고 내려왔죠?
1: 내려왔어.
0: 그래서 내려온 상황에서 적들이 있는 거예요.
1: 오, 적들이.
0: 레디. 액션!
1: 와!
0: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이저 한 명 살아서 촤! 정인 승리한다.
1: 이야 엄청 멋있긴 한데 이거 엄청 빠르네요.
0: 펭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다 외웠죠 벌써?
1: 뭐 어떻게 한 거예요?
0: 천천히 가르쳐드리고 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네 맞고 우와. 머리
1: 머리
0: 맞고
1: 맞고
0: 머리
1: 머리
0: 배
1: 배.
0: 배.
1: 배.
0: 머리.
1: 머리.
0: 머리.
1: 머리.
0: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둘, 셋. 그 다음에, 봉 돌리기 하고. 그죠? 그러면 와이어로, 아까 배웠던 와이어로 떠서 착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필살기. 촤! 펭! 그죠? 날려버립니다. 마법으로 날려버립니다.
1: 야, 멋있다, 이거!
0: 준비. 자, 하나. 맞고.
1: 자.
0: 머리.
1: 누구 머리?
0: 얘 머리.
1: 아, 여기 머리.
0: 네, 그냥 뿅. 아. 그쵸. 그 다음에 맞고. 똑같이.
1: 맞고.
0: 뿅.
1: 뿅.
0: 그쵸. 배.
1: 하고. 파사.
0: 돌아서 배.
1: 아. 하고, 누구 배?
0: 얘 배.
1: 얘 배.
0: 그렇지, 머리.
1: 머리.
0: 제 머리.
1: 머리.
0: 그 다음에 막아.
1: 아.
0: 이야! 이야! 펜! 그쵸.
1: 이야, 뭐 된 것 같아.
0: 네, 레디.
1: 너 뭐야? 하고 막어. 네. 너 또 뭐야? 저리 가!
0: 그쵸.
1: 저리 가!
0: 그쵸.
1: 머리, 머리.
0: 그쵸.
1: 막어. 마법. 마법. 마법. 머리, 머리. 아, 야!
0: 둘, 셋!
1: 파라! 위로!
0: 착지! 그 다음에 한 명 일어난다.
1: 또. 마법. 어,
4: 깜짝이야.
1: 여기로 쏠 줄 알았지? 내 마법은 여기 들어가.
0: 열어봤어, 열어봐.
1: 아, 이 정도 그냥 악당이 불쌍한 것 같습니다.
0: 액션!
1: 간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0: 싹 해야지.
1: 스톱
2: 신대태.
0: 아니
2: 퇴근이 왜?
0: 아니 어디 왜?
1: 할 일은 다 하고 가는 거야?
0: 예, 저 끝났어요. 오늘 정말 자.
3: 직장인의 퇴근을 방해하는 악당들아, 나 마법 펭귄 펭수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0: 고마워. 아니, 살짝 나오세요. 고마워.
1: 이기실 것 같은데요?
0: 아니, 못하겠던데?
1: 아, 안 되고. 장난은 거기까지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짜잔!

갱수.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또라이드 패밀리 워킹 페스티벌에 와 있습니다. 제가 VIP 초청 받았기 때문이죠. 와우! 제가 지금 콩돌이 도관이에요.

0: 그리고 동업대원의 귀한 분입니다. 펜스! 자, 펜스 시선을 너무 많이 뺏어가고 있어요.
1: 오늘 즐거운 행사 안전하게 참여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붙였다. 이렇게 허해 이거. 어디였어 이거? 마이 헤드셋 어디였었어 이거?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
1: 안녕.
0: 어?
2: 저가 뭐냐면 신속 정확 순절이에요. 수다 떠느라고 200초 지남.
0: 아,
2: 신속 순절하게 나가지.
0: 야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2: 너 덕분이야.
0: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2: 나 너 보러 왔지. 너 때문에 나 일도 빼고 왔다고.
0: 일을 왜 빼요?
2: 너 보려고.
0: 왜 내 핑계대?
2: 아니 진짜 너 때문이라니까?
0: 근데 왜 내 핑계대냐고.
2: 진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0: 아니고.
2: 온 거야.
0: 일 뺀 걸 왜 내 핑계대냐고.
2: 아니야 너 때문에 온 거야 내가.
0: 그러니까 좀 앉으세요. 좀 쉬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멘트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행사인가요?
2: 이거는 RMH.
0: 컷. 이거 멘트가 반이에요.
2: 너무 미안해.
0: 자, 다시 멘트 들어갑니다. 오늘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2: RMH 하우스 2호 건립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함께 다시 하면 안 될 것 같아.
0: 자, 선배님.
2: 네?
0: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2: 아니, 난 처음부터 잘하는 편이었어.
0: 지금부터 멘트 들어갑니다. 그 RMH 뭐예요?
2: 뭐냐면
0: 몰라요?
2: 아니 당연히 알지. 도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체리티의 줄임말이야.
0: 체리티?
2: 왜 맥도날드가 이름에 들어가게?
0: 모르지.
2: 제 체제로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지. 오늘 행사는 서울에도 2호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고자 워킹 페스티벌을 연 거야.
0: 어? 설마 참가비 이런 것도 후원금으로 들어가나요?
2: 전액 기부야.
0: 와우! 다르게 좀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2: 해피맥 하나 구매하면 50원씩 저 기부가 되거든. 알고 있었어?
0: 뭐라고? 그럼 내가 10개 먹으면 500원이나 후원되는 겁니까?
2: 당연하지.
0: 100개 먹으면 5천원?
2: 어.
0: 1000개 먹으면 5만원?
2: 장난 아니다.
0: 10000개 먹으면?
2: 저거도 먹고 장난감도 받고 기부도 아~ 하고 일석삼조? 럭키 비키.
0: 뭐야? 뭐 하는 거야?
2: 아, 미안해.
0: 일석삼조?
2: 사진 한번 찍어야지.
0: 오, 좋아.
2: 행아.
0: RMH. 네, 그래, 안녕. 안녕. 솔직히 여기서 누가 제일 잘 그리세요?
3: 저요.
0: 오, 좋아요.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2: 우리 다음은 저기가 우리 RMH 부스거든?
0: 오.
2: 회장님이다! 회장님!
0: 회장님이라고?
2: RMH 코리아 회장님이셔. 야야, 인사해야지.
0: 인사해야 된다. 헬로?
4: 안녕!
0: 뭐야? 한국말 잘하시네요?
4: 아니, 뱀스도 아니. 영어 잘하네?
0: 아니, 어떻게 바로 아니가 나오세요?
4: 아이 뭐.
0: 근데 선배님.
4: 네.
0: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4: 워킹 페스티벌인데.
0: 네.
4: 이 행사 만든 목적 딱 하나 있어요.
0: 그게 뭐예요?
4: 우리 뱅수 보고 싶다.
0: 두 번째.
4: 우리 아픈 어린 아이들이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가족끼리 편안하게 먹고 자고 싶고 할 수 있는 장소 마련되는 재단이에요. 근데 우리 하우스 양산이 있는데
0: 네.
4: 뱅수 한 번도 안 가봤지?
0: 안 가봤어요.
4: 가봐야 돼.
0: 아, 양산이요?
4: 양산.
5: 양산 진짜 멀어요.
0: 얼마나 멀어요?
4: 기차 타면 3시간? 안 멀어.
0: 뭐 남극보다 멀겠어요.
4: 뱅수 나하고 같이 가면 돼.
0: 그럼 저 해피 모델 시켜주세요.
4: 그거
0: 하하가 아니고
4: 행수야.
0: 네.
4: 난 그런 힘이 없어요.
0: 그럼 무슨 힘이 있어? 그럼 이렇게 해요. 내기를 해가지고
4: 내기.
0: 네, 제필 선배님이 이기시면 제가 양산 그냥 가겠습니다.
4: 아니 그냥 와요.
0: 이거 그림 기억하기 게임.
4: 그렇지.
0: 이거 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2: 5, 4, 3, 2, 1, 기도해요.
0: 야, 가격해. 가위바위보. 아싸! 어? 아다! 돼. 어?
1: 어? 어? 회장님 기억해야 돼. 파이팅. 양산.
4: 아! 아이고 참 머리 안 좋네 우리.
0: 우리? 나는 좋지롱.
1: 안 돼. 어,
4: 축하합니다.
0: 아싸. 자 제가 양산 못 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2: 야 너 가기 싫었지?
1: 어, 왜?
2: 아! 근데 이거 마지막에 이 한 사람 이기는 거야.
0: 그런 게 어딨어요?
2: 하기 이기는 거 아니야?
0: 제프리 존! 제프리 존! 어. Oh no! 제프리 존! My win! My win!
2: 안 돼. 안 돼.
0: 내가!
2: 안 돼.
0: 게임은 게임이야.
4: 아.
0: 이야!
4: 아우, 창피해.
0: 양산, 아쉽게도 못 가게 됐습니다. 라고 했으면 또 제가 아니죠. 양산도 가겠습니다! 제필 선배님이랑 혜수 선배님, 같이 우리 양산 가요.
4: 혜수.

0: 제가 양성까지 와퍼스입니다. 죽는가 보다. 원나이트 더나이트 하우. 제프리 회장님이랑 세수 어딨어요?
1: 안 오신 것 같은데.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두 분이 바쁘신가 봐요.
0: 아하이. 아, 나 안 가. 또 나만 온 거야, 그러면? 아, 자, 여기 오늘 6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안 되겠습니다. 저 오늘 햄버거 먹어야 되겠거든요. 햄버거 공짜로 주세요. 콜? 콜. 이미 온 김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가긴 늦었어요. 기대긴 합시다, 그러면. 따라다따따. 근데 여기 주인님 안 계시나요? 도움 주신 분들. 야, 여기 후원사입니다, 후원사. 오, 엘리베이터다.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오, 기다림 없는 엘리베이터. 왜 안 타? 왜 안 타? 나 분리불안증. 아! 빨리 빨리. 오, 키친. 주방. 아, 여기가 공룡 주방인 것 같아. 공룡 주방. 오, 이거 놀이방이야. 놀이방. 음식이 나 이거 사줘.
2: 아, 가서 얘기하자.
0: 아, 사줘. 근데 진짜 한 명도 없네요.
3: 네, 이제 8월
0: 날인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어쩐 일이에요?
0: 아, 저 계속 지금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두 분 누구세요?
4: 아, 저희는 아따맘마라는 봉사단체의 엄마예요.
0: 아따맘마요?
4: 네. 어, 아따맘마는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한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
0: 어머나.
4: 이곳 RMH에서 봉사하는 엄마들의 단체 이름이에요.
0: 아, 봉사, 봉사하시는구나.
4: 네네.
0: 그러면 두 분은 어쩌다가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여기서?
5: 여기, 저가 여기 부동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처에서.
0: 혹시, 이것도 본인 건물이십니까?
5: 아니, 아니. 그 대학병원이 가깝게 있고 하다 보니까 환자의 가족들이 방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입맛에 맞는 집들이 없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RMH 하우스가 딱 생긴다라는 걸 알고서 우리 아따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하게 됐어요.
0: 혹시 천사세요?
4: 아마도. 혹시 시간 있으시면 우리랑 같이 봉사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0: 오, 좋네요. 저도 심심하던 찰나였거든요.
4: 네네네.
5: 객실 청소 한번 네. 해볼까요?
0: 오, 좋아요.
5: 근데 펭수,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0: 제프리 회장님이 저랑 게임을 했어요. 제프리 회장님이 이기면 제가 여기 오는 거였고요. 제가 이기면 안 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기는 게 그냥 온 거거든요.
5: 회장님은?
0: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4: 오,
0: 그래서 아니, 그래, 갑시다. 다 같이 양산 갑시다 했어요. 근데 나만 왔니 이거?
4: 그 약속을 왜 안 지켰지 근데 회장님이?
5: 바쁘시니까.
4: 아, 그러셨나 봐. 어, 회장님 약속 지켜라.
0: 제프리 나빠 안 말이세요.
5: 아니 아니 우리 회장님 정말.
4: 아니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저희가 1층 할 때 펭수 2층 혹시 갈 수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0: 아, 2층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2층 청소를 좀 맡아 살게요.
5: 예.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안 된다 안 된다.
0: 걸을 때는 옆으로 개걸음.
5: 저저 매매.
0: 매매가 뭐예요?
5: 깨끗하게.
0: 사투리니까.
5: 정확하게 정확하게.
0: 사투리니까.
5: 그럼 사투리인가? 오, 잘하는데?
0: 아, 그럼요. 저 호텔에서도 이랬다니까요. 매매. 매매. 역시 부동산을 하셔서 그런지. 매매. 오케이, 리필.
5: 어떡해.
6: 수시 안녕.
0: 안녕하세요. 아주 정리 중이었거든요.
6: 너무 고마워. 오늘 양산하우스에 와줘서.
0: 아니야. 자, 일단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6: 네.
0: 저님 도와주시겠어요?
6: 그래, 같이 해볼까?
0: 예. 잘한다.
6: 우리 내가.
0: 자, 나머지 넣어주시고.
6: 이상한데?
0: 자, 저주세요.
6: 펭수가 하는 거잖아.
0: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세요?
6: 아, 나는 여기 RMH 양산하우스 운영팀 부장이야.
0: 아, 근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 엄청 좋더라고요. 여기 그냥 오고 싶으면 오는 게예요?
6: 객실이 10개가 있다 보니까 입실할 때 점수가 집이 멀거나 중증도가 높거나 할 경우에 들어오는 거거든.
0: 그럼 얼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6: 펭수가 알고 있는 제프리존스 회장님이 한국

0: 국을 무료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1: 조제필! 조제필!
0: 후원금으로만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펭수가 냉장고에 채웠던 후원 제품도 다 후원받아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
2: 이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품 먹으면 그냥 후원되는 거? 그래서 햄버거 너리 둘, 셋, 도널.
0: 펭수 고생 많이 했으니까
2: 네.
0: 고생한 김에 조금 더 여기 많이 고생 좀 해줘. 깨끗하게 치워줘.

0: 볼까? 가자.
1: 안녕.
2: 어?
1: 팽아.
2: 어, 팽아.
1: 팽아.
2: 어, 안녕. 반가워요. 혹시 그 시외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1: 난 18살 김재영이야.
2: 아, 18살이세요? 네. 어, 죄송합니다, 선배님. 어, 재영? 어? 저거 두근두근, 저 시 주인이세요? 오, 시다. 안녕, 두근두근 내 심장아. 김채영, 세상에 처음 태어나. 살아가는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두근두근. 내가 좋아하는 공룡 장난감 사고 두근두근. 이제 널 보내는 내 마음이 두근두근. 어, 왜 보내? 16년 동안 함께 두근두근한 내 심장아. 그동안 고마워, 안녕. 안녕, 두근두근 새로운 내 심장아. 아빠랑 자전거 타면서 두근두근. 어머! 이제 수술 받으셨니, 이거? 여러분, RMH의 윤동주. 지금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1: 잘 썼지?
2: 아, 본인도 만족하시죠?
1: 네.
2: 피해 보니까 그 심장 이식 수술 하신 것 같은 게 맞아요?
1: 네.
2: 이야,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까?
1: 심장이 편해졌어요.
2: 야, 심장이 편해졌다. 그러면 어머니.
3: 네.
2: 어머니 여기 그 어떠세요? 여기서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같이 계셨잖아요.
3: 네네. 힘들 때 잠깐 와서 쉬고 우리 재영이 먹고 싶다고 하는 요리도 마음껏 해줄 수 있고 저 힘들 때 혼자 여기 방에 들어가서 울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재영이를 잘 돌볼 수 있었어요.
2: 수술도 잘 받고 지금 또 많이 호전되고 심장도 많이 편해지고 저렇게 멋있는 시도 쓰시고 야 정말 좋네요.
3: 네 멋지죠.
2: 너무 멋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명도 못 봤어요.
3: 대부분 여기 아이들은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어가지고 보통은 병동에 다 있고 부모님들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있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2: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여기가 소중하겠어요.
3: 그럼요, 소중하죠.
2: 여기 이제 퇴실하시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1: 집에서 집밥 먹고 싶어요.
2: 집밥? 엄마가 해준 집밥?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1: 된장찌개.
2: 그럼 선배님, 제가 선배님 또 빨리 나으시라고 제가 그러면 뭐 선물 좀 드릴까요?
1: 좋아요.
2: 선물 나와라 야! 펑! 어머! 선배님,
4: 방송에 민나.
2: 선배님, 하나, 둘, 셋 하면 놀래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와! 지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3: 네.
2: 그러면 병동에 좀 계실까요?
3: 재영이 안 그래도 병동에 재활하러 가야 되니까 같이 갈까요?
2: 오, 좋아요. 같이 가요.
3: 네.
2: 가을이 좋더라고요, 요즘은.
3: 원래 펭귄은 겨울이 좋은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겨울이 좋긴 하지만서도
3: 네, 오늘 정말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2: 아, 날씨가. 오늘 너무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도착! Hello! 반가워! 나중에 제가 줬다고 말해주세요. 빨리 나와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건 선물입니다. 하이파이브.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안녕. 하이파이브. 형님, 저 갔다 왔어요. 저 다 인사하고 왔어요. 저를 좋아해 주시더군요.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팽빠. 사람들은 조회수가 높은 영상만 보지만 사실 유튜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낮은 조회수, 노잼, 억텐 여러 가지로 불리는 그것들은 다시 회의 때 나오지 못하게 땅속에 묻힌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5: 여기 뭐가 있어?
2: 편법을 써서 나오기도 한다.
5: 저거 평소할 때 맞아?
2: 유잼과 노잼, 유튜브와 방송 사이에 있는 나들.

0: 아,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죽은 아이템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펭수 아이템 5년 파먹고 살았지만 죽은 아이템 다시 꺼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1: 붓을 해주면 되잖아. 아이템 개박굿. 임상덕이도 알잖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0: 아, 안 돼, 안 돼. 못 해.
1: 천만 영화 패러디를 포기할 셈이야? 진짜 파노가 아니라 패러디일 뿐이라고.
0: 아니, 근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아이템이야. 이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PD고 작가고 싸그리 다 악플이 악플. 이거 인급병이 아니고 악템이라고, 악템.
1: 아니, 잠깐만. 내가 왜 임상덕이 허락을 맡고 있는 거지? 원본 비밀! 아이템 대박고 재료 준비해줘.

0: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통화 같은 깃발 연기 띄워지고 사악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고래를
1: 참여요
0: 외치며 조롱
1: 참여요
0: 머리로
1: 참여요
0: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진 한들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0: 중환무 거북이와 주름이 삼총각자 동방사 시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1: 아, 그거 줘봐줘.
0: 워리워리 새부리깡 우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잔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2: 어?
1: 뭐야?
2: 뭐 나왔는데요?
3: 펭수! 팽화님! 파리마! 팽화님!
0: 무슨 일이야?
1: 뭐 나왔어?
0: 저게 뭐야? 차박? 어? 뭐야?
4: 아니 이거 아니 이게 토크 먹어야지 진짜 맛있는데. 어? 내가 가져왔어.
0: 뭐 하고 있어 지금?
4: 이거 괜찮다니까 이 아이템.
0: 아니 설마 이거 지금 차박?
4: 펭수 잘왔어.
0: 원문길이 왜 거기 있어?
5: 아니 지나가는데 재밌어 보여가지고.
4: 그래 이거 재밌다니까.
0: 아니 산 중턱에서 차박이라 이 아이템이 왜 묻힌지도 모르겠어?
4: 왜 묻혔지?
0: 그게 문제야!
5: 타봐, 일단 타봐.
4: 괜찮을 거야.
5: 머리 조심하고. 일단 타봐.
4: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0: 아, 막상 하면 재밌을 수 있어.
4: 아, 벌써 좋다. 아니,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하자고 했는데.
0: 이게 무슨 차박이야. 그냥 차에 박힌 거지. 이게 뭘 차박이야.
4: 아니, 그래, 좋잖아.
5: 차에 탔으면 차박이지.
0: 응.
5: 그러니까.
0: 나 지금 날개 쥐나. 나 날개 쥐나.
4: 아.
0: 이게 재밌어?
4: 아, 너무 재밌는데? 아까 계속 누워있지, 그냥.
0: 이게 자기 재밌다고 하는 거야?
4: 그림 좋잖아.
5: 풍경 좋은데, 뭐.
4: 응. 아, 그리고 나는 어쨌거나 성불했으니까 뭐 됐어, 이제. 왜? 다 찾으니까.
3: 팽아님! 뭐가 하나 더 있는데?
0: 뭐라고?
3: 뭐가 하나 더 있어, 가만 있어봐.
0: 아니 무슨 소리야? 방금 아이템 다 냈잖아.
3: 어 있어.
0: 아이템 첩장? 산 중턱에 아이템 첩장이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6: 자 이게 안 어울리는 거, 이게 어울리는 거.
5: 이게요?
6: 이게.
5: 저 오늘 이거 입고 왔는데.
6: 아 그래요?
0: 아니 지금 산 중턱에서 무슨 퍼스널 컬러를 하고 있어?
5: 이게 내 아이템이었어.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밤마다 밤잠을 설쳤어, 펭수.
0: 아, 이거 분량 5분도 안 나, 5분도. 어? 다 잘 어울립니다. 그럼 또 억지로 선생님이 아, 이거 좀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억지로 말씀하셔야 돼요.
5: 받아봐.
0: 아니, 보통 제가 안 어울리는 색깔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6: 펭수 잠깐 기다려봐요.
0: 아니.
6: 웜톤, 쿨톤으로 나뉘어져요.
0: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6: 퍼스널 컬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0: 선생님, 어렵죠? 안 어울리는 건 찾기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죠.
6: 쿨톤들은 흰색이나 회색, 네이비 색깔이 훨씬 깔끔하게 잘 어울려요. 훨씬 깔끔하고 신사다워지고 굉장히 샤프해지는데 이거는 좀 아저씨 같아지는.
0: 예?
6: 아, 죄송해요. 펭수가 아저씨인가요?
0: 아니, 저 10살이에요.
6: 그래서 펭수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둘 다 미색이잖아요. 근데 노란기가 살짝 있는 게 웜톤, 노란기가 빠져서 깨끗한 흰기가 많은 게 쿨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볼터치 색깔도 볼까요? 볼터치도 웜톤을 했을 때는 좀 더 노랗게 떠 보이는데 쿨톤을 하면 맑아져요. 너무 예뻐요.
5: 근데 펭수는 원래 까만 깃털이잖아요.
6: 네. 까만 모발을 타고 태어나는 우리 펭수는 쿨톤을 해야지 훨씬 더 멋지고 세련돼 보이는 펭수가 될 수 있고 웜톤을 하면 나른하고 피곤하고 재미없고
5: 노잼 펭수.
0: 제가 다 참아도 노잼은 못 참겠습니다.
6: 그래서 퍼스널 컬러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머리도 되게 중요한데 자 이게 이제 쿨톤의 머리.
0: 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나요?
6: 혹시나 염색을 하고 싶더라도
0: 레드 이게 당연한가요?
5: 어? 괜찮은데? 이거 속눈썹 아니야?
0: 잠시만요.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잠시만. 저는 왼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6: 오른쪽 왼쪽 중에
0: 얘인가?
6: 아니요 초심을 잃지 마요.
0: 오, 저 얘 같아요, 얘.
6: 맞아요, 딩동댕. 그래서 나에게 끌리는 컬러는 있어요.
0: 어, 그렇구나.
6: 그리고 나의 센스를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쿨톤, 이게 웜톤 빨간색.
0: 웜이 더 어둡다라는 뜻입니까?
6: 아무리, 아무리 영어로 얘기한다고 해도 웜은 따뜻한 이런 쪽에.
0: 아니, 전에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6: 어, 정말 재밌어요.
0: 자, 여러분, 웜은 따뜻한 겁니다.
6: 웜?
0: 잘 어울려요?
5: 와, 진짜 노잼.
0: 그 정도라고?
6: 자.
0: 자, 그럼 이제 쿨!
6: 지금 환해지고요.
0: 뭐야, 뭐야?
5: 이렇게? 다시?
6: 이거 진짜 리얼로. 우와.
0: 식. 뭐야? 그럼 다시 해봐.
5: 오! 와, 재밌어.
0: 아니, 저기요.
5: 야, 이거 아이템으로 할걸.
6: 자, 이게 쿨.
0: 아니, 이 정도라. 아니, 근데 이게 기분이 썩 나쁘네요.
5: 그럼 펭수는 어떤 톤인 거예요? 사계절 뭐 그걸로 치면?
6: 사계절 중에서 펭수는 그냥 완벽한 겨울 톤이고요.
5: 확신의 쿨.
6: 네, 확신의 쿨. 그래서 브라이트도 잘 어울리고 화이트시 다크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겨울은 다 써도 되는 정말 멋진 겨울 타입입니다.
0: 그럼 말은 즉슨 다 어울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6: 뭐든지 괜찮을 것 같아요.
0: 어마!
5: 놀래라.
0: 다 잘 어울린 자식잖아.
5: 그걸 전문가의 입으로 들은 게 의미가 있는 거지.
0: 무슨 말이지? 끝났으니까 하산하자고.
2: 자, 가자.
1: 잘 썼수다.
3: 어, 뭐야?
1: 여기 뭐가 있는데?
0: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 뭐 있는데?
0: 저것도 뭐야? 저건 뭐야? 아, 잠깐만. 이건 누구 아이템이야?
1: 아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 안 묻어. 아까 봤잖아. 우린 나무판이야, 나무판.
0: 열어보자.
1: 아, 그냥 가자.
5: 열어봐도 되는 거 맞아요?
0: 또 어떤 제작진이 하는 수도 있잖아. 이왕 꺼낸 거. 열어보자. 오! 안 돼! 안 돼! 수먹은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옥스포드 탕!
12: 어, 해보고!
11: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3: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곳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4: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긴긴.
6: 줄무란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어른이 되고 싶어.
11: 아빠도 같이 놀자.
10: 내 속이. 내 장난감.
11: 아빠가 금방 고쳐줄게. 오, 됐다.

0: 아빠는 늘 부수기만 하고 방해하고 아빠랑 놀기 싫어. 어? 어? 왜 조종석이 나와 있지? 출동 준비 완료. 목표 발견. 알집 출동. 자. 엄마.
1: 뽀뽀야, 조종석은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지금은 엄마가 수리 중이거든.
0: 엄마, 엄마. 그럼 수리 끝나면 내가 운전해봐도 돼요? 야이오빠.
1: 아직도 어려서. 안 돼.
0: 어른들은 정말 모르겠어.
2: 모르겠어, 아빠.
0: 아빠는 늘 우리 노는 거 방해만 하고 엄마는 어리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어른들 정말 싫어.
2: 정말 싫어.
0: 그래, 모험을 떠나는 거야. 엄마 아빠 볼래? 우리 둘이.
1: 뭐라고? 둘만?
3: 아빠도 데려가야지.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0: 빨리 출발해요.
1: 그래. 자, 모두 준비됐지?
4: 네. 아르르르르르. 출동. 리퀴 가자.
0: 뽀뽀.
4: 뽀뽀.
5: 마마. Let's go.
3: 점점 심해지는데.
0: 빨리 질문해요.
5: 좋아, 출발.

0: 어떻게 된 거지?
1: 아빠! 아빠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2: 엄마?
1: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2: 엄마 왜 그래?
1: 엄마라니 무슨...
3: 그러니까 나는 삐뿌랑 몸이 바뀌고 맘마미아는 꼬뿌랑 몸이 바뀌었다는 거지? 아이고 머리야. 어? 머리? 오! 알겠다! 알집이 추락할 때 서로 부딪히면서 몸이 바뀐 거예요. 삐뿌랑 내가 다시 머리를 부딪히면 원래대로 될 거라고. 삐뿌, 준비됐지?

0: 이 방법은 아닌가 보네.
1: 조금 더 세게 부딪히면 되지 않을까요?
2: 허리 짧아서 잘 안 되네.
1: 아빠, 아직 멀었어요. 배고파요. 빨리 빨리요.
2: 그래,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1: 내가 하려고.
2: 그건 전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0: 그래, 아직 어려서 안 돼.
1: 엄마 아빠는 작아서 안 돼요.
2: 이쁘야,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몸이 커서 움직이기 힘들지? 아빠도 같이 놀자. 아빠가 금방 고쳐줄게. 어? 왜 그래, 삐뿌야? 괜찮아? 삐뿌야, 왜 그래? 주영, 주영! 어? 저건...
0: 아까 본 도넛 보름이네? 번개 때문에 몸이 바뀐 거였어.
2: 번개?
0: 그래, 더 늦기 전에 구름 속으로 출발하자.
3: 출동 준비 완료!
0: 모두 꽉 잡아.
4: 이거 다리가 짧아.
1: 엄만 몸이 작아서 안 돼요. 내가 운전할게요.
0: 뽀뽀, 네가?
1: 엄마가 운전하는 거 다 봤다고요.

0: 하면 말씀드리자.
1: 괜찮아, 뽀뽀야.
0: 정말요? 그럼 내가 운전해도 돼요?
1: 그럼 이번에는 엄마랑 같이 운전해볼까?
0: 네, 엄마랑 같이.
1: 좋아, 이번엔 오른쪽. 이쪽으로 돌리고. 지금 이 속도로는 도착 못해. 뽀뽀야, 산길을 타고 올라가자.
0: 네.
1: 좋아, 조금만 더.

0: 뽀뽀 삐뽀, 몸이 바뀌어서 많이 힘들었지?
1: 아니에요. 이번에 몸이 바뀌게 되면서 엄마 아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2: 맞아.
3: 우리 뽀뽀 삐뽀 많이 어른스러워졌는데.
1: 우와, 진짜요? 그럼 아직까지 또 운전해도 돼요?
3: 아빠처럼 키가 크면.
1: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아, 안 되겠네. 다시 몸을 바꿔야겠어요.
3: 뭐라고?
1: 엄마처럼 아빠처럼.
3: 이건 욕조 비행기란다.
2: 비행기?
1: 나 그거 알아요. 하늘을 나는 거죠.
3: 그래, 맞아.
1: 나도 달래요.
2: 예뻐요.
3: 조금만 기다려.
4: 어머.
3: 나사가 어디 갔지?
1: 어디 갔지? 그럼 비행기 못 타요.
3: 걱정하지 마. 차근차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어. 자, 탐색 시작! 차근차근 흔적을 따라가면 오! 찾았다! 봐, 차근차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지?
0: 아빠가 뭘 만들었는지 봐봐! 미끌미끌 미역스키야!
1: 미역스키?
0: 자, 간다! 어때? 미역스키 재밌겠지?
1: 우와! 나도 미역스키 타볼래요!
3: 그럼 마저 만들어볼까?
1: 계속 넘어지기만 하고
2: 재미없죠?
0: 오기하긴 이러지.

0: 계속 연습하면 아빠처럼 탈 수 있어.
1: 한 번 더 달려.
2: 스틱이 부러졌네. 삐뿌야, 이거 좀 빌려줘. 빌려줘.
0: 오, 얘들아, 싸우지 마. 아! 그거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너무 빨라!
3: 이 정도면 됐겠지?

0: 먹을 게 없을 텐데. 뭐야?
1: 바나나.
0: 바나나?
2: 바나나다! 야, 거기다! 바나나 하나만 따줘!
0: 여기?
2: 여기야, 여기! 그래, 여기!
0: 우리 주는 거야?
2: 고마워!
0: 예뻐!
2: 내보다 돌려줘! 거기다!
3: 삐뽀, 뽀뽀! 저거 좀 봐요! 욕조 비행기예요!
4: 다 부서졌잖아! 애들은 괜찮을까? 얘들아!
0: 아, 힘들어. 그 원숭이 어디로 갔지?
2: 나, 내가 제일 아끼는 모자인데!
5: 걱정하지 마. 차근차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어.
2: 그래! 엄마처럼 해보자!
1: 엄마처럼?
2: 응! 아리리리를 쾅! 빅토크라뇨 탐색 시작! 아? 발자국이다! 저쪽이야! 어? 발자국이 사라졌어! 내 모자 돌려줘! 너 가만 안 둬! 어? 또 도망가네! 거기서!
1: 오빠 같이 가봐!
2: 삐뿌야!
4: 삐뿌 뽀뽀 무사해야 할 텐데.
3: 어? 어? 여기 애들 발자국이 있어요!
4: 어? 어디? 아이고, 아이고, 머리다! 여보, 피해!
0: 삐뿌야, 괜찮아?
2: 내 동생을 다치게 하다니!
1: 바나나 미끌미끌해!
0: 미끌미끌?

웃기기요?

0: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1: 당장 내 모자 돌려줘!
0: 우가 우가
1: 아빠가 있었으면 당장 혼내줬을 텐데!
2: 살았다.
1: 엄마! 아빠!
2: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3: 나 쳤지?
2: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여긴 안전하지 않아?
1: 잠깐, 잠깐! 제 모자 찾아야 해요!
2: 모자?
1: 저 원숭이가 가져갔어요!
2: 우리 뽀뽀 모자를 당장 내놓지 못해.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아우 열받아.
0: 오가야, 오가.
2: 여보, 자꾸 똑같이 따라하면서 약올려요. 어떡하지?
3: 똑같이 따라한다.
4: 따라한다.
0: 오가야, 오가.
4: 뽀뽀.
0: 오가.
2: 왠지 신나는데?
1: 엄마, 이게 나랑이 놀인데요?
3: 그래, 바로 그거야.

0: 새로 만들면 되지.
1: 아하, 잠깐만요. 어? 싸우지 마세요. 새로 만들면 되니까.
2: 응? 어? 뭐야?
3: 됐다.
1: 집에 갈 시간이다.
4: 어쩌지? 알집은 멀리 있는데.
0: 우와, 신난다.
5: 아이고.

0: 바나나는 언제 챙겼대요? 달콤해.
1: 난 항상 준비된 공룡이라고.
0: 엄마 아빠도 없이 낯선 곳에서 많이 무서웠지.
2: 안 무서워.
3: 재미있었어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하니까 문제 없었어요.
0: 엄마처럼?
1: 아빠처럼?
3: 그런 게 있어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옥스포드 탕.
9: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3: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원, 투, 쓰리.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뿌리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오늘의 이야기는 곱게 빛나는 봉숭아 화단 가득 피어있는 봉숭아꽃 눈부신 다홍색도 보이고 보라색 꽃잎도 보이는데 봉숭아꽃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었구나.

우리에게 친숙한 봉숭아꽃은 오래전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었던 꽃이라는데 정말일까? 봉숭아 꽃잎의 모양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봉숭아 꽃을 봉선화, 봉황을 닮은 신선의 꽃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 봉황. 봉황을 닮았다고 생각한 걸 보면 봉숭아 꽃에도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봉숭아 꽃을 가지고 할 일이 있다. 봉숭아 꽃을 조심조심 하나씩 딴 다음 꽃잎을 모아 잘게 찧어준다. 꽃잎에서 즙이 나와 촉촉해 보인다. 이렇게 다진 봉숭아 꽃잎을 손톱 위에 차례차례 올려서 꽃물을 들여보자. 100% 천연 재료를 사용한 네일 아트. 꽃잎이 떨어지지 않게 감싸주면 준비 끝. 이제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고 비닐을 하나씩 벗겨보니 손톱이 정말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그렇다. 봉숭아는 오래전부터 손톱에 물을 들이는 데 사용된 꽃. 어떤 성분 때문에 물이 드는 걸까? 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액포에 담긴 색소. 꽃잎을 으깰 때 이 액포가 터지면서 색소가 나와 손톱을 물들인다. 봉숭아 꽃의 과학. 더 샅샅이 파헤칠 거야. 봉숭아가 가득 핀 꽃밭. 그런데 다시 보니 붉은색만 있는 건 아니다. 이 꽃은 하얀색에 가깝고 아주 연한 분홍색 꽃도 보이는데

이런 연한 색 꽃잎이나 초록색 잎사귀, 줄기나 뿌리 같은 것들로도 과연 봉숭아 물을 드릴 수 있을까? 직접 확인해 보자.

똑같은 방법으로 다져서 손톱에 올렸는데 색이 다 다르다. 손톱은 어떤 색이 될까? 이제 확인해 볼 시간. 모두 주황색? 지난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옹? 이렇게 달라 보이는 세 가지가 어떻게 같은 색을 내는지 보기 위해 에탄올에 적신 다음 거름 종이에 흡수시켜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온 색은 세 가지 모두 비슷한 주황색. 봉숭아꽃의 색소는 여러 가지 색의 꽃잎뿐만 아니라 초록색이라고만 생각했던 잎사귀 부분에도 있었고 줄기에도 있었다는 사실. 다시 보니 붉은 빛이 선명하다. 자연에는 이렇게 봉숭아처럼 다른 것을 물들일 수 있는 천연의 염료가 많다. 주황빛의 예쁜 감도 천연 염료. 감을 갈아서 짜낸 즙으로 염색을 하면 곱고 연한 적갈색으로 감물이 든다. 쪽이라 불리는 식물도 파란 색소를 가지고 있어 푸른 빛을 내는 염색에 쓰이는 대표적인 천연 염료. 이외에도 보랏빛을 내는 포도껍질, 붉은빛을 내는 소목, 그리고 홍화꽃도 자연의 숨은 염색 재료들. 자연의 색을 물들인 일상의 과학, 봉숭아꽃에서 찾았다.

봉숭아 물을 또 드려야 하나? 자, 이번엔 꽃잎 옆에 있는 가루에 집중. 이 가루를 꽃잎과 함께 넣고 잘 찧어준 다음 손톱에 올려보자. 아까처럼 물이 들까? 시간이 지나고 물든 손톱을 아까와 비교해보니 훨씬 선명한 색으로 물들었다. 하얀 가루의 정체는 백반. 백반은 봉숭아꽃의 색소가 잘 붙어 염색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매염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백반을 함께 넣고 다진 꽃잎이 그냥 보기에도 더 선명하고 진한 색으로 물들 수

잠깐 봉숭아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손톱에 물을 들일 때 쓰이는 봉숭아꽃. 그런데 왜 봉숭아꽃으로만 물을 들이는 걸까? 강렬한 색깔의 꽃이라면 장미꽃이 봉숭아보다도 빨간 것 같은데, 매혹적인 빨간색의 장미꽃으로도 봉숭아처럼 손톱에 물을 들일 수 있을까?

정답은 장미꽃으로는 안 된다. 봉숭아꽃만 염색이 잘 되는 이유. 바로 색소 입자 크기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빨래 집게. 힘을 줘서 누르면 열리는 평범한 빨래 집게. 오늘은 호기심을 가지고 빨래 집게를 들여다보자.

흔히 쓰이는 빨래 집게는 이렇게 생겼다. 손잡이를 눌렀을 때 벌어졌다 닫혔다 하는 것은 바로 집게의 앞부분. 마치 악어가 입을 벌렸을 때의 모양이나 곤충이 가진 집게 같기도 하고 개의 집게발을 닮기도 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뭔가를 꽉 잡는 데 쓰이는 집게들. 과자의 바삭함도 사진 속 추억도 꽉 잡아주는 집게의 과학. 빨래집게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람이 분다. 널려 있던 빨래들이 하나, 둘, 날아간다.

이럴 땐 역시 빨래 집게가 그것도 여러 개가 필요하다. 잘 집어서 널어주기만 하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 빨래의 수호자, 빨래집게의 힘을 제대로 느껴보자. 누를 때마다 느껴지는 버티는 힘. 힘을 뺄 때마다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힘 때문에 집게를 벌렸다 놓치면 튕겨나간다. 한번 물면 놓지 않으려는 빨래 집게의 힘.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새로 만든 것 같은 여기 이 부분이 수상하다. 그러고 보니 빨래 집게에는 항상 이렇게 새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빨래 집게를 집중 관찰해 볼 시간.

집게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세로 된 이 부분이 집게의 핵심이다. 집게를 누를 때 느껴지는 버티는 힘, 닫혀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쇄골이의 탄성이 가진 힘이었다.

집게가 가진 힘의 정체. 이 작은 쇄고리에 집게처럼 힘을 줘보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손으로 누를 수 있는 손잡이가 있을 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집게마다 전부 손잡이가 달려있는 걸까? 빨래집게의 과학 끝이 없다옹. 시소처럼 생긴 이 장치의 이름은 지레. 지레의 양쪽에 크기와 무게가 같은 추가 4개씩 달려있다. 오른쪽 추 2개를 빼면 당연히 더 무거운 왼쪽으로 기운다. 아니, 근데 빨래집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지레냥? 졸릴 줄 알고 신기한 걸 준비했지. 짜잔! 추 2개로 4개 들어올리기. 지레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의 위치가 가벼워진 오른쪽에서 멀어졌을 뿐인데 수평이 맞는다. 자,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는 사실. 오른쪽에 남은 추를 아예 없애버리고 받침점을 가벼워진 쪽과 더 멀리 떨어뜨리면 또다시 수평이 맞는다. 지레의 이런 원리는 빨래집게에도 있다. 손잡이를 지렛대라고 봤을 때 쇄고리는 받침점. 손잡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적은 힘으로 집게를 벌릴 수 있는 것.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덜 드는 집게처럼 지레 원리를 이용한 도구는 많다. 받침점과 먼 부분에 힘을 주어 박혀있는 못을 쉽게 뺄 수 있는 장돌이. 병따개도 일종의 지렛대. 받침점과 먼 곳에 힘을 가해 병뚜껑을 더 적은 힘으로 딸 수 있다. 설마 가위도 지렛대의 원리? 딩동댕. 바로 이곳이 받침점 역할을 해 조금만 힘을 주어도 쉽게 자를 수 있는 것. 지레의 원리로 쉽게 벌어지고 탄성 때문에 금세 다치는 빨래집게. 너무나 익숙한 편리함 속에도 과학은 있다.

바람 부는 날, 빨래를 지켜줄 빨래 집게가 아직 없었던 시절. 벌어진 나뭇가지를 집게처럼 사용하다가 나뭇가지를 끈으로 동여매서 사용하던 것이 빨래 집게의 시작. 점점 더 튼튼하고 편리하게 발전해온 빨래 집게의 역사. 작은 나뭇가지에 과학을 더하면 세상을 바꾸는 발명이 된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빨래집게의 숨은 지렛대의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시간. 빨래집게를 지금보다 더 쉽게 벌리려면 집는 부분이 길어져야 할까? 아니면 손잡이가 길어져야 하나? 더 강한 쇄고리를 쓰면 어떨까?

0: 힘이 적게 들려면 받침점과 먼 곳을 눌러야 하는 지렛대의 원리. 따라서 손잡이가 길어질수록 빨래 집게는 더 쉽게 벌어질 것이다. 작지만 기발한 빨래 집게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뿌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목소리 호텔.
7: 호떡아,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얼른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
8: 아, 싫어, 싫어, 싫어. 나 자작한 사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사자에까지 자작한 사자.
7: 그만, 그만, 그만. 알았어, 알았어. 사줄게, 사줄게.
8: 오케이.
7: 여기서 있어. 아휴, 아휴. 아우, 피곤해. 아우, 너무 피곤해.

0: 무슨 일 있었어요?
1: 오, 호또가 그 장난감 뭐야? 새로 샀어?
2: 아빠가 사주셨다.
1: 엥? 근데 또 목소리가 왜 그래?
3: 왜겠니 오빠가 어? 장난감 사달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떼쓰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
1: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장난감은 얻었지만 목소리는 잃었네.
2: 근데 누나 응? 소리 좀 질렀다고 왜 목소리가 쉬는 거야? 왜 목소리가 쉬는 거냐고?
1: 목 더 쉬기 전에 그만 말해. 마침 잘 됐다. 내가 예전에 이 목소리 딱지로 공기 공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왜 목이 쉬는지 공기 공주님 이야기 들려줄까? 예쁜 목소리가 되고 싶은 공기 공주님이 있었어.

0: 목소리는 될 수 없을 거야. 예쁜 목소리는 어림도 없지.
1: 공기공주님, 많고 많은 소원 중에 하필 목소리가 되는 게 소원이라니.
0: 어? 아니, 이걸?
1: 공주님!

0: 호의 요정 지니입니다. 공기 공주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1: 나 목소리가 되게 해줘.
0: 에? 목소리요?
1: 아무리 진이라도 너무 힘든 소원이라 안 되겠지?
0: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술 램프의 요정 진이는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2: 그럼 당장 우리 공주님을 목소리로 만들어줘.
0: 목소리가 되려면 인간이 숨을 쉴 때 코로 들어가서 목소리 호텔로 가셔야 합니다. 물론 가시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가시겠습니까?
1: 물론이지.
0: 좋습니다. 마침 저기 호떡이가 있으니 호떡이가 숨을 들이실 때 코로 들어가세요. 자, 그럼 갑니다.

0: 공주님 괜찮으세요? 호떡이 들숨이 어마어마하네요.
1: 그러게. 근데 여기는 어디지?
0: 코 아닙니다.
1: 아 그래. 목소리 호텔은 어디 있을까?
0: 이쪽인 것 같은데. 떨어지에요. 떨어졌다가는 무사하지 못했어.
1: 난 갈 거야.

0: 공기공주님, 여기는...
1: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 호텔입니다.
2: 저희는 목소리 호텔의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대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 세포입니다.
3: 환영합니다.
4: 여기가 목소리 호텔이라고요? 야호!
0: 드디어 공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1: 소원이라뇨?
4: 저 목소리가 되고 싶어서 목소리 호텔에 찾아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될 수 있을까요?
1: 목소리가 되시려면 다시 성대문 밖으로 나가셔야 하는데.
4: 그래요?

0: 그럼 당장 나갈게요.
1: 안 됩니다.
2: 공기손님은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3: 목소리가 되실 때는 목소리 호텔 사장님의 도움과 허락이 필요하답니다.
0: 어? 목소리 호텔 사장님이 누군데요?
4: 목소리 호텔 사장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0: 아, 네, 네.
5: 공기공주님, 같이 가요.
4: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0: 고마워요, 안내세포. 아, 근데 여긴 어디지?
3: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목소리 호텔 사장 페입니다.
0: 아, 페님을 뵙습니다. 페님, 저 목소리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요.
5: 여기서 공기를 목소리로 만들어주는 거 맞죠?
3: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오셨어요. 이 목소리 호텔에서는 말이죠. 공기손님, 안녕히 가세요. 우와!
6: 새로 들어온 공기손님을 성대로 밀어줍니다. 그럼 성대가 닫히면서 흔들리는데 이때 공기 손님이 목소리로 바뀌죠.
4: 오 예! 우와!
6: 그리고 입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0: 팬님, 저를 빨리 목소리로 만들어 주세요.
3: 어떤 목소리를 원하십니까?
0: 나는 공주. 공기공주 목소리가 되고 싶은 공기공주 어떤 목소리가 좋을까? 예쁜 목소리가 좋겠지. 아니면
7: What a wonderful 멋진 목소리는 어때?
5: 뭐든 얼른 정하세요.
7: 재밌는 목소리도 좋겠다.
3: 어떤 목소리든 말씀만 하십시오. 성대로 밀어드릴 테니까.
5: 페님, 페님, 페님, 페님. 얼른 공기손님들을 내보내주세요.
4: 저 먼저 나갈래요.
8: 아, 저 먼저 나가게 해주세요.
9: 내가 먼저 나갈게요. 저 먼저.
3: 한 번에 나가면 성대가 위험할 텐데.
6: 비상, 비상. 뇌님이 때를 쓰고 있습니다.
3: 어? 아니, 뇌님은 갑자기 왜?
4: 으아, 장난감 갖고 싶어! 장난감 사줄 때까지 됐어! 으아, 아,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아, 글 쓰면서 울어! 아, 사줘! 사줘! 사줘! 사줘! 소리 질러! 으아!
3: 진짜 비상이군. 자자. 목소리 호텔에 오신 공기 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밀어드릴 테니까 빨리 나가서 목소리가 되세요. 자, 우와! 다음 손님.
8: 예.
3: 우와! 다음 손님.
8: 예.
3: 우와! 다음 손님.
0: 어서. 왜 이렇게 세게 미세요? 그러다 우리 공기 공주님 다치십니다.
3: 아, 뇌님께서 계속 소리를 지르라잖아요. 그럼 더 빨리 공기손님들을 성대로 내보내야 한다고요. 공기공주님도 가세요.
8: 우와!
3: 자!
8: 우와!
10: 공기손님, 목소리 호텔에서 잘 쉬셨어?
3: 성대 닫아!
5: 왜 이렇게 빨리 나가지?
10: 아유, 빨리 닫는 바람에 성대가 너무 흔들려.
5: 아무래도 호떡이가 소리를 지르나 봐.

0: 이 성대가 너무 흔들려. 아유, 왜 안 다치지? 공기 손님이 너무 빨리 나가서 성대가 고장 났나 봐. 헛덩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나 봐. 그런 목소리는 어떡해? 안 돼!
1: 사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사달라고! 사줘! 사달라고!
2: 얼른 성대 닫아요! 우리 공기공주님 목소리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0: 안 닫혀요! 안 닫혀!
3: 뭐라고요? 안 다친다고요? 그럼 나는요?
0: 죄송합니다. 쉰 목소리 되시겠습니다. 성대가 안 다쳐서 역시 쉰 목소리 당첨이요.
3: 이럴 수가.
4: 호떡이 네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성대가 고장나고 잘 안 다쳐서 결국 공기공주님은 쉰 목소리가 되고 말았지.
5: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안 돼.
1: 네, 앞으로는 떼 쓰면서 크게 소리 지르지 않을게요.
4: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그럼 약속.
1: 약속.
6: 김 뚫어뻥
7: 랄라랄라랄라랄라.
0: 어? 호떡이다!
8: 호떡이를 공격하라!
1: 어? 감기 바이러스? 호떡이는 하나도 겁 안 나. 나에게 너희들을 물리칠 무기가 있지.

0: 가서 물리쳐주마! 내 콧물을 받아라!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1: 아이, 호떡아! 나야, 나 호빵이!
0: 꿈이 아니었네.
2: 어?
0: 근데 누나, 내가 꿈에서 감기 바이러스들을 콧물로 싹 다 물리쳤다.
1: 어? 어?
0: 근데 왜 이렇게 코가 막히는 거지? 어? 왜 이렇게 코가 막히는 거냐고? 왜 이렇게 코가 막히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1: 아유, 그거야. 호떡이 네가 코감기에 걸렸잖아.
0: 그러니까 코감기에 걸리면 콧구멍이 막힌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냐고.
1: 그건... 아, 그래. 내가 코딱지로 알아보고 올게.

0: 여기는 어디지? 어, 아, 물어봐야겠다. 저기 있잖아.
1: 뭐야? 벌써 근무 시간이야? 어?
2: 에? 아니잖아. 에? 점액 세포의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방해하다니.
0: 미안. 아, 근데 여기가 어디야?
2: 어디긴 어디야. 왼쪽 콧구멍 세차장이잖아. 넌 나랑 여기서 일하는 점액 세포고.
0: 아, 내가 콧구멍 속에 점액 세포가 됐구나. 근데 그렇게 자고 있어도 되는 거야?
2: 괜찮아. 지금은 쉬는 시간이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세차장 아래로.
3: 피사총사가 출동하면서 핏줄은 넓어질 거고 점막도 부풀어 오를 거야.
2: 하지만 점막 이상 없지?
0: 그러네.

0: 근데 이건 무슨 소리야?
1: 어? 오른쪽 콧구멍 세차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2: 쏴! 쏴! 더 쏴!
3: 어? 더? 그만 뿌려도 되지 않을까?
2: 안 돼. 이 자동차에 수상한 손님이 타고 있어. 우리 점액세포가 점액을 쏘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걸 보면 감기 바이러스일지도 몰라.
3: 뭐? 감기 바이러스? 그렇다면 가만두면 안 되지. 점액 받아라!
2: 쏴! 쏴! 쏴! 어? 잠깐만! 점막이 부풀어 오른다! 어?
3: 그렇다면 피사총사가 이쪽으로 오고 있나? 진짜 감기 바이러스인가 봐! 계속!
2: 쏴! 쏴! 쏴!
4: 그만 쏴!
1: 어? 점액을 계속 쏘는 거 보니까 감기 바이러스라도 들어왔나?
0: 감기 바이러스? 그럼 같이 싸워야지!
1: 아유, 앉아! 우린 지금 쉬는 시간이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자, 잘 들어봐.
5: 콧구멍 세차장은 왼쪽, 오른쪽 두 곳이 있어. 번갈아가면서 일을 하지.
1: 아, 휴.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0: 오른쪽 콧구멍 세차장, 잘 부탁해.
2: 걱정 마. 자, 이제 우리가 슬슬 일을 시작해볼까? 준비됐지?
3: 물론이지.
6: 부릉부릉, 부릉부릉.
2: 일, 둘, 셋. 어서 오십시오, 손님.
3: 찬 공기 손님이시네요. 점액세포, 이 손님은 따뜻하게 해드리자.
2: 좋아, 따뜻한 점액 모드로 바꾸고. 아, 변경 완료. 따뜻한 점액 발사! 쏴!
6: 아, 따뜻하다.
3: 오, 아, 공기 손님. 따뜻해졌으니 이제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6: 고맙습니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2: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3: 끝. 둘, 셋.
2: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3: 와, 이 손님은 너무 건조하시다. 우리가 촉촉하게 해드리자. 좋아. 촉촉 모드로 바꾸고 삐삐삐삐리리.
2: 촉촉한 점액 발사! 와!
1: 아, 촉촉해. 좀 더.
2: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3: 더요? 알겠습니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손님.
2: 서비스 점액 발사! 와!
1: 촉촉해. 만족해. 만족.
3: 공기 손님,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5: 촉촉촉촉촉. 우리 점액 세포는 콧구멍 세차장으로 들어오는 공기 손님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일을 하잖아.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은 신입자 관리지.
3: 둘, 셋.
2: 어서 오십시오. 너 누구냐? 신입자지?
7: 저 신입자 아니에요. 냄새요, 냄새.
3: 어? 오, 냄새. 냄새는 바로 통과지.
7: 고마워요. 그럼 수고하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냄새, 냄새.
8: 아, 이 냄새는 한 번에 통과한다 이거지.
7: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3: 둘, 셋.
2: 어서 오십시오. 어? 너 누구냐?
9: 아, 그 냄새입니다만.
3: 냄새? 아닌 것 같은데.
9: 아, 냄새 맞습니다. 아, 맞아요.
3: 점액세포 그냥 보내줘.
2: 아, 왜? 수상하잖아.
3: 걱정 마. 어차피 냄새가 아니면 걸리게 돼 있어. 통과!
9: 야호!

0: 포기하던다.
1: 아야, 안 떨어져.
2: 아, 걸렸다, 요 녀석. 너, 콧구멍에 들어오는 이물질은 우리 점액세포가 전부 잡는 거 몰라?
1: 아이, 나 이물질 아니거든요. 먼지거든요.
2: 그러니까 이물질이지. 이상한 물질, 코에 해롭고 호떡이 몸에 해로운 건 모두 이물질로 취급한다.
3: 아이쿠, 아이쿠, 잘못했다.
2: 도망가려고?
3: 네.
2: 안 될 텐데.
3: 잡혔다. 오른쪽 콧구멍이 일하는 줄 알았으면 왼쪽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깝다.
2: 자, 그럼 세차를 아니지 이물질 제거를 시작한다. 점액 발산.
1: 이 먼지와 꽃가루가 따라하고 있잖아. 여긴 위험해. 왼쪽 콧구멍으로 가야겠어.
3: 왜 콧물이 나오지?
2: 아, 깨끗해졌네. 어? 시간 다 됐다. 자, 이제 휴식 시간이다. 왼쪽 콧구멍 세차장이 일할 시간이야.
4: 이제 우리가 일할 시간이다. 설마 별일 없겠지?
5: 없어.
1: 어? 감기 바이러스다. 옆집에서 도망쳤는데 딱 걸렸네.
4: 꼼장마!
6: 여기는 왼쪽 콧구멍 세차장.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비사총사들은 지금 즉시 출동 바란다. 비사총사, 듣고 있나?
7: 뭐? 감기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가자, 코 점막으로 감기 바이러스 잡으라.
4: 뭐? 어느 쪽 코? 왼쪽? 오른쪽?
6: 왼쪽이야.
7: 핏줄아 넓어져라. 비사총사가 간다!

0: 도망가야. 내 코 점막이 왜 이렇게 부풀어 올랐지? 도망갈 수가 없잖아.
1: 너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런 거지. 지금 너 잡으러 비사총사가 오고 있다.
0: 뭐? 백혈구도 와?
1: 당연하지.
0: 그럼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2: 당연하지. 그동안 점액이나 받아라.

0: 이렇게 콧구멍 세차장이 왼쪽 오른쪽 돌아가면서 일을 할 때 감기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들이 오면 일하는 쪽 콧구멍으로 피사총사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핏줄이 넓어지고 점막이 부풀어 오른다고.
1: 점막이 부풀어 올라서 코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던 거야?
0: 그렇지.
1: 그럼 코가 뻥 뚫릴 수 있도록 호떡이한테 코를 시원하게 흥 풀라고 해야겠다.
0: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위험해. 코를 세게 풀었다간 귀까지 다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코가 막히지 않게 코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해줘.
1: 그럼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야겠다.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코가 촉촉해지겠네.
0: 어,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야.
1: 오, 오, 코 최고 딱지다. 예!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소비.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더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5: 우리 여행가자. 환영합니다. 그럼 여기 출발.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기내식입니다. 아,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게.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범인은 누구?
11: 랄랄랄랄라. 어? 그런데 아랑어가 어디 갔지? 어?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아라호. 응? 아라호. 알아? 이게 왜 이러지?
12: 아라 안녕. 아, 뭐해?
11: 아무래도 아라오가 고장난 것 같아.
12: 와! 아니, 왜?
11: 아, 그러게. 혹시 모르니까 아라오의 카메라를 살펴볼게.
12: 어.
11: 아라호, 카메라 확인.
12: 우와. 어? 근데 저게 뭐야?
11: 이건 마지막에 아라오를 건드린 사람이 찍힌 거야. 아, 그런데 잘 안 보이네.
12: 아니, 이건 보나 마나 아차 아차차지시 분명해.
11: 어?
12: 저 그림자도 분명 아차 아니면 아차차일걸.
11: 정말?
12: 당연하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차 아차차 말고 누가 아라오를 고장내겠어.
11: 하긴.
12: 한마디로 아차 아차차가 범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을 찾아서 고쳐달라고 하자.
11: 좋아.
12: 가자 가자.
11: 응.
12: 아차 아차차.
11: 아차차. 어디 있는 거야?
5: 친구들 안녕!
12: 안녕!
5: 아차차!
13: 어?
5: 오늘은 어떤 장면을 치지?
13: 뭐든 좀 빨리, 빨리!
5: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어!
13: 아,
5: 어떤 걸 하지?
13: 어? 생각났다!
5: 뭔데?
13: 아라오를 고장내는 거야!
5: 오! 너무 재밌겠다.
13: 재밌겠다.
5: 그러면 아라가 깜짝 놀라겠지?
13: 맞아.
5: 저기 아라오다.
13: 그럼 지금 고장 낼까?
5: 좋아.
13: 가자.
5: 조용해.
12: 아차 아차차.
13: 아, 깜짝이야.
5: 아, 너무 놀랬네.
12: 딱 걸렸어.
5: 맞아.
12: 어? 너희가 아라오 고장 낸 거지?
5: 응. 어? 아닌데? 우리는 생각만 했는데?
13: 맞아, 아직 고장 안 냈어.
11: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
12: 지금
11: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그래,
5: 아니, 그래. 생각만 했다니까 뭘 사과해.
13: 진짜 억울해.
12: 억울해.

0: 했는데.
1: 수상해, 수상해.
2: 아유, 정말. 어, 그래. 증거 있어? 우리가 했다는 증거 있냐고.
1: 여기 아라호에 찍힌 사진이 있어.
2: 어?
3: 어?
1: 아라호 카메라 확인.
2: 저게 우리라고?
3: 저 그림자잖아.
2: 그래.
3: 아니, 저 그림자가 우리 둘 중 하나라고?
2: 응.
3: 우린 저렇게 머리가 크지 않아.
2: 잠깐만, 잠깐만. 친구들, 저 그림자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3: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그려주세요, X. 자, 친구들, X!
2: X!
3: 거봐, 거봐!
2: 거봐!
3: 거봐!
2: 거봐, 거봐! X가 훨씬 많잖아!
1: 아, 그런가?
4: 뭐지?
2: 아, 재밌다, 재밌다! 하하하! 재밌죠, 재밌죠! 봉봉봉! 달려, 달려!
4: 뚝딱아, 뚝딱아! 뚝딱아, 너 거기서 뭐 해?
2: 아, 나 아라오 타고 놀고 있어!
4: 뭐?
1: 혹시 어제도 아라오 타고 놀았어?
2: 어! 어떻게 알았어? 어? 잠깐만 얘들아! 뚝딱아! 너 이리 와봐!
5: 어? 어? 왜?
2: 자, 너 이리 와서!
5: 왜 그러는데?
2: 여기! 어? 딱 서봐!
5: 여기?
2: 그래!
5: 여기.
2: 자! 이렇게?
3: 어! 똑같다! 똑같다!
1: 아라오를 망가뜨린 사람은 바로
3: 뚝딱이었어.
2: 나? 얘가 범인? 뚝딱아, 뚝딱, 뚝딱뚝. 미안해.
1: 쉬. 뚝딱아,
2: 아이 저기. 거봐, 우리 아니잖아.
3: 너희 우리를 의심했어. 너무해.
1: 아 저기.
4: 아 저기. 아, 어떡하지? 정말 억울하고 기분 나쁘겠다.
1: 아, 그러게. 어떡하면 좋지?
4: 그러게.
1: 아, 번개맨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2: 어, 그래.
1: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번개맨을 불러봐요.
6: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0: 얘들 안녕.
1: 그런데 너희들 잘못을 했을 땐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기 있게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2: 네.
0: 그 내가 먼저 의심했으니까 내가 제일 큰 소리로 사과할게.
3: 저도 같이 사과할게요.
1: 좋아. 그럼 우리 이제 아차 아차차를 불러볼까?
3: 네. 네.
1: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차 아차차를 불러봐요. 하나, 둘, 셋. 아차! 아차!
4: 아차!
1: 아차!
4: 아차! 아차차 왔다. 왜? 왜? 왜?
3: 뭘 또 의심하려고? 아, 저기... 아차! 아차차! 함부로 의심해서 미안해.
0: 저기 있잖아! 내가 제일 미안해! 미안, 진짜 미안해!
4: 미안해!
3: 그렇게 사과를 하면
5: 어? 우리가 뭐 마음이 다 풀렸다.
3: 어? 어? 아, 그거 아니잖아.
0: 풀렸대?
6: 그럼 우리 용서해 주는 거야?
5: 그래.
1: 와, 우리 모두 박수. 용기 있게 사과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 우리 친구들을 위해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또 함부로 친구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알았죠?
7: 네!
1: 자, 그럼 우리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해볼까?
7: 네!
1: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7: 네!

0: 친구들 안녕!
1: 우리 모두 함께하는
2: 알쏭 달쏭 퀴즈!
0: 우와. 아빠 아빠 오늘은 제가 문제를 준비했어요.
1: 우와 어떤 문제일까?
0: 바람풍이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대요. 바람풍이 매일 들고 다니는 물건인데 파우치질을 열심히 한 후에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과연 바람풍이 잃어버린 물건은 무엇일까요?
1: 공이 나와주세요.
0: 나와주세요.
3: 1번 앞을 잘 보이게 하는 안경. 2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 3번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
1: 자, 과연 몇 번일까요? 함께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2: 번개맨.
4: 바람풍이 매일 들고 다니는 이것. 1, 2, 3번 중에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좋아요. 우리 친구 정답이 맞아?

0: 맞아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부채를 가져간 범인을 찾아주세요.
1: 좋아요. 자, 보기 나와주세요.
0: 나와주세요.
2: 1번, 방골짜기 다람쥐. 2번, 깨골깨골 개구리. 3번, 끼리끼리 꽃끼리.
1: 자, 이렇게 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일까요? 번개맨!
0: 번개맨!
3: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들어주세요. 어? 자, 우리 친구 정답은요?
4: 코끼.
5: 크게 얘기해줘.
4: 코끼.
3: 좀 더 크게.
4: 코끼.
3: 코끼리, 코끼리 정답입니다. 야! 잘했어요. 자,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친구.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1: 안녕.
0: 안녕. 아빠, 아빠. 코끼리와 함께 바람풍의 부채를 돌려주러 갈까요?
1: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알쏭달쏭 퀴즈 끝!
6: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7: 하몬과 핀티아스.
8: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주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살았어요. 그들의 이름은 다몬과 핀티아스였죠. 어, 마침 저기 다몬과 핀티아스가 들어오네요.
9: 아,
8: 다몬,
9: 안녕.
8: 핀티아스, 안녕.
9: 안녕.
10: 안녕.
9: 아, 그래, 그래, 그래. 핀티아스. 이번에 농사지어 얻은 쌀을 나눠야지.
10: 아, 그러지. 아, 자, 이번 쌀은 자네가 더 가져가게.
9: 무슨 소리, 핀티아스? 똑같이 나눠야지.
10: 아이, 아이 참. 어? 자, 자네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쌀을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난 이걸로 충분하네.
9: 아이, 이거 정말. 핀티아스, 자네는 내 진짜 친구네.
10: 다몬.
9: 아유, 핀티아스.

0: 아이고. 배고프구만.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지.
1: 아이, 좋지.
0: 그래, 그래. 밥은 내가 사겠네.
1: 어, 좋다, 좋다.
0: 가자고, 가자고. 자. 아이고.
2: 그런데 다몬과 핀티아스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3: 아유,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4: 아이고, 왕이시여. 네? 쌀을 내놓지 않은 백성들을 데려왔습니다.
3: 뭐라!

0: 봐줘? 뭘 봐줘? 못 봐줘? 여봐라!
1: 예!
0: 이것들을 다 감옥에 가둬라!
1: 예!
2: 자,
1: 이리와! 오셔! 오셔!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오셔! 오셔!
0: 따라와! 아, 간식 먹을 시간이 됐나? 또 배가 고프네.
3: 아니! 벌 받을 때가 됐지!

0: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 아몬의 칼을 받아라!
1: 가소롭구나. 그래! 어디 한번 덤벼보아라.
0: 야!
2: 예, 움직이지 마! 깜짝 마요!
1: 이 자를 어서 치워라.
2: 아, 예.
0: 아, 아깝다. 이와. 이길 수 있었는데!
2: 이기게 뭐이냐? 새끼야! 어서! 가!
3: 결국 다모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리곤 했죠.
4: 나는 이제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겠지. 어머니께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0: 어머니.
1: 담원도 담원의 어머니도 걱정이네요. 과연 담원과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 뭐라? 담원이 어머니를 만나고 오는 동안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겠다. 농담이지?
3: 아니요.
2: 잠이 덜 깼나?
3: 그것도 아니요.
2: 좋다, 피티아스. 내 말대로 하지. 대신 3일 안에 담원이 돌아오지 못할 시에 난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야.
3: 난 내 친구 담원을 믿소.
2: 하! 난 안 믿소. 그래 보자.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버릴 것인가.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되겠어.
1: 이렇게 다문을 대신해 핀티아스는 감옥에 갇혔고 다문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약속한 3일이 거의 다 지났죠.
4: 어머니, 저 이제 가야 돼요.
5: 아들아, 꼭 가야만 하겠니? 응?
4: 저 대신 친구가 감옥에 있어요. 가야죠.

0: 건강하세요, 어머니.
1: 아니, 잠원!
0: 어머니! 한편 왕궁에서는 왕과 핀티아스가 다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다몬이 돌아올까요?
2: 핀티아스, 약속한 3일이 지났다. 네 친구 다몬은 오지 않아?
0: 아니요, 다몬은 꼭 올 것이요.
2: 친구들, 다몬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요?

0: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딱 5초를 더 주마. 친구들 5초 같이 세어볼까요? 자 시작. 5 4 3 2 1 땡. 자 여봐라, 이 핀티아스를
1: 풀어줘!
0: 풀어줘! 풀어줘? 왜 풀어줘? 아니! 진짜로 돌아왔어?
2: 아니!
0: 나 같으면 진짜 멀리 도망갔겠다. 아이고.
3: 아니, 난 너와는 다르다. 어? 친구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지.
4: 다몬, 잘 다녀왔나?
3: 자는 괜찮은가?
4: 보다시피 멀쩡해. 핀티아스, 다몬!
0: 내 너희들의 우정이 감복했다. 나도 너희들처럼 될 수 있을까?
3: 물론이지. 욕심을 버리고 백성들을 돌본다면,
5: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착하게 산다면 친구가 생길 것이오.
0: 그래, 할 수 있어. 여봐라.
2: 예.
0: 지금껏 뺏은 쌀들은 모두 돌려주고, 감옥 안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도록 해라!
2: 예! 알겠습니다! 어디 나오시오! 어디 나오세요! 아이고, 잘했어! 자영
0: 마세! 마세!
6: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이렇게 서로를 믿었던 담원과 핀티아스는 평생 좋은 친구로 남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약속을 꼭 잘 지키기로. 번개맨과 약속!
7: 약속!
6: 약속! 자, 지금까지 푸르름이 가득한 군산에서 보이라 딩동댕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옥스포드 타운.
6: 해보고.
5: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키.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주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순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 여기에서 꼬니와 떠니가 색칠놀이를 하고 있어요. 안녕, 꼬니 떠니.
10: 떠니, 꼬니.
11: 꼬니,
12: 꼬니.
13: 꼬니, 꼬니.
14: 떠니,
15: 떠니,
16: 꼬니.

0: 꺼니 따니 꺼니 꺼니 꺼니 꺼니 꺼니
1: 어? 꺼니?
0: 꺼니 꺼니 꺼니
1: 꺼니 꺼니 꺼니 꺼니
0: 꼬니 꼬니
1: 또니
0: 꼬니 꼬니
1: 또니 또니
2: 오 꼬니가 크레파스를 빌려달라는 떠니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떠니는 크레파스를 계속 빌려주었는데 말이에요. 떠니가 기분이 많이 상하겠는데요.
0: 꼬니 꼬니
1: 흥 떠니
2: 이런! 꼬니가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아서 떠니가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0: 꼬니...
2: 꼬니, 왜 떠니에게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았니?
0: 꼬니... 꼬니...
2: 아, 꼬니의 크레파스를 아껴 쓰고 싶어서 그랬구나.
0: 꼬니...
2: 하지만 꼬니, 떠니는 꼬니에게 크레파스를 빌려주었잖아. 그렇지? 떠니는 꼬니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크레파스를 선뜻 빌려주었던 거야. 꼬니에게도 떠니가 소중하지?
0: 꼬니! 꼬니!
2: 그래. 그러면 떠니에게 꼬니의 진심을 담아서 말해주자.

0: 써니, 써니.
1: 써니, 써니.
0: 써니, 써니.
2: 써니.
0: 써니.
3: 써니.
2: 써니.
4: 써니가 여기에 있었군요.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요. 꼬니가 떠니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잘 말할 수 있을까요?
1: 꼬니, 꼬니.

0: 우와, 권희가 솔직하게 사과해서 떠니의 마음이 풀어졌나봐요. 정말 잘됐죠.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1: 감사합니다.

purple. Gray. Pink.

0: 그런.
1: 브라운. 블루. 그린. 옐로우.

butterfly. Tyrannosaurus. Airplane.

Spinosaurus. Hamburger. Ice cream.

Bicycle. Lion. Ant.

0: 빵.
1: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0: 빵. 야, 내가 얘기를 해볼게. 내가 말을 좀 해봐. 내가 말을 좀 해봐. 야, 아무튼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1: 퍼플. 핑. 브라운. 오렌지. 퍼플. 핑크. 브라운.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 꺼니?
11: 써니, 써니.
10: 써니, 써니.
9: 우와, 미니키즈들이 오늘은 방 안에서 놀고 있었네요. 각자 좋아하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뭘 하는지 가까이서 볼까요?
11: 써니, 써니.

0: 안녕 소니. 안녕 찐이.
1: 써니.
0: 오늘은 뭘 하고 놀고 있니?
2: 써니.
3: 찐이.
1: 써니.
0: 아하, 축구를 하고 있었구나. 정말 재밌어 보이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1: 써니.
0: 안녕 꼬니. 안녕 떠니.
4: 떠니 떠니.
0: 오늘은 뭘 하고 놀고 있니?
4: 떠니.
0: 꼬니와 떠니는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아래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높이 쌓았을 때 무너지지 않을 거야.
4: 떠니 떠니. 꼬니.
0: 자, 그럼 써미는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안녕 써미.
5: 써미.
0: 써미는 오늘 뭘 하고 있니?
5: 써미. 써미.
0: 오호. 써미는 요리 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5: 써미.
4: 써미.
5: 써미.
4: 언니,
1: 따니,
4: 언니,
2: 써니, 써니,
4: 언니,
2: 써니,
4: 언니,
2: 써니, 써니.

0: 어? 피자가 한 조각이 남나봐요. 모든 친구들이 피자를 가져갔는데 왜 하나만 남을까요?
1: 쏘니, 쏘니, 쏘니.
0: 어? 쏘니가 자기는 밥을 많이 먹으니까 이 피자를 가지고 싶대요.
2: 꼬니, 꼬니.
3: 떠니, 떠니.
0: 어? 꼬니와 떠니가 강하게 반대하네요.
1: 쏘니.
0: 쏘니가 친구들이 반대해서 놀랐나 봐요.
2: 쏘미, 쏘미, 쏘미.
0: 이번에는 쏘미가 자신이 피자를 가져왔으니 남은 걸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1: 쏘니, 쏘니.
0: 어? 찌니와 쏘니가 그건 안 된대요. 모두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네요. 꼬니가 몰래 피자를 가져가려다 걸렸네요.
2: 꼬니.
0: 그러면 안 되지, 꼬니.
3: 떠니, 떠니, 떠니, 떠니.
0: 떠니가 자신이 피자를 가져가야 한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3: 떠니.
0: 이런 친구들이 떠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네요. 찌니가 잠깐 하고 말을 꺼냈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4: 찌니.
0: 아하! 생각해보니 쩌리가 있었네요. 모두 잊고 있었어요.

모두 주인을 찾아갔네요. 정말 다행이죠? 모두가 피자를 하나씩 가져가서 다행이네요.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함께 놀아요. ABC 미니 퀴즈.

Red. Green. Yellow.

purple. Pink. Orange.

Brown. Purple. Orange. Pink.

red. Blue. Green. Yellow.

Orange. Purple. Brown.

duck. Elephant.

Pig. Tyrannosaurus.

Crocodile. Lion.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잘 간다.
1: 그러게, 정말 멋져.
0: 우리 자동차 경주할래?
2: 와, 재밌겠다.

0: 말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서 해보자. 좋아. 이번에는 내가 1등 할 거야.

0: 구릉구릉 동붕붕 챔피언은 레미.
1: 이번엔 다른 데서 해보자.
2: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1: 저기 어때?

0: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1: 얘들아, 어? 여기 봐.
0: 여기에서도 하자.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Number. Number. Number. Clap. Clap. Clap. Skip counting. Skip counting. Skip counting. Math show quiz time. How many numbers did we skip to count the next number? 1. Which number should go into the blank? 2. Which number should go into the blank? 3. Great job!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헛쓸만해.

0: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별로 호르기 지진 탐정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펠로콩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얘들아, 오늘 파 생일이야.
1: 정말?
0: 어? 응.
1: 그럼 우리 파를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와! 아, 멋진 피나타를 만들자.
0: 나도 같이 할래.
2: 우린 선물을 준비할게.
3: 생일 축하합니다.
0: 생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1: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3: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0: 너랑 나야.
1: 고마워.
2: 합니다.
1: 어?
0: 나도 파랑 나 그렸어. 그런데 파는 어딨어? 어... 다시 한번 잘 봐봐. 어?
1: 아하, 찾았다. 고마워, 라시.
3: 짜잔.
4: 어? 생일 축하해, 파.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팽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팽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한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wand?
1: You mean that old-looking stick?
0: Yes!
1: Uncle Cook threw it away.
0: You threw it away? Oh, no!
1: What's wrong, Foxy?
2: Are you all right?
0: Oh, no! That was a real magic wand!
2: Foxy, you had a dream, didn't you?
0: No! It was a real magic wand!
2: Huh, Foxy, maybe you are sick.
0: No, I'm not! It was a real magic wand! Give me back my wand, magic wand, please!
2: Guys, let's keep cleaning. We're almost done!
0: Yeah. Oh, give me back!
3: 마직 원드 마직 원드 마직 원드 스툴 스툴 스툴
4: 맥쇼 퀴즈 타임
3: Fun quiz time! Let's answer the quiz together. I have two marbles. Coco has four marbles. How many more marbles does Coco have?
5: Two twice as many.
3: That's right! Doubling is adding the same number twice. So when you add two and two together, you get four.
1: If you double the two chairs, how many chairs will there be? Number one, three. Number two, four. Number three, five.
5: The answer is four chairs.
1: That's correct.
3: There are three sausages, and I put them in a magic doubling frying pan. How many sausages will there be in the pan? Number one, three sausages. Number two, five sausages. Number three, six sausages.
5: Six sausages.
3: That's correc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ix sausages.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다 대고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2: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3: 데이비드 커버필드.
2: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2: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3: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2: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2: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3: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0: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핀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디에 담아 먹나요? 맞아요. 그릇에 담아 먹죠. 오늘 소개할 건 바로 그릇이랍니다. 같은 음식도 어떤 음식에 담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까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릇 중에서 음식의 종류나 상황에 맞는 걸 골라서 쓰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쓰는 그릇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봐야겠죠? 바로 출발합니다! 온통 그릇으로 가득한 이곳은 그릇 공장이에요. 이 하얀 덩어리들은요,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점토라는 건데요. 점토가 바로 그릇을 만드는 재료예요. 먼저 여러 개의 덩어리들을 기계에 넣어주면요. 어머나! 순식간에 커다랗게 다시 반죽해서 내보냅니다. 길이도 정말 기네요. 그릇 모양 만들기. 커다랗게 반죽한 점토를 똑같은 크기로 반듯하게 잘라주고요. 이걸 한 덩이씩 이 둥근 통에 넣어서 그릇을 만들어요. 위에서 저렇게 방망이 같은 게 내려와서요. 빙글빙글 돌면서 점토를 적당히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모양의 그릇으로 금방 만들어져요. 근데 아직 그릇의 겉면은 약간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쓱싹쓱싹 아주 열심히 다듬어준답니다. 어때요? 이제 아주 매끈매끈해졌죠? 컵 모양 만들기. 이번엔 방금 전보다 좀 더 작은 반죽을 준비해서 잘라주고요. 둥근 통의 구멍도 좀 더 작은 데에 한 덩이씩 넣어줍니다. 이제 위에서 방망이 같은 게 내려오는데요. 이것도 전보다 가느다란 거네요. 위로는 방망이가, 아래로는 둥근 통이 돌아가면서 그릇 모양을 만들고요. 옆에서는 칼이 밖으로 삐져나온 점토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기 완성! 통에서 점토를 꺼냈더니요, 예쁜 컵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살짝 거친 부분이 있어서요, 열심히 문지르며 다듬어줬더니 이렇게 매끈하게 바뀌었네요. 근데 이때 동그라미 모양으로 빚은 점토들이 나타나더니요, 한쪽에 풀을 듬뿍 발라서 컵 옆에 찰싹 붙어버리네요.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컵의 손잡이로 변신했어요. 손잡이가 있으니까 더 근사해 보이네요. 뜨거운 불에 그릇 구워내기. 점토로 만든 그릇은 잘못 말리면 휘어지거나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그늘에서 아주 천천히 잘 말려줘야 해요. 점토가 충분히 마르고 나면 유약이라고 하는 이 하얀색 물에 푹 담가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릇이 튼튼해지고 반짝반짝해져요. 유약이 다 마르고 나면
그릇들이 차례로 줄을 지어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 많은 그릇들이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알고 보니 아주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점토로 만든 그릇은 꼭 불에 구워줘야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서너 번 이상 이렇게 뜨거운 불에서 구워준답니다. 예쁜 무늬로 그릇 꾸미기. 이번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작업이에요. 예쁜 무늬가 있는 종이를 그릇에 잘 붙여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노란색 부분만 다 떨어져 나가고 꽃무늬 같은 선 부분만 남게 돼요. 테두리에 색깔을 넣어주고 싶으면 이렇게 그릇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물감을 발라주고요. 다시 한번 아주 뜨거운 불에서 구워내면요. 이렇게 예쁜 무늬가 새겨진 그릇으로 완성됩니다. 다양한 모양과 색깔, 그리고 무늬를 가진 그릇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릇은 아주 단단하지만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장난치지 말고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국민행동대리야.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리가 함께한 지 어느덧 10개월입니다.
7: 와.
6: 지난 방송들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이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다뤘더라고요.
8: 시작이요?
6: 시작, 출발. 혹시 기억나는 흑자 있습니까?
8: 저는 시작하면 아무래도 솔베이 회의가 제일 임팩트가 컸어요. 예. 양자역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7: 그렇죠. 네. 저는 우리 프로가 시작했던 외계 생명체 1편. 네. 그 편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9: 전 뭐 생명의 시작인 화학적 진화도 인상에 남지만 사실 좀 다른 것이 시작된다는 뭐 디스토피아나 죽음 같은 그런 게 제일 재밌었어요.
6: 아, 그렇죠. 진짜 시작을 많이 했네. 그죠? 아니, 근데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게 있습니다.
7: 뭐죠?
6: 엄청난 시작의 순간. 바로 우주의 시작! 빅뱅! 우리 기차 이름이요. DB138. 빅뱅 138 억년. 안 맞나요?
7: 맞아요, 맞아요.
6: 138억년.
7: 네, 138억년.
8: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직까지 빅뱅을 안 했네요. 기차 이름은 빅뱅으로 지어놓고.
6: 정작 기차 이름을 빅뱅으로 지어놓고 우리는 아직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빅뱅에 대해서 다뤄보자 이겁니다.
7: 그래서 제가 오셨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지금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고 저를 박사로 이끌어주신 은인이시기도 합니다.
6: 아, 그럼 과외 선생님이에요?
7: 과외 선생님 아니고 제 조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빛낼 30명의 과학자들에 선정되신 분입니다.
6: 이야, 30명의 과학자분 중에 한 명이 이야, 이곳에 오십니까?
7: 이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노벨상에 근접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이마에 약간 N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예, 예,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천문학을 가리키고 있는 우주론 학자 정동희입니다.
0: 아, 우주론 학자. 네. 저는 지금 우주론이라는 걸 처음 듣습니다. 우주론 학자. 어떤 분야입니까, 우주론?
1: 네, 말 그대로 우주 전체에 대한 시작과 구조, 그리고 진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네, 학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아, 저희가 또 암흑물질 편에서 이미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긴 했는데, 네. 여기에도 암흑물질 있는 거 아시죠?
1: 아, 네, 네.
0: 제가 좀 더 넣어드릴게요. 네, 네, 네. 아니, 우리 정 교수님. 아, 궁금한 게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뭡니까?
1: 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였는데 네. 송리산에 이제 수련회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신문을 읽었는데 유성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밤에 나와가지고 네. 선생님을 자라고 하는데 이거 샜죠, 몇 개를. 근데 딱 그 정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눈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샜나 100개까지 샜던 것 같아요. 밤 잠도 안 자고.
2: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때.
1: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변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죠.
0: 중학교 때 하늘을 본다? 아, 쉽지 않죠. 진짜 누가 옆에 있어야 보죠.
2: 그렇죠?
0: 예,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하지 않는 이상 혼자서 하늘을 보고 유성우를 센다? 야, 이게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2: 그럼요.
0: 예, 예.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이 별을 좋아했고 우주를 좋아하셨네요.
3: 사자다리 유성우였어요?
1: 아, 그래, 페르세우스 다리 유성우였어요.
0: 아, 페르세우스? 사자다리하고 다릅니까?
1: 아, 기간이 아마 다를 거예요. 아, 페르세우스 네. 8월이고 사자다리는 11월.
0: 아, 아니, 정 교수님. 한성 씨의 조교셨다고.
1: 아, 네. 제가 과목 조교였습니다.
0: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1: 아.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어요.
0: 아, 똑똑했네요.
4: 그게 뭐 이제 보통 그런 거잖아요.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어려워서 몰라서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0: 그랬구나. 좋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빅뱅 이야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뱅 자, 빅뱅. 아, 워낙 또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빅뱅이 뭐냐? 아주 그 작은 점에서 빡 하면서 폭발하면서 생겨난 거지 않습니까?
1: 아, 근데 그게 제가 사실 오늘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많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0: 분들
1: 많이 있거든요. 한 점에서 폭발했다.
0: 네, 거기서 빡.
1: 사실 빅뱅은 시공간의 한 점이 아니라 네.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 시간에 우주의 모든 곳에서 한 번에 다 폭발이 일어나.
0: 모든 곳이요?
1: 네.
0: 한 곳이 아니라요?
1: 네.
0: 한 점이 아니라요?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지금 생긴 걸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4: 제가요?
0: 네.
4: 제가 그랬다고요?
0: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터졌다.
4: 그러니까 이게
0: 콜라 열면은 탄산 터지듯이
4: 쉽게 설명하려면은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큐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작은 한 점에서 시작이 되었다. 막 나레이션 같은 것도 그렇게 나오면서 네. 밝은 빛이 갑자기 빵 나오면서 그렇게 빅뱅을 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0: 이게 아닙니까? 아, 아셨어요?
5: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어디 가서 말할 때 작은 점에서 네. 쫙 늘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네. 큰일 났네요. 네.
3: 저도 충격받은 게 방금 네. 말씀하실 때 저는 한 점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곳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을 표현을 하나요?
1: 네네. 점이라고 한 게 약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점 바깥에 뭐가 있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빅뱅 우주론의 우주는 이 세상 전체이기 때문에 네. 세상 바깥에 뭐가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3: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종이에 점을 찍으면 점 안이 있고 점 바깥이 있는데 지금 우주라는 건 세상 전체이기 때문에 그죠. 안과 밖이 있을 수가 없다.
1: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딱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크기가. 네. 네. 그래서 걔네들이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빅뱅 때 가장 그 압축이 돼가지고 조그만 데 모여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크기가 없는 점이라는 건 아니죠.
0: 저는 이 점이라는 게 점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약간 구멍이다.
2: 네.
0: 그 구멍이 이제 드디어 열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아예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점이 네. 아닌 거네요.
1: 네,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빅뱅은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 점이 아니다.
0: 점이 아니다.
1: 그리고 굉장히 고온 고밀도다. 그 다음에 팽창. 그 세 가지가 빅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0: 아, 이렇게 순서대로 점이 아니었던 거다. 뭔가 온도가 고온이 됐고 밀도가 뭔가 높아졌다. 네. 이게 밀집돼 있던 우주가 팽창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1: 거죠. 네, 맞습니다.
0: 겁니다.

0: 그런 거죠. 정확한 피처입니다. 네.
1: 근데 왜 이름이 빅뱅인 거죠? 이름 때문에 좀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0: 아, 맞아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빅뱅이라는 이름은 1949년에 프레드 호일이라는 영국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BBC 방송에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뻥 하고 빅뱅을 일으켰단 말이냐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기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분이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군요.
0: 네네. 사실은 호일이 이 이론의 반대편에 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롱이 섞인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빅뱅이라는.
1: 근데 게. 왜 조롱을 굳이 하려고 했죠?
2: 과학에선 흔한 일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3: 그렇죠.
2: 이런 네. 것도
3: 양자역학에서 네,
2: 양자역학 그랬고 뭐 심지어 막 의사들한테도 옛날 19세기를 때는 수술하기 전에 손 씻어라. 이것 때문에 감염된다라고 했던 거를 다들 막 비꼬는 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1: 사실 맞는 거였고.
2: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과학에서. 아.
4: 거꾸로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조롱을 했다는 것은 당대에 있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빅뱅 같은 일이 우주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네요.
0: 그렇죠. 네. 네.
1: 그 어떻게 생각했어요?
0: 당대 과학자들은 네. 보통은 우주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
1: 우주는 우주다.
0: 그래서 이제 호일이라는 분이 한 게 정상 상태 우주론이거든요.
1: 정상 상태 우주론이요?
0: 네.
1: 정상이면 그 비정상, 정상할 때
0: 그렇죠? 아, 그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네. 그 정적인 상태라는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1: 고유한.
0: 그냥 이렇게 똑같은, 항상 똑같은.
1: 아, 똑같은 정적인. 네.
0: 네.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랑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작이,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주, 그 은하 사이가 멀어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멀어진 은하 사이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져가지고 우주는 똑같다라고 주장을 한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 상태의 우주론입니다.
4: 정상 상태 우주론의 어떤 관점에 제가 몰입을 해보자면 우리 세트가 있을 때 세트장 안에 뭐 저희가 들어왔다 나가고 뭐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오고 하지만 세트장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 자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속에서 천체들이 막 움직이고 해가 뜨고 지고 하지만 그 우주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법한 생각인 것 같아요.
1: 그러면 과학계에서는 정상 상태 우주론보다 더 많이 알려진 우리 빅뱅 우주론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겁니까?
0: 네. 지금 그 인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부터였거든요.
1: 아, 어렵다. 우주 배경 복사요? 네,
0: 이름이 어렵죠? 네. 우주 배경 복사, 말부터 어려운데요. 우주의 배경에, 배경이라는 건 여기 백그라운드거든요. 모든 곳에 있는 복사는 광자라는 뜻이에요.
1: 그래서
0: 이 광자가 우주의 모든 공간에 퍼져 있거든요. 그게 어느 방향을 보든지 다 그 빛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빅뱅 이론에서 그 빛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빅뱅 후에 38만 년 지난 시점에서 그때 이제 우주 온도가 약 3천 절대 온도였거든요.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빛이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38만, 빅뱅 이후에 38만이요?
0: 지금 우리한테는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빅뱅 이후에 38만 년.
1: 그러면 약간 이제 신상 빛은 아니고 약간 빈티지 빛이라고 생각.
3: 빈티지 빛이죠.
1: 빈티지 빛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 묵은 빛.
3: 네. 네.
1: 묵은 빛.
2: 그럼 여기서 말한 빛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을 말해요? 아니면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를 다 통틀어서?
0: 여기서 광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아니고요. 전자레인지에 있는 밀리미터 파장대 빛들이거든요. 그 빛들이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어요.
5: 지금은 우리 다 디지털 TV를 쓰니까. 근데 옛날에 아날로그 TV 틀면은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딱 틀면은 막 하얀 노이즈 같은 거 나오잖아요.
3: 네.
5: 그 하얀 노이즈 안에도 우주에서 오는 마이크로파 배경, 우주 배경 복사라고
1: 하는데 그 웨이브가 친다고요?
5: 조금은 섞여 있어요.
4: 아, 정말요?
5: 정말로 섞여 있어요. 네. 왜 라디오도 그 안 나오는 네. 그 주파수 돌리면은 씩 하고 잘 나가다. 거기에도 섞여 있어요.
1: 그 씩거리는 거, 울렁거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복사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는 저도 좀 되게 놀랍네요.
0: 그걸 이제 발견하신 분들이 펜지아즈랑 윌슨이라는 분인데 그분들이 노벨상을 그걸로 받으셨습니다.
1: 뭐 어떻게 발견했죠, 그걸?
0: 그분들은 원래 다른 걸 관측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 라디오 안테나에 3도짜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노이즈인가 하고 막 별짓을 다 했대요. 뭐냐면 새 중지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것도 막 치우고 다 해봤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벨랩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린 근처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이제 얘기해봤더니 그때 이제 우주론 학자들은 그거를 빅뱅 우주론에서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니들이 본 게 바로 그거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그 큰 증거가 된 이유는 이게 사실 빅뱅 이론에서

0: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1: 예측?
0: 예. 그 전에 이제 가모프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예측을 했냐면 빅뱅 시어리에서 이런 복사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발견되기 훨씬 전에 예측을 했어요. 그 당시 예측은 5도였는데 5도짜리 복사가 우주 배경에 있다. 근데 그걸 바로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실증하는 그것이 이제 그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2: 5도라는 게 절대 온도,
0: 네, 절대 온도
2: 켈빈이죠. 네. 우리가 아는 그 5도가 아니라서. 네,
0: 그게 3도거든요. 절대 온도를 3도라서 굉장히 차가운 복사인데 지금 옛날에 빅뱅 때 만들어졌던 그 열이 식어가지고 점점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3: 그럼 옛날에 나온 그 빛을 지금도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0: 네네. 우주배경 복사는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1989년도에 나사에서 쏜 코비라는 위성에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의 아기 사진이라 그러거든요.
3: 아기 사진.
0: 네.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인데 그거를 백살이라고 보면 요거 딱 우주가 태어난 다음에 하루 뒤에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파란 부분이 뭐냐면 주위보다 약간 차가운 부분, 네. 빨간 부분이 주위보다 약간
1: 높은 부분. 몇 도일까요? 몇
0: 근데
1: 도
0: 이게 10만 분의 1 정도 켈빈이에요.
4: 그러니까 10만 분의 1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0.00001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0.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1: 얼마 차이도 안 나네요.
3: 그러니까.
0: 근데 이걸 관측한 거예요. 저희가 그 위성을 띄워가지고.
3: 그 조금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나오네.
0: 네네.
2: 궁금한 게 저는 빅뱅 현점에서 알았던 무지랭이지만 이 그림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기예요?
0: 우주 전체예요, 이게. 그래서.
1: 우주 전체라고?
0: 네네.
1: 우주 전체요?
0: 네네. 우주 전체의 사이즈거든요. 이게 450억 번의 반경이거든요.
2: 이야.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인데 이게 400 몇십억이면. 네. 우주가 만들어져서 빛이 가는 걸로도 도달을 못한.
0: 아니죠.
2: 크기인 거예요.
0: 그때부터 빛이 온 거리가 450억 광년이거든요. 왜냐면은 빛은 항상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옛날로 가면은 고밀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빛이 옛날에 더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450광년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3: 근데 450억 광년을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450억 광년이다, 우주는. 이걸 계산해내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미스테리한 것 같기는 해요. 과학적으로 어쨌건 많은 분들이 동의한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밝혀낸 물량을 가지고 우리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이론이 바로 이 빅뱅 이론이고 거기서 설명하는 빅뱅 이론에서 나오는 거리는 450억 광년인 거예요.
5: 근데 우주는 3차원이잖아요. 근데 3차원이 어떻게 2차원형으로 표현된 건지
0: 네.
5: 가늠이 잘 안 돼.
0: 이게 지금 빛이 딱 온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138억 년을 걸어왔으니까, 반지름이 일정한, 그냥 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구. 네. 그리고 천구를 이렇게 펼쳐놓은 건데.
2: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세계지도 그릴 때, 메르카토를 하는 거 말고, 시뉴스도이더라게 이렇게 그리는 그걸 네네네.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왜곡을 없애려고.
0: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타원이 된 이유는, 이 각 점마다 그 넓이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그 몰바이드뷰라는 그 프로젝션이거든요. 네.
3: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는 또 뭡니까?
0: 두 번째는 W맵이라는 우주 망원경입니다. 2001년도에 나온 건데 나사에서 쏜 위성이거든요. 근데 같은 건데 더 해상도를 높이고 그리고 더 감도를 높여가지고 더 선명한 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측을 하면서 암흑물질이 얼마가 있고 암흑에너지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아톰들은 얼마나 있고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3: 첫 번째 거는 약간 좀 뭔가 작은 걸 확대한 느낌이고 두 번째 거부터는 약간 좀 전체가 보이는 느낌인데
0: 네.
3: 여기저기 오른쪽 약 한 4시 방향에 빨간 애들이 또 있어요. 얘네들은 뭡니까?
0: 얘네들은 이제 주변보다 더 뜨거운 데죠.
3: 더 뜨거운 거.
0: 네.
3: 온도 차이가 아까는 이제 양분화돼 있잖아요. 빨간 애, 파란 애.
0: 네네.
3: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좀 더 온도차가 다양한 애들이 있는
0: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주변을 우리가 더 감도를 높여가지고 네. 빨간과 파랑 사이에 더 많은 색깔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근데 왜 같이 있는데 왜 누구는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0: 이게 이제 우주 초기에 주변보다 약간 그 물질이 많고 네. 한 대가 이제 약간 더 빨갛고 주변보다 약간 물질이 적은 데가 약간 더 파란 거예요.
5: 이게 처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긴 것의 어떤 원인 그 소스가 균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덜룩한 모양이
0: 그쵸,
5: 나온다고
0: 균일하는 게 10만 분의 1 정도만. 네. 그 당시에는 그 차이가 얼마 안 났거든요. 근데 그 중력이라는 놈들은 원래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걸 되게 부풀려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중력에서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런 파란전, 파란전, 빨간전에서 우리를 이루는 은하나 은하단이나 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3: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정상 우주론보다는 끊임없이 뭔가 변화가 있다. 왜냐면 작은 것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빅뱅 우주론에 좀 더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결과값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면 변화가 보이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온도들이 다 다르니까. 일정하다면 온도도 일정해야 되고 모든 환경이 다 일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게 이제 여기에서도 나오니까.
0: 그렇죠. 그렇죠.
3: 그렇죠? 예. 아,
0: 맞습니다.
3: 오케이, 좋았어.
0: 우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아주 작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차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관측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3: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0: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최근에 예. 2009년에 발사된 그 플랑크 위성이라는 건데 예. 이거는 그 WMAP보다 한 두세 배가 더 해상도가 높고 더 이제 더 감도가 더 높아요. 이걸 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이제 138억 년이라는 숫자를 얻어낸 거죠.
3: 138억 년을 이걸로 얻어냈다고요?
0: 네네. 이 지도를 잘 분석을 하면은 네. 지금 우주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스토리를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스토리가 딱 끝나는 전이 바로 138억 년이다.
5: 이 사진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사진이 아니라 138억 년 전의 우주의 사진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138억 년 전의 우주의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사진이 나온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났을 때 가설적으로 원래 얘기했던 것이 실제로 관측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을 가지고 빅뱅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0: 그렇죠.
5: 구체적인 데이터로부터 결국 우주의 나이를, 역산한 것인 거예요.
0: 네.
3: 야, 잘한다.
0: 그러니까
3: 깨달았죠?
5: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3: 너만 알게 이제 두 번째 레슨 자, 그럼 이제 우주가 시작되는 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가 탄생할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대한 교수님.
1: 저요?
3: 네. 아니, 왜냐면 우리 둘이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 우주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주가 딱 탄생할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5: 막 뭔가 진짜 막 그런 플라즈마 막 이런 것들이 막 이글거리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은 그런.
3: 그러니까. 고요해 보였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막 끓고 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 이제 팩트를 네. 말씀해 주세요.
0: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빅뱅 우주는 딱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두 번째인데 고온, 고밀도예요.
3: 고온, 고밀도.
0: 네네. 우리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팽창을 하고 있는 걸 거꾸로 돌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축을 하는 건데 시간 거꾸로 돌리면 그러면서 밀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엄청난 고밀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빅뱅 직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플랑크 시간에는 우주의 밀도가 아주 높았는데요. 물의 밀도가 1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고밀한 물체인 중성자별의 밀도가 10의 17승배거든요. 아. 근데 이 중성자별이 매우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우주 초기에는 훨씬 더 높은 밀도였어요. 그리고 당시 우주 온도도 플랑크 온도 정도로 아주 뜨거웠는데 그건 10의 32승 켈빈입니다. 32개가 들어있는.
3: 측정이 안 되는데.
0: 그렇죠.
4: 그 측정이 안 되는 데가 정확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물리학적으로 뭔가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온도가 그게 한계예요.
3: 한계치가 거기에요.
4: 한계치가 거기예요. 네.
0: 그래서 플랑크 시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의미 있게 잴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고요. 플랑크 온도는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주 초기에는 온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사실 플랑크 온도에서 우주가 시작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거 더 뜨거울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가 가진 물리학으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5: 근데 고온은 사실 조금 이해가 되는데 고밀도라고 하면 일단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물질이 없으면 밀도가 없잖아요. 네. 근데 빅뱅 이전에는 물질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떻게 고밀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 고밀, 고온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0: 아, 천문학에서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거꾸로 돌려서 점점 수축하고 있으면서 고밀도가 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였고 걔가 어떻게 거기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는 건 저희도 잘 답을 할 수가 없죠.
3: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거는 팽창이 되었다라는 게 누가 봐도 맞으니까 그걸 반대로 이제 끌고 어떻게 팽창이 됐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5: 제가 오해를 빅뱅 이론 오해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빅뱅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태가 시작된 없던 전부터 그러니까 고온 고밀조차도 없었던 것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빅뱅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빅뱅은 고밀 네. 고온 상태의 그 무엇인가에서부터 팽창하는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3: 왜 여기가 고온 고밀이었는지는 이제 이분들은 얘기 못해요.
0: 아 네.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아직 그 이론이 없어요. 우리가.
3: 없어요. 그러니까 빅뱅 이전은 뭐야?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5: 아, 그래서 우리 기차 이름 딱 맞네요. 빅뱅 138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빅뱅 후 138억 년.
3: 그렇죠. 관측이 그렇죠. 거기까지
5: 됐어요. 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데 네, 네, 보통은 이제 빅뱅을 우주의 탄생이라고 표현해버리니까 저 같은 일반 이 우주론에서 일반인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
4: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우주의 탄생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빅뱅 후라는 말이 정확한
3: 우주는 말이고. 원래부터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4: 그럴 수도 있죠.
3: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빅뱅 후에 플랑크 시간까지 이제 알아왔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0: 네, 그 플랑크 시간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네. 일어났던 일이 이제 우주의 급팽창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3: 급팽창.
0: 네. 그 우주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3: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0: 우주 전체가 진공 에너지로 딱 차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우주 팽창이 가속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동안에 진공이 지금 진공과 다르게 에너지가 높았어요. 상태가. 근데 그 에너지를 다 물질을 만들면서 없어진 거예요. 상전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5: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는 물질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지금 우주론에서는 그렇습니다.
2: 진공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예요? 그냥 공기가 없어서 진공인가요?
4: 진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왜 우리 또 실생활에도 쓰잖아요. 뭐 진공 포장이라든지 그럼요. 뭐 이런 거. 그 안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공이라고 쓰는데 양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질하고 반물질이라는 게 끝없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고 있어요.
0: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질들이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는 그걸 양자 요동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우주에 있던 양자 요동들을 그 팽창을 시키면서 양자 요동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다가 갑자기 팽창돼서 갑자기 쑥 멀어진 거예요. 뭐 정지가 된 거죠. 너무 멀어져서. 그래서 그 양자 요동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우주 배경 복사에 파란 점, 빨간 점이 예, 되는 예, 예. 그 씨앗이 바로 그 양자 요동이고 그리고 그 양자 요동에서 중력으로 응축이 돼가지고 은하도 만들고 은하단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어요. 우리가 다 양자 요동에서 결국은 온 거거든요.
3: 야, 우리가 양자 요동에서 왔다. 야! 여기서 왔다 우리가. 와.
2: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3: 양자 요동 하나 건져갑니다. 당신은 양자 요동으로 태어난 사람. 그럼 인플레이션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0: 인플레이션 다음에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자꾸 떨어져요.
3: 그러니까 팽창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0: 네, 팽창하면
3: 같이 있을 때는 온도가 네. 함께하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데 그렇죠. 멀어지면 점점 생각도 안 나고 차가워지고 온도가 식는 것처럼.
2: 그렇죠.
3: Like 사랑처럼.
2: 사랑처럼.
3: 네, 그렇게 비하면
0: 팽창을 하면은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도 떨어져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끝난 다음에는 전자, 쿼크들이 막 따로 존재했어요.
3: 아, 쿼크는 저희가 우리 양성자
4: 들어보셨죠? 네, 그때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네, 양성자도 만들고 중성자도 만드는
3: 입자 그 입자. 네, 쿼크
0: 네,
3: 입자.
0: 네, 맞아요. 네. 바로 그 입자인데요. 네. 쿼크의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네. 그러다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뭉쳐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빅뱅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5승 초 다음에는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3: 인플레이션. 다음에는 이제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든다.
0: 네. 네. 네.
5: 그러면 인플레이션 동안 양자 요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쿼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0: 아, 양자 요동을 통해서는 우주 배경복사에서 봤던 주위보다 약간 밀하고 소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물질들은 한 번에 다 만들어지거든요.
4: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는 환경이

0: 만들어지는 거예요.
1: 네, 환경이 만들어지고
0: 환경이 물질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물질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그 물질 자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물질은 쿼크들이
2: 네, 쿼크 전자들인데 걔네들은 인플레이션 때 높았던 진공 에너지가 변환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지금 학계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1: 그런 다음 쿼크가 만들어지고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2: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식으면은 우주의 온도가 한 10억 도 정도 되거든요. 그 때가 뭐가 일어나냐면 양성자랑 중성자랑 합쳐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요.
0: 아. 그러니까 식어서 10억 도예요.
3: 10억도 손 대봤어요? 아니, 10억도는 상상도 아니고 온도는 어떻게 체크하지?
2: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네. 바로 헬륨 안에 네. 양성자랑 중성자의 결합 에너지가 네. 그 정도가 돼요. 우주가 그것보다 뜨거우면은 우주에 있는 다른 입자들이 그 결합한 걸 다 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3: 그 양성자, 중성자를 보고 그때 그 상황의 온도를, 우주의 그렇죠. 온도를 아는 거군요.
2: 그렇죠, 그렇죠.
3: 10억도요?
2: 네, 네 10억도.
4: 아, 이것도 그럼 계산을 통해 이 온도가 돼야 되니까 이때가 그때다라고 거꾸로 또 가서.
2: 그렇죠. 우리가 그 결합에너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 결합에너지를 뿌실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있으려면 10억도가 돼야 된다.
3: 거꾸로 가야 되는구나.
4: 무조건 거꾸로 해.
3: 예, 무조건 거꾸로.
2: 그 다음에 사실 우주에 있는 게 되게 간단하게 양성자, 헬륨 원자, 전자예요. 그리고 광자들.
3: 광자.
2: 걔네들이 다 섞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플라즈마 상태로 계속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플라즈마 상태는 뭐냐면 광자가 계속 거기 속박이 돼가지고 네. 어디 멀리 못 가고 계속 이제 계속 산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충돌을 하고 있는 거야. 빛들이 항상 전자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몇 센치 못 갔어요. 네. 툭 나가려면 부딪히고 툭 나가려면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안개에 있는 것처럼 그냥 투명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씌워가면서 38만 년이 딱 되면 그때 전자들이 이제 수소 핵에 잡혀가지고 수소 원자가 돼요. 그러면서 전자들이 이제 더 이상 따로따로 있지 않고 속박돼 있으니까 빛이 이제 부진 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우리가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3: 온도가 정말 중요하네요.
2: 네, 온도가 제일 중요하죠.
3: 온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생기느냐. 광자는 본능적으로 뚫어야 되는데.
0: 직진해서 나가야
3: 되는데 계속 이게 섞여 있으니까 38만 년 동안 꾹 참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4: 결국 아까 양자 유동이 뭐 별의 씨앗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별이 될 텐데 네. 그럼 얼마나 더 시간이 가야 별이 생겨요?
3: 그러네요. 양자 유동으로 별도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2: 별은 네. 빅뱅 이후 한 1억 년에서 한 4억 년쯤에 생겨요.
3: 좀 많이 가야 되네.
2: 네, 많이 가야 되네. 3, 4만 년보다. 왜냐면 아까 그게 10만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은 요동이었잖아요. 그 요동들이 중력으로 뭉쳐가지고 그 별 같은 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억 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하면은 별이 생기는데 그때 우주의 온도가 50 절대 온도에서 100 절대 온도 정도가 됐을 거예요.
0: 요즘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진짜 정말 좋은 망원경이 올라가서 많은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1억 년에서 2억 년 정도 된 은하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은하를 이루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별은 더 빨리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2: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억에서 4억 년이라는 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초기 조건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제임스 웹 지금 새로 최신 관측 결과를 마치려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한다.
0: 네.
2: 이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그만큼 또 수정을 좀 해야 될 상황들이 맞아요. 생기는 거죠.
4: 네. 네. 1억 년 후에 별이 생겼다. 그럼 사실 태양계는 보통 한 뭐 45억 년 뭐 이 정도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또 45억 년쯤 더 지나면은 뭐 태양도 죽을 거다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럼 최초에 생긴 별은 거의 130억 년 이상을 산 건데 얘는 아직 안 죽고 살아있나요?
2: 아, 그것이 아니라 최초 생긴 별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별보다 더 크고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보통 지금 태양 질량의 100배 아니면 1000배 정도 되는 큰 별들이 생기거든요.
3: 막 뭉쳐가지고 이제 막 별이 막 생기니까. 네.
2: 그 이유는 뭐냐면 초기 우주 환경에는

0: 형성이 폐기에 됐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이론들이 있어요. 아.
1: 교수님, 그 수소, 헬륨의 뭐 다른 원소들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언제 어떻게 생기는 건지?
2: 사실 생기는 거는 저도 시기상으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행성마다 우리 생각에는 태양이 핵융합을 해서 막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을 만들고 점점점 무거운 걸 만들어서 철까지 만들고 있을 거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태양 수준의 별은 철을 못 만들어요. 너무 약한 녀석이라. 적어도 두 배 이상은 커야 그나마 이제 철을 만든 사이클에 갈까 말까 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아주 큰 초기 행성들이 만드는데 문제는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1: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2: 핵을 합치는 것만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터지거나 더 큰 반응들이 생겨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이라든지 이런 중금속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 별이 생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들이 쭉 생겼을 거고 초기에는 뭐 수소, 헬륨 그리고 약간의 리튬 정도라고. 리튬도 왜 생겼나 아직도 몰라요.
3: 보통 초신성 폭발 때 그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4: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 때 방금 장홍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소들이 나오죠. 근데 철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3: 초신성 폭발했어도요?
4: 네네네. 왜냐면은 에너지를 합쳐서 다음 원소를 만든다고 할 때 핵융합, 핵융합을 해서 만들어서 에너지가 나오고 핵융합, 핵융합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철이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내폭이라는 게 일어나요. 폭발이 거꾸로 안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철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해주신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후세대 큰 별들이 죽고 나면은 초신성을 일으키고 나면 중성자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성자별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은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때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희귀한 금속들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1: 빅뱅 이후에 어쨌건 그 온도가 물질을 만들고 온도로 인해 가지고 점점 뭔가 별도 만들어지고 은하도 만들어지고 한다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4: 맞아요.
1: 그러니까 뜨거운 온도에서 점점 식어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다채로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그러면 그 온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울 때 에너지가 물질이라고 하는 에너지 한 형태로 되는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뜨거울 때만 일어나니까 지금은 그러면 거의 안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주에서
1: 다 어느 정도는 이제 구성이 됐다. 네.
3: 그럼 우주를 이루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 그러니까 원소들은 바뀌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 빅뱅 직후에
5: 그쵸.
3: 다 만들어지고 네네. 더 이상 그렇게 추가되는 건 거의 없는 거죠.
5: 지금은 그렇죠. 식어가고 있으니까.
1: 근데 그 식는 시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길었잖아요. 사실 그쵸, 시간적으로 따지면
5: 138억 년 걸린
1: 138억
5: 거죠.
1: 138억 년이니까 이게. 우주의 온도가 식어가는 시간이 138억 년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알면 진짜 우주는 정말로 진짜 광활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빅뱅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팽창입니다.
2: 네. 처음에 팽창을 시작한 이후로 138억 년간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1: 계속요?
2: 네.
1: 그러니까 우주가 생긴 뒤로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2: 네. 팽창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한 1000배 정도 팽창해왔어요.
1: 1000배요?
2: 네.
1: 앞으로도 팽창을 계속 할까요?
2: 그렇죠. 팽창은 계속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어떤 미는 에너지가 계속 뒤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대는 힘이 있으니까 팽창이 되는 건가요?
2: 팽창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조건이라고 보는 건데
1: 이게 팽창도 에너지가 네, 있어야 될까요?
2: 그렇죠. 네, 초기에 그냥 딱 떠트려 놓은 거예요. 그게 네.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
1: 파도처럼 계속 흩어지는 건가요?
4: 이게 뭔가 처음에 맨 처음 시작에 빅뱅의 순간에 우리가 아까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지금도 그 관성처럼 계속 커지고 있다.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 제일 많이 들은 얘가 뭐냐면 풍선에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이렇게 풍선을 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각각의 점들이 서로에 대해 계속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멀리 떨어진 점들은 더 빨리 멀어지고. 예. 그게 이제 팽창을 설명하는 주로 모양인데 거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풍선에다가 잉크로 이렇게 점을 그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풍선을 불면 그 잉크가 점점 더
1: 커지죠.
2: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팽창을 해도 우리 은하는 팽창하지 않아요. 은하 사이의 거리만 팽창을 하는 거지.
1: 뭐 팽창이 돼도 우리 못 느끼겠네요. 그냥 우리는 그냥 계속 그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똑같은 네. 그냥 중력으로 뭐
2: 어떻게 아세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1: 어떻게 하시다니
2: 중요한 답인데.
1: 방금 깨달았습니다. 그럼 똑같 같은 중력.

0: 외부의 중력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변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 그 은하와 은하단과 모든 애들이.
1: 네네, 맞습니다.
0: 맞죠?
1: 네. 팽창하는 우주에 있어도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네. 관측을 해서 보는 거지 우리 자체에 있는 그 우리 주변에서는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하게 돼요.
0: 우주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팽창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팽창은 절대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 라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예로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거든요. 예. 그 은하는 우리랑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2: 응? 진짜요?
1: 오히려 팽창하지 않고.
0: 이거 심각한 일입니까?
3: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예전에는 100% 충돌한다라고 했었거든요.
0: 근데
3: 최근의 연구에는 확률이 좀 줄기는 했어요. 50대 50으로.
4: 중력이 더 센 거예요, 팽창하는 것보다?
1: 그렇죠. 그 둘 사이의 중력이 꽤 세가지고 가까워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둘이 충돌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0: 근데 시간으로는요?
1: 한 몇십억 년?
3: 몇십억 년? 40억 년? 40, 50억 년?
0: 근데 어차피 그 전에 지구는 끝장난다고 과학자분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예.
0: 근데 교수님,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뭐 이거 봐요?
1: 아, 그렇죠. 그걸 처음 관측한 분은 허블이라는 분이에요.
0: 허블 망원경에 그 허블이요?
1: 네네. 그래서 우리가 허블 망원경에 허블이라는 분을 붙인 건데 네. 그분이 그 한 우리 근처에는 20, 30개의 은하에 네. 거리를 쟀어요. 사실 거리를 재는 게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재는 건데 네. 여기서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을 했습니다.
0: 변광성?
1: 네, 변광성은 말 그대로 그 광도가 변하는 네. 별이에요. 네. 근데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건 밝기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별이 얼마나 밝은지 우리가 알고 우리한테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를 알면 그러면 이 별까지 거리를 잴 수 있거든요. 이거를 표준 촛불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초를 가지고 초가 더 멀리 있으면 더 어두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거리를 재고 그다음에 멀어지는 후퇴 속도는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허블이 그걸 처음 발견한 거예요.
0: 그랬더니 거리가 다르네? 나온 거예요?
1: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면은 그건 팽창하는 거랑 일치하거든요. 그리고 두 배가 먼 은하들은 두 배 빠르게 멀어지고 열 배 먼 은하들은 열 배 더 빠르게 멀어지고 그래서 그 정비례 관계가 있는 것을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0: 그게 몇 년도입니까?
1: 그게 1920년대 후반.
0: 와, 1920년도에 그걸 보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를 허블이
1: 그쵸.
0: 발견을 했군요.
1: 그렇죠. 네. 근데 아인슈타인도 그건 믿지 않았었거든요.
0: 아인슈타인이요? 그랬어요?
1: 네. 그 별다른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생각을 못할 만큼 우주의 팽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1917년도에 논문을 쓰는데 네. 상대성 이론을 풀었어요. 네. 풀어가지고 이제 우주에 적용을 한 거죠. 그런데 네.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1917년도 아인슈타인이 하늘을 보기에 팽창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팽창을 멈추려고 그 항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주상수라고 합니다.
0: 그럼 아인슈타인도 그냥 우주는 그냥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1: 그렇죠.
0: 야, 그걸 그 허블이.
1: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허블 발견을 딱 보고 아, 실수다.
0: 그래도 자기 실수를 빨리 인정한 거는 역시 업계 원탑이구나.
1: 그렇죠.
0: 아, 대단하시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주는요. 우주는 지금 그러면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 중입니까?
1: 그걸 허블 상수라고 하는데 안드로메다랑 우리 사이에 있는 은하 정도가요. 만약에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1초에 70km가 멀어져요.
0: 1초에 70km? 지금 그럼 계속 현재도 1초에 70km씩 우리가 계속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
1: 네, 1초에 70km를 멀어지고 있는 거.
0: 속도가 그러면 점점 빨라지니까요. 그러니까 73km 계속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73, 그다음에 쭉 됐는데 뭐 됐는데 뭐 80km, 100km
1: 지금 관측한 바에 따르면 일정에... 팽창이 더 빨라지고 있어요.
0: 아, 빨라지는구나.
1: 과속 팽창을 한다 그래요. 아...
0: 과속 팽창?
1: 네.
0: 왜 과속 팽창을 할까요? 조속을 해주지.
1: 네.
0: 아, 노아도 저속로

0: 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속 팽창을 하지 왜 자꾸 가속 팽창을 하실까?
1: 가속 팽창한 게 원래 그 우주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팽창하는 힘 때문에 팽창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팽창하고 있는 그 우주 안에 있는 게 물질밖에 없다면 물질 사이의 중력은 기본적으로 인력이기 때문에 팽창을 감속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가속 팽창을 우리가 관측을 한 거거든요. 90년대 후반대 관측을 했고 또 노벨상도 받으셨어요, 그걸로. 근데 사실 왜 가속 팽창하는지를 몰라요. 천문학자들, 특히 우주론자들은 모를 때 암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가속 팽창을 암흑. 하는데 그거를 일으키는 원인, 암흑 에너지라고.
0: 암흑 에너지. 네.
1: 재밌게도 아인슈타인이 아까 그 팽창한 걸 막으려고 한 항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 항이 지금 우리가 암흑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후보 중 하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주론 모형을 람다 CDM이라 하거든요.
0: 람다 CDM.
1: 거기 람다가 바로 아인슈타인이 넣었던 그 람다예요.
2: 우주상수.
1: 우주상수라고 하는. 네.
0: 팽창을 되게 좀 거절했던, 거부했던.
3: 그러니까요.
0: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그 우주상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들한테는 길을 좀 이렇게 터주는 셈이네요.
1: 그렇죠.
0: 네. 서로 꼴라보네.
3: 대단한 사람이에요.
0: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냥 실수 딱 하나 한 거예요.
3: 근데 그게 맞아요. 그 실수가 지금에 와보니까 또 맞는 거죠.
1: 그렇죠. 맞게 된 거죠.
3: 맞게 네. 된 거죠.
0: 천재는 역시 천재구나.
1: 그 지금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암흑에너지가 정말로 아인슈타인이 넣은 그 람다가 맞느냐. 지금 우리가 그 우주론 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0: 그 오늘 이 우주 탄생론.
2: 네.
0: 예? 우주 탄생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예. 빅뱅은 점에서 시작한 게 아니다.
2: 그렇죠.
0: 고밀, 고온, 그리고 팽창. 예. 그리고 가장 쏙 돌았던 거는 온도가 정말로 그 많은 탄생에 그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빅뱅 우주론의 3대 중요 타임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수님 어떤 걸 또 연구하고 싶으세요?
1: 네. 지금 제가 연구하는 거는 암흑이 많아요.
0: 제가 아, 암흑계.
1: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흑이라고 말을 붙인 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흑 물질도 있고 암흑 에너지도 있고 걔네들이 보통 사람들이 뭐 우리 우주의 70%는 암흑 에너지, 20%는 암흑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물질들이 우주에서 하는 역할은 알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니까 암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0: 제발 좀 밝혀주세요.
1: 그럴까요? 네.
0: 아, 좋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정말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암흑에너지 화이팅.
4: 우주의 모양은 과연 어떨 것인가? 이 우주의 모양에 대해서는 수학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0: 천문학자가 알아야지 왜 수학자한테
5: 약간 떠넘기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아~
6: 수학자들이 그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죠.
4: 그렇죠.
6: 그 질문이 포앙카레 추측.
0: 포앙카레 추측 그 유명한 겁니까?
6: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난제.
0: 아~ 밀레니엄 난제.
6: 풀었다고 발표했다가 틀린 사람도 부지기 쓰고.
0: 엄청 풀기 어려운 문제인가 보네. 어떤 문제길래요?
6: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유한하고 경계가 없고 단순한 3차원 공간은 3차원 9뿐일 것이다.
4: 교수님, 이게 저희가 수학의 동력이 부족해서
7: 저희랑 차원이 좀 달라지고.
6: 사실 결국은 눈 감고 보는 거예요. 눈 감고, 마음에 넣는 거.
0: 마음에 넣는 거요?
4: 뿌앵카레, 추측. 그래서 풀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 그거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8: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순물은
9: 달콤한 맛.
8: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0: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7: 순한 긴긴.
6: 중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9: 아니 그래도 영화가 났으면 당연히 뭐 먹어야지.
10: 그거
9: 저기요, 팝콘 안 먹으면 그거는 영화에 대한 실례야.
11: 영화를 맞아보는 시간 없어.
12: 영화는
9: 원래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
11: 아, 나 원래 광고도 다 보는데도 광고 못 봤잖아 지금.
9: 아니, 이거랑 시간이... 아 그리고 이거.
13: 아, 너 주말이라서.
9: 아, 근데 팝콘 또 무슨 맛을 먹지 이거? 달콤한 맛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물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고소한 맛은 또 심심해. 그러면 이제 동네 손님 데려오나. 잘 살자. 이거 해줘. 뭐야? 어디 갔어?
14: 펭수. 펭수 어? 맞죠?
9: 누구세요?
14: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같이 일하기로 한 선배예요.
9: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4: 오늘 일하기로 했잖아요.
9: 저 오늘 영화 보러 왔어요.
14: 아니야,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9: 아, 어떻게 가? 영화 보러 왔다고요?
14: 따라와, 빨리 가야 돼.
9: 아니,
14: 시간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9: 영화 보러 왔다고요?
14: 빨리, 빨리.
9: 이게 뭐야?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14: 가야 돼, 가야 돼.
9: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14: 오늘 일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9: 제가 일을 왜 해요? 저 영화 보러 왔다고요.
14: 그러게, 유니폼도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9: 아니, 입혀주셨으니까 있죠. 아,
14: 잘 어울려, 잘 어울려.
9: 이거 뭐 팽력사무소냐고. 맞네. 나 또 속았네. 그래서 저 뭐 해야 되는데요?
14: 영화 끝나면은 들어가서 청소를 진행할 거예요. 청소 시간은 10분 이내로 끝나야 되니까.
9: 10분이야?
14: 네. 우리 그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9: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요.
14: 엔드 크레딧이 아직 안 올라가서 조금 있다가 들어갈 거예요.
9: 저는 펭수라고 하니야.
14: 아, 당연히 알죠. 저는 전용원 MB라고 해요.
9: 여기서 일하면 뭐가 좋아요?
14: 여기요?
9: 뭐가?
14: 일하는 게 뭐가 좋냐고?
9: 뭐가 좋아요?
14: 여기 되게 크잖아요.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좋아요, 저.
9: 좋기만 한 건 또 아니잖아요.
14: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9: 아까 청소한다고 했잖아요.
14: 네.
9: 보통 영화관 가가지고 먹고 막 이러잖아요.
14: 네.
9: 분명히 그 바닥에 그 팝콘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주우려면 10분으로 되나요?
14: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기 때문에.
9: 아, 바로 또 다음 영화가 나와야 네. 되나요? 아, 이거 미션 임파서블이네.
14: 그 미션 임파서블 기억 안 나요, 평소? 작년에?
9: 기억나죠.
14: 어, 그게 여기예요.
9: 여기라고?
14: 네.
15: 나도 펭귄.
9: 여기요?
16: 어, 예스.
9: 제가 왠지 여기가 나치다 했어, 이거. 제가 탐 크루즈 선배님 만났거든요.
14: 어, 맞아, 맞아. 저 작년에 멀리서 펭수 지켜봤어요.
9: 오, 진짜요? 우리 동맹이네.
14: 응.
9: 어, 반갑습니다. 어, 롱타임 머스티. 근데, 동맹으로 정말 되나요?
14: 펭수, 할 수 있어요, 우리.
9: 아니, 할 수 있다고만 하지 말고, 동맹으로 네. 되냐고요.
14: 아, 펭수의 빠른 속도, 나의 빠른 속도 할 수 있잖아요.
9: 그 보통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시죠?
14: 아, 할 수 있죠.
9: 왜 자기 말 아니에요?
14: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펭수 잘할 거예요. 아, 저 펭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 어, 네. 근데 저도 또 청소 잘...

0: 라거든요.
1: 그럼 저 믿고 맡겨도 되겠네요?
0: 저한테 다 맡기실 생각이세요?
1: 네, 저 이제 네. 슬슬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0: 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1: 가시죠.
0: 네. 아니, 빨리, 아니, 두 명이서 이걸 어떻게 다 청소해요, 이렇게 큰데? 야, 이거 어떡해.
1: 빨리 저 따라오세요.
0: 언니.
1: 시간 얼마 없어. 빨리 가, 빨리. 오, 좋아. 네.
0: 보통 하루에 몇 번 청소해요, 그러면?
1: 하루에 6번, 7번 청소해요. 영화 끝날 때마다. 빨리.
0: 어, 근데 생각보다 깨끗한데요, 오늘?
1: 에?
0: 어, 누가 바꿔 놓고 왔다. 아, 정말 이걸 왜 놓고 가. 아깝게.
1: 펭수 청소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0: 예, 지금 바꿔 버리고 있어요. 저한테 버리고 있어요. 아, 너무 많이 버리네, 이거. 네.
1: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움직여야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0: 아우, 걸렸다. 뭐. 누가 또 저기다가 또 음료수를 놓고 갔어.
1: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0: 아우, 정말 고마워라. 아, 목에 딱 걸렸는데 짱이네, 이거. 와! 야, 펭수. 이렇게 누워서 영화 보면 기가 막히네, 이거.
1: 펭수 이 자리 되게 좋죠?
0: 어, 너무 좋아요.
1: 근데 지금 즐길 때가 아니야.
0: 아, 잠깐만. 수민, 일단 잠깐 옆에 누워봐요. 아니, 한번 누워보세요. 아, 기가 막히죠?
1: 좋긴 좋네.
0: 수민이, 한 입 보세요.
1: 아, 안 돼.
0: 안 돼요?
1: 우리 빨리 가야 돼. 펭수 우리 입장 받아야 돼.
0: 어떻게 이걸 두 명이서 하냐고요?
1: 근데 우리 지금 해냈잖아요.
0: 어, 다 했네, 이거?
1: 응.
2: 제대로 청소한 거 맞아요?
1: 어, 네네. 이 정도면.
3: 어머!
1: 뭐야? 오! 오! 펭수 가만히 있어요?
0: 형님! 마이 미스테이크입니다. 아, 이거 주워야 되네, 또 이거.
1: 안 돼, 가만히.
0: 아!
1: 펭수, 내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
0: 도와줘요! 도와줘요, 선배님!
1: 저 오고 있다.
0: 여기에요, 여기! 그니까 누가 이거 버리고 있냐고요. 아.
1: 펭수 계속 흘리는 것 같은데? 어우, 또 흘린다.
0: 어머!
1: 아니, 펭수, 허리 숙이면 안 돼?
0: 알겠습니다. 네. 허리 숙이지 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1: 네.
0: 비둘기 같으시네요.
1: 제가요?
0: 아니요.
1: 아.
0: 오이!
1: 아. 이제 우리 영화관에서 제일 꽃인 업무를 할 거예요.
0: 꽃?
1: 네. 8317번 고객님 불러주세요.
0: 8321번 고객님. 빨리 안 오시면 제가 먹습니다. 영화 뭐 보세요?
2: 범죄도시야.
0: 제가 스포 하나 해도 돼요?
2: 안 돼요. 예. 싫어요.
0: 스포하겠습니다.
2: 안 돼요.
0: 나동석 선배님이 이겨요.
2: 아, 그거 알고 있어요.
0: 5167번.
1: 펭수 여기 있어, 여기 계세요.
0: 야, 되게 맛있는 것만 골라 드시네, 이거. 영화 보러 가시는 거예요? 뭐 보세요?
2: 그녀가 죽었다.
0: 그녀가 죽었다? 어, 벌써 슬퍼. 영화 볼 때는 팝콘 꼭 드셔야죠. 영화 보려고 팝콘 먹습니까? 팝콘 먹으려고 영화 보죠? 흠이니.
1: 네.
0: 이거 이러면서 팝콘 조금씩 먹어도 돼요?
1: 아, 안 돼요.
0: 뭐야?
1: 고객님들 앞에서 먹으면 안 돼가지고 저희는 끝나고 사 먹어요.
0: 아니, 고객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먹나? 이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1: 근데 할 건 해야지.
0: 아, 예, 알겠습니다. 8,339번 고객님, 8,343번, 5165, 5165. 제가 오히려 제가 있으니까 방해만 되고, 이거. 제가 사건 이렇게...
1: 맛있게 드세요.
0: 누구 어디 가서 받아와. 선배님,
1: 네.
0: 이거 제가 봤을 때 제가 괜히 더 방해되는 것 같거든요? 저에게 다른 업무를 주시지요.
1: 어, 그러면 우리 펭수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0: 왜 저만 할 수 있어요?
1: 네, 가면 알아요. 갈까?
0: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슨 영화 해봐다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1: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럼 지금 바로 오시는 겁니까?
1: 네, 이제 바로 오실 거예요.
0: 어, 어떻게 저 잘할 수 있을까요?
1: 펭수 긴장하지 말고 이제 배우분들이 오시면은 저기 배우 대기실까지 안내를 해드리면 돼요.
0: 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에스코트 잘하겠습니다.
1: 그럼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0: 저한테 맡겨주세요.
1: 파이팅!
0: 파이팅! 어, 잠깐만. 근데 누구 오시는 거예요? 영화는 무슨 영화인데요? 어, 안녕하세요.
4: 부모를 만났네요.
0: 어, 감독님. 제가 설마 했더니 설계자였군요. 저는 지금 어떤 영화인지 누가 오신지도 못 들었거든요.
4: 아, 저도 그래요.
0: 제가 에스코트를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3: 너무 영광입니다.
0: 아우, 제가 영광입니다. 그럼 감독님, 네. 저와 함께 대기실로 가시죠.
3: 손잡고 가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아, 네. 에스코트입니다. 네. 아, 인사 한번 해주시고.

0: 뭐야? 아, 레드 카펫이거든요.
1: 저도 안 씻을게요.
0: 아, 저도 안 씻겠습니다. 누구야? 다음 누구야? Who is next?
1: 오, 깜짝이야.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우님들. 제가 배우님들의 에스코트를 맡은 오늘 1일 직원 펜스라고 하거든요. 쪽으로 오시죠.
1: 감사합니다.
0: 대박이다.
2: 아, 안 보이십니다.
3: 왜 뒤로 걸으세요?
0: 아, 네. 탕탕주상주상탕탕주르주르상 화이팅이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머, 어떡해, 나 떨려. 어머, 또 다른 떨림.
4: 엘리베이터
0: 무서워요. 오! 뭐야, 엘리베이터 오고 있어요! 자, 떨지 말고 일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0: 제가 에스코트를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저를 따라오시죠. 자, 비키세요! 비키세요!
5: 도와서.
0: 선배님. 자, 그럼 선배님, 잠시 쉬고 계시면 제가 이따가 또 무대 인사하는 곳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편히십시오.
5: 감사합니다.
0: 야. 야. 얼굴이 이만해? 얼굴이 제 눈만해요.
6: 맞아, 그렇더라.
0: 맞아, 그렇더라. 근데 진짜 그렇더라.
7: 오늘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또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또 안내 도와드릴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8: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0: 네, 저희가 화물 엘리베이터 준비했거든요.
8: 거의 5인분인 것 같은데.
0: 어때요?
8: 우리 언제 본 적 있어요?
0: 저 오늘 처음 봐요, 선생님.
9: 그렇죠? 누가 본 적 있다 그러는 것 같아.
0: 아, 진짜로?
9: 와.
4: 모자 있어.
0: 아,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8: 아니에요.
4: 영화 봤어요?
0: 예?
4: 영화 봤어요?
0: 오늘 볼라고.
10: 네요.
0: 오늘 오! 자, 이쪽으로. 미숙 선배님.
4: 네?
0: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야, 정말 실물들이 훨씬 멋있으시네요.
9: 펜스드예요.
0: 어우, 감사합니다.
9: 네, 실물은 별로 안 것 같아요.
0: 어머, 영광입니다. 네, 저 갔다 올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9: 아, 네, 고마워요.
0: 인사드리겠습니다. 행하! 네, 갑자기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11: 행하! 행수, 이거 뭐예요? 유튜브예요?
9: 아, 그래요? 아,
11: 구독자가 얼마나 되나요? 행수.
4: 화물 엘리베이터.
0: 20명 넘게 들어갈 수 있어요.
11: 아, 그래요?
8: 때려보고 싶은 마음이 맨날가.
4: 어? 철기가 한다.
0: 야,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큰 함성과 박수. 설계자팀 모두 잘했습니다! 주세요! 저는 갑니다. 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말이 있냐.
12: 아, 평소 고생했어. 힘들었지, 긴장했지.
0: 대박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어.
12: 근데 이거 다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한 거야.
0: 뭐라고? 너무 잘했어. 와, 대박이야. 젊은 가라 아센티어. 내 이름은 마법 펭귄 펭수.

0: 상의 이름으로 주문 걸어 왔으니요. 정의 이름으로 널 절대로 진짜 용서하지 않겠다. 오, 뭐야? 둘 셋. 오, 뭐야? 잠깐만요. 뭐야?
1: 계속 물러나 있으세요.
0: 네?
2: 오늘 액션 배우러 온 게 맞나요?
0: 네? 전 마법인데요?
2: 마법 소녀가 되기 위해 액션을 배우러 온 게 맞나요?
0: 그러니까 전 마법이라고요.
2: 방금 한 걸 오늘 할 수 있겠어요?
0: 왜요?
2: 마법 소녀가 되기 위해 액션을 한번 배워보시죠.
0: 잠시만요. 저 제가 듣는 얘기 좀 할게요.
2: 네.
0: 누구셔?
3: 오늘 마법 소녀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법 펭귄 만들어주려고 우리가 모셨어, 선생님.
0: 너무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3: 그 톰 크루즈 선배님도 다 실제로 하시잖아.
0: 그거는 톰 크루즈 선배님이고 나는 펭수고.
3: 펭수도 할 수 있다.
4: 파이팅.
0: 근데 이거 멋있긴 하다 이거.
2: 액션을 배우려면 첫 번째 기본기를 배워야 합니다.
0: 오, 기본기가 뭡니까?
2: 주먹 지르기입니다.
0: 주먹 지르기 정권 저 잘합니다.
2: 네, 그러면 앞을 보고 가드를 올리고 팔꿈치를 하나 하면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그 팔꿈치가 어디죠?
0: 제가 날꿈치입니다.
2: 하나.
0: 하나.
2: 둘.
0: 둘.
2: 셋.
0: 셋.
2: 그렇죠. 하나.
0: 하나.
2: 둘.
0: 둘.
2: 둘은 지르기. 액션. 둘. 셋. 넷. 다섯. 와. 역시 소문대로 너무 잘 배우시는데요?
0: 저는 펭달 펭수라고 합니다.
2: 다음. 하나.
0: 하나.
2: 크게. 둘.
0: 아유.
2: 셋.
0: 들어와. 아유. 오.
2: 그렇지.
0: 심각할수록 편하네.
2: 그 다음에. 발차기.
0: 발차기. 전 살짝 브라질리언 킥. 아니거든요. 실수 알았지만 아니고. 지금이고 내려놔.
2: 페이크가 장난 아닌데요.
0: 그럼요.
2: 하나.
0: 하.
2: 그렇지. 둘.
0: 하.
2: 그렇지. 셋.
0: 하.
2: 그렇지. 넷.
0: 그만.
2: 역시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0: 한국은 세벌입니다. 참새판.
2: 액션은 리액션이다.
0: 리액션.
2: 용서는 많이 맞아보셨나요?
0: 사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2: 네.
3: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 이거, 그렇지!
0: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 한번 때려주세요.
2: 뽁! 이것도 하나의 리액션이에요.
0: 아, 그래요?
2: 네, 너무 좋아요. 항상 첫 번째, 맞는 부위 표현이 중요합니다.
0: 오.
2: 그러면은 맞는 걸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0: 오, 좋아요!
2: 카메라까지 알고 있어야 이게 진정한 액션 배우.
0: 이야, 역시네요.
2: 리액션. 액션.
0: 하! 어머!
2: 그렇죠.
0: 괜찮으세요?
5: 다시 일어나서.
2: 네, 다시 끝까지 멋을 잃지 않는 거.
0: 이야.
2: 이게 바로 리액션입니다.
0: 저 한번 맞아볼게요.
2: 퍽! 오, 뭐야. 오, 너무 잘해. 괜찮으세요? 숨 쉬어. 펭수! 숨 쉬어! 괜찮아? 펭수 괜찮아?
0: 누구세요?
2: 너무 좋아요. 속았어. 그럼 리액션은 여기서. 끝!
0: 오케이!
2: 이제 와이어 액션을 해볼 텐데.
0: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와이어도 경험이 있거든요. 자, 하늘 날았습니다.
2: 혹시 고소공 펀치 있나요?
0: 없어요. 제 지금 몸이 결박돼 있거든요.
2: 잠시만요. 와이어를 채워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점프를 뛰면 안 돼요. 점프를 뛰면은 줄이 와이어 줄이 울기 때문에. 점프 뛰는 신용으로 해주셔야 돼요.
0: 하나, 둘, 셋.
2: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0: 핫.
2: 하나, 둘, 셋.
0: 핫.
2: 한 번 더. 하나, 둘, 셋.
0: 핫.
2: 한 번 더 해서. 하나, 둘, 셋.
0: 대박. 근데 누가 뛰어요?
6: 저희가 띄웁니다. 네.
0: 어머나. 네. 죽었네.

0: 몸무게가 몇이죠?
1: 제가 100kg입니다.
0: 100kg. 오, 100kg. 오, 100kg. 뛰어보도록 할게요.
2: 20cm만 올릴게요.
3: 아! 하나, 둘, 셋.
1: 와!
3: 아우, 안 돼요.
1: 아,
3: 아우.
1: 아, 아우.
2: 압력 털린다.
3: 압력 털려!
0: 자, 내려놓을게요.
2: 내릴게요.
0: 형수 어때요? 지금 무섭진 않죠?
1: 잘 돼요.
0: 지금 앞에 보이시는 분들을 믿으세요.
1: 믿을게요.
2: 네, 네. 믿어보세요.
0: 네, 액션.
2: 하나, 둘, 셋.
3: 우와. 계속 당겨. 계속 당겨.
0: 오, 더. 더. 더. 더.
1: 엄마! 엄마! 엄마!
0: 발목에 힘. 오케이.
1: 핫!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것 같아, 마법으로.
0: 그러면 첫 번째 와이어 기술,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0: 자, 내려올 때 발목에 힘주고.
1: 예.
0: 점프 뛰면 안 되고. 하나, 둘, 셋에 오른발 나오시면 돼요.
1: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3m 뛰어내리기 훈련.
0: 3m예요, 뱅수. 뱅수 올려세.
1: 야!
0: 남자친구 있나요?
1: 아!
0: 남자친구 전방에 함속 발사!
1: 인문식이!
0: 뱅수!
1: 아!
0: 방향 준비됐나요?
1: 아!
0: 자, 가겠습니다. 가가!
2: 하나, 아! 둘, 셋! 하나, 아! 둘, 셋! 아! 둘, 셋! 아!
1: 재밌네.
0: 한 번 더 할게요.
1: 좋아요.
0: 예,
1: 나 뭐 이거 재밌지. 저기 선배님들이.
2: 야, 빨리 올라가라.
4: 네,
2: 올리자.
0: 펭수.
1: 예.
0: 이번에는 마법 펭귄처럼 한번 해볼까요?
1: 어, 좋아요.
0: 하나, 둘, 셋에 포즈 취하시면 돼요.
1: 오케이, 오케이.
0: 가겠습니다. 마법 펭귄처럼. 레디, 액션.
1: 창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0: Y 액션 2번 공격을 피해서 위로 날아가는 펭수.
1: 야, 또 회피 또 멋있죠.
0: 하나, 둘, 셋에 피하는 동작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0: 리허설 한번 볼까요?
1: 어, 리허설 좋아요.
0: 하나, 둘, 셋.
1: 하.
0: 오케이, 됐습니다. 갈게요. 레디. 액션.
2: 하나, 둘, 셋.
0: 차!
1: 차! 차! 차!
0: 펭수.
1: 그쯤이야. 피할 수 있다. 아이고 진짜 재밌어.
3: 펭수 어때요? 마법 소녀 된 것 같아요?
1: 뭐 히어로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스쿨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저것도 해야 되는 거죠?
0: 아, 예. 예, 이것도 하셔야 돼요.
1: 아 오늘로 만족하겠습니다.
0: 이제 액션의 합을 맞춰봐야 합니다.
1: 오.
0: 제가 펭수의 대역을 해서 액션을 보여드리고 펭수가 이거를 외우셔야 합니다.
1: 오, 알겠습니다.
0: 네. 자, 일단 우리가 와이어 여기서 타고 내려왔죠?
1: 내려왔어.
0: 그래서 내려온 상황에서 적들이 있는 거예요.
1: 오, 적들이.
0: 레디. 액션!
1: 와!
0: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와이어 한 번 살아서 촤! 정인은 승리한다.
1: 이야 엄청 멋있긴 한데 이거 엄청 빠르네요.
0: 펭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다 외웠죠 벌써?
1: 뭐 어떻게 한 거예요?
0: 천천히 가르쳐드리고 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네 맞고 우와. 머리
1: 머리
0: 맞고
1: 맞고
0: 머리
1: 머리
0: 배
1: 배.
0: 배.
1: 배.
0: 머리.
1: 머리.
0: 머리.
1: 머리.
0: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둘, 셋. 그 다음에, 봉 돌리기 하고. 그죠? 그러면 와이어로, 아까 배웠던 와이어로 떠서 착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필살기. 촤! 팽! 그죠? 날려버립니다.

0: 마법으로 날려버려.
1: 자, 멋있다 이거.
0: 준비. 자, 하나 맞고.
1: 자,
0: 머리.
1: 누구 머리?
0: 얘 머리.
1: 아, 여기 머리.
0: 네, 그냥 뿅. 아. 그렇죠. 그다음에 맞고. 똑같이.
1: 맞고.
0: 뿅.
1: 뿅.
0: 그렇죠. 배.
1: 하고. 파라.
0: 돌아서 배.
1: 하고 누구 배?
0: 얘 배.
1: 얘 배.
0: 그렇지. 머리.
1: 머리.
0: 제 머리.
1: 머리.
0: 그다음에 막아.
1: 이야.
0: 이야. 뱅. 그렇죠.
1: 야, 뭐 된 것 같아.
0: 네, 레디.
1: 너 뭐야? 하고 막어. 넌 또 뭐야? 저리 가.
0: 그렇죠.
1: 저리 가.
0: 그렇죠.
1: 머리 머리.
0: 그렇죠.
1: 막어. 마법. 마법. 마법. 머리 머리. 아, 야.
0: 둘, 셋, 파라.
1: 위로.
0: 착지.
1: 착지.
0: 그 다음에 한 명 일어나.
1: 또. 마법.
2: 어, 깜짝이야.
1: 여기로 쏠 줄 알았지? 내 마법은 여기 들어가.
0: 열어봐, 있어, 열어봐. 봐봐.
1: 아, 이제 보시면 악당이 불쌍한 것 같습니다.
0: 액션!
1: 간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0: 싹 틀려야지.
1: 스톱. 신대 퇴근. 퇴근이 왜 이렇게 빨라?
2: 아니, 왜?
1: 할 일은 다 하고 가는 거야?
0: 예, 저 끝났어요. 네. 오늘 승강차!
3: 직장인의 퇴근을 방해하는 악당들아! 나, 마법 펭귄 펭수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0: 아니 잠시만 나오세요.
1: 고마워.
2: 이기실 것 같은데요?
1: 아니 못하겠던데.
2: 아, 안되고 장난은 거기까지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가자.
3: 갱수!
2: 퇴근은 내가 지킨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드라이브 패밀리 워킹 페스티벌에 와 있습니다. 제가 VIP 초청 받았기 때문이죠. 와우! 제가 지금 콩글리 교관이에요. 알았죠?

0: 그리고 또 한편의 귀한 분입니다. 펠소! 자, 펠소 시선을 너무 많이 뺏어가고 있어요.
1: 오늘 즐거운 행사 안전하게 참여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저거야 이거. 어디였어 이거? 마 해체. 어디였어 이거?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
1: 안녕.
0: 어?
2: 목표가 뭐냐면 신속, 정확, 순설이에요. 수사 떠느라고 200초 지남.
1: 아, 신속, 순설하게 나가지.
0: 야,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2: 너 덕분이야.
0: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2: 나 너 보러 왔지. 너 때문에 나 일도 빼고 왔다고.
0: 일을 왜 빼요?
2: 너 보려고.
0: 왜 내 핑계대?
2: 아니, 진짜 너 때문이라니까?
0: 근데 왜 내 핑계대냐고.
2: 진짜 너 때문이야.
0: 너 때문에 아니고.
2: 온 거야.
0: 일 뺀 걸 왜 내 핑계대냐고.
2: 아니야, 너 때문에 온 거야, 내가.
0: 그러니까. 좀 앉으세요. 좀 쉬다가요, 우리. 지금부터 멘트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행사인가요?
2: 이거는 RMH.
0: 컷. 이거 멘트가 반이에요.
2: 미안해.
0: 자, 다시 멘트 들어갑니다. 오늘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2: RMH 하우스 2호 건립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함께 다시 하면 안 될 것 같아.
0: 야, 선배님.
2: 네?
0: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2: 아니, 난 처음부터 잘하는 편이었어.
0: 지금부터 멘트 들어갑니다. 그 RMH 뭐예요?
2: 뭐냐면
0: 몰라요?
2: 아니 당연히 알지. 도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체리티의 줄임말이야.
0: 체리티?
2: 왜 맥도날드가 이름에 들어가게?
0: 모르지.
2: 제 체대로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지. 오늘 행사는 서울에도 2호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고자 워킹 페스티벌을 연 거야.
0: 어? 설마 참가비 이런 것도 후원금으로 들어가나요?
2: 전액 기부야.
0: 와우! 다르게 좀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2: 해피 하나 구매하면 50원씩 저 기부가 되거든. 알고 있었어?
0: 뭐라고? 그럼 내가 10개 먹으면 500원이나 후원되는 겁니까?
2: 당연하지.
0: 100개 먹으면 5천원?
2: 어.
0: 1000개 먹으면 5만원?
2: 장난 아니다.
0: 10000개 먹으면
2: 그거도 먹고 장난감도 받고 기부도 하고 일석삼조? 럭키 도키.
0: 뭐야? 뭐 하는 거야?
2: 아, 미안해.
0: 일석삼조?
2: 사진 한번 찍어야지.
0: 오, 좋아.
2: 행아.
0: RMH.
2: 어머? 아!
0: 네, 그래, 안녕. 안녕. 솔직히 여기서 누가 제일 잘 그리세요?
2: 저요.
0: 오, 좋아요.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2: 우리 다음은 저기가 우리 RMH 부스거든?
0: 오.
2: 회장님이다! 회장님!
0: 회장님이라고?
2: RMH 코리아 회장님이셔. 야야, 인사해야지.
0: 인사해야 된다. 헬로?
3: 안녕!
0: 뭐야? 한국말 잘하시네요?
3: 아니, 뱀스도 아니. 영어 잘하네?
0: 아니, 어떻게 바로 아니가 나오세요?
3: 아니 뭐
0: 근데 선배님.
3: 네.
0: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3: 워킹 페스티벌인데.
0: 네.
3: 이 행사 만든 목적 딱 하나 있어요.
0: 그게 뭐예요?
3: 우리 뱅수 보고 싶어.
0: 오!
3: 두 번째 우리 아픈 어린아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가족끼리 편안하게 먹고 자고 싶고 할 수 있는 장소 마련되는 재단이에요. 근데 우리 하우스 양산이 있는데.
0: 네.
3: 뱅수 한 번도 안 가봤지?
0: 안 가봤어요.
3: 가봐야 돼.
0: 아, 양산이요?
3: 양산.
4: 양산 진짜 멀어요.
0: 얼마나 멀어요?
3: 기차 타면 3시간? 안 멀어.
0: 뭐 남극보다 멀겠어요.
3: 뱅수 나하고 같이 가면 돼.
0: 그럼 저 해피 모델 시켜주세요.
3: 그거
0: 하하가 아니고
3: 행수야.
0: 네.
3: 난 그런 힘이 없어요.
0: 그럼 무슨 힘이 있어? 그럼 이렇게 해요. 내기를 해가지고
3: 내기.
0: 네, 제필 선배님이 이기시면 제가 양산 그냥 가겠습니다.
3: 아니 그냥 와요.
0: 아, 이거 그림 기억하기 게임.
3: 그렇지.
0: 아, 이거 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2: 5 4 3 2 1 뒤도세요.
0: 야, 가격해. 바위 바위 뽀.

0: 안 돼! 어?
1: 어? 회장님, 기억해야 돼. 양산! 아!
2: 아이고, 참, 머리 안 좋네, 우리.
0: 우리? 나는 좋지롱.
1: 안 돼!
2: 어, 축하합니다.
0: 아싸! 자, 제가 양산 못 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1: 야, 너 가기 싫었지?
3: 어, 왜?
1: 왜? 아! 근데 이거 마지막에 이 한 사람 이기는 거.
0: 그런 게 어딨어요?
1: 하긴 이기는 거 아니야?
0: 제프리 존! 제프리 존! 어. Oh no! 제프리 존! My win! My win!
1: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0: 게임은 게임이야. 아. 이야.
2: 아우, 창피해.
0: 양산, 아쉽게도 못 가게 됐습니다. 라고 했으면 또 제가 아니죠. 양산도 가겠습니다. 제필 선배님이랑 혜수 선배님, 같이 우리 양산 가요.
2: 혜수.
0: 만세! 요 어딘데? 제가 양산까지 와버스입니다. 죽은가 보다. 원나이트 더나이트 하우. 제프리 회장님이랑 혜수 어디 있어요?
4: 안 오신 것 같은데.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4: 두 분이 바쁘신가 봐요.
0: 아하, 아, 나 안 가. 또 나만 온 거야 그러면? 아, 자 여기 오늘 6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안 되겠습니다. 저 오늘 햄버거 먹어야 되겠거든요. 햄버거 공짜로 주세요. 콜? 콜. 이미 온 김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가긴 늦었어요. 기대긴 합시다, 그러면. 따라다따따. 근데 여기 주인님 안 계시나요? 도움 주신 분들. 야, 여기 후원사입니다, 후원사. 오, 엘리베이터다.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오, 기다림 없는 엘리베이터. 불안타? 불안타! 나 불리 불안증, 아! 어, 키친, 주방. 아, 여기가 공용 주방인 것 같아, 공용 주방. 오, 이거 놀이방이에요, 놀이방. 음식이 나 이거 사줘.
5: 가서 얘기하자.
0: 아, 사!

0: 근데 진짜 한 명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어쩐 일이에요?
0: 아, 저 계속 지금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두 분 누구세요?
2: 아, 저희는 아따맘마라는 봉사단체 엄마예요.
0: 아따맘마요?
2: 네. 아따맘마는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한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
0: 어머나.
2: 이곳 RMH에서 봉사를 한 엄마들의 단체 이름이에요.
0: 아, 봉사하시는구나.
2: 네네.
0: 그러면 두 분은 어쩌다가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여기서?
3: 제가 여기 부동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처에서.
0: 혹시, 이것도 본인 건물이십니까?
3: 아니. 그 대학병원이 가깝게 있고 하다 보니까 환자의 가족들이 방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입맛에 맞는 집들이 없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RMH 하우스가 딱 생긴다라는 걸 알고서 우리 아따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하게 됐어요.
0: 혹시 천사세요?
2: 아마도. 혹시 시간 있으시면 우리랑 같이 봉사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0: 오, 좋네요. 저도 심심하던 찰나였거든요.
2: 네네네.
3: 객실 청소 한번 해볼까요?
0: 네. 좋아요.
3: 근데 펭수,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0: 제프리 회장님이 저랑 게임을 했어요. 제프리 회장님이 이기면 제가 여기 오는 거였고요. 제가 이기면 안 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기는 게 그냥 온 거거든요.
3: 회장님은?
0: 또 좋은 거니까.
2: 오, 대단하네.
0: 그래서 아니, 그래, 갑시다. 다 같이 양산 갑시다 했어요. 근데 나 만났니 이거?
2: 그 약속을 왜 안 지켰지 근데 회장님이?
3: 바쁘시니까.
2: 아, 그러셨나 봐. 회장님 약속 지켜라.
0: 제프리 나빠 한 번 주세요.
3: 아니
2: 우리 회장님 그건 아니다. 저희가 1층 할 때 펭수 2층 혹시 갈수 도와줄 수 있어요?
0: 아, 2층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2층 청소를 좀 맡아낼게요. 예.
3: 봐라 안 된다.
0: 걸을 때는 옆으로 애걸음.
3: 또. 매매.
0: 매매가 뭐예요?
3: 깨끗하게.
0: 사투리니까.
3: 정확하게.
0: 사투리니까.
3: 그럼 사투리인가?
2: 오, 잘하는데?
0: 아, 그럼요. 저 호텔에서도 일할 거니까요. 매매. 그래서. 매매. 역시 부동산을 하셔서 그런지. 매매. 오케이, 리필.
3: 오케이.
4: 효수 안녕.
0: 안녕하세요. 아주 정리 중이었거든요.
4: 너무 고마워. 오늘 양산하우스에 와줘서.
0: 아니야. 자, 일단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4: 네.
0: 저님 도와주시겠어요?
4: 그래, 같이 해볼까?
0: 예. 잘한다.
4: 우리 내가.
0: 자, 나머지 넣어주시고.
4: 이상한데?
0: 자, 저기요.
4: 펭수가 하는 거잖아.
0: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세요?
4: 아, 나는 여기 RMH 양산하우스 운영팀 부장이야.
0: 아, 근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 엄청 좋더라고요. 여기 그냥 오고 싶으면 오는 게예요?
4: 객실이 10개가 있다 보니까 입실할 때 점수가 집이 멀거나 중증도가 높거나 할 경우에 들어오는 거거든.
0: 그럼 얼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4: 펭수가 알고 있는 제프리 전수 회장님이 한국은 무료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0: 조제필!
4: 후원금으로만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펭수가 냉장고에 채웠던 후원 제품도 다 후원받아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
0: 이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들 아시죠? 햄버거 먹으면 그냥 후원되는 거? 그래서 햄버거 너리, 둘, 셋, 도넛!
4: 펭수 고생 많이 했으니까.
0: 예.
4: 고생한 김에 조금 더 여기 많이 고생 좀 해줘. 깨끗하게 치워줘.
0: 아, 한 김에 더 하라고요?
4: 여기 세탁실이 바로 옆에 있거든. 먼지 좀 제거해줄래? 가볼까? 가자.

0: 안녕.
1: 어?
0: 팽아.
1: 어, 팽아.
0: 팽아.
1: 어, 안녕. 어, 야, 혹시 그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0: 난 18살 김재영이야.
1: 아, 18살이세요? 네. 어, 죄송합니다, 선배님. 어, 재영? 어? 저거 두근두근. 저씨 주인이세요? 오시다. 안녕, 두근두근 내 심장아. 김채영, 세상에 처음 태어나. 살아가는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두근두근. 크으, 내가 좋아하는 공룡 장난감 사고 두근두근. 이제 널 보내는 내 마음이 두근두근. 어, 왜 보내? 16년 동안 함께 두근두근한 내 심장아. 그동안 고마워, 안녕. 안녕, 두근두근 새로운 내 심장아. 아빠랑 자전거 타면서 두근두근. 어머! 이식 수술 받으셨니, 이거? 여러분, 아래미치의 윤동주. 지금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0: 잘 썼지?
1: 어, 아, 본인도 만족하시죠?
0: 네.
1: 피에 보니까 그 심장 이식 수술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0: 네.
1: 이야,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까?
0: 심장이 편해졌어요.
1: 야, 심장이 편해졌다. 그러면 어머니.
2: 네.
1: 어머니 여기 그 어떠세요? 여기서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같이 계셨잖아요.
2: 네네. 힘들 때 잠깐 와서 쉬고 우리 재영이 먹고 싶다고 하는 요리도 마음껏 해줄 수 있고 저 힘들 때 혼자 여기 방에 들어가서 울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재영이를 잘 돌볼 수 있었어요.
1: 수술도 잘 받고 지금 또 많이 호전되고 심장도 많이 편해지고 저렇게 멋있는 시도 쓰시고 야 정말 좋네요.
2: 네 멋지죠?
1: 너무 멋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명도 못 봤어요.
2: 대부분 여기 아이들은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어가지고 보통은 병동에 다 있고 부모님들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있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1: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여기가 소중하겠어요.
2: 그럼요, 소중하죠.
1: 여기 이제 퇴실하시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0: 집에서 집밥 먹고 싶어요.
1: 집밥? 엄마가 해준 집밥?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0: 된장찌개.
1: 그럼 선배님, 제가 선배님 또 빨리 나으시라고 제가 그러면 뭐 선물 좀 드릴까요?
0: 좋아요.
1: 선물 나와라 나와라 야 펌! 어머! 선배님
3: 방송에 민나
1: 선배님 하나 둘 셋 하면 놀래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와!

0: 아닌 척 갔다 왔어요. 다 인사하고 왔어요. 저를 좋아해 주시더군요.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펜빠. 사람들은 조회수가 높은 영상만 보지만 사실 유튜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낮은 조회수, 노잼, 억텐 여러 가지로 불리는 그것들은 다시 회의 때 나오지 못하게 땅속에 묻힌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1: 여기 뭐가 있어?
0: 편법에 있어서 나오기도 한다.
1: 저거 평소할 때 맞아?
0: 유잼과 노잼, 유튜브와 방송 사이에 있는 낮.

0: 아,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죽은 아이템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평소 아이템 5년 파먹고 살았지만 죽은 아이템 다시 꺼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1: 붓을 해주면 되잖아. 아이템 개바꿀. 임상덕이도 알잖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0: 아, 안 돼, 안 돼. 못해.
1: 천만 영화 패러디를 포기할 셈이야? 진짜 파노가 아니라 패러디일 뿐이라고.
0: 아니, 근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아이템이야. 이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PD고 작가고 싸그리 다 악플이 악플. 그거 임금덩이 아니고 악템이라고, 악템.
1: 아니, 잠깐만. 내가 왜 임상덕이 허락을 맡고 있는 거지? 원봉길이, 아이템 대박고 재료 준비해줘.

어허이! 아이템 대박 구시로구나!

0: 어디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통화 같은 빗발로 향기 띄워지고 사랑 같은 발톱으로 잔뿌리 왕고리를
1: 참여요
0: 외치며 조롱
1: 참여요 참여요
0: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진 한들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0: 무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촌갑 자중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1: 아 근데 좁아 좀
0: 워리워리 새구리깡 우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잔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1: 뭐야?
2: 뭐 나오는데요?
3: 펭수! 팽화님! 파리마! 팽화님!
0: 무슨 일이야?
1: 뭐 나왔어?
0: 저게 뭐야? 차박?

0: 뭐야?
1: 이거 뭐야?
2: 아니 이거 먹고 싶은데. 아니 이게 이렇게 먹어야지 진짜 맛있는데. 어? 어 내가 가져왔어.
0: 뭐하고 있어 지금?
2: 아 이거 진짜 이거 괜찮다니까 이 아템.
0: 아니 설마 이거 지금 차박?
2: 어 펭수 왔어. 펭수 왔네. 펭수 잘 왔어.
0: 원봉길이 왜 거기 있어?
3: 아이 지나가는데 재밌어 보여가지고.
2: 그래 이거 재밌다니까.
0: 아니 산 중턱에서 차박이라 이 아이템이 왜 묻힌지도 모르겠어?
2: 왜 묻혔지?
0: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3: 타봐 타봐 일단 타봐
2: 일단 타봐
3: 일단 타봐 일단 타봐
2: 괜찮을 거야.
3: 머리 조심하고 머리 조심하고 일단 타봐 일단 타봐
2: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0: 아 막상 하면 재밌을 수
2: 있어. 아 벌써 좋다. 아니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하자고 했는데.
0: 이게 무슨 차박이야. 그냥 차에 박힌 거지. 이게 뭘 차박이야.
2: 아니 그냥 좋잖아.
3: 차에 탔으면 차박이지.
0: 응. 그러니까 나 지금 날개 지나. 나 날개 지나.
2: 아
0: 이게 재밌어?
2: 아 너무 재밌는데? 아까 계속 누워있지 그냥.
0: 이게 참 재밌다고 하는 거야?
2: 그림 좋잖아.
3: 풍경 좋은데 뭐.
2: 응. 아 그리고 나는 어쨌거나 성불했으니까 뭐 됐어 이제.
0: 아
2: 왜? 다 찾으니까.
4: 팽아님 뭐가 하나 더 있는데?
0: 뭐라고?
4: 뭐가 하나 더 있어 가만 있어봐.
0: 아니 무슨 소리야 방금 아이템 다 냈잖아.
4: 어 있어 있어.
0: 아이템 첩장? 산 중턱의 아이템 첩장이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5: 자 이게 안 어울리는 거 이게 어울리는 거
3: 이게요?
5: 어, 이게.
3: 저 오늘 이거 입고 왔는데.
5: 아 그래요?
0: 아니 지금 산 중턱에서 무슨 퍼즐을 걸러라고 있어.
6: 이게 내 아이템이었어.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밤마다 밤잠을 설쳤어 펭수.
0: 아 이거 분량 5분도 안 나, 5분도. 어? 다 잘 어울립니다. 그럼 또 억지로 선생님이 아 이거 좀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억지로 말씀하셔야 되고.
6: 받아봐.
0: 아니 보통 제가 안 어울리는 색깔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5: 펭수 잠깐 기다려봐요.
0: 아니
5: 웜톤, 쿨톤으로 나뉘어져요.
0: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5: 퍼스널 컬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0: 선생님 어렵죠? 안 어울리는 걸 찾기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죠.
5: 쿨톤들은 흰색이나 회색, 네이비 색깔이 훨씬 깔끔하게 잘 어울려요. 훨씬 깔끔하고 신사다워지고 굉장히 샤프해지는데 이거는 좀 아저씨 같아지는.
0: 예?
5: 아 죄송해요 펭수가 아저씨인가요?
0: 아니 저희 10살이에요.
5: 그래서 펭수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둘 다 미색이잖아요. 근데 노란기가 살짝 있는 게 웜톤, 노란기가 빠져서 깨끗한 흰기가 많은 게 쿨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볼터치 색깔도 볼까요? 볼터치도 웜톤을 했을 때는 좀 더 노랗게 떠 보이는데 쿨톤을 하면 맑아져요. 너무 예뻐요.
6: 근데 펭수는 원래 까만 깃털이잖아요.
5: 네. 까만 모발을 타고 태어나는 우리 펭수는 쿨톤을 해야지 훨씬 더 멋지고 세련돼 보이는 펭수가 될 수 있고 웜톤을 하면 나른하고 피곤하고 재미없고
6: 노잼 펭수.
0: 제가 다쳐놔도 노잼은 못 참겠습니다.
5: 그래서 퍼스널 컬러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머리도 되게 중요한데 자 이게 이제 쿨톤의 머리.
0: 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나요?
5: 혹시나 염색을 하고 싶더라도
0: 레드 이게 당연한가요?
6: 어? 괜찮은데? 이거 속눈썹 아니야?
0: 잠시만요.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잠시만. 저는 왼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5: 오른쪽 왼쪽 중에
0: 얘인가?
5: 아니요 초식을 잃지 마요.
0: 오 저 얘 같아요 얘.
5: 맞아요 딩동댕. 그래서 나에게 끌리는 컬러는 있어요.
0: 그렇구나.
5: 그리고 나의 센스를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쿨톤, 이게 웜톤 빨간색.
0: 웜이 더 어둡다라는 뜻입니까?
5: 아무리 영어로 얘기한다고 해도 웜은 따뜻한 이런 쪽에.
0: 아니, 전에 알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5: 정말 재밌어요.
0: 자 여러분 웜은 따뜻한 겁니다.
5: 웜
0: 잘 어울려요?
6: 와 진짜 노잼.
0: 그 정도라고?
5: 자
0: 그럼 이제 쿨
5: 환해 지금.
0: 뭐야
6: 이렇게?
5: 다시? 이거 진짜 리얼로 와
0: 뭐야 그럼 다시 해봐.
6: 재밌어.

0: 저기 저기요.
1: 야, 이거 아이템으로 할 걸.
2: 자, 이게 쿨. 오.
0: 아니, 좀 뭐야. 아니, 근데 이게 기분이 썩 나쁘네요.
1: 그럼 펭수는 어떤 톤인 거예요? 사계절 뭐 그걸로 치면?
2: 사계절 중에서 펭수는 그냥 완벽한 겨울 톤이고요. 오~
1: 확신의 쿨.
2: 네, 확신의 쿨. 그래서 브라이트도 잘 어울리고 화이티쉬 다크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겨울은 다 써도 되는 정말 멋진 겨울 타입입니다.
0: 그럼 말은 즉슨 다 어울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 뭐든지 괜찮을 것 같아요.
0: 봐봐! 불러라. 다 잘 어울린다 시잖아.
1: 그걸 전문가의 입으로 들은 게 의미가 있는 거지.
0: 무슨 말이지? 끝났으니까 하산하자고.
3: 자, 가자.
4: 잘 썼수다.
5: 어, 뭐야?
4: 여기 뭐가 있는데?
0: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4: 뭐 있는데?
0: 어? 저것도 뭐야? 어? 저것도 뭐야? 아, 잠깐만. 이건 누구 아이템이야?
5: 아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 안 묻어. 아까 봤잖아. 우리 나무판이야, 나무판.
0: 열어보자.
5: 아, 그냥 가자.
6: 열어봐도 되는 거 맞아요?
0: 또 어떤 제작진이 하는 수도 있잖아. 이왕 꺼낸 거. 열어보자. 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부터 8회에 걸쳐서 만성 성인병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여러분은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병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병은 만성질환과 급성질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만성질환의 의학적인 정의는 병이 시작되거나 혹은 발견된 다음에 6개월 이상 병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이나 콩팥 질환, 또 여러 가지 유전 질환, 또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 이외에도 만성 두드러기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나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 또 자가면역 질환, 뭐 심지어 이제 정신 건강 질환, 또 암까지도 사실은 모두 만성 질환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저는 오늘부터 특별히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대개 이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그런 만성 성인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병의 이름에서 그 병의 성질, 그리고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면 뭔가 피부에 닿아서 피부에 염증이 생겼구나. 아, 그 원인을 제거하고 염증을 치료하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폐렴하면 폐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폐에 생긴 염증을 치료해야겠구나. 또 근위축증 하면 근육이 위축이 되었으니까 잘 움직이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성인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이건 뭘까요? 고혈압은 혈압이 높다는 의미고요. 당뇨는 소변이 달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은 피 속에 기름기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이 병이 과연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사실 혈압이 높지만 나는 불편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소변에서 당은 나오고 검사를 해보면 혈당 수치는 높지만 나는 잘 지내는데 우연하게 받은 혈액검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다고는 하지만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냈는데 이게 만성 성인병으로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이 진료실에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기 시작한 지가 사실 30여 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의사 생활이 32년째인데요. 제가 처음에 의사가 된 후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디가 크게 아파야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지 그러기 전에는 병원 신세를

앉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이란 병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결국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당뇨병성 백내장, 뭐 당뇨발, 심한 경우엔 당뇨병성 혼수 이런 병들이 걸려서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야 비로소 아, 내가 이런 만성 성인병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사실은 한 장기에 국한된 질병이 아니고요. 여러 장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종의 질병 복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몸이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혈압 같은 경우에 혈압이 높거나 당뇨 같은 경우에 혈당이 높거나 이상지질혈증 같은 경우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 장기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병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병리 현상을 바로 병명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고 또 소변에서 당이 검출이 되고요. 혈액검사에서 이상지질혈증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몸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실 본인이 느끼게 되는 자각증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만성 성인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엔 이제 부정을 하게 되죠.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잘못 검사한 거겠지.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내 몸에서 본인이 못 느끼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상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다가 결국에는 큰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개구리를 냄비 안에 넣고 물을 조금씩 조금씩 끓이면 개구리가 뜨거운 줄 모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오랫동안 아 따뜻하다 온도의 변화를 잘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이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게 될까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대사작용입니다.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당대사, 또 지질대사, 기름기대사죠.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이 몸에서 가동하는 과정 중에 이제 어떤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런 병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사증후군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대사의 이상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동시다발적으로 손상을 일으키지만 정작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을 아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지만 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이런 만성 성인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성인병은 완치라는 말은 없고요. 치료라는 말과 함께 조절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약물 치료와 환자의 노력을 통해서 정상인처럼 수치 조절을 잘 해가지고 합병증이 생기게 하는 걸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상지질혈증의 합병증이 예를 들어서 조절을 안 하는 경우에 20년 후에 온다라고 그러면 그걸 조절을 잘하면 30년, 40년 후로 미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천수를 누리는 동안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병들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혈관이 뭔가요? 예,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길이죠. 우리가 곳곳에 큰 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차들이 못 다니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듯이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거를 다 더하면요.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돌아야 하는 거리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 몸에 혈액이 안 가는 곳이 있을까요? 예, 있긴 합니다. 우리 몸에 난 털, 그리고 손톱, 발톱, 그리고 눈의 각막 정도인데요. 눈의 각막 같은 경우에는 병이 생기면 거기에 혈관이 또 생겨요. 사실 이 정도를 제외해놓고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관이 뻗어 있고 이 혈관들을 통해서 혈액이 다니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이런 만성 성인병들은 모두 혈관을 공격함으로써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관 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니까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관이 또 확장이 되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고무풍선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풍선을 처음 불 때는 탄력이 좋아서 불기도 힘들죠. 그런데 풍선을 계속 크게 불었다가 뺐다가 불었다 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의 벽은 얇아지고 바람을 뺀 상태에서도 풍선의 크기가 바람을 많이 넣기 전보다 커져 있죠. 이렇게 오래 사용한 풍선은 터지기가 쉬운 겁니다. 당뇨는요, 소변이 정상인보다 달고 혈액 속에서도 정상인보다 당이 높아서 혈액도 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설탕에 절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보다 단혈액이 지속적으로 몸 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혈관벽이 연해져서 약해집니다. 게다가 당 수치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그 당이 혈관벽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쓰는 고무 호스 생각해 보시면 처음엔 아주 말랑말랑하죠. 그런데 이 호스가 오랫동안 쓰고 햇볕에도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 호스가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호스 안에 물의 압력에 의해서 수축과 이완이 잘안 되게 되고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고 물이 새게 되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지질혈증의 경우는 어떨까요? 피 속에 기름기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혈관 벽에 그 기름기들이 붙어서 기름때를 만듭니다. 이런 기름때들이 뭉쳐 있다가 혈관벽에서 툭 하고 떨어져 가지고 혈액하고 함께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혈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혈관벽에 붙은 기름때들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혈관 내피세포라는 데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를 시켜서 혈관을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그렇게 염증 상태로 만들면 우리가 왜 얼굴에 종기 같은 게 났다 가라앉으면 흉터가 생기잖아요. 혈관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혈관에 흉터가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두껍게 되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최종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 몸에 구석구석 뻗어 있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우리 몸의 주요 장기는 물론 신경들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신부전, 또 당뇨병성 망막증 이런 게 이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합병증인데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 몸 전체가 그냥 다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전문적인 지식까지 가지시면 더 좋겠지만 꼭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 같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병이 생긴 다음에는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자기가 타고 태어난 수명을 건강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각각의 병에 대해 알아보고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 아니면 환자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잘 조절할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을 잘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0: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세 고민이 이 부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랑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첫 번째로 살펴볼 건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속증여세가 대한민국이 몇 위일까요?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이 총조세 비율이라고 하죠. 주요국의 이제 총조세 수입, 1년의 조세 수입이 100이라고 봤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대한민국이 최근에 21년도 이 표를 보시게 되면 2.4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높은지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OECD 평균이 0.42%예요. 그러니까 한 5.7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거기다가 OECD 38개국 중에서 17개국에서는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직계상속, 결국은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줄 때는 아주 낮은 상속세를 대부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떨까요? 이 총조세 수입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이죠. 네, 이 본인은 부자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부자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본인은 고작 집 한 채만 있으니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이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있다라면 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이 아예 없거나 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장 상속세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인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진짜 그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좀 친하게 지내라. 저 사람은 부자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런 말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죠. 아, 저 사람도 상속세를 내고 나도 상속세를 낼 수 있겠구나. 이 상속세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알아가자. 그러니까 점점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이제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금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매년 세금을 내는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해마다 본인의 소득 그리고 세금 신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금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이제 죽음에서 비롯되는 경험이다 보니까 국민 대부분은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사실 잠정적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이 상속세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는 좀 전무한 편이죠. 그 결과 이 상속인 대부분이 사전 상속 절세 계획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이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이 세무사로서는 이 절세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씩 좀 통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8월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를 보시게 되면 서울을 좀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그나마 좀 조정이 됐죠. 그래서 10억 한 3,900만 원 정도 가량인데 7년 전보다는 약 1.9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 지역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서울 주택 가격 같은 경우 2016년 8월에 5억 5,8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이게 10억 3,90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속과 관련해서 50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이 상속세 대비의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데요.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보시게 되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결국 10억 원을 차감했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인원이나 총 상속재산 총액에 대한 제가 또 국세 통계 포털에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피상속인 수랑 총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에 한 6,200분 정도가 14조 6천억 원 정도를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 사실 예전의 데이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4천 명 정도가 상속세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증가분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에 1.5배 증가, 그리고

사실 수로 봤을 때는 2천 명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증가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2017년도 즈음부터죠. 사실 15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전부 다이 누군가에게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상속이 펼쳐졌을 때는 전부 다 세금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7년도, 18년도 쭉쭉쭉 증가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물론 2021년도에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그때는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22조가 갑자기 추가가 돼서 껑충 뛴 거는 있지만 그래도 22조를 빼더라도 44조나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4,900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증가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재산가액이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았나 봐요. 결국은 2022년도에는 19,500명의 상속세 신고와 56조 5천억 원 정도의 재산가액 신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모든 분들에게는 허용되는 세금이 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내가 상속세? 그런 세금을 내가 왜 내야 되지? 내는 대상자가 될까? 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지금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라면 꼭 얼마 정도 낼 것인지 간단한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장 상속세를 많이 낼까? 그 인원수가 가장 많이 포진한 이 데이터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22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입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국세통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10억 이하부터 사실 30억 원 이하 이 부분이 제일 많고요.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은 건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부분입니다. 인원이 8,510명 정도, 결국 43% 정도가 차지를 하는 거죠. 재산가액은 한 11조 정도로 비중이 아주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주택 한 채와 예적금, 그리고 보험금을 가진 일반적인 망자의 상속은 사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으면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10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가 됐고 예적금 포함해서 이 상속 재산으로 인정이 되면서 보편적인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사이가 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집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집한채 있는 게 예전에는 아주 저렴한 3억 원 미만의 금액이었는데 그 주택 가격이 몇 배가 올라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돼버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결국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한 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주택 하나 상속을 받으시는데 이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던 그 주택이 결국은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추억이 깃든 주택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결국 그랬을 때그 주택을 급매로 처분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세가 생각보다 거액입니다. 이 거액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하면서 냈던 세금들이 기존에는 뭐 몇십만 원 아니면 많아봤자 몇백만 원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억대가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 그 고지서를 받아봤을 때 충격은 상당히 크실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높다라는 거를 깨우쳤을 때의 그 충격. 그리고 그걸 납부할 여력이 안 되니까. 상속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연부연납이란 다양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상속세의 거액을 내기 위해서 부담이 되니까 그 주택을 급매로 내놓고 그걸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저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급매로 그 주택을 처분하는 상속인을 보게 됐을 때그 참담한 심정을 토로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런 상속인들을 맞이할 때마다 미리 좀 대비를 하셨으면 상속세를 좀 절세도 했었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자산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좀 적게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큰 거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칭하고요. 그걸 받는 이제 상속인들, 재산을 받는 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결국은 받는 사람마다 그 결정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더큰 액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덩어리를 하나로 계산을 하니까. 돌아가신 날짜가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 이제 세무사님들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상속세는 결정 세목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결정 세목은 뭐냐?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결정을 국가에서 내려줘야 돼요. 그 기관은 국세청이죠. 결국은 신고서를 기반으로 9개월 이내에 상속세

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고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서 정말 신고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때 결정을 내리는데, 대부분 누락된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약간의 상속세 추징이 발생합니다. 결국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세무조사를 10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1년에 이제 현실적으로 펼쳐졌을 때 많은 상속인 분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행정 업무도 어색한데 거기다가 상속세 추가적으로 납부까지 해야 된듯 그런 점들을 이제 상식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알아가셔야 여러분들이 상속세를 대비할 때좀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던 상속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풀어서 어떻게 절세를 할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 앞으로 8강에 걸쳐 바둑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먼저 바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둑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검은 돌과 흰 돌, 그리고 바둑판, 또 오목이나 알까기도 떠오르고요. 또 바둑을 소재로 한 흥미로운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나왔는데요. 더 글로리, 미생, 응답하라 1988, 또 영화 신의 한수 등이 나왔었죠. 사실 바둑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둑을 취미로 하는 것은 그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바둑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두뇌 스포츠거든요. 또 이 프로그램 이름이 평생 학교잖아요. 이 바둑이라는 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연령층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평생 취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둑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바둑을 두면서 나의 다음 한 수를 어디에 둘까 생각하고 또 상대방은 어디에 둘까 예상해 보면서 사실 이 바둑이라는 게 손 숫자를 써서 수담이라고 하거든요. 손으로 하는 대화라는 거죠. 이 바둑 한 판을 둘 때 이 시간에 또 완전히 몰입되는 몰입의 즐거움 또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바둑을 둘 때는 두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뇌 개발에도 좋고 또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뇌가 손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둑을 손으로 두면서 손과 뇌가 동시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 뇌 활동에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이 바둑판과 바둑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바둑 한 판을 뚝딱 둘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도 있죠. 자, 다음으로는 바둑 용구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바둑은 흑돌과 백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둑판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 바둑돌을 사시면 흑돌이 181개, 그리고 백돌이 180개가 들어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바둑판을 보시면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바둑판의 가로가 19줄이고요. 또 세로도 19줄이죠. 그래서 19 곱하기 19는 361칸입니다. 흑돌이 181개 또 180개인 이유가 바로 이 바둑판에 있는 거죠. 이 둘이 합하면 361개가 됩니다. 물론 이 바둑판 전체를 다 메꾸면서 두지는 않아요. 보통 그 전에 대국이 끝나고요. 하지만 가끔 너무 치열한 대국이 나오면서 이 바둑판을 모두 메꾸는 대국이 간혹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흑돌 181개, 백돌 180개로 좀 여유 있게 돌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자, 이 정형화된 바둑판은 19줄인데요. 초급자분들은 바로 이 광활한 19줄에서 두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13줄 바둑판과 또 9줄 바둑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바둑판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4000년의 역사를 가진 바둑은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대국을 위한 이 바둑 예절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바둑을 두기 전에 바둑판 앞에 상대와 앉아서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목례를 하면서 잘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목례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대국을 할 때 바둑알을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둑알을 잡아서 내가 어디를 둘지를 정하고 한 번에 이렇게 두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두었다가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대국 중에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프로기사들의 대국은 정말 진지하고 또 생업이기도 해서 대국 중에 사실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국을 할 때는 사실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친구들이나 또는 가족들과 조용히 한 판을 둘 수도 있고요. 혹은 편하게 한마디씩 하면서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 다음 주 좀 어렵다. 혹은 뭐 여기 집이 왜 이렇게 크게 났지? 이런 식으로 가벼운 토크는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바둑을 둘 때 이렇게 바둑알을 너무 달그락거리는 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국이 끝나고도 이 잘 두었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가벼운 목례를 하면서 대국을 끝마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둑의 기본 규칙에 대해 배워볼게요. 이 바둑알은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둬야 합니다. 자, 이런 곳, 또 이런 곳.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 두는 것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선 위에 두는 것도 안 됩니다. 항상 이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만 이렇게 두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흑과 백이 번갈아서 이렇게 한 번씩 두는데요. 여기서 두 번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실격패가 됩니다. 한 번씩만 번갈아 가면서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번 둔 돌은 무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수불태라고 하죠. 한 번 둔 수는 무르지 못한다. 그래서 두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뒀다가 손이 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옮기시는 거는 안 되겠죠. 자, 바둑은 흑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게임인데요. 이 흑과 백을 어떻게 가리냐면 먼저 한 명이 백으로 돌을 한 움큼 잡아서 이렇게 바둑판 위에 가려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게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홀이라고 생각하면 바둑판 위에 하나를 올려놓으시고요. 만약에 짝이라고 생각하면 두 개를 올려놓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백돌을 쥔 사람이 돌들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세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이네요. 흑이 짝이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놨으면 맞췄기 때문에 이 맞춘 흑이 흑돌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에 홀이어서 틀렸다면은 틀렸기 때문에 백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돌가리기인데 좀 심플하고 굉장히 재밌죠. 자, 다음은 바둑판의 명칭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사실 이 바둑판을 우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바둑판이 우주고 이 바둑알은 별이라고 해서 별을 우주에 갖다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바둑판을 보시면 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둑판에 아홉 개의 그려진 점을 화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화점 중에서 또 가운데 이곳을 천원이라고 하는데 바둑판 정 가운데에 있는 화점의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둑판에는 귀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바둑판의 내 귀퉁이 부분 이곳을 귀라고 하고요. 네 개가 있죠, 귀가. 또 변은 귀를 제외한 바둑판의 가장자리 부분인데요. 자, 귀가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변은 이쪽에, 그리고 여기, 여기, 또 여기. 이렇게 변 또한 네 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앙이죠. 이곳이 바로 중앙이 되겠습니다.

2. 우측 위에 있는 귀를 우상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측에 있는 밑에 있는 귀, 우하귀라고 하겠죠? 이쪽은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귀, 좌상귀라고 하고요. 여기는 그럼 좌하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변은 우측에 있는 변을 우변, 이쪽은 좌변, 위에 있는 변은 상변, 밑에 있는 변은 하변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똑같이 그냥 중앙으로 부릅니다. 다음은 바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중 하나죠. 바로 돌의 활로를 배워볼 건데요. 자, 이 활로라는 거는 돌이 숨을 쉬는 길을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흙돌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흙돌도 사람과 같이 숨을 쉽니다. 사람은 코와 입으로 숨을 쉬는데 이 흙돌에게는 활로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 자, 이 흙돌의 활로는요, 바로 이곳, 그리고 이곳, 또 여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총 4개의 활로가 있는데요. 이 활로가 다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흙돌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흙돌이 잡히면 이렇게 바둑판 위에서 돌을 드러내시면 되고요. 이 돌은 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활로는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만 활로인데요. 가끔 어떤 분들이 여기를 두고요, 이쪽을 이렇게 막아두고 나서, 잡았다 하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여기는 활로가 아닙니다. 이 대각선은 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흙돌은 활로가 하나도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숨을 굉장히 잘 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돌을 잡으려면 정확하게 이 활로를 막아서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1강에서는 바둑의 소개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돌 잡는 법과 바둑의 승자와 패자 가리는 법, 그리고 연결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오늘은 만성 성인병 중에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혈압 조절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혈압을 처음 잰 게 이제 1730년대인데요. 이 말의 경동맥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근데 유리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처음으로 말의 혈압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측정을 하고 난 이후에 1900년대에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혈압계가 이제 발명이 되어서 혈압을 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지대에 살면 수도관의 수압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물이 이제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압장을 설치를 하면 고지되어도 물이 충분히 수압을 유지를 해서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잘 나오는 것처럼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혈압이 유지가 되어야만 우리 몸에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내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건 항상 우리 몸이 이제 똑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액이 안 가면 안 되니까 혈압이 낮으면 피가 안 가니까 혈압을 올려서 피를 보낸다. 이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인 상태가 우리 생명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은 사실은 의사가 아니고요. 생명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928년도에 미국의 그 생명보험업계에서 그 혈압이 높은 사람들의 수명이 짧다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생명보험업의 특성상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가야 되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수명이 짧다. 이거는 굉장히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중요한 자료죠.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금을 책정할 때도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아니면 너무 높다거나 그러면 아예 안 받아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요즘에도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비로소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판명이 난 게 1940년대 말에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프레밍엄이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에 전체 인구, 한 명도 안 빼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혈압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에는 도시 전체 인구가 5,209명이었는데요. 그 성인을 대상으로 매번 그 사람들이 와서 혈압을 재고 손으로 기록하고 검사하고 한 거니까 정말 대단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이 연구는 75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 1대, 2대, 3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연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자들의 약물 처방이 처음으로 정립이 됐고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또 아스피린

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근거를 얻고 있게 만드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 우리 몸의 정상 혈압이 이제 120에 80 미리 Hg 이하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들 계시죠. 근데 이 수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혈압을 측정해서 내 몸에 이상이 없는 정도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가 진료실에서 측정하는 혈압과 또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는 병원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측정하는 가정 혈압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대개 전자 자동 혈압계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혈압을 제대로 정확히 잘 측정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자기 진짜 혈압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혈압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수은 혈압계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죠. 근데 2017년도 8월에 국제적으로 이제 수은 사용을 금지한 미나마타 협약이 이제 생기면서 2020년도서부터는 수은 혈압계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연구들도 전부 전자 혈압계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대개 전자 혈압계는요, 손목에 차는 거, 그다음 위팔형 혈압계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손가락에서 하는 그런 혈압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손목형하고 손가락형은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증된 위팔 혈압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예, 올바른 가정 혈압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검증이 된 위팔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침 또 저녁 이렇게 2회를 측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시고 나서 아침 식사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전의 시간을 택해서요. 의자에 등을 반듯하게 기대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 혈압계를 어디 공공장소나 병원에서 잴때 이렇게 재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등을 반듯하게 기대고, 그다음 양 발바닿은 바닥에 닿아야 하는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다리를 꿰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리를 꿰고 재면 혈압이 높게 측정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1, 2분 정도를 안정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혈압은 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재면 의미는 없고요. 1분에서 2분 정도 간격을 두고 적어도 두번 이상을 측정해서 평균값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혈압계는 반드시 내 심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상에 혈압계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자를 더 낮은 걸 사용하든가 해서 내 심장과 비슷한 위치에. 그리고 커프는 이거를 반드시 맨살로 감으셔야 돼요. 옷을 입은 채 감으면 그 옷이 쓸리는 소리를 전자혈압계가 혈압 소리로 오인을 해서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양팔에서 따로따로 측정한 혈압이 다르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양팔의 혈압 차이가 20 정도라면, 그러니까 20보다 작다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양팔의 혈압 차이가 20이 넘게 난다. 그러면 체내에서 동맥의 어느 부분이 좁아져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또 양팔에 이렇게 혈압이 다른 경우에는 그 높은 쪽의 혈압을 자기의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110에 70인데 한쪽은 130에 90이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거는 고혈압인 거죠. 이런 가정 혈압이 왜 점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냐 하면 이게 진료실에서 잰 혈압보다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

이걸 할 수가 있고요. 표적 장기 손상과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혈압을 자주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뿐이 아니고요. 정상혈압보다는 조금 높지만 약물 복용을 안 하고 있는 전고혈압 단계라고 그러죠. 그런 환자분들에게 생활 습관의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만 개선을 잘해도 여러 알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약물의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적은 양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약물의 치료 중단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전고혈압 단계의 사람들은 정상혈압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요인 중에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흡연이죠. 흡연을 딱 하게 되면 10에서 15mmHg 정도 혈압을 상승시키는 매우 강력한 혈압 상승 인자입니다. 따라서 혈압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간접 흡연만으로도 혈압이 상승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만한 사람들도 혈압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비만하거나 과체중인 사람들은 체중을 1kg 감량할 때마다 혈압이 1 정도 떨어집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0kg를 감량하면 10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던 약도 중단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 비만의 경우 뭐 25kg나 30kg를 감량을 했다면 혈압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약물 복용을 하던 사람이 약물 복용을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약물 복용하시는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번 정도만 병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큰 병원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자기 체중이 빠져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높은 혈압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성 성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병원에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이 빠지셨다면 반드시 의사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약물 조정을 한번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에 두잔 이하로 절주하는 것도 수축기 혈압을 3.9, 이완기 혈압을 2.4 정도를 떨어뜨리고요. 또 하루에 30분에서 50분 정도 운동을 일주일에 5회 이상 한다면 역시 수축기 혈압을 4.9, 이완기 혈압을 3.7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이 운동을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요. 역시 약간 빠르게 걷는 운동이 제일 이제 안전하고 효과가 좋고 질리지 않고 오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보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혈압 강화를 위한 운동은 조금 빠르게 한 5,000보 정도만 걸어도 그 효과를 보기에 충분합니다. 놀랍게도 건강하게 먹는다. 이게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효과가 큽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의 성인인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채식 위주로 칼로리를 좀 줄이시고요. 동물성 지방의 섭취도 좀 줄이시고요. 야채, 과일, 생선류, 또 견과류, 유제품, 이런 것들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수축기 혈압을 무려 11.4, 이완기 혈압을 5.5나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혈압을 자주 측정을 하고 처방받은 약물을 잘 복용을 하고 또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혈압을 잘 조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상속증여 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제가 이제 상속증여 상담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무사 관점에서 놀라운 점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놀라운 건 대부분 본인의 재산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꼼꼼히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 소유 부동산

주소를 이제 모르고 있는 분도 사실 계세요. 이게 임대를 주고 계시면 아 내가 몇동몇 호였지라는 것들 기록을 안 해놓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좀잘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 부동산에 대한 시가, 그다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시가가 얼마인지 정도는 꾸준히 체크를 해야 그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수 있거든요. 이 보편적인 상속과 증여의 경우 재산 목록은 크게 저는 다섯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이 상속 증여 관련된 통계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결국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부동산을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죠. 예금이나 적금, 뭐 펀드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게 사망보험금이죠. 뭐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하신 내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전 증여 재산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전 증여 재산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증여를 하고 나서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하게 되면 과거에 증여했던 거를 전부 다 합쳐서 다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았다가 추가로 증여를 했을 때 세율 구간이 다음 구간으로 높아지면은 그 차액분에 대해서 합쳐져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다섯 가지의 본인 재산 목록을 나누어서 재산 관리 리스트를 좀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 특히 1월 달 정도에는 시가 변동을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1월에 지금 시점에서 얼마 정도 하는지 체크 정도는 해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산 종류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전부 다 세법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산 종류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등도 좀 검토를 하시면서 자산 관리에 힘쓰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상속과 증여 상담을 위해서 제가 재산을 이제 시가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 납부세액을 알려드리면 상담자 대부분은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특히 상담자가 고액의 세금 가는 거리가 멀었던 근로소득자 또는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주부분들은 특히나 그 충격이 좀큰 편입니다. 자, 이런 적도 있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시장에서 사실 야채를 파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배우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생각보다 열심히 이제 일구는 자산이 많으셨어요. 건물이 두 채, 주택이 하나셨어요. 그래서 상속세가 얼마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약식 계산을 해서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얼추 한 8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되게 놀라실 거예요. 8억이란 세금을 내본 적이 사실 일생에서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너무 놀라셨어요. 거의 사무실에서 악을 지를 정도셨는데 자기 본인의 일생에서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그러면 얼마 정도 상속세를 생각을 하시고 오셨냐라고 하니까 본인은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아, 이게 정말 보통의 세금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금의 액수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닌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또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고율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좀알수 있을 건데요. 이 과세 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약식표입니다.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본인의 자산에서 임대 보증금이나 은행 채무, 즉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서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을,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이 표에 있는 과세 표준입니다. 얼추 과세 표준이 될 것인데요. 이 가액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간략하게 본인의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가액이 15억 원 정도가 제일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주택 한 채랑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뭐한 5천만 원 정도 내외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상속 재산 15억 5천만 원에서 상속 주택에 은행 대출이 3억 원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12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죠. 여기서 알고 봤더니 자녀가 8년 전에 결혼할 때 전세금 2억 원을 이제 도와준 게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무상으로 줬던 부분이라서 이게 결국 증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증여한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사전 증여 재산가액의 2억 원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14억 5천만 원이 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기본 5억 원만 차감을 하게 되면

0: 공제액수 10억 원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되죠?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하면 9천만 원이 나오실 거고요. 여기다 누진 공제 1천만 원을 차감을 하면 8천만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본인의 상속 재산에서 상속 채무를 차감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이 5억 원을 차감을 해서 약식으로 미래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과세 표준에 따른 산출세 계산표도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10%의 세율 구간이니까 10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을 받는 구간이니까 2억 원은 말 그대로 20%를 곱하면 4천만 원이죠. 거기서 누진 공제 1000만 원을 빼게 되면 3천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이 산출세액 자체가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 표준이 30억 원 초과하면 무려 50%나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보다 증가폭이 적을 수도 있겠죠. 물론 아주 큰 액수로 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100억 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려 45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 원이 초과가 안 되도록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절세 플래닝을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음,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상속세가 왜 많은 세금이 되고 보편적인 세금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상속 세율, 앞에서 보셨던 이 상속 세율 표 있지 않습니까? 이게 23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라는 구조를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 다양한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변수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세금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1999년도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마지막 개정이 이때였고 23년간 그리고 24년간 이제 개정이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23년간 가까이 변동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주 큰 영향이 미칩니다. 23년 전에도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똑같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3억 원 하던 부동산이니까 상속세가 얼마일까요? 바로 0원이겠죠. 공제를 다 받으니까. 그러나 똑같은 부동산이 23년 지나서 상속이 일어난다면 지금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 적용했을 때 4억 4천만 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해당 부동산은 23년간 더 낡아졌지만 결국 세금은 엄청나게 대폭 증가한 걸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 비중과 이 세수 총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치는 계속 증가할 테니까요. 이는 곧 우리가 상속과 증여를 하루빨리 좀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저는 하라고 꼭 강조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이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놓칠 수 없다라는 점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10년 주기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야 증여도 초기화가 되고 상속도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산가 분들이 어린 자녀에게 일찍이 증여를 고민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바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증여를 하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제 막 30대 정도가 됐을 때 아이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키울 돈도 없는데 증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10년간 2천만 원이니까 20살 때줄 때는 4천만 원을 몰아서 줄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증여한 날로부터 10년간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빠른 증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가 내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이제 1천만 원인데 이 증여재산 공제는 결국 증여 이후에 10년 주기로 갱신이 됩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액이 최초 증여한 이후에 10년마다 초기화가 된다는 점을 꼭 아셔서 10년 주기로 최대한 활용해서 이긴 호흡으로 부의 이전 절세 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0세 때 2천만 원, 그다음에 10살 때 2천만 원, 그다음에 20살 성년이 되면은 5천만 원까지 성년일 때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서른 살까지 줬을 때 또 5천만 원 이렇게 주게 되면 1억 4천만 원 정도를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리미리 줘야 이 자녀에게 더 큰 금액의 부의 이전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 증여에 대한 간단한 10년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이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상속에도 연결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 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바둑의 기본 규칙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활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에 이렇게 흑돌이 있고요. 이 흑돌의 활로는 총 4개였었죠. 이게 활로가 여기, 그리고 이쪽, 여기 이렇게 다 막히면 이 흑돌이 잡힌다고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 활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 그리고 이 돌 두 개가 있을 때는 활로가 몇 개일까요? 자, 한번 세어보시고요. 같이 한번 활로를 막아보겠습니다. 자, 이 흑돌을 잡으러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마지막 하나 남았죠? 여섯. 이렇게 다 막으면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단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수가 뭐냐면 흑돌이 이렇게 있고요. 이 활로를 막아갈 때 자,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 흑돌이 활로가 하나가 남아있죠. 이 돌의 활로가 딱 하나 남은 상태를 바로 단수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단수치다, 흑돌이 단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흑돌이 단수일 때는 사실 100이 한 번만 두면 잡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흑은 도망을 가야 합니다. 자, 도망을 가볼게요. 여기가 활로가 남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면 되고요. 여기를 두는 순간 활로가 하나, 둘, 세 개로 확 늘어나 버리죠. 100이 따라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활로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흑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활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흑은 지금 완벽하게 도망을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급자분들은 바둑을 둘 때 이 단수만 잘 보고 도망만 잘 가도 사실 바둑을 굉장히 잘 두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단수를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 모양을 보시면요. 흑 세 점이 단수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 흑 세 점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활로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곳을 두게 되면 이 세 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자리. 여기를 두면서 도망을 갈 수가 있고요. 활로가 세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실전에 많은 분들이 내가 돌을 도망가기보다 잡고 싶어 해요. 특히 초급자분들은 항상 돌을 잡으려고만 하셔서 내 돌이 위험한데도 상대방 돌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 바로 백이 여기를 둬서 먼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둑에서는 항상 내 돌을 먼저 도망을 가고 나서 그리고 공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단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백이 지금 여기를 뒀어요. 백이 사실 지금 단수를 친 건데요. 자, 흑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 자리죠. 여기가 급소의 자리고요. 여기를 두면서 이 흑돌을 살리면서 이 네 점이 다 연결이 됐고요. 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죠.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오더라도 지금은 흑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쉽게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찾으셨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단수만 잘 찾으셔도 바둑을 잘 둘 수가 있어요. 백이 여기를 놓습니다. 자, 흙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여기가 가, 여기가 나. 어디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나가 정답이죠. 여기를 둠으로써 이 흙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 보고 이런 데를 둔다면 백한테 바로 잡히게 되겠죠. 다음 주제는 바둑의 연결인데요. 이 바둑에서 네 돌이 연결되면 강해지고 또 네 돌이 끊어지면 반대로 약해지기 때문에 집을 튼튼하게 잘 만들고 전투에 유리한 고지에 서려면 이 연결을 잘해야 됩니다. 자, 지금 바둑판을 보시면요. 흑돌 두 개와 백돌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를 두면서 흑돌은 모두 연결이 됐고요. 반대로 백돌은 다 끊겼기 때문에 백돌은 굉장히 약해지고 흑돌은 강해졌습니다. 거꾸로 백이 이쪽을 두게 된다면 백돌은 강해지고 흑돌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바로 연결의 급소인 거죠. 자, 연결에도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 이쪽이요, 흙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백이 이쪽으로 먼저 공격을 온다면 끊으면서 이 흙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꽉 잇기 연결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꽉 잇기 연결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재밌는 연결이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모양을 한번 볼게요. 이쪽에 흙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꽉 잇기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수도 있어요. 바로 이거를 호구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호랑이 입이라는 뜻이에요. 호구는. 자, 이렇게 두면 이게 왜 연결이냐면 백이 이 호랑이 입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흙한테 바로 잡히겠죠. 지금 단수예요. 바로 잡히기 때문에 이 호구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투명 돌로 흙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흙이 이쪽에도 약점이 있고 이쪽에도 약점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약점을 한 수로 지키는 아주 멋진 연결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죠. 우리가 방금 배웠던 호구인데 두 개의 호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양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백이 이쪽에 들어오면 잡을 수가 있죠. 이쪽에 들어오더라도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돌은 이 양호구로 인해서 완벽하게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양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모양이 있는데 요거를 입구자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한자 입구자 모양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100%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모양입니다. 자, 백이 한번 끊어 가보려고 할게요. 이쪽으로 온다면 여기를 이렇게 꽉 잇기 연결을 할 수가 있죠. 백이 이쪽으로 오더라도 또 여기를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이 흙돌을 끊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입구자 연결도 아주 튼튼한 연결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은 승자와 패자 가리는 법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을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집이 많아야 합니다. 자, 바둑판을 함께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바둑판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19줄 바둑판으로 배우다가 왜 이렇게 작은 바둑판이 나왔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배우시기에 이 19줄 바둑판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 작은 바둑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둑에서 집이라는 거를 크게 보시면 이렇게 흙이 울타리를 쌓아놨잖아요. 이 경계선에 비어있는 안쪽이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서도 이런 교차점들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이런 식으로 세시면 되는 거죠. 바둑에서는 집이 상대방보다 한 집이라도 많으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자, 여기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흑돌의 경계선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이 흑집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흑집, 그리고 이쪽도 흑집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100집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구의 집이 더 많아 보이나요? 지금은 다 바둑이 끝났기 때문에 집 계산이라는 거를 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보실게요. 지금 이쪽 집을 함께 세어볼 건데요. 이쪽의 흙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집. 여기도 집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요거를 다 합치면 12집 더하기 8집, 총 흙집이 20집이고요. 자, 100집을 한번 세어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세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9 곱하기 2, 18집이 되겠고요. 그리고 19, 20, 21, 22, 23, 24, 25집. 그럼 총 100집이 25집, 흙집이 20집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100이 5집 이긴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단수와 돌 잡는 법, 승패 가리는 법, 그리고 연결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착수 금지와 패에 대해 배워볼게요. 감사합니다.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유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예,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이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혈압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의 혈압이 어떤 단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 혈압을 수축기는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는 80 미만이라고 합니다. 즉, 119에 79까지가 이제 정상 혈압인 거죠. 120에 80부터를 주의 혈압이라고 하고요. 130에서 80부터 139에 89까지를 고혈압 전단계라고도 하는데, 이게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다 높았을 때만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의 전단계라고 합니다. 고혈압을 이제 진단을 받을 때 진단 당시의 혈압을 기준으로 1기와 2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1기는 수축기는 140에서 159 또는 이완기는 90에서 99인 혈압이고요. 2기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100 이상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2기라고 합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혈압이 141에 79다. 79는 정상이지만 141이기 때문에 고혈압 1기입니다. 그러면 119에 90이라면요? 119는 정상이지만 90이 고혈압 수치이기 때문에 역시 고혈압 1기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혈압 환자분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6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했더니요, 고혈압, 그러니까 즉 검진 당시에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 혹은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다 라고 답한 경우가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봤더니 남자는 35%, 약 3명 중에 1명이고요, 여성은 22.9%로서 약 5명 중 1명꼴로 30세 이상 인구 전체로 따지면 29.1%가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2012년도에 이미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1230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에는 내가 고혈압인데 의사한테 고혈압이란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고혈압 환자구나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2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고혈압인데 내가 고혈압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 4명 중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명은 고혈압인데 고혈압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 통계를 보면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는 경우가 74.1% 정도 되니까 고혈압이란 병에 대한 인지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가 고혈압인 진단을 받고도 내가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4명 중 1명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제 친구 중에 이건 농담인데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제가 하는 넋두리가 있습니다. 너 참 좋겠다. 환자가 자주 병원에 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형외과 같은 데서 염좌나 골절 같은 게 생기면 일정 기간 치료를 한 다음에 치료를 종결을 하거든요. 근데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도 환자가 불편하거나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 의사는 안 와도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왔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만성 성인병 환자들은 약을 복용을 하나 안 하나 자기가 지내는데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약물 복용을 게을리하려는 위혹에 빠지기가 쉽고요. 한 달 약을 처방하면 두 달 만에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 이런 환자들을 내과에서는 다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나 괜찮은데? 그냥 그렇게 하고 세상 살기 바빠서 병원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 의사들이 참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게 사실 놀랍긴 한데. 자기가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도 다녀요. 약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도 치료의 효과가 나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통계를 이제 치료자 조절률이라고 하는데요. 1998년도에는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약 23% 정도만 만족할 정도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약물 복용을 네 분이 하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의사가 봤을 때 오케이. 나머지 셋은 약을 드시는데도 혈압 조절이 안 돼. 예, 그랬는데 그동안 계몽석, 그다음 매스컴 뭐 여기 저기서 이제 많이 계몽을 많이 했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치료받는 환자의 약 56% 정도가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 44% 정도의 환자는 치료를 받는데도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생길 위험이 높은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의 약 1230만 명의 고혈압 환자 중에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환자분은 실제로는 약 437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분들에게 의사는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물 복용을 게을리 하셨는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 나빠진 건 아닌지 아니면 검사를 통해서 다른 병이 같이 동반된 건 아닌지 꼼꼼히 이제 살펴본 다음에 비로소 약물을 좀 올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을 좀까지만 이야기가 나오면 환자분들 아 싫어요. 저는 약 안 올릴래요. 그냥 그대로 주세요. 이렇게 아주 심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사실보다는 거짓이 이렇게 쓱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떠도는 게 이제 한 몫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답답하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밥을 두 그릇을 먹어야지 양이 충분히 차고 다음번 식사까지 배도 안 고픈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밥은 반 공기만 먹고 난 충분히 먹었어. 나는 충분히 먹었다라고 자기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는 꼴입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체내의 약동학이 개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혈압 수치라도 누구는 혈압약 한 알로 조절이 잘 되고 또 누구는 그게 어림도 없이 부족한 양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많아가지고 자꾸 혈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의사가 약을 조정하자고 하면 무조건 안 올리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사의 말을 충분히 듣고 아 맞는 얘기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의사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이 그게 현명한 길입니다. 예, 또 이제 혈압 중에 내가 백의 고혈압이나 가면 고혈압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백의 고혈압은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막 올라가는데요. 평소에는 혈압이 잘 조절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 난 평소엔 괜찮은데 아이고 이 흰 가운만 보면 막 혈압이 올라가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백의 고혈압입니다. 병원 근처에만 오셔도 오른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가면 고혈압이라는 건 뭐냐면 병원에서 혈압을 딱 잴 때는 조절이 되는 걸로 나와요. 근데 가정에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은 상태입니다. 백의 고혈압은 예민한 여성분들한테서 이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후가 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고혈압을 잘 조절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가면 고혈압은 하루 종일 혈압이 높은 지속성 고혈압보다도 오히려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잴 때마다 혈압이 높다. 이러면 24시간 이상 활동성 혈압 측정 검사를 통해서 가면 고혈압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성 고혈압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1.8배가 증가하는 반면에 가면 고혈압 환자들은 사망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2.8배나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 측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혈압 측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잘 해서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우등생이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이유는요, 혈압이 올라가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예방을 통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이미 발생한 환자에서는 질환의 진행을 억제를 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내가 언제부터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단 당시에 2기 고혈압이었다면 그냥 바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전문가인 주치의하고 의논을 하시면 돼요.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이걸 약물로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식이요법이나 생활요법을 고침으로써 한번 혈압을 떨어뜨려 볼 건지 이거는 전문가하고 이제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고혈압이 잘 조절이 되느냐는 일단 합병증이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혈압보다 낮게 혈압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 개선을 잘 실천하다가 게을러졌거나,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병의 자연적 경과가 심해졌다거나, 혹은 또 다른 동반 질환이 생기면서 혈압 조절이 안 된다거나, 또 다른 병 때문에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혈압이 오른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절이 잘 되던 혈압이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환자 대신에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바로 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혈압이 올라갔을 때 빨리 전문가한테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 수치를 잘 기억했다가 진료받을 때 의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혈압을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를 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하게 됐을 때 상속세까지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하면서 전 시간에는 이제 증여세를 좀 미리미리 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절세를 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살아생전에 부의 이전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만 이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의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이제 시간 경과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이 상속 개시 전에, 즉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에게 대부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받는다라는 가정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녀에게,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결국 예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그게 8년 전이다, 아들에게 8년 전에 증여를 한 거는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포함을 해요. 그러면 이 원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증여세를 그 당시에 줬을 때 냈을 때는 10%의 낮은 세율을 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식의 차이가 벌어지는지를 제가 세부담 차이를 비교를 한 다음에 절세 차이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계산 가정부터 볼 텐데요. 상속이 일어난 게 2023년 2월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8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인은 이제 배우자. 저는 이제 여기를 아내라고 뭐 칭하겠습니다. 이 배우자와 기혼 자녀 두 명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녀 A씨는 49세고요. 자녀 B는 이제 47세입니다. 그리고 총 상속 재산가액은 15억 원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15억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만큼 현금 증여를 하고 신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증여재산 공제액은 과거에는 좀더 적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의 세법의 가액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혼돈이 좀 덜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자, 증여세 계산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A씨와 자녀 B씨에게 계속 증여를 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그 다음에 10살 때 2천만 원. 그리고 성년이 됐을 때는 저희가 증여재산 공제가 10년간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천만 원. 그다음에 30살에 혼인을 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녀 A씨에게도 5천만 원, B씨에게도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이라고 해서 결국 사위나 며느리는 1천만 원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살이 됐을 때도 똑같이 5천만 원, 1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에 증여를 했습니다. 결국 자녀 A씨는 40살이 될 동안 1억 9천만 원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자녀 A의 배우자분은 2천만 원, 자녀 B와 자녀 B의 배우자도 똑같이 1억 9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별 증여세는 1원도 발생하지 않았죠. 왜냐?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1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상속재산가액이 15억 원입니다. 여기 상속재산이랑 다른 유증재산을 사실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세가액 공제액인 1천만 원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과금이나 장례금들을 빼요. 그리고 원래 사실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더 위쪽에 계산이 돼야 되는데 따로 여기서 빼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그럼 얼마가 얹어지느냐? 여기서 얹어지는 금액은 자녀 A와 B에게 44 때 줬던 5천만 원씩, 즉 1억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 A와 B의 배우자들에게 줬던 건왜 포함하지 않느냐? 위에서 자녀 A와 자녀 B씨의 이제 그 나이를 적어둔 게그 이유입니다. 이제 49살과 그다음에 47살이시잖아요. 결국은 40살 때 증여를 똑같이 받았다라고 봤을 때 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배우자들, 기타 친족은 상속 재산에 얹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 1억 원이 추가됐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은 15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상속공제 10억 원이 차감이 되죠.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차감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 액수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이제 5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 세율을 곱하게 돼요. 30%의 세율 구간이죠. 30% 구간을 곱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누진 공제 6천만 원을 제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1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 보시더라도 사실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택 한 채를 15억 원 정도를 받았을 때 1억 1,700만 원이나 상속세를 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쯤 알아가시면 좋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주택 하나만 받았을 때 1억 1,700만 원을 내가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사망 직전에 급히 상속 플랜을 준비한다면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세 부담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상담하는 케이스가 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대부분 상속이 펼쳐지는 거는 요즘 이 교통사고나 급작스러운 이제 뭐 심장성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에서 대부분 좀 말씀을 미리 주세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상속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식의 좀 제스처를 취하세요. 급작스럽게 이제 그 상속 재산을 옮기십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옮기면 그거 괜찮다. 말 그대로 속된 표현지만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나더라도 안 걸린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속세 세무조사가 생각보다 아주 이제 초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포착이 됩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가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가정이 달라지는 게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먼저 봤었던 거랑 똑같이 4억 2천만 원을 나눠서 증여한다라고

0: 보고 그다음에 증여세도 미신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증여세 계산부터 볼 텐데요. 자녀 A와 자녀 A의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 B와 자녀 B의 배우자에게 똑같은 증여재산가액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발생한다까지 계산을 보시면 되는데요. 계산 보시게 되면 증여재산공제 자녀 A와 B는 5천만 원씩 차감이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들 결국은 사위나 며느리가 되겠죠. 1천만 원씩 차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큰 거액을 한 번에 줬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그리고 1천만 원의 과세 표준이 잡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증여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1,8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액이 나오는데 이 가액을 나오는 거는 원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시점에 세금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바로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제 적어놓진 않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붙게 되어 있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건 내가 납부한 시점까지 일자별로 계속 붙게 되는 가산세입니다. 연 한 8% 정도의 세금이 추가되는데 결국은 이게 추징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우선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추후에 이제 종합 액수를 따질 때 제가 말씀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증여세가 세무조사가 펼쳐지면 거의 100% 들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0년간의 자녀들의 그 다음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거액의 이 현금이 오간 거는 대부분 포착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로 이제 계산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내역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15억 원이죠.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액 1천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사전 증여 재산가액이 결국 10년 이내 증여한 가액이 4억 2천만 원이 전부 다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은 상속세도 과세가액이 높아졌고 공제 10억 원 똑같지만 상속세 과세 표준이 9억 1천만 원이 돼서 껑충 뛰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 고박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누진공제 차감을 하게 됐을 때 상속세 산출세액이 2억 1,300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기존에 증여를 했던 그 증여세의 낮은 세율은 여기서 3,800만 원 빼주긴 하지만 이미 누진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세액이 1억 7,500만 원까지 나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첫 번째 사례와 같이 총 증여재산가액이 4억 2천만 원이 똑같지만 결국 가액은 똑같지만 시점에 따라서 결국은 상속세 계산 구조와 증여세 계산 구조가 아주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무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세가 악화되면 허겁지겁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 대부분 세무조사가 펼쳐졌을 때 급히 증여한 가액이 전부 다 밝혀지고 이 추징을 받게 되고요. 그때 이제 계산 편의상 신고불성실 가산세 제가 20%만 반영을 했지만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하게 되면 사실 세부담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무신고 증여에 대한 제척 기간은 사실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거를 계속 트래킹을 한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가산세도 15년 쌓이게 되면은 원세액보다 더 큰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산세가 100%가 넘어갈 테니까요. 결국은 10년 주기로 계속 절세 플랜을 한 경우에는 앞서 보셨지만 이 증여세는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죠. 그리고 계획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 포함했을 때 4,560만 원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속세 보시게 되면 계획한 경우는 1억 1,700만 원이 나오고요. 계획하지 않은 경우는 1억 7,500만 원의 플러스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가 됩니다. 결국 총 부담세액을 보시게 되면은 계획한 경우에는 1억 1,700만 원이지만 계획하지 않았을 때는 2억 2천만 원 정도의 플러스 또 가산세까지 얹어지게 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펼쳐졌을 때는 두 배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자 이제 상속이 펼쳐졌을 때 그러면 상속인들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 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착수금지와 폐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이 착수금지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모양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있는데 자,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을 착수금지라고 하는데요. 100은 여기에 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를 두는 순간 이 활로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죠. 이 착수금지인 곳에 내가 두게 된다면 바로 반칙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착수 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이 모양에서 흙이 여기를 두는 거는 착수 금지일까요? 아닐까요? 이 자리는요, 흙이 활로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착수 금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를 두는 게큰 의미는 없는 게 백한테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착수 금지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일단 둘 수는 있습니다. 착수 금지는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금 100차례고요. 이 자리에 100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규칙을 하나 배울 건데요. 단수를 우리가 배웠었죠? 지금 이흙두 점을 보면 단수예요. 흙두 점의 활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또 두려고 보다 보니까 뭐 착수금지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상대방 돌을 잡을 수 있다면 이 자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잡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이흙두 점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물론 흙이 얘를 다시 잡을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착수 금지가 됩니다.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돌을 요번에는 좀 많이 이렇게 크게 한번 갖다 놔 보고요. 얘를 한번 둘러싸 볼게요. 자, 요 모양인데요. 지금 이 자리를 백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흙,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점의 활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는 단수에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게 여기를 들어가서 이 녀석들을 다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도 착수금지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흙이 여기를 이렇게 뒀어요. 요거는 착수금지일까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자, 이 자리는요, 일단 착수 금지입니다. 왜냐면 여기를 둠으로써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내 돌은 지금 활로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착수 금지가 맞고요. 근데 흙이 여기를 왜 뒀냐면 사실 이세 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간혹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백은 이쪽에 활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부터 두고요.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못 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제는 이세 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둑의 패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자, 이 모양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흙돌이 단수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백을 보시면 얘도 단수죠. 그러면 흙도 들어가서 잡고, 백도 들어가서 잡고, 계속해서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다 집에 갈 수가 없겠죠. 바둑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스페셜한 룰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모양에서 백이 여기를 잡는다면 흙은 바로 들어가서 잡을 수가 없고요. 다른 곳을 한번 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도 여기를 바로 들어와서 잡을 수 없고요. 한번 다른 곳을 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거를 패라고 하고요. 다양한 패 예시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은요, 요것도 패의 형태죠. 백이 여기를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다른 곳을 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백도 여기 바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럼 백이 여기를 뒀을 때 흙이 이렇게 두면 패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뒀을 때 내가 고민을 하는 거죠. 흙으로 이 자리를 두는 게 더 가치가 큰지 아니면 패를 이렇게 없애서 연결을 하는 게 가치가 큰지 그래서 내가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 쪽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패싸움을 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다음 모양을 보시면은요. 이 패 모양을 구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이 모양은 패일까요? 아니면 패가 아닐까요? 자, 흙 차례고요. 지금 이 백 두 점을 한번 볼게요. 흙이 여기를 들어갈 건데 자,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백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패는 이 반복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백이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모양은 패가 아니고 그냥 흙이 들어가서 백도를 잡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형태는 들어가서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모양을 보시면은요. 이제는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패싸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쪽에서 패가 벌어진 형태인데요. 백이 여기를 이렇게 때려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흙은 여기를 바로 들어갈 수 없고 한 곳을 두고 나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른 곳을 둘 때 패감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내가 패를 이기고 싶은데 이 가치에 좀 비슷한 곳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흙이 여기를 둔 거예요. 백을 단수를 친 거죠? 그럼 백은 지금 나는 이 패도 이기고 싶고 요것도 살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크지? 고민을 하다가 이 백은 이 패를 해소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패를 해소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수, 멋있는 수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 두 점이 단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서 이 패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백은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이쪽에 아주 많은 집을 확보했고요. 하지만 흙도 이쪽 패감을 썼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이 중앙 부근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싸움을 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패가 실전 대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번에도 간단하게 아홉 줄 바둑판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바둑은 흙 차례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쪽이 패의 형태죠. 흙이 여기를 들어가서 이 백 한 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죠. 바로 백이 여기를 들어가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을 한번 두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다른 곳을 둘 때 여기를 한번 둬볼게요. 이런 자리를 패감을 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백이 여기를 두면서 이 흙 두 점을 단수를 친 거예요. 그럼 흙의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되겠죠. 이 두 점을 살려야 할지 아니면은 이 패를 내가 이렇게 해소를 해야 할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더 클지 아니면은 이 두 점이 클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두 점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흙은 여기를 받아야 할 때 한번 패감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흙 차례죠. 여기를 또 바로 들어올 수 없고 패감을 써야 되는데요. 어디를 쓰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이런 자리를 두면은 어떨까요? 요거는 이제 백에게 아무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패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패를 해소를 할 건데요. 흙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어차피 이 백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점이 안에 갇혀서 다 잡히게 되죠. 그러면은 패감을 썼지만 전혀 필요가 없는 패감을 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요. 흙에게 아주 좋은 패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자, 여기를 두면요. 백이 만약에 패를 해소하는 거는 흙이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잡으면서 원래 여기가 백집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흙집이 됐죠. 백집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이 장면에서요. 흙이 이쪽에 팻감을 썼을 때 이 두 점을 연결을 해야 돼요. 이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흙이 다시 때려내면서 이런 식으로 실전에 패싸움이 진행이 되는 거죠. 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위기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착수금지와 패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주 잘 따라오셨고요. 이런 모양을 많이 보시다 보면 사실 누구나 착수금지를 잘 찾을 수 있고 패 또한 잘 할 수 있습니다. 대국을 많이 하고 또 연습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돌의 삶과 죽음, 사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오늘은 만성 성인병 중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혈당 조절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병을 인류가 안 것은 매우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1500년에 쓰여진 이집트의 에버스 파피루스에는 극도의 다뇨라는 말이 있으며 당뇨병을 연상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원전 400년경에 인도 의사인 수스루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명의 학문이라는 의서에서는요, 당뇨병을 마드 후미아, 이게 이제 버머인데요, 꿀 오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다는 거죠. 이렇게 불렀고요. 그 오줌이 너무 달아서 개미와 곤충이 모여들었다라고 했고요. 인도에서는 6세기에 들어와서 그 꿀 오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곡식가루를 많이 먹음으로써 생기고 빈뇨, 구갈, 무기력, 성욕감퇴, 궤저 등의 증세가 일어나며, 여기까지 진짜 굉장히 맞는 얘기거든요. 그 원인은 간장과 신장의 관계가 고르지 못하게 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인이 아니고 결국 결과 쪽인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고혈압이 최근에서야 이제 병으로 인정을 받은 것에 비해서 이 당뇨라고 하는 병은 인류 역사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뇨는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1921년도에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발견이 되면서 크게 이제 발전을 가져왔고요. 우리가 이제 먹는 혈당 강화제, 경구 혈당 강화제는 이보다 한 30여 년이 늦은 1957년부터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요, 만성 성인병 중에 가장 조절이 힘든 병이기도 하고요. 약물 치료에 가장 반응이 나쁜 병이기도 해가지고요. 그 환자분들하고 진료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당뇨의 진단 기준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8시간 이상 물 이외에 음식을 안 먹는 금식 후에 정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측정하는 혈장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126mg per dl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이거나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음 당뇨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공복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이 뽑은 피의 혈당이 200mg per dl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검사 결과가 애매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다른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개 손끝에서 측정하는 간이 혈당 검사는 당뇨병 관리와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측정하듯이 당뇨 환자는 간이 혈당 측정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병 환자가 집에 간이 혈당 측정계가 없는 거는 병사가 전쟁 나가는데 소총 안 들고 나가는 거다, 이거랑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정에 이 전자식 위팔뚝 혈압계하고 간이혈당 측정기 정도는 반드시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당뇨병 진료를 위해서 병원에 오시면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되죠. 혈관에서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손끝에 모세혈관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같은 시간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검사를 했을 때 이 두 검사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게 좀 난처해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사실 의사도 좀 난처할 때도 있고요. 근데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서 봤듯이 가장 정확한

정확한 거는요, 혈액을 정맥에서 채취를 해서 그걸 원심 분리를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혈액에서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모두 가라앉고 약간 노란빛이 도는 그런 맑은 혈장에서 측정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당을 잴 때마다 정맥을 찌르고 원심 분리를 돌리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려면 이건 환자한테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이제 간이 혈당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손끝에서 이제 바늘을 찔러가지고 그 나온 혈액을 사용을 합니다. 이 혈액은 이게 이제 모세혈관에서 나온 전혈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전혈이라고 하는 건그 안에 혈색소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장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예. 근데 피가 또탁 찔렀는데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있는 대로 쥐어짭니다. 그러면 사실 그 모세혈관 주위의 조직액이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혈장 포도당보다 10에서 15% 정도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10에서 15% 정도의 오차는 치료 방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바늘로 손가락 찌르면 아주 따끔하죠. 이거 매일같이 이피 뽑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 찌르는 것도 이게 아주 끔찍해가지고요. 당뇨가 심한 환자분들은 이거 하루에 7번씩 찌르셔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곤욕이고요. 그래서 아유 나는 아예 안 할랜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바늘로 찌를 때그 피가 나오게 하는 그거를 대개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탁 찌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한테 고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요. 바로 요 부분이나 요 부분, 이 손톱의 옆부분을 찌르게 되면 통증도 훨씬 덜하고요. 그리고 이 손가락 끝은 암만 해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피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주변 당뇨인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서 손가락 끝으로 피를 뽑아가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당뇨가 잘 조절되기 위해서는 먼저 약물 복용을 잘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 참으로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잘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이 다른 만성 성인병에 비해서 훨씬 중요합니다. 네, 약물로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약물을 쓰다 쓰다 쓰다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없는데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의료진이 이제 그때는 인슐린 주사요법을 합시다 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치 인슐린 맞으면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만 하시지 말고요.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시작을 해보시고, 도저히 난 못하겠다 그러면 하다가 다시 경구약물로 돌아오면 돼요. 예. 사실 의료진도 이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인슐린 주사 요법과 떨어질 수 없이 붙어 다니는 게 저혈당이거든요. 저혈당의 위험이 있는데도 권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란 말씀이고요.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을 하는데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 그냥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당뇨에 의해서 눈에 심한 망막 병증이 있는 분이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망막 출혈이나 망막 박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말초 신경병증이나 당뇨 발, 발에 이제 당뇨 때문에 상처가 잘안 낫고 이제 점점점 염증이 심해지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운동한다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런 병들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고 웨이트 운동을 모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일주일로 따지면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해야 되고요.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말 됐다고 나 주말은 치팅이다. 토요일, 일요일 운동을 안 하면 그게 효과가 없단 얘기예요. 차라리 하루 걸러식이라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너무 할 말이 많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식이요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 환자는 뭘 먹어야 좋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없습니다. 그러면 뭘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못 먹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양이 문제일 뿐이에요. 설탕 먹어도 되고 꿀 먹어도 되는데 조금만 먹어야 되거든요.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는데 조금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먹는 총 열량하고 그 구성만 맞다면 어떤 종류의 음식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먹고 싶은 대로 먹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흔한 게 과일 섭취거든요. 이게 당뇨 영양 교육을 받으셨거나 내가 당뇨 식이요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식품 교환표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음식을 같은 열량의 정도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루에 3분의 1개다. 그러면 그거하고 같은 정도의 열량이 귤은 2개고요. 단감은 3분의 1개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교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식단 교환표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걸 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3분의 1개를 드셨으면 그날은 귤 2개, 단감 3분의 1개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식품 교환표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하나 먹었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걸 먹었으면 이걸 포기하고 그 다음날 이걸 먹고 이걸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이제 올바른 식이요법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 혈당을 잘 알고 약물요법과 운동요법, 식이요법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딱 되면 혈당을 오랫동안 잘 조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 4강 부와 운을 부르는 공간 정리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구조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분의 집도 많이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데 집에 대한 생각, 습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는데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사 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25평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그 전집은 50평에 사셨대요. 갑자기 하시던 사업이 안 돼서 이사를 오셨는데요. 큰 집에서 사용한 가구를 모두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집에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전면 창에 큰 매트리스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눈에 띄어서 저 매트리스를 왜 저기다 두셨죠? 그랬더니 큰 집에서 큰 가구를 다 가져오다 보니 안방에 침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프레임은 다 버렸는데요. 매트리스는 너무 비싼 거라서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뭐 대충 살다가 그냥 다시 이사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은 공간의 가치보다 물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집을요, 잠만 자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에게 제 공간은 없어도 돼요. 저는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갑니다. 저는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나갑니다. 아이 방은 있는데 옷방은 있는데 책방은 있는데 왜 저분의 공간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 내 공간이 없다? 공간의 크기보다는 나는 내 공간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부와 운을 가지신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부와 운을 가진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집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보다 공간에 집중한다입니다. 개인 공간도 있고 부부 공간도 있는데요. 각각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분명했고요. 원하는 게 확실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씁니다. 이거는 이 공간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취미 공간에 차방, 운동방, 목적을 확실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없이 물건을 그냥 쌓아두고 방치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집안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휴식처로 만들고요. 생산성을 높이는 재충전의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분들은요, 집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해서 그 공간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현관부터 다르다입니다. 현관을요, 현관 밖에서부터 현관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들어오는 현관 밖에부터 장식을 하거나 예쁜 그림을 걸어두어서 그 공간을 관리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내 문 밖에 집 공간을 내 공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공간을 잘 관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은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좋은 물건을 사고 오래 쓴다입니다. 가구 하나를 사더라도 본인의 취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가구나 소품, 그릇 하나를 사더라도 빨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릇과 원하는 가구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더라도 그 가구나 그릇을 사시더라고요. 품질 좋은 걸 사니까 오래 쓰고 아껴 썼습니다. 공간에 삶의 철학도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입니다. 미팅을 할 때요,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먼저 문자에 며칠, 몇 시에 만나요?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메모하셨습니다. 정리하는 날도요, 미리 시간에 딱 맞춰서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가서는 아니 이렇게 깔끔한데 왜 의뢰를 하시는 거지?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물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청소 상태가 너무 깨끗해서 아,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전문가에게 집 정리를 맡길 까요? 저는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나의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서재의 공간이 꼭 있다입니다. 크든 작든 물론 크기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서재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집이 넓으니까 서재를 만들지 누가 뭐 서재 공간 못 만들어서 그거 안 만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거실을 서재로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서재로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집이 넓어도 공간에 대한 철학이 없다면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할 뿐 정작 자신에게 무엇이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공하신 분들은 서재 공간을 지식과 학습을 꾸준히 개발하는 자기 공간에 개발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서재를 악기 연주나 뭐 서예나 다양한 취미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개발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부와 운을 부르는 소품을 둔다입니다. 말, 부엉이, 뭐 다랑아리 같은 그런 소품을 곳곳에 장식하거나 식탁에 생화를 두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라고요. 조화는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배치해서 곳곳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본인의 취향을 확실히 드러나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 공간을 정리하고 그 공간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그 공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공간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목적에 이 공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하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결국 물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부와 운을 가진 분들은요, 공간에 집중을 하면서 공간을 살리는 것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네, 결국 내가 이 공간의 주인으로서 내가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정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부와 운을 부르는 공간 정리 또 성공한 분들의 집의 특징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그분들은 공간 정리를 해서 내가 그 공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은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내가 그 공간을 누리는 거죠. 다음 제 5강은요, 사계절 잘 통하는 옷 정리 5단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구스트 손반장 손민수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부산의 동네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누군가 부산에 간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부산 광역시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전에 바로 동네 역사가 있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이 부산이라는 이 도시의 개념은 개항 이후에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네가 부산광역시의 한 구에 속해 있지만 1876년 개항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이 동네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부산이라는 말은 이 부산포에서 유래를 했다고 보는데 이 부산포가 동네에 속해 있었던 거죠. 부산과 동네라는 명칭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로 1910년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면서부터 동네와 부산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부산은 광역시지만 조선시대 부산은 곧 동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동네가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시기는 이 고려 말 왜구의 출몰과 관련해서 그리고 동네가 국방상의 요충지로서 거론되면서부터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 연안에는 무장을 한 채로 노략질을 하는 왜구들이 끊임없이 들끓었습니다. 이들은 그 시기에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로 조선 초기까지 계속해서 조선 정부에 문제를 안겨주었죠. 그리고 그 최대의 접점이 바로 임진왜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동네, 즉 현재의 부산은 최초의 전투가 이루어진 곳이면서 일본군이 마지막까지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1592년 4월 13일 이 부산에 당도했던 왜군들은 4월 14일 부산진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부산진성 함락 이후에 이 다음날 오전에는 동네 읍성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당시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던 동네 읍성으로 향한 왜군들은 동네 읍성 앞에서 성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동네 부사 송상현과 군관민이 이 동네 읍성을 지키고 있었고 길을 비켜달라는 왜군들의 요구에 송상현 부사는 전사히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송상현 부사, 조영규 군수, 그리고 수많은 군관민이 강하게 저항을 했지만 끝내 성은 함락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절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지하철 4호선 이 수원역 공사 당시 옛 동네 읍성에 해자가 발견되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임진왜란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수십여 명의 인골과 200여 점 정도의 무기류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현재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던 수안 역사 내에는 동네 읍성 임진왜란 역사관, 그리고 부산 양정에는 송상현 부사를 기리는 의미로 만들어진 송상현 광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네 읍성은 아픈 역사,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조상들의 흔적이 서려 있는 장소인 동시에 우리의 찬란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기도 한 것이죠. 왜군이 동네를 이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한 이 관문으로 삼았듯 당시의 동네는 부산 지역의 군사, 행정, 그리고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나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과의 교류는 이 통신사와 외관이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조선 후기 외교와 무역 공간인 이 외관이 부산에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조선과 일본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 동네의 군사적, 외교적 중요성이 상승하게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동네는 일본 사신을 맞이하는 공간이자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동네부사 접외사도라는 그림을 보면 이 동네부사가 동네 읍성에서 출발해 초량 외관까지 도착하는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림 속 외관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외관은 조선에 만들어진 일본인들의 생활 공간이자 조일간 무역의 그리고 외교의 거점이었던 장소였습니다. 동네의 경우 초량 외관을 통해 일본 사신들이 들어왔고, 동네 부사가 직접 말을 타고 가 사신을 맞이하고 또 접대했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를 이야기할 때 외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조선통신사는 교린과 믿음으로 통한다. 이런 명목으로 일본에 파견된 이 사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일본에 파견된 사신은 이 고려시대의 나흥유로, 이 시기 통신사는 외구의 약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사절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조선이 이웃 나라들과 조금 더 친밀한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며 교린과 믿음의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을 한 거죠. 조선시대 통신사는 조선 국왕이 일본 막부장군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이었습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간 일본을 12차례 오갔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초창기 때, 즉 1차, 2차, 3차까지는 회답 겸 세환사라는 이름으로 포로들을 송환하는 업무를 주로 삼았고, 이후에는 막부의 최고 권력자인 쇼군이 새롭게 즉위할 때 조선에 요청을 하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요청을 받고 일본을 오갔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정사, 부사, 종사관이라고 하는 3사를 중심으로 약 300에서 500명 정도로 조직이 되었고요. 서울에서 출발해 문경과 충주를 거쳐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로, 또 시모노세키와 오사카를 거쳐 당시 에도였던 동경까지 왕복 4,500km를 6개월에서 1년간 이동을 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행렬에 포함된 사람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인물은 바로 마상제인이었습니다. 마상제, 즉말 위에서 재주를 부린다는 뜻이죠. 사실 조선통신사는 등급에 따라 중관, 하관 등으로 나뉘는 통신사 중에서도 이 중관보다 높은 차관에 해당했던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졌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높았기에 일본에 가서 거리 공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류의 원조, K컬처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통신사 행렬의 경우 300에서 약 500명으로 조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마을 하나를 통과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유가 있을 때, 뭐 우리는 지금 각자 하고 싶은 걸 즐기면 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즐길 거리나 유흥거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생 일대 이벤트가 바로 이 조선통신사 행렬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흔적만 남게 되었고 부산의 조선통신사 역사관 옆에 복원을 해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문물을 교류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가지고 온것중 가장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고구마입니다.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넘어갔던 조엄이라고 하는 분이 1763년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발견하고 흉년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 구황작물로 고구마를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그는 곧 고구마 종자를 동네로 보냈고 이 동네 부사 강필리가 이후에 고구마 재배에 성공하며 감저보라는 책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책과 함께 고구마 종자가 전국으로 유통이 되며 고구마는 이땅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오간 200년 동안에는 이 고구마 같은 다양한 문물이 교류가 되었다는 점뿐 아니라 조선과 일본 두 나라 간에 단한 차례의 전쟁이나 침략도 없었다는 부분에서 조선통신사가 평화의 메신저로서 정말 큰 역할을 했고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도 동네가 세계 평화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조선통신사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마도에서는 아리랑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부산의 조선통신사 역사관, 광복로, 용두산공원 등 일대에서도 그때의 행렬을 되살려 진행하는 조선통신사 축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네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부산 그리고 영남 지방의 주요 공간이 동네였던 이유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 국방의 요충지였고 선박 제조를 위한 인적 자원들이 다수 존재를 했고 그리고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넘어갈 때 현재 부산, 즉이 인근의 사람들이 통신사 행렬에 다수 참여를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은 이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현재 우리들 역시 고구마를 제외하고도 음식, 그림, 기술 등 동네와 조선 통신사를 통해 교류된 다양한 문물과 문화의 흔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통신사의 영향권 혹은 일본과의 교류를 봤을 때 어쩌면 동네를 한류의 출발지로서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동네 담긴 의미를 정리하자면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탄생하기 이전 지역의 중심으로서 그 면면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곳, 즉 부산의 고도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 역사 없이는 부산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부산 이전에 동네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5강에서는 피난수도 부산에 남아있는 이 시설 유산을 통해 피난수도 부산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저는 2바구스트 손반장의 손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의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0: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2: Happy New Year.
3: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4: Happy New Year.
0: (웃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0: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1: 수요일입니다. 직업 영어 배우는데요.
0: 그렇죠.
1: 오늘 또 이 더운 날 아하. 어떤 직업이
0: 요런 더울 때는 요가 좀 해줘야 돼요.
1: 예?
0: 더 뭔가 또 이거 맞춰줘야 됩니다. 아.

0: 아, 그러니까
1: 요가 수업을 일부러 빠진 게 아니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뭐 직업군이 굉장히 많지만 또 한국에서는 요가나 필라테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필라테스를 또 해본 사람으로서
1: 이거 힘들죠.
0: 아, 힘들죠.
1: 아, 땀이 엄청난다고 그러는데.
0: 맞아요.
1: 아무튼 요거 관련돼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선생님이 딱 연락 와서 왜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많이 좀 드셨나 봐네요. 뭐 이럴 수도 있고.
0: 많이
1: 많이 좀 드셨나 봐요. 배가 좀 나와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본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녹이세요, 여기다.
1: 자, 이걸 좀 녹여봤습니다. 일단은 정확히 어떤 내용 나오는지는요. 내용을 봐야 돼요. 미션을 우리말로 바꿔놨으니까 이걸 최대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완전 제 스케줄을 헷갈렸어요.
1: 놓쳤나 보네요, 진짜로.
0: 예. 와, 이거 할수 있을지 저는 좀 걱정되거든요.
2: 일단은 헷갈렸다. 아, 요것도 조금 진짜 헷갈리고요.
0: Right.
2: 스케줄은 완전히 할
0: 뭐,
2: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미션은 꼭 갈게요. 꼭 가겠습니다.
2: 오,
0: 요거 영어로 하셔야 돼요. 두
2: 꼭
0: 문장.
2: 갈게요.
0: 이게 짧아 보이는데 원래 짧은 게더 어려워요. 그렇죠.
2: 이야, 이야.
0: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공상 씨 어떻게 보내볼까요?
2: 가야죠.
0: 네.
2: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3: Why did you miss today's class?
2: 그러니까 수업을 왜 미스한 거냐.
3: Why did you miss today's class?
2: Sorry, sorry. 완전 제 스케줄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I perfectly 이거 뭐야? 막 헷갈렸어.
3: Perfect?
2: Perfectly.
3: Not perfect. You missed the class.
2: Sorry, sorry. My English is terrible. Sorry.
3: Okay.
2: My schedule is 막 엎치락뒤치락 이 뭐라 그러냐 막 front backyard 막 믹스돼가지고 예
3: Backyard.
2: my schedule is perfectly 아니야 totally
3: Totally.
2: totally mix
3: Oh, you mixed up your schedule.
2: yeah mixed
3: Okay, please don't forget to come to tomorrow's class.
2: 내일 거는 네꼭
3: Please don't
2: 예
3: forget.
2: 예꼭 갈게요 I will go 꼭 꼭은 또 뭐야?
3: You'll go where?
2: 아 그러니까 I can go of course.
3: Tomorrow's class.
2: Of course I can go. 아, 됐다.
3: Tomorrow.
2: 예.
3: Okay.
2: 임기응변.
0: Alright. 자, 오늘 꽁상시에 우리 실력 잘 봤습니다. 오늘 후반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초반부에.
2: 아, 후반부 그거 괜찮은 거야?
0: 오히려 이해가 됐기 때문에. 물론 저는 사실 다른 표현을 쓰긴 했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썼는데, 뭐 굉장히 심플하게
2: 오.
0: 해서 잘 넘어갔어요.
2: 네.
0: 그런데 중간에 완전히 저의 스케줄을 헷갈렸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 이거는 뭐 헷갈리다 못해 사실은 몰랐어요. 이게
0: 맞아요.
2: 뭔가
0: 예. 네.
2: 헷갈리다라는 뜻
0: 그래도 뭐
2: 자체가
0: 뭔가 믹스를 쓴것 같기도
2: 네, 믹스도
0: 하던데.
2: 썼어요.
0: 근데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보통 헷갈리면 막 confusing 이런 거 나오거든요.
2: 엎치락 뒤치락은 죄송합니다.
0: 엎치락뒤치락. 이건 좀.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또 묘미가 뭡니까? 조금씩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오케이. 집중해 주시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y did you miss today's class?
5: I totally mixed up my schedule.
4: Please don't forget to come to tomorrow's class.
5: I will make sure to come.
0: Alright, everybody. 오늘의 dialogue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오늘 수업 왜 빠지셨어요? 요렇게.
2: 오, 자, 지금 보니까 왜? 당신은 뭐뭐 했나요? 빠지셨나요? 오늘의 클래스를.
0: 그렇죠.
2: 빠졌냐를 쓰면 됩니다. 빠지다. 우리가 뭐 빠지다 하면 보통 fall in love 뭐 이런 거 쓰겠지만, 이 빠지다가 그
0: 그
2: 빠지다가
0: 빠진 건
2: 아니잖아.
0: 아니죠. 네.

0: 놓치다 느낌이잖아요. 놓치다.
1: 오!
0: 미스네요, 미스.
1: 아하. 미스가 놓치는 겁니까?
0: 예.
1: 오케이. So, 왜 당신은 did you miss? 놓쳤나요? 모를려. Today's class. Alright. 동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 완벽합니다. So, 뭔가를 놓치다, 아니면은 이게 뭐 수업 같은 경우라면 수업을 빠지다, 수업에 빠지다, 요 정도의 느낌이 miss가 되겠죠. Right? So, 이거는 뭐 버스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I missed the bus 라고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수업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miss 말고 skip 같은 것도 있고요. Skip? cut도 있거든요. 오. cut 들어봤어요?
0: cut class?
1: 네, cut class가 우리가 왜 약간 속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수업을 짠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영어에서도 cut class라고 하면 수업을 짠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근데 이 miss는 이게 내가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놓친 걸 수도 있습니다. Okay? So, 아무튼, why did you miss today's class? 바로 우리 또 최근에 했었던 의문사 나왔습니다. 뭐 나왔죠?
0: Why?
1: Why? Okay. 여러분들도 이거 계속 해보니까 좀 익숙해지지 않나요?
0: 아, 뭔가 저는 이제 사실 네. 많이 좀 흡수가 돼 있어요.
1: Why 된 거. Why? Yeah. Right? 근데 yeah. why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의문사가 와도 뒤에, 물론 예외도 있지만은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준다는 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자, 그래서 오늘 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 나 그거 아는데 왜 또 해요? 그거는 옛날 스타일의 영어인 거예요. 뭐냐면, 나 아는데 왜 또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지만 할 줄 알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반복이 안 돼서거든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Why 뒤에 질문 어순 걸어 볼게요. 왜? 뭐뭐뭐뭐니?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찍이 뭐예요? 일찍.
0: Early.
1: Early. 떠나다.
0: Leave.
1: Leave. Remember that. 왜 너 일찍 떠났어? 그러니까 파티가 있었는데 걔만 쓱 간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일찍 떠났어?
0: Why did you leave early?
1: 그렇죠. Why did you leave early? 아주 스무드했습니다. 자, 다음 거. 현재형으로 그냥 해볼게요.
0: 네.
1: So를 힌트를 드릴게요. 이렇게나 그렇게나, 오케이? 나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슬프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보세요. 의문사 빼고 그냥 나는 슬프니? 이게 뭐예요? 나는 슬픈가?
0: Am I so sad?
1: 그렇죠. 그러면 왜 나 이렇게 슬프지?
0: Why am I so sad?
1: Beautiful. Very nice. 요거는 좀 살짝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0: 이게 또 맨날 are you?
1: Uh-huh.
0: 예, 뭐 is he만 쓰다가 갑자기 am I 쓰려니까 조금 헷갈렸네요.
1: Are you는 많이 써봤지만 am I 어쩌고? 이거 잘 안 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더라도 안 해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0: 계속 반복입니다.
1: Yes, yes. 읽어보겠습니다. Why did you leave early?
0: Why did you leave early?
1: Why am I so sad?
0: Why am I so sad?
1: Very nice. 자, 요것도 갈게요. Why did you miss today's class?
0: Why did you miss today's class?
1: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 조금 어려웠죠? 아, 완전 제 스케줄을 헷갈렸어요. 뭐 내일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0: 보니까 맨날 우리가 제가 헷갈리는 단어인데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Totally.
1: Yes.
0: 이게 완전히. 나는 완전히 믹스드 업 됐다. 헷갈렸다.
1: 그래도 뭐를? 믹스는 좀.
0: 근데 믹스드 업까지는 아예 믹스 업은 아예 몰랐네요.
1: 에?
0: 나의 스케줄을.
1: 네.
0: 스케줄 쓰면 되죠.
1: 여러분 스펠링 같이 써주세요. 지금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진짜 몰랐던 것 같은. 자, S-C-H-E-D-U-L-E 스펠링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I totally mixed up my schedule.
0: 오,
1: 대박인데요?
0: 기본이죠, 이런
1: 정도. 아, 기본이라고요? 아까 표정 이거였는데. 자, schedule 일정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발음이 대부분은 schedule이라고 하지만 영국 쪽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장소에 따라 schedule이라고 읽을 때도 있어요.
0: 와우.
1: Did I mention this before?
0: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Okay. Schedule?
1: Schedule. Schedule. 그래서 share처럼 발음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둘 다 한번 해볼까요?
0: 네.
1: 오케이. Okay. 첫 번째는 그냥 schedule처럼 발음하는 겁니다. 두 번 들려드릴게요. Schedule. Schedule.
0: Schedule. Schedule.
1: 자, 두 번째는요. share로 해서 schedule. Schedule.
0: Schedule.
1: Uh-huh.
0: Schedule.
1: Right. Okay. 자,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헷갈리

0: 이다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confusing이라는 단어는요,
1: 네.
0: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약간 confusing이야. 뭐 설명을 했는데 뭔가 clear하지 않아. It's confusing. 이럴 때 쓰는 겁니다.
1: 혼란스러운 느낌에 조금 더
0: 맞아요,
1: 가깝죠.
0: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뭔가 스케줄이라는 게 이게 목요일이 아니라 약간 복요일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헷갈림이 아니라 이게 수요일이었는지 목요일이었는지 혼돈을 한 거죠. 예. 네. 그런 느낌으로 동사를 쓸 겁니다. 바로 mix up something. 믹스가 뭐예요?
1: 섞다.
0: 맞아요. up이라는 전치사가 났는데요. 이게 항상은 아닌데 동사 뒤에 up이나 out 같은 게 있으면은 동사를 강조해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믹스를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So mix up something 하면 뭔가를 헷갈리다.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무슨 누구를 초대를 해야
1: 네.
0: 되는데 예를 들어 마유한테 뭐 예를 들어 마유라고 보내야 되는데
1: 네.
0: 미유라고 막 썼던가
1: 아.
0: 아니면은 그 이름을 이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이름을 잘못 봐가지고 저 사람을 초대했던가
1: 아하.
0: 이름이 헷갈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그 이름들 헷갈렸어.
1: 이름들.
0: 완전히 섞어버렸어.
1: Oh, I mixed up the names.
0: 그렇죠. I mixed up the names. 이름을 잘못 썼든 뭐가 됐든 간에. 두 번째, 그녀는 그 날짜들을 헷갈렸어.
1: She mixed up the dates.
0: 아, 완벽합니다. She mixed up the dates.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Alright? Mix up.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I mixed up the names.
1: I mixed up the names.
0: Alright, she mixed up the dates.
1: She mixed up the dates.
0: Alright, 참고로요, 이 믹스업은 동사로도 쓰지만 혼동이란 명사도 돼요.
1: 오.
0: 대신에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처럼 줄을 하나 그어서 mix u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상훈 씨가 잠깐 언급했었던 totally 이게 뭐라고요?
1: 완전.
0: 그렇죠, 완전. 이거는 회화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읽을 때 totally라고 해도 되고 중간에 t가 flap 현상이라고 해서 모음 사이에 t가 껴 있으면 리을 비슷하게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totally.
1: Totally. Totally.
0: Alright, totally 이렇게 했다. 자, 그럼 본문 읽어 볼게요. I totally mixed up my schedule.
1: I totally mixed up my schedul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id you miss today's class? Why did you miss today's class? 'I totally mixed up my schedule.'
0: 알라이트. 자, 이랬을 때 다음 문장 나옵니다. 내일 수업에 오는 거 잊지 마세요. 뭐 중요한 거 합니다. 이런 느낌.
1: Yeah. Please don't forget. 아, 정말 좀 제발 좀 잊지 마세요.
0: 거기서 끊을 거예요?
1: 어.
0: 아, 물어본 거예요, 그냥.
1: 예. 여기 끊어도 되고,
0: 예,
1: 여기
0: 끊어도
1: 끊어도
0: 돼요.
1: 다 끊어도 돼요, 여기. Please
0: 오.
1: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0: 뭐 하는
1: Please
0: 거?
1: don't forget to come. 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Please don't forget to come tomorrow's class. 내일 수업에 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0: 완벽한 어순 끊기. 완벽.
1: Class. 저도 좀 클래스가 다르죠?
0: 그 클래스, 그건요.
1: 아, 다른
0: 아무튼,
1: 클래스?
0: 원래 투모로우로 비우려다가 최근에 많이 성공했기
1: 아이,
0: 때문에
1: 그럼요.
0: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볼게요. Please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뭐 하는 거? To come. 오는 거 어디에? To tomorrow's class에. 그렇죠? 수업, 반, 뭐 학급이 되겠죠. 이거 근데 classroom이랑 헷갈리면 안 되죠.
1: 그쵸.
0: 그건 뭐예요? classroom.
1: 교실이죠.
0: 교실이죠. 그거는 물리적인 교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forget 나왔습니다.
1: Yeah.
0: forget 뭐 하는 거죠?
1: 잊어버리다.
0: 잊어버리는 거, right. 기본으로 우리 다 같이 필기해 놓을게요. 과거형 PP 형태.
1: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상태다.
0: 저 감동 좀 해도 되나요?
1: 왜요?
0: PP 형태 지금 해석까지 했다. 저는 그냥 PP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오히려 상훈 씨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왜? 잊어버린 상태다.
1: Yeah.
0: have PP.
1: Yeah.
0: Alright. So, 동사 현재형 과거형 PP 형태 정답입니다. TTEN이에요.
1: 맞아요.
0: Alright. Very nice.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0: 이병작 프레임, 오케이?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케이. Forget to do something. 만약에 진짜 if you forgot to do something, 뭔가 해야 되는 거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의무 같은 거, 아니면 예정이었는데 그걸 하는 걸 잊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forget to do something 하고 forget doing something이 있습니다. 이두 개는 완전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나오면 혹시라도 왕초보 영어에서 나오면 건드려 드릴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오늘 하는 거는 I forgot to do something. 아, 나뭐 해야 되는데 예정이었는데 혹은 내가 의무였는데 그거 하는 걸 잊었어.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도 당신이 내일 클래스에 와야 하는 의무라든가 그런 예정인 것을 잊지 마세요. 이해하셨나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밸브 있죠? 밸브. 밸브.
1: 네.
0: 이거 근데 발음할 때 valve 이렇게 입모양 좀 많이 벌려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잊었어. 뭐 하는 거 잊었냐면 그 valve를 닫는 거를 잊었어.
1: Oh, I forget to close the valve.
0: 오케이. forget이에요? 잊었다.
1: I forgot to close the valve.
0: Valve. 우리 집 밖에 나왔는데 기억 안날때 있잖아요. I forgot to close the valve. I forgot to turn off the TV. You know, et cetera, right? So,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잊지 마. 이렇게 명령해 볼게요. 보고하셔도 돼요.
1: 네.
0: 잊지 마. 너의 열쇠들을 가져오는 거. 열쇠가 여러 개예요. 너의 열쇠들을 가져오는 거 잊지 마.
1: Don't forget to bring your keys.
0: 그쵸? Don't forget to bring your keys. Okay? 이런 느낌 되는 겁니다. 어려웠어요?
1: 아니요.
0: 할만했어요?
1: 괜찮았어요.
0: Okay, I like that.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발음할 때 A 발음은 턱을 많이 내려서 좀 이따가 낭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valve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valve 이런 식으로 많이 벌려주세요. 제가 발음 들려드릴게요. 두 번이요. valve, valve.
1: Valve,
0: 음흠.
1: valve.
0: Alright.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forgot to close the valve.
1: I forgot to close the valve.
0: Don't forget to bring your keys.
1: Don't forget to bring your
0: 자,
1: keys.
0: 이번에는 수업 놓치지 말라면서 해볼게요. Please don't forget to come to tomorrow's class.
1: Please don't forget to come to tomorrow's class.
0: Alright. 자, 마지막 문장 미션입니다. 꼭 갈게요. 진짜 꼭 가겠습니다. 옆.
1: 지금 그죠? 순간적 의지로 나는 make sure. 야, 잠시만요. 헷갈리네. 이게 약간 덩어리인가요? 제가 얘기했던 거랑 좀 달라요. 공상시에다. I will.
0: I'll make
1: 할게요.
0: sure.
1: Make sure. 만들어 볼게요. To. 가는 것을. To go. I will make sure to come. 다.
0: 무슨 미소죠,
1: 아,
0: 이거?
1: 두분다 모르는 것 같아. 여기 네 글자 come 들어가면. To
0: 오케이.
1: come. I will make sure to come.
0: Okay. Alright. I'll make sure to come. 일단 보겠습니다.
1: 찍어서
0: 맞습니다.
1: 맞아.
0: 자, 근데 이거 잠깐만요. 이 표현을 가기도 전에 왜 go 안 쓰고 come 썼어요? 꼭 올게요 안 하고 왜 꼭 갈게요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이걸 쓰면은 꼭 올게요가 됐잖아요.
1: 지금 내가 여기 지금 클래스에 와 있으니까 다시 올게요잖아요.
0: 그런 것도 돼요. 그런 것도 돼요. 자, 굉장히 go하고 come 헷갈리는데, 실제로 여기서 go를 쓴다고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상황이 내가 집에서 통화를 하는 거면, I'll make sure to go. 당신에게
1: 그쵸.
0: 그쪽으로 간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간다. 그게 완전히 틀리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면요. 대화 그의 상대방, 그 주체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느낌으로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ome을 오다를 이제 보통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결혼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I can come 이라고 대답을 보통은 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사실은 뭐 I can go라고 해도 뭐그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come은 come인데 요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이병작에서 많이 실수하는 건데요.
1: 네.
0: come은

0: 굉장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동사죠.
1: 맞아요.
0: Right? 그런데 이거 과거 PP 형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PP 형태.
1: Come, came, come.
0: That's right. PP 형태가 다시 come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왜 여기 현재형 썼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I have come 이렇게 쓰면. 근데 그게 틀린 거가 아니에요. PP 형태를 쓴거 맞습니다. 오케이? 기본이지만 중요하고요. 자,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 지금 I'll make sure 하겠다. 얘가 덩어리입니다.
1: Make sure.
0: 그냥 얘가 그냥 동사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들다, 확실히 이거가 아니고요. Make sure 자체가 그냥 확실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Make sure to do something. 그 얘기는 그 행동하는 걸 확실히 한다라는 얘기인데, 확실히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벌어지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You understand?
1: Yeah.
0: 뭐 예를 들어 아이한테 이렇게 할수 있겠죠. Make sure to eat this. 너 이거 꼭 먹어. 어느 거 확실히 해. 이 얘기는 어떻게든 먹으란 얘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make sure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1: 네.
0: 꼭 뭐뭐 하다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을 확실히 하다 이렇게 직역해줘도 좋아요. 자, 직역을 하면
1: 네.
0: 확실히 해. 네가 그걸 복습하는 거. 복습하다
1: 복습?
0: 알아요?
1: Repeat practice.
0: Review. Review. 자, 너 있잖아. 명령하는 거. 너꼭 그거 복습해. 혹은 확실히 해. 그거 복습하는 것. 직역이 더 좋죠.
1: Make sure
0: To
1: to review it.
0: 그렇습니다. Make sure 확실히 해. To review it. 그거 리뷰하는 거. 의역을 하면 꼭 그거 리뷰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1: 복습해.
0: 자, 이번에는 제가 확실히 할게요. 예처럼 그대로 해볼까요? 제가
1: 아이고.
0: 확실히 할게요. 그걸 당신에게 보내는 걸. 한마디로 제가 꼭 그거 당신에게 보낼게요. 직역으로 하는 거 추천드려요. 나 확실히 할게요.
1: I will make sure
0: 자, 그걸 보내는 걸.
1: to send it
0: 당신에게.
1: to you.
0: Exactly. I'll make sure to send it to you. 쉽지 않죠? 네.
1: 어려워요.
0: 자, 제가 고백 하나 할까요?
1: 네.
0: 오늘 나왔죠? Make sure to 나오고,
1: 네.
0: 이전에도 이런 또 새로운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 전체 세팅 자체가 초중급 이상급이에요.
1: 와우.
0: 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이해를 좀 어느 정도는 한것 같아. 만약 했다. 그럼 굉장히 성공하신 겁니다. Alright. Make sure to.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자,
1: 네.
0: 읽어볼게요. Make sure to review it.
1: Make sure to review it.
0: I will make sure to send it to you.
1: I will make sure to send it to
0: 자,
1: you.
0: 이번에는 나 확실히 할게요. 오는 거 한마디로 나꼭 갈게요. I will make sure to come.
1: I will make sure to come.
0: Alright. 자, 이렇게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Please don't forget to come to tomorrow's class. Please don't forget to come to tomorrow's class.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y did you miss today's class? Why did you miss today's class?
2: I totally mixed up my schedule. I totally mixed up my schedule.
3: Please don't forget to come to tomorrow's class. Please don't forget to come to tomorrow's class.
2: I will make sure to come. I will make sure to come.
0: Alright,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우리 입영작 하겠습니다. 뭔가 믹스업 한다는 거는 헷갈리다, 혼동하다였죠? 갑니다. 저 완전 제 스케줄을 헷갈렸어요.
1: Oh, I totally mixed up my schedule.
0: I totally mixed up my schedule.
1: Oh.
0: 두 번째, 그 이름들을 헷갈렸어. 나는 그 이름들을 헷갈렸어.
1: Oh, I mixed up the names.
0: 그쵸, I mixed up the names. 하나 더. 그녀는 그 날짜들을 헷갈렸어.
1: Oh, she mixed up the dates.
0: 그렇죠. She mixed up the dates.

0: 자, 다음 패턴 갈게요.
1: Make sure to do something. 뭐 하는 걸 확실히 하다, 꼭 하다.
0: 자, 저꼭 갈게요.
2: I will make sure to come.
1: 그쵸? I will make sure to come. 여전히 좀 직역 추천입니다. 그걸 꼭 검토해. 확실히 해. 그거 검토하는 거.
2: Make sure to review it.
1: 아, review it.
0: 자, 이번에는 검토로 나왔는데, review는 뜻이 두 개예요. 검토하다, 복습하다.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그걸 꼭 당신에게 보낼게요. 저 확실히 할게요. 그걸 당신에게 보내는 걸.
2: I will make sure to send it to you.
1: 그렇죠? I'll make sure to send it to you.
0: 자, 이렇게 패턴 해본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3: 네. 저 완전 제 스케줄을 헷갈렸어요. I totally mixed up my schedule. 그 이름들을 헷갈렸어. I mixed up the names. 그녀는 그 날짜들을 헷갈렸어. She mixed up the dates. 저꼭 갈게요. I will make sure to come. 그걸 꼭 검토해. 그걸 꼭 복습해. Make sure to review it. 그걸 꼭 당신에게 보낼게요. I will make sure to send it to you.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4: Why did you miss today's class?
2: I totally mixed up my schedule.
4: Please don't forget to come to tomorrow's class.
2: I will make sure to come.
4: You better.
2: Yeah. Sorry.
3: Okay, 여러분.
0: Alright. 해냈습니다.
1: Alright.
0: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나 좀 배고파. 나 약간 배고픈데?
5: 오, 원래 I am hungry에서 kind of만 넣어주면 되죠.
0: 그렇죠.
1: I am kind of hungry.
0: 그쵸.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 make sure to do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그 물을 꼭 끓여. 확실히 해. 그 물 끓이는 것을.
5: 아하.
0: 이거 되겠습니까?
5: 일단은, 끓여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사전 조금 찾아보시면서도 해보셔도 좋을 것
0: That's
5: 같아요.
0: That's fine. 괜찮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5: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부끄러워 마시고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See you
5: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뭔가 관계형을 배우고 싶은 날.
0: 왠지 그러고 싶은 날이죠.
1: 사실 thirsty가 생각나서 네. 목마른 날일까요? 이렇게 말장난 하려고
0: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1: 아닌 것 같았어.
0: 재밌을 뻔했는데. 어? 네? 네. 아무튼 자 오늘은요. 관계 제목이요.
1: 네.
0: 자기 약간 의심스럽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상훈 씨, 이런 적 있나요? A라는 사람을 A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당연히.
1: 네. 네.
0: 근데 B라고 부른 거예요.
1: 아, 뭐 헷갈릴 수 있죠. 가끔.
0: 네.
1: 저희 와이프 이름이 서진이고, 어허. 저희 조카 이름이 서준이거든요.
0: 어허.
1: 저희 어머니는 항상 서준이한테 서진아, 서진이한테 서준아.
0: 맙소사.
1: 8년째. 네, 지금 조카 태어나고부터 계속 헷갈리시더라고요.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애인 관계인데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다.
1: 그러면 뭐 그때 끝 아니에요? 게임 끝.
0: 게임
1: 오버.
0: 이럴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 제니라고 그만 불러.
1: 진짜
0: 난 제나라고.
1: 최악이네요.
0: 근데 이름이 좀 비슷하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1: 아니, 니랑
0: 모르겠습니다.
1: 나는 너무 다르잖아요.
0: 아, 그러네요. 봉필과 봉팔의 차이 정도 되나요? 자, 요거
1: 그런가?
0: 할수 있을까요? 뭐라고 그만 불러라.
1: 예. 뭐, 아,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약간 뭐, don't로 해도 되고, stop 이렇게 시작해도 되고, 뭔가 여러분들, 그죠? 그만해, 하지 마. 뭐, 이런 것들 약간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0: Alright, alright. 여러분, 편한 걸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두 번째 미션은, 자긴 항상 내 이름을 걔 이름이랑 헷갈리더라.
1: 아, 연인 관계인
0: 와,
1: 것
0: 장난
1: 같은데.
0: 아니네요. 뭐랑 뭘 헷갈린다?
1: 헷갈리다.
0: 와.
1: 아, 여러분들도 아는 어휘가 있으실 것 같고, 뭐, 꽁상씨도 아마 그거를 쓰지 않을까라고
0: 네.
1: 예상이 됩니다.
0: 자, 오늘 틀리더라도요. 오늘 내용을 배우시면 진짜 실력 완전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1: 와우.
0: 자, 그러면 어떻게 꽁상씨 보내볼까요?
1: 자신 있게 가보겠습니다. 시작.
0: 영업합시다.
1: 영업합시다. 도전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I like your new hairstyle, Jenny.
1: 제니?
2: 아, yeah, Jenny.
1: 제니라고 그만 불러. 나 제나라고. 아, stop calling me Jenny. I'm Jenna. Okay?
2: 아,
1: 아이,
2: okay,
1: 자기는
2: 제나.
1: 항상 내 이름을 걔 이름이랑 헷갈리더라.
2: 아,
1: 나도 헷갈린다, 이게.
2: 예.
1: 그러니까, you always, confuse my name and her name.
2: 아, I'm so sorry, Jenny.
1: Jenna, Jenna.
2: I mean Jenna. I'm so sorry, Jen.
1: Jen?
2: 나, Jenna.
0: 아, 꽁상 씨 연속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뭔가 헷갈렸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일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원래 뭐 그때 어제 배웠었던
0: 네.
1: mixed up,
0: Mixed up?
1: mix up 요거 쓸까도 하다가
0: 사실 믹스업을 쓸 수도 있지만 오늘 상황에서는 좀 별로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랑 헷갈린다라고 정확히 이제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꽁상 씨가 전치사나 이런 게좀 부족했지만 실제로 아까 confuse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요.
1: confused 썼죠.
0: 그걸 쓰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Alright? 자,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숨어 있는지는 일단은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like your new hairstyle, Jenny.
4: Stop calling me Jenny. I'm Jenna. You always confuse my name with hers.
3: I'm so sorry, Jenny. I mean, Jenna.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다이얼로그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친구인지, 친구 같진 않고, 글쎄요, 뭐 애인이든 누군가가 갑자기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든다, 제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제니라고 지금 부른 것 자체, 이거 진짜
0: 이거.
1: 굉장히 루드하고.
0: 문제가 되는 거가
1: 예.
0: 될수 있죠, 오늘.
1: 이거 뭐라 하죠? 브레이크업이라고 그러나요? 브레이크업 할
0: 정확합니다.
1: 위기입니다, 지금.
0: 위기입니다. 이거
1: 예.
0: 직전이에요.
1: I like, 나는 좋아한다. 너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제니. 헤어스타일 쓰면 됩니다. 지금
0: 네.
1: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0: 지금 헤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1: 아우, 이것도 헷갈리네.
0: 저 Y인가요?
1: 예.
0: 뭔가
1: 스타일.
0: 느낌이 있는데, Y가? 오케이. 자, hairstyle. One word로 갈 겁니까?
1: 네.
0: 오케이. So, I like, 좋아하는데, your new hairstyle. 근데 문제는 Jenny라고 했네요.
1: Oh my
0: 일단,
1: gosh.
0: 오케이. Check it out. One word. Hairstyle. 머리.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많이 들어봤죠,
1: 네.
0: 그렇죠? 헤어스타일. 대신에 우리 발음할 때 L 발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헤어스타일 이렇게 해서 혀를 꼬지 않고요. L 발음은 혀가 앞쪽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밀듯이 윗니 입천장 사이에 한번 가볼게요.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1: Hairstyle, 헤어스타일.
0: 자, 제대로 이 발음을 했다면 앞에는 hair 할때 R이 땡겨져 있기 때문에 혀가 요런 식으로 아마 갔겠죠. 그쵸? Alright. 자, hairstyle 말고 요 표현도 그냥 재미로 알아둘게요. hairdo라는 게 있어요.
1: 오, 처음 들어봤습니다.
0: 네, 얘도 hairstyle이라는 뜻이에요.
1: 오.
0: 근데 얘는 좀 살짝 오래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노래 가사라든가 아니면 she 뭐 이런 데는 좀 많이 들게 될 텐데 아, 보통은 이거 씁니다.
1: 네. 아, 네, 우리 어른신들은 네. 더 좋아할 것 같아요. Hairdo.
0: Hairdo.
1: 예, 머리 두자 써가지고 hairdo.

0: 대박인데요?
1: 헤어도 괜찮은데? I like the hairdo. Okay, so 아무튼 hairstyle, correct? 자,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 결국은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요거를 좀 가져 나왔어요. 그래서 you like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I like something. 뭔가가 마음에 들다. 아주 기본이지만 요거 한번 해 볼까요?
2: 네.
1: 이병자 가 보겠습니다. 오, 안경 대박이야. 이러면서 나 너의 안경이 마음에 든다.
2: Oh, I like your glasses.
1: 그렇죠. I like your glasses. Okay? 자, how about this? 너 새 차 샀다며? 이러면서 너 너의 새 차가 마음에 드니?
2: 어,
1: 질문형이죠.
2: Do you like your
1: 새 차?
2: New car?
1: 그렇죠. Do you like your new car? Oh yeah, I like it. 이런 식으로 대답도 해줄 수 있겠죠. Simple, correct? So like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I like these glasses.
2: Oh, I like these glasses.
1: Oh, do you like your new car?
2: Do you like your new car?
1: Alright. 자, 그러면 만약에 나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부정을 쓰면 될 거잖아요.
2: I don't like 쓰면 되죠.
1: 오, 그렇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나 이거 헤어스타일이, 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2: Oh, I don't like my hairstyle.
1: 그렇죠. Oh, I don't like my hairstyl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So, like는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아니면 부정하려면 그냥 don't or doesn't. 3인칭 단수라면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I like your new hairstyle, Jenny.
2: I like your new hairstyle, Jenny.
1: 네. 자, 이랬을 때 화가 난 거예요. 이 한두 번이어야지. 이름을 잘못 불렀나 봐. 그래서 제니라고 그만 불러. 나 제나라고. 네.
2: 진짜 이혼 사유입니다.
1: 아, 야,
2: 헤어질 사유.
1: 아, 그 정도입니까?
2: 예. 그러니까요. 어, stop! 땡땡 me, Jenny. 그만 나를 불러, 나 불러 제니라고. 그죠? 부른 건 콜.
1: 잠깐. 네. 이거를 하기 전에. 네. 이거를 맞추면 사훈 씨 진짜 인정이에요.
2: 아, 이거 너무 기본 아닙니까?
1: 어?
2: 우리 stop ing 많이 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Stop calling me! 해주죠.
1: 컴이 아니에요? 컬링 이에요?
2: 절대 여기 요만큼 때문에 절대로 제가 콜링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1: 제가 다음 시즌부터는 그냥 여기를 동그라미로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 왜냐하면 stop call me 뭔가 이상합니다.
1: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이상해?
2: 이상해요.
1: 네.
2: stop calling me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 I'm Jenna. 또 좀 헷갈릴만 하네요.
1: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네. 자 보겠습니다. Stop calling me Jenny. I'm Jenna. Take it out. 완벽합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부른다라고 할 때 calling 거는 다 알아요. 그렇죠?
2: Yeah.
1: 그렇지만 왜 이게 ing고 왜 붙는 거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설명 가기 전에 부르다라고 하는 거 call. 얘는 전화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부른다. 누구를 뭐라고 부른다라고 할 때도 call 쓰게 돼요.
2: Yeah.
1: Okay? So call. 대신에 발음할 때 성우 씨 call일까요? call?
2: call 아니에요?
1: 어떻게 발음하죠? call? call 아니라.
2: call.
1: 자, ALL 혹은 AL은 R에 더 가깝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 모양 더 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따라해 주세요. 살짝 벌려서 call. Yes.
2: call.
1: Right. 그래서 오늘은 요거 설명은 따로 뭐 길게는 안 하겠지만 누구를 뭐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그냥 call AB 이렇게 쓰시면 돼요. So, 나를 제니로 부르는 거 멈춰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성훈 씨, 질문이 있습니다.
2: 네.
1: 누군가가 사훈 씨가 둘이면 이제 차에 타고 있는데
2: 네.
1: Don't sing이라고 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Stop singing이라고 그래요.
2: Yeah.
1: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 Stop singing은 일단은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걸 멈춰라.
1: 아 이미 한참 하고 있는 걸 멈춰라.
2: 네. 오케이. Don't sing은 아예 노래 자체를 그냥 부르지 마라.
1: 딩동댕동 맞습니다.
2: 여부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도.
1: 자, 어떨 때는 사실은 이거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많이 네네. 있어요. 근데 굳이 차이점을 발견을 한다면 얘는 하지 말라고 얘는 하는 걸 멈춰라. 요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조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도 프레임 이병작 중에 뼈대 이병작 중에 하나입니다. Stop ing. 그만 뭐 하다. 아니면 하는 걸 멈추다.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해도 좋고요. So that's why you say this instead of call, right?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 많거든요. 마스터 유진쌤 하시는 분 말고요. 미스터 유진쌤
2: 하시는 분. 아, 미유네요, 미유.
1: 미유.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 좀 미스터 유진이라고 그만 불러주세요, 저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Stop calling me Mr. Eugene.
1: 그렇죠. Stop calling me Mr. Eugen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성우 씨, 이 동사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하는 거. 코고는 거.
2: Sneezing?
1: 아, 걔는 재채기하다며. 비슷해요, 비슷해요.
2: Snoring? Snoring?
1: Snore. Snore.
2: Snore.
1: 코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그가 코고는 걸 멈췄어. 내가 옆에서 박수를 팍 친 거예요. 어떡할까요?
2: 멈췄다고요?
1: 네. 그는 코 고는 걸 멈췄다.
2: He stopped.
1: 어허.
2: Snore or ring.
1: Ring. 아.
2: 자. 방금 stop ing를 해놓고.
1: 자, 이게 헷갈리는 게, 여기에 과거를 둬야 되는데, 또 여기에 두시는 분들도 있어. 아. 네. 그래서 헷갈릴 수 있겠죠. 그쵸? 일단은 멈춘 거는 이제 시제를 여기다 둬야 되겠죠. 그쵸? Alright. 이왕이면 snore 에요. 원래 기본형은. 그게 코골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읽어볼게요. Stop calling me Mr. Eugene.
2: Stop calling me Mr. Eugene.
1: Right. He stopped snoring.
2: He stopped snoring.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해봤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0: I like your new hairstyle, Jenny. I like your new hairstyle, Jenny.
1: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표현이 들어간 부분 나왔습니다. 자기는 항상 내 이름을 걔 이름이라 헷갈리더라. 지금 분노했습니까, 이거?
2: 열이 많이 받죠. 없어도 일단 됩니다. 너는 헷갈린다. 나의 이름, 그녀의 것과 함께. 뭐 이런 느낌인데.
1: 그래도 이 동사를 맞췄잖아요.
2: 예, confused는 네. 잘 쓴 것 같고. 네. 항상도 잘 썼던 것 같아요. always죠. 항상은 always, always입니다.
1: always, always군요.
2: Yeah.
1: Okay.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You always confuse my name with hers. Check it out.
2: Yes.
1: 그렇죠. 아, 이 부분을 비워둘까 고민하다가. 오케이. 아무튼 always, 항상. 자, 이거 발음 여러분 아시겠지만 always가 아니라 always. 아까 전에도 제가 ALL, call me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lways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입모양 벌려서 해주세요. 두 번 갑니다. Always, always.
2: Always, always.
1: Alright. 자, you always confuse 요거랑 저거. 자, 잠깐만 볼게요. Confuse A with B 하면 A와 B를 혼동하다. 이게 이건지 알았고 저게 저건 줄 알았던 경우예요. 이럴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정말 저 진짜 맹세예요. 제가 경험에서 아는 건데 네. 이거 영어 중급 이상 하는 분들도요. 이거 몰라요. 못하는 분 정말 많아요.
2: 저처럼 공상시처럼 Confuse A and B 하지 않았을까요? A and B도 돼요?
1: Well, 말이 안 통하진 않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표현 with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반드시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의 이름을 헷갈렸어. 내 X의 것과. 자, 슬프지만 이거 해볼게요. 나는 그의 이름을 헷갈렸다. 일단 거기까지.
2: I confused his name.
1: 나의 X의 것과.
2: With my X.
1: X's. 이렇게 해야 됩니다. X에 소유격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결국 with my ex's name인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세요. With hers가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뭘까요? Hers가 그녀의 것이라는 게.
2: Her 그녀의 이름.
1: Hers, 그렇죠. With her name. 그걸 받아준 명사인 거예요. 대명사. Right? Hers.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그걸 헷갈렸어. 그녀의 새 주소와.
2: 어떡하죠? She confused it with her new address.
1: 그렇죠? Right? She confused it with her new address. 이런 식으로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뭐 과거의 주소가 될 수도
2: past
1: 있고,
2: past address.
1: Right? 그럴 수도 있고 뭐 무슨 뭐 회사 company address랑 헷갈렸을 수도 있고 가끔 우리 또 그럴 때 있잖아요.
2: Access address도 있고.
1: Oh my goodness. 오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헤어짐의 사유가 많아지는 situation인데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ight? 읽어볼게요. I confused his name with my ex's.

0: 제니, 아니 제나야.
1: 헤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0: 이거는 없어요.
1: 네,
0: 가능성이 없어요.
1: 엎질러진 물이에요?
0: 네네.
1: 제니한테 가!
0: 그렇게 좋으면 이러면서.
1: I'm sorry. I'm so sorry.
0: 음흠.
1: 제니, I mean, 제나.
0: 연기까지 지금 됐습니다. 자, 맞는지 볼게요. I'm so sorry, Jenny. I mean, Jenna. 당황하면서. Sorry. 자, 미안한이라는 형용사인 거는 누구나 알죠. 하지만 원래 sorry가 더 포괄적인 뜻에서 온 겁니다. 바로 마음이 안 좋은. 그래서 이거는 미안해 이런 것도 있지만요. 뭔가 마음이 안 좋아, 뭐 불쌍해라고 할때 쓴다든가.
1: 그러니까요.
0: 네.
1: 유감입니다 때도
0: 맞아요.
1: 쓰잖아요.
0: 유감입니다도 두고요. 실제로 후회한다라는 뜻도 돼요. 예, 그거는 결국 그것도 안 좋은 거죠. 뭔가 마음이, right? 그런 뜻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발음할 때 sorry가 아니라 얘는 입 모양만 조금만 더 벌려줘도 발음이 끝내주게 변해버려요. So I'm sorry 하지 마시고 I'm sorry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I'm sorry, I'm sorry.
1: I'm sorry.
0: 아하.
1: I'm so sorry.
0: 오,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건데요. 미안하다고 할때 이제 I'm sorry도 있지만은 I 하고 나서 동사로 쓸 수가 있거든요. 사과한다라는 동사. 요거 해볼까요?
1: Apologize. 제트가 너무 일찍 나왔나요? 팔로 사이즈, 이 사이즈가 아닌데?
0: 그 사이즈가 아닌데요. 사이즈가 안 나오네요. 자, 이거는
1: G일까요?
0: 일단은 AP 뒤에 바로 L이 나오면 안 되죠. Apologize. APO 힌트를 드릴게요.
1: APO.
0: 아하.
1: 오.
0: 유카메 감독님도 아하. 예스.
1: Apologize. 아, I
0: 네,
1: apologize.
0: 이건 대국민
1: 너무
0: apologize를
1: 어려운
0: 넣어줘야 돼요. 네.
1: spell is difficult.
0: 자, 이거 G죠, G? Q
1: G입니다.
0: 아니죠?
1: G예요.
0: Okay, alright. Apologize. 이거는 사과하다라는 동사. 당연히 I'm sorry보다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So I'm sorry 아니면 I apologize. 이렇게 두 방법으로 써도 되고요. 자, I mean
1: 왜요?
0: 이랬잖아요.
1: 이거 사실 좀 궁금했어요.
0: 이 mean 한다는 거가요, 의미하다,
1: 네.
0: 의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그래서 뭔가 이거, 내 뜻은 이런
0: 맞아요.
1: 느낌인 것
0: 그러니까
1: 같은데.
0: 내 말은 내가 말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의도,
1: 내 의도는.
0: 그렇게 좀 느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 버전으로 가시고요. 나중에 조금 뭐라 그럴까, 내 말을 하면서 연기하시면서 자동 흡수하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So I mean 하면서 뒤에다가 뭐 원하는 원래 하려고 했던 명사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문장을 넣어줘도 돼요. 그냥 평소문을 넣어줘도 되고 뭐,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연기해야 돼요, 상우 씨.
1: 네네.
0: 내 말은 난 여전히 널 사랑해. 오랜만에 헤어졌다 만난 예전 애인인 거예요.
1: Amen. I still love you.
0: I'm married. 이럴 수도 용기 내서 했는데.
1: I apologize. 또 바로 사과해야죠.
0: 자, 이번에는 여자친구, 와이프가 물어본 거예요.
1: 네.
0: 오늘이 무슨 날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갑자기,
1: 식은땀이.
0: 저 오늘은 어린이날인가? 막 이런 얘기를 엉뚱하게 했다가, 싸늘하게 변해 있는 표정을 본 거예요. 그때, 내 말은, 우리, 김정일,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I mean, we,
0: 우리의.
1: 우리의,
0: 예? 그냥 명사만 넣는 거예요. 우리의 기념일이야.
1: I mean, our anniversary.
0: Anniversary, right? I mean, our anniversary. 이거는 이미 전에 실수를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한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황한 거예요.
1: I mean, our anniversary.
0: 그렇죠.
1: You
0: 네.
1: know.
0: You know. 이거 진짜 연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동사 이렇게밖에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연기해 볼까요?
1: 네.
0: I mean, I still love you.
1: Amen. I still love you.
0: 자, 이번엔 당황했어요. I mean, our anniversary.
1: Amen. Our anniversary.
0: 오케이. 자, 본문 읽어 볼게요. I'm so sorry, Jenny. I mean, Jenna.
1: I'm so sorry, Jenny. I'm in a Jenna.
0: 아, 좋습니다. Yeah.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습니다.

0: 그러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1: You always confuse my name with hers. You always confuse my name with hers. 제나.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I like your new hairstyle, Jenny. I like your new hairstyle, Jenny.
1: Stop calling me Jenny. I'm Jenna. Stop calling me Jenny. I'm Jenna. You always confuse my name with hers. You always confuse my name with hers.
3: I'm so sorry, Jenny. I mean, Jenna. I'm so sorry, Jenny. I mean, Jenna.
0: (목소리)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이병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Stop ing. 할 수 있겠죠?
2: Yeah.
0: Alright. 날 제니라고 그만 불러.
2: Stop calling me Jenny.
0: 그렇죠. Stop calling me Jenny. 물론 don't call me Jenny라고 할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Okay.
0: 자, 다음은요. 날 미스터 유진이라고 그만 불러.
2: Stop calling me Mr. Eugene.
0: Alright. Stop calling me Mr. Eugene.
2: Yeah, I'm Master Eugene.
0: Master Eugene. 마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4: 아, 저는 니글니글, 저는 보글보글이라고 하시는 분도 가글가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0: 아, 진짜 진심이에요?
4: 네. 어, 잘 보고 있어요.
0: 보글보글. 보글보글. 자, 그는 코 고는 걸 멈췄어. 어떻게 할까요?
2: He stopped snoring.
0: 그렇죠. ing는 뒤에 가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볼게요. Confuse A with B. 진짜 오늘 여러분 이거 해보시고 영어 좀 한다는 친구한테 가서 이거 해보라고 그러세요. 나 이거랑 이거랑 헷갈려. 헷갈렸어. 할 줄 있는지. 거의 못할 거예요.
4: with 쓰는 게 핵심입니다.
0: Yeah. 자, 가볼게요. 넌 항상 내 이름을 걔 이름이랑 헷갈리더라. 자, 제가 직역을 드릴게요. 넌 항상 헷갈려 내 이름을. 일단 거기까지.
2: You always confuse my name.
0: 그녀의 것과.
2: With her name.
0: 어, 그죠. With her name or with hers. 둘 다 괜찮습니다. Just like this. 다음. 나는 그의 이름을 내 전 애인 이름과 헷갈렸어. 자, 나는 그의 이름을 헷갈렸어. 거기까지.
2: I confused his name
0: 나의 ex의 것과
2: with exes.
0: With my exes.
2: With my exes.
0: That's okay. That's okay. 하나 더 해볼게요. 그녀는 그걸 새 주소와 헷갈렸어. 자, 그녀는 그걸 헷갈렸어.
2: She confused it
0: 그녀의 새 주소와
2: with her new address.
0: 그렇죠? Just like this.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2: Yeah.
0: 자, 그렇다면 이병작 패턴하고 상훈 씨 한번 달려볼까요?
4: 네.
2: 날 제니라고 그만 불러. Stop calling me Jenny. 날 미스터 유진이라고 그만 불러. Stop calling me Mr. Eugene. I'm Master Eugene. 그는 코 고는 걸 멈췄어.
1: He stopped snoring.
2: 넌 항상 내 이름을 걔 이름이랑 그녀의 이름이랑 헷갈리더라. You always confuse my name with hers. 난 그의 이름을 내 전 애인 이름과 헷갈렸어. I confused his name with my exes. 그녀는 그걸 새 주소와 헷갈렸어. She confused it with her new address.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5: 아, 예쁘다.
1: I like your new hairstyle, Jenny.
5: 어? Jenny?
2: Stop calling me Jenny. I'm Jenna.
1: Oh,
2: Jenna, Jenna.
1: Yeah, yeah.
2: Yeah, Jenna. Oh, you always confuse my name with hers.
1: I'm so sorry, Jenny. I mean, Jenna. Jenna. Jenna.
2: Fine, Peter.

0: 오케이.
1: Alright, alright.
2: 여러분,
1: 수고하셨어요.
2: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 물을 꼭 끓여. 그 물을 꼭 끓여라. 확실히 해라. 이거 뭘 썼었죠?
1: Make sure 썼죠.
2: 맞습니다. Make sure to boil the water. Boil. 이게 끓이는 겁니다.
1: 네.
2: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Confuse A with B.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난 그걸 내 새 번호와 헷갈렸어. 나는 그걸 내 새 번호와 헷갈렸다.
1: 오늘 지금 배운 것만 좀 복습하셔도
2: 네네.
3: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숨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광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2: 무조건 보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참 금요일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아, 그러니까요.
1: 또 여행 영어를 배우니까 좀 설레기도 하죠.
0: 그럼요. 자, 오늘은요. 아유, 근데 약간 아쉬워요.
1: 왜요?
0: 우리가 여행 가서 호텔에 갔어요. 근데 방 열쇠를 두고 나왔어요. 아하. 혹은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적 있나요?
1: 뭐 요즘에는 없죠. 이제 워낙 또 many times 뭐 이렇게 좀 호텔을 좀 이렇게 busy 하다 보니까.
0: 네.
1: 근데 뭐 예전에 초보 시절에.
0: 아하, 초보 시절에.
1: 예, 좀 그랬었죠.
0: 아니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뭐 하나 더 줘요 그냥. 예, 오케이. 괜찮다고 하는데요 보통.
0: 아, 그런데 또 아닌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없어졌다는 것 자체에 패닉할 수밖에 없어요.
1: 그러니까 일단 전화하거나 직접 가서 이제 로비 가서 얘기할 때
0: 전화도 못해요. 호텔 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니 거기 그거를 또 할 수도 없으니까.
1: 그러네요.
0: 아무튼 요 상황을 극복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첫 번째 미션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방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겠습니다.
1: 그럼 일단은 뭐 사과부터 해야죠.
0: 그럼요. 기본적으로 예. 미안하다. 근데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1: 그러게요.
0: Alright.
1: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자, 미션 두 번째는요. 대체 열쇠 청구금이 있나요?
1: 죄송한데.
0: 잠깐만. 예.
1: 본인도 못 읽으시면서 뭐 이거를
0: 도대체가 아니군요. 예. 대체하는 열쇠. 예, 원래 오리지널 말고 대체 열쇠 청구금이 있나요? 네. 요거 되겠습니다. 네.
1: 새 열쇠 하면은 비용을 드려야 되나요? 뭐 이런 느낌인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이거는 사실 한국어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또 영어로 바꿔봐야 됩니다. 대체하는 거 뭔지 아세요?
1: 대체 모르겠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청구금. 이것도 장난이 아닌데요.
1: 청구금?
0: 오늘은요, 미션 두 번째가 굉장한 챌린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신에 단어를 많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공상 씨 어떻게 먼저 보내볼까요?
1: 배우로.

0: 가보겠습니다.
1: Alright.
0: 자, 영어 갑시다. 도전합시다. 와, 죄송합니다.
2: Yes. What's the problem?
0: I'm sorry. Yeah? Excuse me. 아, 죄송하지만 저기 방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2: How can I help, sir?
0: 그러니까 I'm sorry. I lost my room key.
2: Oh, you lost your room key.
0: Room key. Oh my gosh.
2: No problem. No problem. We can get you a replacement.
0: Replacement가 뭐지? 대체하다 이런 거 아닌가?
2: We can get you another key. Yeah, a replacement.
0: 그러면은 그 대체 열쇠 청구금이 있나요?
2: Sorry.
0: 야, 한국말도 어렵네. 그러니까 그걸 열쇠를 받으면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is there a payment for key?
2: Is there a payment for a key? Oh, for the replacement.
0: Yeah, replacement key.
2: Oh, do you need to pay?
0: Yeah,
2: No.
0: Oh,
2: I just need your name for verification.
0: Pardon, what's the occasion?
2: I need your name.
0: 네, 네임을 알고.
2: For verification.
0: Verification을 모르겠다. I don't know verification.
2: What's your name?
0: Oh, my name is 상훈 리.
2: Okay.
0: Yeah, English name is Jim. 이제 다니면 짐이 된다고 사람들이.
2: Jim.
0: Jim. J-I-M.
2: J-I-M.
3: Oh my goodness. 상훈 씨, 이렇게 잘하게 있습니까?
0: 잘했나요? 아니, 좀 못 알아들어서.
3: 네. 그게 첫 문장은 굉장히 잘했어요.
0: 아, 그거야? 뭐
3: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요거를 좀 고치면 좋겠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했는데 문제는 뭐 대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0: 그게 그거네요. 예. Replacement.
3: Something like that. Right.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는 좀 억울해요. 단어 때문에 이게 많이 좀 틀리게 됐고 그리고 뭔가 청구 이런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고
0: 네,
3: 그렇죠?
0: 네.
3: 오케이. 자, 괜찮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단어를 모르는 거는 그건 그냥 가져가면 되거든요.
0: 그렇죠.
3: 또 흡수하면 되고요. 근데 구조를 모르는 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근데 구조는 어느 정도 챙긴 것 같아요. 자,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sorry, but I lost my room key. No problem. We can get you a replacement. Is there a charge for the replacement key? No, I just need your name for verification.
3: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갈게요. 죄송하지만 방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호텔이나 이런 데서 있을 수 있잖아요.
0: 자주 잃어버리죠. 아니면 이제 그냥 방 안에 놓고 나오거나.
3: 그게 더 최악이네.
0: 네. 자, I'm sorry, but 미안하지만 나는 잃어버렸다. 나의 방 열쇠를.
3: Yes.
0: 완벽합니다.
3: 이거는 뭐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0: 네. I lost입니다. 잃어버렸다.
3: 예전에는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뭐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썼었는데 이제는 거의 완벽합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필기하신 거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I'm sorry. But I lost my room key. 정답이죠. L-O-S-T, 잃어버렸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니까 이게 시제로 치면 어떤 형이죠?
0: 과거죠.
3: 과거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랜만에 요거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Lose는 기본형으로 잃어버리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나온 거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항상
0: lose,
3: 정리를 해주세요.
0: Lost.
3: Lost. Okay. 이게 똑같은 거 두 번입니까?
0: Yeah.
3: Okay. So, lost가 아니라 lose, 잃어버리다, lost, 잃어버렸다, 그리고 have PP를 할 때 쓸 수 있는 L-O-S-T. 완벽합니다. Very, very nice. 자, 그리고 우리 이거 한번 기본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mean, I lost my room key. 나 내 열쇠, 뭐 방 열쇠 잃어버렸다. 나쁘지 않죠?
0: Yeah.
3: 자, 근데 앞에 어떻게 출발했죠, 우리?
0: I'm sorry.
3: I'm sorry. 뭔가 약간 미안하다는 느낌으로
0: 네.
3: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과를 하면서 어떤 팩트를 전달을 하면서 I'm sorry but blah blah blah 이런 식으로 갔죠.
0: 네.
3: 자, 이게 그렇죠. 죄송하다. 하지만이 섞여 있는 말투가 되겠습니다. So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 뭐 패턴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좀 섞어 봤어요. I'm sorry but 어쩌고저쩌고. 평소문어순 그러면 죄송하지만 평소문이에요. 아니면 친구한테 미안한데 뭐뭐뭐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뭐 아시겠지만 평소문은 주어, 동사, 요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약을 난 분명히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서 죄송한데 저는 당신 이름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오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제가 손님으로다가 오케이, the reservation, I made the reservation under 뭐 무슨 무슨 name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 이름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0: Oh, I'm sorry, but I don't see your name.
3: Beautiful. I'm sorry, but I don't see your name. Or your name is not here. Oh. Not on the list.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Okay, how about this? 저 죄송한데 제가 여기 먼저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줄 설 때 예민하잖아요.
0: 와, 마치 어제 제가. 저희가 대기가 3번이었는데 네. 5번 아주머니가 갑자기 3번 들어오셨는데 자기가 들어가더라고. 내가 3번이에요 그러는 거야? 라고 좀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3: 아예 대놓고서. 네. 맙소사.
0: 갑자기
3: 기억나시나요? 네.
0: 그 네. 기억인데. 아, 제가 먼저 여기 왔어요.
3: 아하. 제가 먼저 여기 있었어요. 하면
0: 있었어요.
3: 네네. 죄송하지만.
0: I'm sorry, but I am here first.
3: 거의 맞았는데. 있었다.
0: I was here first.
3: 그렇죠. I was here first. Very nice. 자, 이것도 보세요. 그냥 너무 대놓고 I was here first. 이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I'm sorry, but 이래버리면 약간 예의가 그래도 있지 않나요? 느낌이?
0: 그러니까요.
3: Right. Very, very nice. 자, 그러면 요거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시겠습니다. I'm sorry, but I don't see your name.
0: I'm sorry, but I don't see your name.
3: I'm sorry, but I was here first.
0: I'm sorry, but I was here first.
3: All right.
0: 와, 이거 어제 배웠으면 바로 가서 그 아주머니한테 써먹었을 텐데. Oh, I'm sorry, but I was here first.
3: 오, 그랬으면은
0: I'm sorry.
3: 영어 잘하니까 나 비켜줄게요. 막 이런 느낌으로, right?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sorry, but I lost my room key.
0: I'm sorry, but I lost my room key.
3: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드디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섞여 있는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대체 열쇠를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뭐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0: 네, 일단은 친절합니다. No problem.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We can get you. 우리는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3: 오케이.
0: 무엇을 하나의 대체 열쇠를. 아까 보니까 리플레이스먼트 룸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리플레이스.
3: 들어본 적 있는다는 거예요?
0: 네.
3: 오케이.
0: 리플레이스먼트.
3: 당황. 더 이상 자리가 안 남아 버리는
0: 뭐 상황이. 키긴 한데 이걸 이제 약간 이제 생략한 거죠.
3: 오케이. 키를.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단어는 거의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So, no problem 하면서 문제 없다. We can get you.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뭐를? A replacement. Check it out. You got it. 이 replacement라고 하는 거가요. 뭐 대체라는 뜻도 되고 실제로 그 대체되는 그 품 있죠. 물건 아니면 뭐 사람도 심지어 될 수가 있습니다. Replacement.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을 그냥 대체 열쇠를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한국어로 대체품 좀 어색하니까, right? Okay. 그래서 대체 열쇠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Replacement. 여러분 ment로 끝나는 단어들은 거기 강세가 거의 안 붙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트 이렇게 되지 않고 힘이 훅 빠져요. Replacement. 약간 문 이런 느낌? 제가 두 번 들려드릴게요. Replacement. Replacement.
0: Replacement.
3: 오.
0: Replacement.
3: 아주 좋아요. 오케이. So replacement을 제가 get you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get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0: 그렇죠.
3: 내가 그 물건 get 했어. 너 이거 어디서 get 했니? get은 가지는 느낌이잖아요.
0: 네.
3: 그런데 오늘은 내가 get 할 때는 I got something 하면 되는데
0: 네.
3: 여기서는 we can get
0: you.
3: You. 이렇게 get 뒤에 목적어를 꼈죠. 네. 그럼 이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겁니다.
0: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가져다 주면 뭔가 bring이 더 떠오르긴 하거든요.
3: 그것도 가능해요.
0: 아, 괜찮아요.
3: bring도 가능하죠. Oh, yes. 근데 원어민들은 get을 또 즐겨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ring, take가 좀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0: 맞아요.
3: 근데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get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 가져가는 거 다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get은 사다 주는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활용도가 좀 높죠. So, 아무튼 get someone. 이 사람한테 get 해주는 거예요. 가져다 주는 겁니다. 뭐를요? 명사. So, 여기서는 누구한테 뭘 가져다 줘요?
0: 너에게 열쇠를.
3: 그렇죠. 그렇습니다. Get you. 뭐를? A replacement. You know? 오케이. 자, 그럼 이 what은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너 나

0: 나에게 수건이 뭐죠?
1: 타월.
0: 응. 너 나에게 타월 가져다 줄수 있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1: Oh.
0: 나한테 가져다 줄수 있어? 타월을?
1: Can you get me a towel?
0: 어, 그렇죠. Hey, can you get me a towel? Can you bring me a towel? 괜찮아요. Yes? 자, how about
1: Take
0: this?
1: me도 돼요? Can you
0: Take는
1: take
0: 안
1: me 안
0: 됩니다.
1: 되죠?
0: Take는 안 됩니다. 가져가는 거니까.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내가 너한테 가져다 줄수 있어. 뭐를? 더 많은 물을.
1: 아.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웨이터분이 아, 제가 당신한테 더 많은 물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약간
1: I can get you lot of water.
0: lot of water, more water.
1: More
0: 더 많은
1: water.
0: 거. Yes? Beautiful. So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 영어식 영어를 좀 하고 싶으시면 bring, take 이런 것도 써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get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문장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Can you get me a towel?
1: Can you get me a towel?
0: I can get you more water.
1: I can get you more water.
0: 자, 하나만 더요. 여기 되게 요 표현이 나왔는데
1: Yeah.
0: 이거 많이 봤죠?
1: Yeah.
0: No problem. Right?
1: 호텔 그 뭐라 로비에 계신 그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야. Oh, no problem.
0: No problem.
1: Oh, no problem.
0: 아, 문제 없다. 충분히 해줄 수
1: Yeah.
0: 있다. 자, 요거랑 비슷한 또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별일이 아니어서 아, 뭐 땀도 안 나네 그냥 아주 그냥.
1: No wet, no sweat.
0: 오.
1: 맞아요?
0: Yes.
1: 아니에요? 땀이 이거 아닌가요?
0: 아, 자, 여기 뭐가 모음이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된다 앞에.
1: 아하.
0: 아하. Yes. 요거는 굉장히 캐주얼해요. 굉장히 캐주얼합니다. 그래서 no sweat. 별거 아니지 뭐. No problem.
1: 조금 더
0: 네.
1: 친구들 사이에서 좀 쓰는 말일까요?
0: 오히려 그렇죠.
1: No sweat.
0: 그래서 만약에 상우 씨가 외국 호텔에 갔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아마 얘를 더 많이 듣긴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No problem. We can get you a replacement.
1: No problem. We can get you a replacemen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but I lost my room key. I'm sorry, but I lost my room key. No problem. We can get you a replacement. No problem. We can get you a replacement.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미션 문장입니다. 대체 열쇠 청구금이 있나요? 오.
1: 이거는 한국말이 더 어려웠어요.
0: 그러니까, 이거 외국 사람이 봤으면, 이게 뭐, 한국말 너무 어려워.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1: 아.
0: 아, 그쵸. 요즘에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카드로 많이 변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물론 옛날에 그런 클래식 스타일의 그런 호텔은 여전히 이제,
1: 오.
0: 메탈 열쇠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데는 당연히 돈을 이제 많이 내는데, 아닌 경우는 그냥, 주기도 하죠, 그쵸?
1: 그렇죠.
0: 예.
1: 자, is there? 있나요? 뭐가요? 청구금이 뭐를 위한 대체 열쇠?
0: Yes.
1: 청구금 아까 못했죠. 꽁상씨는 charge
0: 오.
1: 쓰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0: 네.
1: 보면 이렇게 대치가 되는데
0: 네네네.
1: 그냥 이렇게 뭔가 말하려고 하면 잘안
0: 네.
1: 돼.
0: 떠오르질 않는
1: 떠오르지
0: 거죠.
1: 않아요.
0: 매칭이 잘안 되게 되고, 일단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반복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한번 딱 쓰고, 한 5년간 안 쓰고 있어. 근데 갑자기 그날, charge!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Right. So, 아무튼, 아까 무슨 뭐, payment?
1: 예.
0: 이런 거가 나왔던 것 같은데, charge. 맞는지 보겠습니다. Is there a charge for the replacement key? You got it. charge 한다는 게 사실 동사로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1: 네, 청구하다.
0: 네. 아, 근데 잠깐, 이거 한국에서도 어떻게 charge 했나요? 이렇게 쓰지
1: 예.
0: 않나요?
1: 요즘에 많이
0: 그렇죠?
1: 쓰죠, 이제.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 charge someone.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청구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is there a charge? 어떻게 뭐돈 내야 돼요? 이렇게 청구금이란 명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A에다 강세 하나를 찍어서
1: 네.
0: 가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GE로 끝나는 단어도 거기에 발음, 강세가 안 가요. 그래서 charge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charge. 이 모양 모으셔야 돼요. 끝까지 charge 가보세요.
1: Charge,
0: 오!
1: charge.
0: 아, 확실히 옛날보다 change 할 때, charge 할 때, huge 할때 발음 너무 좋아졌어요.
1: 네.
0: 자,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단골 표현 있죠? What is that?
1: Is there?

0: 땡땡땡.
1: 잠깐만. 뭐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죠?
0: There is 땡땡땡.
1: There is 땡땡땡. 그런데 요거 순서만 이렇게 바꿔줘서 하게 되면 이 명사라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Remember this? 자, 요것도 쓸수 있죠? Is there 말고 are there? 이런 경우는 명사가 어떤 거?
0: 복수 명사.
1: Very nice. So are there 복수 명사들? 이렇게 했으면 그것들이 있나요? 라고 했었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숙제 있어요? 숙제 있나요? 이건 사실 못 세는 단어로 들어가거든요.
0: 그러면은 is there homework?
1: 그렇습니다. Is there homework? 숙제 있나요? 오케이. 오, 많은 학생들이 있나요? 많은 학생들.
0: Is there many students?
1: Oh, very close.
0: Is
1: Very
0: there?
1: close.
0: Ah,
1: There. Oh.
0: sorry. Are there
1: Yep.
0: many students?
1: 그렇습니다. Are there many students? 자, students는 어떤 명사? That's
0: 복수네요.
1: right. 그렇기 때문에 is there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문장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Is there homework?
0: Is there homework?
1: Are there many students?
0: Are there many students?
1: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homework를 셀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0: 네,
1: 많은데요.
0: 저도
1: 예,
0: 그랬고요.
1: 그렇지 않습니다. Homework는 homeworks라고 쓸 수가 없어요. 아, 비슷하게 만약에 내가 셀수 있는 걸 쓰고 싶으면 assign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과제라는
0: 과제.
1: 뜻인데요. 걔는 assignments가 가능합니다. 예,
0: 리포트는요?
1: report 걔도
0: 예.
1: 가능해요. reports.
0: 오케이.
1: 예, report 뭐라 그러는데?
0: Homework만 안 되나 봐요.
1: 맞아요. 근데 그 report는 대학에서 쓰는 report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사 보고서. 예. 뭐 흔히 뭐 대학에서 레포트라고 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그렇죠?
0: 그러니까
1: 그런 거는 이제 보통 term paper, essay 이런 단어로 대체가 됩니다. 오케이?
0: 네.
1: 자, so is there homework가 있나요? 그리고 are there many students? 복수형으로 본문 읽을게요. Is there a charge for the replacement key?
0: Is there a charge for the replacement key?
1: 그랬는데, 오, 여긴 좀 좋은 데인가 봐요. 아, 아니요, 아니요. 확인을 위해서 고객님 성함만 있으면 된다.
0: 뒤에도 아예 못 알아들었던 것
1: 오늘 아주
0: 같고요.
1: 단어 퍼레이드입니다.
0: 네. 아니에요. 아니, 그냥 괜찮고요. 우리는 그냥 그것만, 예? 확인하면 돼요. 당신의 이름을. 아닌가?
1: 맞는 것 같은데요?
0: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 고객님의,
1: 아, 한번 끊어주세요. 어디쯤? 다시 한번. I just?
0: 요렇게. I just check your name for 땡땡땡. 그렇죠? 체크만 일단 알게
1: 오케이.
0: 되면 아 체크가 좀 캐주얼하고 그죠?
1: 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0: 느낌이 아닌
1: No,
0: 느낌인데요?
1: I just cheek your name for verification. 맞는지 볼까요? 네, 자, 이건데 사실 체크도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0: 네.
1: 되죠?
0: CK.
1: Yes, check. 걔가 check죠. I just check your name. 저는 단지 체크만 합니다.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문맥은 뭔가 말은 통하겠지만 실제로 오늘 제가
0: 오히려
1: 에, 바로 need 뭔가 필요하다, 필요로 하다. 근데 거기에 이제 just를 좀 붙인 거예요. 요거는 좀 이따 이병자 갈 거고요. 저 뒤에 있는 for verification 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거 당연히 압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거는 제가 왕초보라고 이렇게 이거 안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뭐 호텔이라든가 어떤 기관 같은 데 미국에 가가지고 뭔가 확인 절차를 위해서 뭐 아이디가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거할때이 단어를 딴걸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했는데 저 왕초보니까 이 단어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 그러니까
1: So, verification. 얘가, 확인이에요. 대조해보는 거.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진위, 확인,
0: 여부를
1: 여부를 가리는 그런 확인이 되겠습니다. Verification을 위해 아예 덩어리로 가면 좋을 것
0: for
1: 같아요. Yes.
0: verification.
1: 여러분들이 쓸 일은 거의 없을 거긴 하니까 그냥 사운드 자체를 좀
0: 그쵸.
1: 알아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거 그냥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You
0: 네.
1: know what? 조금 길긴 해서
0: 오.
1: I need it for verification. 그러면 이게 아까 확인을 위해서였죠?
0: 네.
1: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0: 나는 확인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1: 네, 이게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I need your date of birth for verification. 이러면은
0: 나는
1: 당신의
0: 당신의 생일이 필요하다. 확인을 위해.
1: for
0: 네,
1: verification.
0: 확인을
1: yes.
0: 위해서.
1: 그래서 아,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just need 명사면 명사만 필요한 거예요.

0: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가 되겠습니다. 전 당신 이름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떡할까요? 저는 단지 당신의 이름이 필요해요.
1: Oh, I just need your name.
0: Alright, 나 5달러만 있으면 돼. 나 5달러만 필요해.
1: Oh, I just need $5.
0: Exactly. need 앞에 그냥 just만 붙인 거예요. 대단한 패턴까지는 아닙니다.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No, I just need your name for verification.
1: No, I just need your name for verification.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할게요.
2: Is there a charge for the replacement key? Is there a charge for the replacement key? No, I just need your name for verification. No, I just need your name for verification.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sorry, but I lost my room key. I'm sorry, but I lost my room key.
2: No problem. We can get you a replacement. No problem. We can get you a replacement.
3: Is there a charge for the replacement key? Is there a charge for the replacement key?
2: No, I just need your name for verification. No, I just need your name for verification.
0: 알라이,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우리 이병작 하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I'm sorry, but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방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1: Oh, I'm sorry, but I lost my room key.
0: 그렇죠. I'm sorry, but I lost my room key. 두 번째, 죄송하지만 손님 이름이 안 보여요. 저는 당신의 이름이 안 보여요.
1: Oh, I'm sorry, but I don't see your name.
0: I don't see your name on the list or something. 자, 하나 더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먼저 왔어요. 제가 먼저 여기 있었어요.
1: Oh, I'm sorry, but I was here first.
0: 오, 이거는 암기도 안 할 것 같은데?
1: 이거 외워갈 겁니다.
0: 무조건.
1: Yeah,
0: right. 자, 두 번째 패턴이죠. 뭐뭐가 있나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대체 열쇠 청구금이 있나요? 제가 yeah. 나눠드릴게요. 이거 너무 길어요. 청구금이 있나요? 청구가 있어요?
1: Is there a charge?
0: 그 대체 열쇠를 위한
1: for the replacement key
0: exactly is there a charge for the replacement key 두 번째 숙제가 있나요?
1: No. Is there homework?
0: 그렇죠. Is there homework? Homework 셀 수 없어요. 하나 더 하나 더. 많은 학생들이 있나요?
1: Are there many students?
0: 그렇죠. Are there many students?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릴 거예요.
1: 맞아요.
0: 보통 이건 하는데 복수로 하면 많이들 실수가 나더라고요.
1: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병작 패턴 한 거 상호 씨 달려볼까요?
4: 네. 죄송하지만 방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1: I'm sorry, but I lost my room key.
4: 죄송하지만 손님 이름이 안 보여요.
1: I'm sorry, but I don't see your name.
4: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먼저 왔어요.
1: I'm sorry, but I was here first.
4: 대체 열쇠에 청구금이 있나요?
1: Is there a charge for the replacement key?
4: 숙제가 있나요?
1: Is there homework?
4: 많은 학생들이 있나요?
1: Are there many students?
0: 네, 오늘 배운 것 중에 솔직히 말해서 어휘가 새로운 게 replacement, verification
1: yeah.
0: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진짜 어쩔 수 없지만요. 단어를 아는 거, 어휘를 아는 게 진짜 힘입니다. 상우 씨 따로 공부하시나요? 어휘 공부 같은 거?
1: 안 하죠.
0: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요거만 지켜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어 하나를 암기하더라도 문장으로 만들기. 요거는 진짜 약속하셔야 됩니다.
1: 예.
0: 진짜로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Oh, I'm sorry, but I lost my room key.
2: Oh, no problem. We can get you a replacement.
4: Oh, is there a charge for the replacement key?
2: No, I just need your name for verification.
4: Oh, okay, thank you so much.
2: What's your name?
4: My name is Jim.
2: Jim.
4: J-I-M. Yeah, no luggage, yeah.
2: No, Jim. No luggage? Yeah. No?
4: Ah, no luggage 말고. Jim, J-I-M, only Jim.
2: Only?
4: Ah, only, no, no, Jim.
2: J-I-M,
4: yes. Yes.
0: Yes. You made it.
4: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마시오.
0: 안 돼요, 더 이상.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걸 내 새 번호와 헷갈렸어. 아마 옛날 번호랑 헷갈렸나 봐요. 네. 나는 그걸 내 새 번호와 헷갈렸어. 오. 자, 여러분들. Confuse A with B를 사용해서 I confused it with my 새 번호가 뭘까요?
4: New number?
0: New number.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운 패턴이죠. I'm sorry, but 병서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전 당신을 몰라요.
4: 오?
0: 죄송한데 전 당신을 몰라요.
4: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요거 가능하시겠어요?
4: 예. 네. 당신을 몰라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가 뒤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0: 문장만 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되죠?
4: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요. 머리 좀 식히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Yes, Monday 가정 영어로 배우는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따뜻하게 한번 출발해봐요.
1: 오, 진짜 따뜻한가요?
0: 오랜만에 정말 따뜻합니다. 어허. 엄마의 특별한 샌드위치. 뭔가 아들이 도시락통을 입고 간 상황에서 벌어지는 둘의 이제 대화 같은 거거든요. 도시락통 어렸을 때 이제 많이 싸갔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확실히 옛날 분이죠. 도시락 요즘 거의 안 싸잖아요.
0: 그래요?
1: 예.
0: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밥하고 이렇게 반찬이랑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막 쉬는 시간에 몰래 먹고 막
1: 아, 추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저는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네. 요즘에 도시락을 싸다닙니다.
0: 아.
1: 저는 이제 거기 출근할 때
0: 네.
1: 그 거기 갈 때 이제 와이프가 싸줍니다. 와이프의 그런
0: so sweet.
1: 예, 따뜻한 도시락.
0: That's so sweet. 아, 근데 또 그것도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같이 또 먹는 또 그 맛이 있거든요.
1: 아무리 와이프가 음식을 잘해도 혼자 먹으면 그 맛이 안 나.
0: 같이
1: 먹어서 서로 오늘 소세지라고? 내 돈가스랑 바꾸자. 아, 사실 나 돈가스가 아니고 멸치지롱. 그런 거.
0: 와, 대박입니다. 네. 오케이. 아무튼 뭔가 추억의 느낌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데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
1: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잠깐, 도시락 통을 잊었지 않니? 그렇죠. 항상 뭔가 두고 가잖아요. 급하니까 아침에.
0: 그러니까요. 그럼 원래 보통은 그흰 쌀밥에 김 하나 싸가지고 집에 이렇게 신발 신으면서 그거 이렇게 뭐 먹으면서 나가거든요. 그 국룰이 있어요.
1: 와, 진짜.
0: 이렇게,
1: 혹시 형제였나요, 우리? 너무 비슷한 느낌도 또 들어가고. 자, 두 번째 미션 볼게요. 널 위해 특별한 샌드위치를 만들었단다. 네.
0: 오.
1: 아무래도 뭔가 외국의 느낌이 좀 들어가 있네요. 샌드위치 딱 넣고요.
0: 그러네요.
1: 자, 특별한 거를 알아야 될것 같고요. 만들다를 알아야 될것 같고요.
0: 오, 여러분들도 요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두 번째 미션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오케이. 자, 그럼 뭐, 홍성씨 보내볼까요?
0: 일단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1: 영업합시다. 도전합시다.
2: I'm off to school, mom.
3: 잠깐! 아이고, 도시락 통을 잊었잖니. Wait, you forgot lunchbox.
2: No.
3: 널 위해 특별한 샌드위치를 만들었단다. 그러니까, I'm

0: made of you the special sandwich.
1: You
0: 맞나?
1: made of me.
0: I made special sandwich of you for you.
1: For me.
0: For you.
1: Oh, yeah. Don't tell me it's a veggie sandwich. 네. 오! 감동인데요?
0: 그래요?
1: 도시락통 이런 것도 알고.
0: 아이, 도시락통
1: 네.
0: 정도는 뭐.
1: 아니에요. 형 씨,
0: 그래요?
1: 도시락통이라는 거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 훨씬 많고요. 아유, 그럼요. 이걸, 왜냐면 도시락통을 영어로 써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0: 그쵸,
1: 그쵸,
0: 그쵸.
1: 그쵸. 그래서 그것 굉장히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대신에 후반부에 상우 씨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조금 이제 실력이 늘면서 뭔가 욕심, 관사나 전치사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전치사 퍼레이드가 돼버렸습니다.
0: 그러니까 뭔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1: I mean, you're getting better, for sure.
0: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연습해서 하는 건할수 있어요. 근데 완전 100% 리얼 애드립 아니겠습니까? 좀
1: 그쵸.
0: 엉망인 점 양해
1: 아,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또 늘죠. 그쵸? 자, 오늘 아무튼 뒤에 후반부분에 뭐, of, for, 이런 전치사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제가 좀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주세요.
2: I'm off to school, Mom.
3: Wait, you forgot your lunchbox. I made a special sandwich for you.
2: Don't tell me it's a veggie sandwich.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first one. 자, 저 학교 가요, 엄마. 아이가 가기 전에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쵸?
0: 근데 뭔가
1: 네.
0: 처음 보는 우리는 보통
1: 네.
0: 뭐 I'm going to school 뭐 요렇게 그죠?
1: 아주 좋아요.
0: 하는데
1: 네.
0: off to school이란 말을 씁니다.
1: 오늘 새로운 걸 알려드리려고
0: 와우.
1: 합니다. 네.
0: 뭐 아무튼 I'm off to school 저 학교 가요. Mom 전설의 맘이 여기 나옵니다. 예, 절대 까먹지
1: 오 맞아요?
0: 않으세요. 예.
1: 네, 알겠습니다. 자, M 대문자로 쓰고 해서 mom 마치 사람 이름인 것처럼 my mom이라고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람 이름처럼 M을 대문자로 썼는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got it. Alright. 자, 엄마 당연히 뭐 mom 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상훈 씨 이거 되게 특이하죠?
0: 왜?
1: 처음 봤죠?
0: 뭔가 왜
1: 네.
0: 꺼지다란 느낌?
1: 자, 이게
0: 에.
1: 정말 정말 미국식 영어예요.
0: 잠깐만. 오프가 약간 나가다를 뜻을 대체하는 건가요?
1: 맞아요. 비접촉이에요. 떨어지는
0: 아, 나 떨어져요, 학교로. 맞아요?
1: 거예요. 와, 제 설명 어떻게 보면 basically 다 하신 겁니다.
0: 그래요?
1: That's exactly what it is.
0: 아, 죄송해요. 오늘 출연료 조금 덜 가져가세요.
1: 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아니, 이 off가 정말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 jumping off.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Eating something off the plate. 그럼 접시에서 띄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0: 불 끄는 거는 turn off 해가지고 이렇게 딱 떼서 불을 딱 꺼지는 거잖아요.
1: Exactly. 와, 상우 씨 오늘 대박. Alright. Off는 아무튼 떨어지는 거죠. So I'm off인 거예요. 어디로부터? 집으로부터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To school. So 여러분들, 상우 씨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I'm
0: Going to school.
1: 그것도 완벽합니다. So I'm going to school. 이러면 I'm going 나 가요 이런 팩트죠, 그렇죠? So I'm going to school 걔도 좋은데 I'm off to school도 많이 쓰고 자 이거 보세요 off를 쓰잖아요. 그러면 좀 한동안 오래가 있는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게 돼요. 떨어진다는 느낌이 강조되면서 So I'm off to school은 저 잠깐 뭐 두고 와가지고 학교 잠깐 갔다 올게요라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뭐 보통
0: 6교시까지
1: 학교에
0: 할게요.
1: Yes. 그래서 좀 오래 간다라는 느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화책,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이런 거볼수 있어요. So, my son is off to college. 이러면 내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이거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해서 다른 주에 있는 학교로 갈 경우가 많거든요. 기숙사로 가고. 그래서 마치 오랫동안 떨어진다는 느낌 할 때도 그때도 he's off to college라는 표현이 나중에도 나옵니다.
0: 그러면
1: 네.
0: I'm leaving 나 떠나요 이거 대신에 그냥 I'm off 하고 가도 돼요?
1: 아, 근데 그때는 그냥 I'm off라고는 안 써요. off to 어디라고?
0: to를 꼭
1: off.
0: 써야 돼.
1: Yes.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도 쓸수 있어요. 일이 어디 뭐예요? 일.
0: work
1: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I'm off to work
1: Exactly. Alright. 자, 그런 표현을

0: 쓸 수 있는 거 바로 of to 명사, 명사에 가는. 하지만 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학교 아니면은 뭐 일, 회사 거의 그런 식입니다. 연기 한번 해볼게요. 주어를 우리로 잡아볼까요?
1: 네.
0: 저희 학교 가요, 아빠. 이러고 두 뭐 형제나 남매가.
1: We are off to school, dad.
0: 아우, 아주 좋아요. We are off to school, dad. 이렇게 알리고 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보, 나 출근해요. 어떡할까요?
1: Honey, I'm off to school.
0: School?
1: Sorry. Honey, I'm off to work.
0: Where are you going?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자기 나 몰래 학교 다녀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1: 갑자기 학교를.
0: 깜짝 놀랐네요. 자. 느낌 괜찮죠, 그쵸?
1: 예!
0: off 돼가지고, 어디로? 이쪽으로 간다.
1: 단독으로 쓰지 못한다.
0: 완벽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We are off to school, dad.
1: We are off to school, dad.
0: I'm off to work, honey.
1: I'm off to work, honey.
0: Alright, 본문도 갈게요. I'm off to school, mom.
1: I'm off to school, mom.
0: Alright, 미션 문장 나왔습니다. 잠깐, 여기서 너 도시락통 잊었잖니?
1: 이야, 그렇게요. Wait, 잠깐만. You forgot. 너는 잊어버렸다. 무엇을? 너의 도시락통을. 도시락은 lunch box 라고 네. 쓰죠.
0: lunch box. One word인가요?
1: Yeah.
0: 그게 아니라 런치를 생각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박스를 떠올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1: 근데 오히려 저는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아니 우리가 점심 도시락만 싸는 게 아닌데 네. 뭔가 도시락 하면 런치박스라고 뭔가 그게 이게 굳어져 있는 표현.
0: 제가 느꼈을 때는 네.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보통 저녁에 가거나 할 일은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0: 런치박스 그렇죠. 이것마저도 사실 학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 따라 다르고 학년제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어렸을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런치박스를 싸가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배식. 예. 캐페테리아에서 그냥 주는 대로 먹는 식으로 좀 바뀌거든요.
1: 예. 네.
0: 아무튼 우리가 저녁에 학교에 이걸 들고 갈 일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right, so anyway, wait, you forgot your lunchbox. 희한하게도 one word입니다. Lunchbox, 도시락통. 자, 이거 얼마 전에 나온 동사인데요. 동사 뭐 썼어요?
1: Forgot.
0: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네. 그죠? 뭐의 과거죠?
1: Forget.
0: Exactly. Okay. 자, 여러분 필기해 주세요.
1: 여러분들 이거 아신다고 해서 안 쓰시면은 머릿속에 또 안 남습니다. 항상 좀 써주셔야 됩니다.
0: 저 대신 말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 쓰는 행위 자체가 이 브레인을 뭔가 한번 워킹 시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는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셔서 쓰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Forget, forgot, forgotten. 이런 식으로. 저거 세 번째가 뭐냐면 해피피 못 쓰죠? 자, forget 명사 하면은 그 명사가 뭔지 몰라도 그거를 잊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너는 잊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1: 너는 잊어버렸다.
0: 그렇다. 과거형을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메디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메디. Right?
1: 메디.
0: 나 메리의 성이 뭐였지? 김씨였나? 나 메리의 성을 잊었어. 이거 어떡할까요?
1: I forgot Mary's song.
0: 성이 뭐죠, 성?
1: Last name.
0: 맞아요. 영어에서는, 그쵸, 성이 뒤에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what was her last name? I forgot Mary's last name. 이렇게 써주는 게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 네 전화기 잊었네.
1: 아, 잊어버렸네, 네 과거에.
0: 전화기 잊어버렸네.
1: Hey, you, you forgot your phone.
0: You forgot your phone. 이런 건 보통 이렇게 쓰겠네요. 너 잊어버렸구나. 너 까먹고 두고 왔지? You forgot your phone, right?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런 희한하게도 동사가 과거형으로 쓸 확률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도 뭐뭐이다 보다는 야 뭐뭐였잖아.
0: 있다.
1: 잊었잖아.
0: 한국어도 좀 그렇죠, 진짜.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옛 네. 과거 여기서 조금만 전 얘기도 과거니까.
0: 맞네요.
1: 네.
0: 자,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도 벌써 과거가 돼버리니까.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오케이. 자, 본문, 요거 예문 두 개 먼저 읽어볼게요. I forgot Maddie's last name.
1: I forgot Maddie's last name.
0: You forgot your phone.
1: Oh, you forgot your phone.
0: Right, 본문 갈게요. Wait, you forgot your lunchbox.
1: Wait, you forgot your lunchbox.
0: Alright,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Wait, you forgot your lunchbox.

0: Wait, you forgot your lunchbox.
1: Okay, you guys. 다음 미션 문장 나와 있습니다. 아, 널 위해서 특별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아, 또 엄마의 사랑이 담긴 또.
2: 재밌었어요. I made, 나는 만들었다. 하나의 특별한 샌드위치를. 음흠.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1: 네.
2: 특별한을 써주면 됩니다. 스페셜 샌드위치네요. 와, 여기 항상 헷갈려요. 스페셜. 그렇죠?
1: I, A예요?
2: 네.
1: 아, 알겠습니다. 스페셜. 스페셜. 우리가 외래어로도 스페셜 하도 쓰니까요. 그렇죠?
2: 네.
1: So, I made a special sandwich. But for who? For you. Right? Check it out. 스펠링 완벽합니다. 이거 품사 뭐죠?
2: 형용사입니다.
1: 형용사. 아, 형용사. 어, 맞아, 맞아.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하다 이런 동작은 없으니까. 그렇죠?
2: 이게 뭔가 진짜, 상태. 진짜 약간 네. 제 스스로 약간 놀란 게. 네. 바로 비동사 확인하고 약간, 어? 아닌가? 하고 한 번 더 되물었던 제 자신.
1: 네. 이거 근데 상훈 씨 아세요? 품사가 뭔지 굳이 알아야 돼. 문법은 필요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품사라는 거 상훈 씨 지금 계속 알고 있잖아요.
2: 네.
1: 이건 형용사 같아요. 이건 동사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는 길이거든요.
2: 네. 네,
1: 꼭 아셔야 돼요. 품사라는 거. 오케이. So I made a special sandwich, blah, blah, blah. 자, 여기 지금 만들었다라고 할 때 동사 뭐 썼어요?
2: Made.
1: 오케이. 아, 상훈 씨, 제 생각에는 우리 예전에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혹시 make와 cook의 차이점, make 만드는 거, cook은 뭐예요? Cook.
2: Cook도 요리하다.
1: 요리하다. 그러면 what's the difference? Do you think you can explain
2: 네,
1: this?
2: 일단은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범위가 훨씬 넓어요. 왜냐?
1: Why?
2: 같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cook은 열을 가해서 아. 조리하는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o, I cook a special sandwich는 안 돼요. 샌드위치는 열을 가해서 하는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1: 저, 죄송한데 저랑 같이 학원 열실 생각 없으세요?
2: I'm busy.
1: 오케이.
2: No, thank you.
1: 오케이. 대단합니다. 지금 딱 그런 식이에요. 만들다, 요리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물론 요리하다는 것. 뭔가 한국어로도 대단한 걸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2: 그렇죠, 그렇죠.
1: 하지만은 그만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덮어서 만드는 요리가 아니라 열을 가해서 끓이거나 볶거나 하는 것들을 보통 cook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make 같은 경우에는 다 되죠.
2: 맞아요.
1: Right. 뭐, 끓이든 볶든 샌드위치를 만들든 뭐, 샐러드를 만들 때 뭐 그냥 풀을 잘라 넣든 뭐, 샐러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2: 여보, 맞아요. 우리도. 아, 뭐, 야, 우리, 내가 간단하게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샌드위치 요리해줄게는 안 하거든요.
1: 어색하죠. 좀 왜, 너 무슨 느낌. 샌드위치를 어디에 이렇게 막 그릴에다 굽고 난리를 치니? 막 이런 게 아니니까.
2: 하지만 또 뭐, 유산슬 요리해줄게는 되지만, 유산슬 만들어줄게도 되거든요.
1: 되거든요.
2: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이게 희한해요. 나라마다 이게 완전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2: 예. Yeah.
1: 자, 아무튼, 여기서는 조금 더 포괄적인 make를 이제 쓰게 되면서. 자, 그런데, I made a special sandwich for you, right?
2: Yeah.
1: Okay, for가 무슨 말이에요? For
2: 위해.
1: 위해. So 누구를 위한도 되고 누구를 위해도 되고 요거는 이제 문맥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Okay? 자, 이것도 너무나 당연. 어이, 저도 누구나 해요. 뭐 for you, for me. 이거죠 뭐 의미 없습니다. 문장 안에 만들어 봐야 돼요. 그렇죠? 자, so for example, right? 아, 내가 이 케이크 만들었어. 널 위해 만들었어. 약간 수줍은 느낌을 한번 해 주세요. 내가 이 케이크 널 위해 만들었다.
2: I made a cake. For you.
1: Oh, you're so sweet, right? I made this cake for you. 자, how about this? 어, 혹시 이거 알아요? 문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젠틀맨으로서.
2: Hold the door.
1: 좋습니다. 아, get the door도 되고요. Hold는 잡고 있는 거를 더 강조해 주긴 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문을 잡고 있을게요. 당신을 위해.
2: Oh, let me hold the door for you.
1: Wow.
2: Hey, walk. walking, walking.
1: 지금 너무 좋았는데
2: 아,
1: 갑자기 로맨틱이 확 깼어요.
2: 아...
1: 제가 잡아드릴게요. 걸어, 걸으라고. 아... 이거 좀 이거죠.
2: Get in, get in.
1: 들어. Go ahead.
2: 아, go ahead. 아,
1: go ahead, lady.
2: 이렇게 하면
1: 아, 이런 거 좋잖아요. walk, walk. 오케이. 자, 아무튼 이런 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So hold the door이라는 표현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 네.
1: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I made this cake for you.
2: I made this cake for you.
1: Mm-hmm. Let me hold the door for you.
2: Oh, let me hold the door for you.
1: Alright, 그러면 이거는 뭐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
2: 네?
1: 어떤 두 분이 가는데 이제 할머니가 wheelchair에
2: yeah,
1: 앉아 계신
2: yeah, yeah.
1: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제가 당신의 할머니를 위해서 좀 잡아드릴게요 하면 그녀를 위해서라고 하면 뭐만 바꾸면 되겠어요?
2: You를 hold

0: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Check it out. 설마 채소 샌드위치는 아니겠죠? 100%일 것 같은 느낌인데.
1: 그러니까요. 네. Don't tell me.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채소 샌드위치라고.
0: 네.
1: 채소 is veggie.
0: 아하.
1: 이게 또 오래.
0: Veggie요?
1: 참 오랜만에 하니까 그죠. 베지스. 요거 요런 느낌이죠.
0: 여러분들, 근데 아예 베지스라는 거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왕초
1: 우리는 이제 네. 한국 사람들은 네. 베지타블로 다 외워요.
0: 아, 베지타블이요. 네.
1: 베지타블.
0: 뭔가 컴포타블 같은 느낌인데 한번 스펠링이랑 다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h, don't tell me it's a veggie sandwich.
1: 아,
0: 일단은 G가
1: 두 개고요.
0: 그리고 복수로 쓸 이유가 없죠. 그냥 복합 명사, 뭐 흔히 말해서 그래서 veggie sandwich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 sandwich. 자, veggie라는 단어 정말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요거 발음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eggie 할 때 V가 입술 안 붙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것보다요. 저는 G 할 때 입 모양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veggie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입 모양 중간에 모으고요. veggie. Veggie.
1: Veggie.
0: Mm-hmm.
1: Veggie.
0: Alright. 상훈 씨도 이제는 하도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원래 기본형이 뭐죠?
1: Vegetable.
0: 이거를 떠올리지 않게 돼요. 근데 원어민들도 실제로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Veggie. 요거를 기본형으로 Vegetable 한번 써보겠습니다. V-E. E. Yes.
1: 어, 좀 어려워요.
0: 맞아요. 이게 E가 탈락되고 막 G가 더
1: 늘어나고 G가 탈락되네요.
0: 네. 엄청나게 좀 약간 트랜스폼이 되는 느낌. 트랜스폼이 되면서 좀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이거 잘 안 쓰려고 합니다. Right, so veggie, vegetable 둘 다 채소라는 뜻이 되겠고요. 샌드위치도 다시 한번 우리 뭐 아까 나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강세 좀 제대로 찍었으면 좋겠어요. 샌드위치 아니고 어딜 것 같아요, 강세?
1: 샌드위치.
0: 오.
1: 샌드위치 아닌가요?
0: 샌드위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강세 넣어서 읽어볼게요. 두 번이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1: 샌드위치.
0: 아하.
1: 샌드위치.
0: Very, very nice. Alright.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Don't tell me it's a veggie sandwich. 자,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훈 씨, 저는 직역이 너무 좋아요.
1: 예.
0: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1: 나에게 말하지 말아줘.
0: 어허, 뭐라고?
1: 그것이 채소 샌드위치라고.
0: 말하지 말라는 건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역하게 되면 뭐라고 해놨어요?
1: 설마
0: 뭐는 아니겠지. 뭔가 듣고 싶지 않은 뉴스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재밌네요, 표현이.
0: 재밌죠? 괜찮죠? 그렇죠? 네. 뭐라고 말하지 마. 물론 직역해서 느껴줘도 돼요. 너 그랬다고 말하지 마. 나 듣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친구의 말이, 약간 듣고 싶지 않은 거 약간 좀 위트를 넣어도 되긴 하는데, 너 설마 결혼한 건 아니겠지?
1: 아.
0: 너 결혼했다고 나한테 말하지 마. 나 약간 어색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1: Don't tell me you married.
0: 오, okay. Don't tell me you married. 뭐 그것도 가능해요. Married 과거 동사 쓰는 거 가능은 한데 you are married.
1: 아, you are
0: yes.
1: married.
0: Yes. 왜냐면 married가 결혼한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So don't tell me you are married.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너 설마 그거 먹은 거 아니겠지? 너 설마 그거 먹은 거 아니지?
1: Oh, don't tell me you eat this.
0: 아, 먹은 거 아니겠지?
1: 먹은 거? 먹었던 거?
0: 과거죠, 과거.
1: Don't tell me you ate this.
0: 어, don't tell me you ate it. 이런 식으로. 그거 썩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역으로 느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지 마. 뭐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오히려 그런 느낌. 자, 읽어보겠습니다. 연기하면서요. Oh, don't tell me you are married.
1: Oh, don't tell me you are married.
0: Don't tell me you ate it.
1: Don't tell me you ate it.
0: Oh, don't tell me it's a veggie sandwich.
1: Don't tell me it's a veggie sandwich.
0: 그렇죠. 딱 봐도 아이가 이거 먹고 싶지 않은 거죠.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좋습니다.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made a special sandwich for you. I made a special sandwich for you. Don't tell me it's a veg.

0: Veggie sandwich. Don't tell me it's a veggie sandwich.
1: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0: Wait, you forgot your lunchbox. Wait, you forgot your lunchbox. I made a special sandwich for you. I made a special sandwich for you.
2: Don't tell me it's a veggie sandwich. Don't tell me it's a veggie sandwich.
1: Alright, 미션 문장 안에 녹아들어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 키워주세요. 집중해주세요. 도시락통을 잊었잖니. 너 잊었잖아, 네 도시락통.
3: Oh, you forgot your lunchbox.
1: 그쵸, 과거형으로 해서 you forgot your lunchbox. 두 번째, 메디의 성을 잊었어. 아, 나 메디의 성을 잊어버렸어.
3: Oh, I forgot Mary's last name.
1: 그렇죠, last name도 다시 한번 익혀주시고요. 네. 자, 다음. 너 전화기 잊었잖아. 너 전화기 잊었잖니?
3: Oh, you forgot your phone.
1: You forgot your phone.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자, 두 번째. For someone something.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아, 널 위해 내가 특별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
3: Oh, I made a special sandwich for you.
1: For you, not for him. For you. Right? 두 번째. 널 위해 내가 이 케이크를 만들었지.
3: Oh, I made this cake for you.
1: I made this cake for you. One more. Let me 요거 할게요.
3: Yeah.
1: 제가 그 문을 잡아드릴게요. 당신을 위해서.
3: Oh, let me hold the door for you.
1: Oh, very romantic as well. Alright. 자, 이렇게 입영작 패턴 한번 사원씨 달려볼까요?
4: 네. 도시락 통을 잊었잖니. You forgot your lunchbox. 메디의 성을 잊었어.
3: I forgot Mary's last name.
4: 전화기 잊었잖니. You forgot your phone. 널 위해 특별한 샌드위치를 만들었단다. I made a special sandwich for you. 널 위해 이 케이크를 만들었어. I made this cake for you. 당신을 위해 문을 잡아드릴게요. Let me hold the door for you.
1: 오케이. 오늘 뭐 어땠어요, 문장들?
4: 아니,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1: 나쁘지 않았어요.
4: 하지만 이런 뭔가 덩어리 표현들 또 배우면서 네. 많이 또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어휘가 복잡하지 않더라도 회화체에서는요, 실제로 원어민들도 어려운 단어들 많이 안 써요. 우리가 지난번엔 조금 까다로운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지 않죠. 네, 기본적인 구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리고 또 기본적인 어휘만 있어도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4: 네.
1: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0: I'm off to school, Mom.
3: Wait, wait! You forgot your lunchbox. 아. I made a special sandwich for you.
0: Don't tell me it's a veggie sandwich.
3: No.
0: Really?
3: No.
0: Promise?
3: 다른 거로 만들어줄게.
4: 오케이. 그래도 베지 좀 먹으세요.
1: 베지 드세요.
4: 마유 씨.
1: don't tell me it's a veggie sandwich.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전 당신을 몰라요.
4: 이거 I'm sorry but 형사분.
1: I'm sorry but 난 널 모른다.
4: I don't know you.
1: I'm sorry, but I don't know you. 그쵸? Yeah. Alright.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Forget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주세요. 나 내 전화번호 잊었어. 아, 내가 저장만 해놓으니까 이게 잊어버렸네. 나 내 전화번호를 잊었다.
4: 에이, 과거로 가면 되나요?
1: 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문장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4: EBS E 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자, 확인 중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4: tomorrow.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머리 손질로 분주한 미용실. 이때. 반려견 운동장에 온 듯 자기 멋대로 날뛰는 리트리버 한 마리.
1: 놀아있어.
2: 여기가 약간 자기 놀이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통제 불가. 그야말로 천방지축 말썽견. 누가 얘 좀 말려봐요. 제발. 새나개의 SOS를 요청한 곳은 서울의 어느 미용실.
3: 안녕하세요.
4: 아, 오늘 주인공인가요?
3: 네, 저희 5월이에요. 오늘 인사해드려. 오늘 인사해드려.
0: 7개월 된 리트리버 5월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사실 반려견 입양을 망설였다는 보호자. 미용실 운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입양을 하면 일터에서 돌봐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중 만나게 된 5월이. 짖음 한번 없을 정도로 순한 성격 덕분에 미용실 출퇴근을 함께 할 수 있었다고요. 이제 5월이는 미용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는데요.
1: 안녕하세요.
0: 5월이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 난리 났네 아주.
4: 이 머리 이렇게 하러 오실 때마다 5월이 자주 봐요?
1: 네, 맨날 봐요.
4: 5월이가 많이 반겨주나요?
1: 맨날 반겨줘요. 머리 딱딱해. 이리 와,
5: 이리 와, 이리 와. 올라.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2: 기다려. 기다려.
0: 수준급 손님 응대로 바깥 톡 돋게 하는 녀석.
6: 어이구, 치.
2: 손님들한테는 굉장히 순해요. 딱 리트리버 천사견처럼 그냥 만져달라 그러고 뒤집고 그런 것만 하니까 고객님들이 5월이 보러 많이 오시거든요.
0: 기특하기만 한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2: 여기가 약간 자기 놀이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놀이터? 놀 거 많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아예 자기가 왕.
2: 여기서 그냥 왕.
0: 요즘 들어 부쩍 말썽을 부린다는 5월이.
2: 야, 근데 이씨 바람이 날아갔나?
0: 어? 저거 머리카락 털 때 쓰는 스펀지잖아요. 야, 안 돼!
1: 어, 잠깐만. 내놔. 일로와, 너. 일로와, 저, 일로와, 너. 좋아, 일로와.
2: 잡았다.
1: 어, 주세요. 신세를 물어가가지고. 아. 너 갇혀, 이러다가. 아.
4: 아. 미용실에 뭐가 떨어지면 뭘 파요?
2: 네.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털이 스펀지. 그거 제일 좋아하고. 그거를 뜯어서 한 100개 양으로 만들어놔요. 제일 좋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하는 거 없어요. 힘이 왜 이렇게 세요?
1: 아, 아궁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0: 고집도 보통이 아닌데요?
2: 그치. 야.
0: 순한 양 같았던 녀석이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건지.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칩니다.
2: 못 생겼어. 근데 이 짓이 좀 무겁다 이제는.
6: 야, 뭐하는 거야?
0: 어찌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아무리 말려봐도 소용이 없다고요.
3: 네, 그래요. 우와, 보세요. 이게 뭐야?
0: 언제나 먼저 지치는 건 보호자와 직원들이랍니다.
2: 아우, 얄미워.
4: 뭐라고요?
2: 얄미워요.
4: 얄밉다고요?
2: 네.
4: 왜요?
2: 저를 놓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씻사고, 밥 달라 그러고, 물 먹으려고.
4: 네.
2: 여보, 어, 또 씻어졌다. 이제 물이랑 놀 거예요, 아마. 루트리버. 물을 막 꺼내요, 발로.
0: 미용실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는 건 기본.
5: 어우, 진짜.
0: 빗자루를 손에 들었다 하면 쫓아와서 자꾸 매달리는 통에 청소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2: 제발.
0: 이런 배변 테러까지. 이제 보니 영업 방해견이 따로 없네요.
2: 와. 야야야.
3: 네, 오라.
0: 이거 영 불안한데요.
3: 이거 없지 마. 근데
0: 일을 어째. 바쁜 탓에 짬을 내서 먹는 식사까지 훔쳐가는 녀석. 머리는 또 어찌나 좋은지 잡히지 않으려고 손님들 옆으로만 도망다니는데요.
3: 저, 나.
0: 겨우 검거에 성공. 하지만 금방 놓쳐버리고 맙니다. 탈출에 성공한 5월이가 안심하고 옥수수를 먹는 사이 억울한 마음에 다시 한번 옥수수를 뺏으려는 직원. 하지만 역시나 실패. 결국 옥수수는 5월이 차지가 됐는데요. 원래 뺏어 먹는 게 더 꿀맛이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온갖 말썽을 부리더니 결국 미용실에서 방출당한 5월이.
2: 기다려. 좀만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0: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쫓아내야 할 때가 있다고요. 말썽견이 사라진 미용실에는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반면 5월이는 세상을 다 잃은 표정.
2: 고객님이 무서워하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다 같이 일할 때 이제 너무 바빠서 케어가 안 될 때, 지질 때, 뭐 물고 늘어질 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극도로 달았을 때 가는 거 나가는 거.
4: 좀 이렇게 쇼핑되네요.
2: 네. 불쌍해요. 오라. 일로.
0: 안쓰러운 마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열어준 보호자. 반성 좀 했나 싶었는데.
2: 아, 제발. 거기 안 돼. 큰일 나. 오라, 일로. 일라. 아, 슈퍼.
0: 순식간에 엉망이 된 소파. 5월이 뒷바라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4: 미용 업무라 5월이 말리고 대소면 치우고 하는 일이랑 이것이 뭐가 더 힘드나요?
5: 숫자.
4: 네?
5: 숫자.
2: 숫자.
5: 네. 제가 한 번. 미용일을 두 배로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2: 제가 한번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 저 일하는 것보단 5월이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약간 조금 더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문제는 또 있는데요. 바로 직원들을 자꾸 문다는 겁니다.
1: 놔. 안 돼. 오, 놔.
6: 가라고.
0: 물리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일도 다 반사.
6: 왜지?
1: 놔. 놔. 놀아 있어. 놀아 있어. 놔. 나.
4: 뭐. 이런 식으로 옷을 물면 옷이 찢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은데?
1: 일단 니트는 실이 다 까지고요. 양말에도 빵꾸가 많이 나고. 이씨! 놔라. 왜 이제 날아가네.
6: 그만. 하지 마.
1: 월, 그만.
0: 또 다른 직원에게 달려드는 5월이.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는 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무는 사람만 계속 문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서열도 생겼다고요.
2: 요기 선생님이 1등. 네. 저 뒤에 수줍으신 분이 2등. 3등. 공동.

0: 4등.
1: 공동 4등.
2: 공동 4등.
1: 5등. 왔다 갔다 해요.
2: 상체 하위입니다. 상체 하위예요.
3: 서열 상위권 직원들 앞에서는 말썽은커녕 얌전하게 행동하는 5월이.
4: 인정. 진짜. 아, 절대 안 가요. 절대. 저도 강아지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많이 예뻐해주고 놀아주는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5: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4: 비법이 있진 않나요?
3: 그동안 5월이에게 수없이 물렸다는 서열 하위권 직원들은 상처가 마를 날이 없다고요.
6: 이거는 이틀 전에 이제 물렸는데 이게 멍이 이렇게 들었어요.
5: 이게 다 5월이가 입은 자국인 거예요?
6: 네.
7: 그리고 그래서 좀 여기도 좀 멍들고.
8: 멍들었어.
5: 아 이거 그 영화 달라요. 우리 사연 1위 디자인 선생님은 손.
2: 아유 없어요. 말끔해 말끔해. 네,
6: 저는 말끔.
5: 안 물려요?
8: 네. 물론 해도 안 물어요, 쟤는.
5: 그 차별하죠.
8: 그니까요.
2: 그 진짜 아는 것 같아요, 그거를. 서열을. 그냥 커트. 아. 아. 야. 이걸. 아.
3: 계속 달려드는 5월이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직원.
8: 너 안 되겠다, 일로 와.
3: 그만둘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8: 아, 아! 너 짖는 건 안 돼.
3: 참다 못한 보호자가 나서보지만 통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8: 앉아, 앉아. 아파. 야, 하지 마. 안 돼. 안 돼.
2: 오리 그만.
8: 간식 줘야겠다.
2: 그만. 그만 안 돼, 월.
3: 대형견이라 힘도 천하장사급.
2: 월 뒷발 대박이다.
8: 힘이 장난 아니에요.
2: 야,
8: 가만. 목줄 잡아 당기거나 거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데 저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놀아달라는 신호 같기도 하고 뭔가 새나게 보면서 본 대로 많이 해봤거든요. 막 밀쳐보기도 하고 막 블로킹인가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안 됐어요. 일로 와. 가자. 일로 와. 일로 가자.
3: 경배들 때는 언제고 직원들이 잡으려고 하자 무슨 일인지 요리조리 피하는 녀석.
9: 거기 있으면.
8: 오라 가자.
9: 예, 잡아줄게.
6: 가야 돼. 안 되겠어.
5: 어디 가는 데 있어요?
8: 네, 이제 쫓겨나야 돼요.
2: 말 안 들을 때마다 잡아봐.
6: 최후의 방법이에요.
3: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근처에 있는 보호자의 남편에게 보낸다는데요.
2: 가야 돼. 가야 돼, 오월아.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야. 가자. 가자.
5: 왜 멈춘 거예요?
2: 아, 맨날 말 안 들으면 가는다라는 걸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쯤, 요 라인에서 멈추더라고요. 일로 와. 가자.
10: No.
2: 가자. 아, 가자. 가야 돼. 가자. 가자. 오라, 가자. 오라, 가자. 가자.
11: 계속 안 울렸어? 아,
2: 여기서 꼼짝을 안 하고 있었어요.
11: 아유. 가자, 오라. 갈게.
2: 네.
11: 야, 너 왜?
3: 뭐야? 안 가고 있어. 너 이렇게 쉽게 가기야?
5: 근데. 이렇게 이런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안 가서?
11: 네네. 계속 데리러 가야 돼요. 저 오면은 거짓말 치듯이 이렇게 가요.
3: 디저트 가게라 위생상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 묶어두

0: 한다는 5월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1: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손 올리고 안 하네요.
2: 맞아요. 얘네들한테는 엄청 착해요. 제가 못 믿는 거는 뭐 미용실 가서 막 뛰어 오르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아예 안 보이니까.
1: 여기서 점프 안 해요?
2: 하긴 하는데 점프해도 이제 확 안 해요.
1: 옷 안 물어뜯어요?
2: 네.
1: 미용실에서 그럼 그런 모습 못 보셨어요, 직접?
2: 네, 그러니까 제가 가면 미용실에서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0: 다른 개가 된 것처럼 차분한 모습인데요. 뭐야, 너 혹시 이중인격 그런 거니?
3: 엎드려.
2: 손. 손. 아니, 반대. 잘했어. 잘해요, 여기서는.
0: 뭔가를 입에 물고 도망가는 5월이.
1: 네.
0: 뺏기 위해 그 뒤를 쫓는 직원. 또다시 시작된 추격전.
4: 아, 쟤. 어딨어요?
0: 어. 5월이 입에서 나온 건 신발 액세서리였는데요.
4: 미쳤다, 이거 손을 떼는 것도 힘든데.
0: 이때 5월이의 배변에서 뭔가를 발견한 제작진.
4: 저 뭐예요? 뭐지? 아, 진짜? 그 어제 아니 컵스에 박힌 찜을 먹었어. 저분 거였 직원분 거였는데.
5: 똥을 난 거야?
4: 어. 아, 대박.
0: 눈에 보이는 건 무조건 입에 넣고 본다는 5월이.
6: 해. 아.
0: 위험해 보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더구나 요즘엔 손님에게까지 달려든다는 녀석.
4: 손님이. 이거. 안 돼, 안 돼. 죄송해요.
6: 당황스럽긴 한데, 귀엽긴 한데, 이제 커가지고 좀 혼나야 될 것 같은데.
0: 천사견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점점 제멋대로 구는 독불 장군이 되어가는 5월이. 이러다 고객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4: 원래는 손님들한테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손님들한테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돼요.
7: 몸집이 커지니까 이제 자기 딴에서는 그냥 점프해서 놓아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한 번은 점프를 했다가 손님이 넘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어요.
4: 다물어 되게 놀라셨어요.
7: 머리가 하얘졌어요, 진짜.
8: 살려주세요. 저 잘 부탁드립니다.
7: 그만 물리고 싶어요.
8: 정말 할 수 있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4: 직원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0: 5월이는 개가 전선할 수 있을까요?
9: 안녕하세요.
10: 아, 안녕하세요.
9: 안녕.
10: 뭐야?
9: 아,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턱인데. 어? 그냥 턱이야?
10: 저 사자야, 사자 사자.
9: 벌써 보이는 게 있는데.
10: 아, 진짜? 그래.
9: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딱 느낌이 대형견 두 마리가 노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몸무게 차이도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10: 진짜 무거워요. 같이 앉아있어.
9: 문제 없는데?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어?
4: 저 두 얼굴의 사나이죠.
6: 회장님 있을 때 했던 무조건 얌전해.
10: 얌전해요.
9: 아, 우리 남자 보호자님 있을 때는 네, 진짜 무조건 얌전해. 얌전해지고.
6: 네. 그 서 있고 앉아 있는 자세부터 달라요.
9: 달라요?
11: 네. 이렇게 물어요.
9: 응.
11: 응. 근데 저는 괜찮은데 여기 친구들이 물리면 아프니까.
9: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손이 생명인 네. 분들이니까.
0: 어떤 사람 앞에서는 영락없는 천사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야수견인 5월이.

0: 미용실 안과 밖에서의 모습도 같은 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는데요.
1: 그러지 말라고 진짜.
2: 커피 오셨어.
0: 5월이의 미스터리한 행동에 숨겨진 비밀은 대체 야. 뭘까요?
2: 와, 너 맛있어.
3: 우리 선생님이랑 노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4: 잡아먹히는 것 같아요. 아.
5: 당하고 있다.
3: 당하고 있다.
2: 뭔가 또 더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하고.
3: 사실 5월 입장에서 보면 제일 재밌는 친구예요. 제일 재밌는 친구. 아니 저는 그냥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4: 즐거워요.
3: 개들끼리 노는 모습.
0: 그동안 직원들은 5월이가 매달리고 달려들 때마다 말썽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2: 야.
0: 그래서 늘 밀쳐내기 바빴었죠.
3: 저거 강아지 친구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5: 그래요?
3: 네. 들에 가서 풍 치고 놀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고 얘네는 입이 손이죠. 잡게 하는 거예요.
5: 아.
3: 원래 그래서 개들끼리는 딱 이 강도로 놀아요. 놀 때. 아.
0: 무는 것 역시 놀이의 한 행동. 그런데 물리는 입장에서는 노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3: 우리가 얘네
5: 엄청 센다.
4: 털이 있으니까.
3: 맞아요. 개들끼린 털이 있기 때문에
5: 안 아프죠.
3: 덜 아프죠. 별로 안 아프죠. 그러니까 이 강도를 얘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자기 동배 새끼들끼리 놀면서.
5: 이런 느낌에 너무 괜찮겠다.
3: 네. 이거보다 더 세지면 상대방이 깽깽깽하니까 못 놀고. 이 정도면 놀 수 있구나. 그래서 얘네가 맘먹고 물면 더 상처나고 다 구멍 나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슬쩍 무는 거예요. 네. 네.
0: 사람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였던 두 얼굴의 5월이.
6: 기다려.
0: 정말 서열이 있는 건지 5월이가 쫓아다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죠.
3: 솔직히 저도 저랑 재밌게 놀아주는 사람이랑 놀지 재미없는 사람이랑 안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가 아니라
5: 되는 사람.
3: 재밌는 사람과 재미없는 사람. 대부분의 개들이 그래요. 사람 아래로 보는 게 99.9% 없어요. 서열이 안 해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재밌어서 그래요.
5: 제가 제일 재밌나 봐요.
3: 제일 재밌어요. 제가 봐도 재밌어요. 내가 개면 제일 재밌을 거야. 네.
2: 반응도 되게 좋고.
3: 네, 반응도 제일 좋고.
2: 물기 딱 좋지.
3: 행동이 진짜 강아지야. 저 행사장 풍선인 줄 알았어요.
0: 5월이를 말리려는 행동들이 녀석에겐 재밌는 놀이가 됐을 거라고요.
3: 네, 맞아요. 잡기 놀이에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7: 터그놀이죠.
3: 네, 전 터그놀이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터그 시키지 마라, 흥분도 높아진다. 근데 왜 하셨어요?
8: 안 하고 싶어도 조금
2: 옷을 무니까 뺏으려다
8: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3: 잘하셨어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7: 턱을 해줘야
3: 돼요. 얘는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규칙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 턱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놔예요. 네. 지금 뭐든 보면 잘 놀아주고 좋은데 놔를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2: 아.
0: 지금까지 건강에 이상은 없었지만 뭐든지 물고 뜯는 문제도 걱정이었는데요.
5: 저 이게 스펀지도 되게 좋아요.
3: 아, 저 너무 재밌지. 와, 이건 위험했어. 염색약은 안 좋아. 아마 근데 이제 염색약도 저 냄새가 되게 강하잖아요.

0: 요정이에요.
1: 저 한번 해보고 그 뒤로 또 해요?
2: 아, 안 해요.
0: 뚜껑을
2: 계속.
0: 뚜껑은 계속 물더라고요.
1: 이제 아마 적을 저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한번 해봤다가 지금도 보면 막 할 거나 이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이빨이 좀 간지러울 것 같아요.
0: 네.
1: 네. 보통 우리가 이게 완벽하게 좋아지는데 이빨을 간지러움이 나아지고 이런 입으로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게 한 10개월에서 1년형 사이에. 보통 7개월이면 이빨을 다 갈거든요. 근데 다 갈아도 간질간질해요. 네. 간질간질 하기 때문에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사실 정상적인 행동 중에 하나예요. 네. 아, 근데 에너지 많긴 많다.
3: 아, 에너자이저.
1: 에너자이저예요.
4: 평소 에너지가 넘치는 5월이.
2: 원하네.
5: 야, 김호아. 누나. 야.
4: 잠시도 쉬지 않고 호시탐탐 놀 궁리를 했는데요. 물건을 물어가고 뺏기 위해 추격전이 벌어지는 건 예선 일이었죠.
6: 미용실 와서 이렇게 신발 물어가는 게 처음이지 않아요?
7: 처음이죠.
6: 괜찮나요?
7: 이런 게는 어디에도 없을까요?
4: 5월이 돌보느라 보호자와 직원들은 늘 애를 먹었습니다.
1: 에너지는 많은 아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리트리버 천사견이라고 하잖아요. 천사견 맞아요. 천사일 확률이 높은 애들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천사견이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천사견을 얌전한 애라고 생각해요. 리트리버는 나이가 들 때까지 그렇지 않아요. 내 에너지가 해소 안 되면 지가 찾아서 이렇게 놀 거예요. 에너지 많은 것과 천사는 다른 거죠. 네.
4: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땐 미용실에서 쫓겨나기도 돼, 했는데요.
2: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야. 가자. 가자.
1: 저 표정 봐. 모른 척 하는 거 봐. 제 스트레스 시그널 다 나오고 있어. 혀 낼름낼름 귀 뒤로 넘어가고 눈 봐요 지금 뭐.
8: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1: 안 가고 싶은 거죠.
3: 그러니까 망부성이 돼요, 진짜.
4: 넘치는 에너지가 갑자기 증발이라도 된 걸까요? 밖에만 나오면 너무 얌전해졌는데요.
1: 왜 저기선 차분하냐면 여기서 놀아서 그래요.
8: 아, 충분히 놀고 우리 쪽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1: 네.
3: 약간 놀이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1: 네, 얘한테 여기 애견 카페예요.
3: 그렇죠.
1: 여기는 진짜 최고의 공간인 거죠. 오히려 저기서 묶여있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폭발시킬 수도 있어요. 네, 산책은 얼마나 하세요?
9: 저녁에 그 사람 많이 없을 때 그때 저랑 30-40분 정도
1: 모자라요 얘한테. 네, 얘한테 많이 모자라. 근데 산책도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있진 않아요. 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냥 걷는 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계속 뛸 수 있고 계속 놀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많이 풀어요. 네.
3: 그래서 그렇구나.
1: 이제 알겠다. 네. 특히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 초반부터 그냥 에너지 없고 그냥 차분하기만 한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5월인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문제 행동 보이는 아이도 아니고 나중에 걱정되는 아이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 즐거움을 너무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규칙만 딱 알려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진짜 멋진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에 해볼 건 터그놀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지금 계속해서 막 달려들고 올라오죠. 근데 결국 우리가 축구할 때 규칙이 있는 것처럼 터그에도 규칙이 있으면 흥분하다가도 흥분을 낮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오히려 교육적으로 아주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릴 건데 가장 먼저 5월 그냥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항상 주세요 할 때 줘야 돼요. 주세요는 뭐가 될 거냐면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흥분해서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내 걸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나 터그놀이 해주세요 할 때 해주는 거예요. 자,

0: 옳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항상 잘했으면 옳지라고 하고 그때 5월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옳지만 들어도 얘는 자기가 그게 잘한 건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봐야 될 거는 놔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놔. 놔는 처음에는 간식으로 유도를 좀 할 거고 간식 같은 거를 하나 손에다 들고 코에다 댈 거예요. 아니면 입 안에다가 거의 넣다시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놔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놔. 그리고 이때 땡기면 안 돼요. 옳지. 실수로라도 놓으면 옳지라고 얘기하고 보상해주면 돼요. 놔 하면서 땡기면 안 돼요. 오히려 느슨하게 해야지 애들이 놔요. 우리가 땡기는 순간 본능적으로 얘도 더 땡기고 싶어요. 줄다리기 할 때도 그렇잖아요. 반대편에서 땡기면 더 반대쪽으로 땡기려고 하고.
1: 소원을 그렇게 안 놨던 거예요?
0: 그렇죠. 우리가 땡기면서 놓으라고 하면 애들은 절대 안 놔요. 오히려 풀어주면서 이걸 놨을 때 보상을 줘야 돼요. 옳지. 자. 자. 그렇지. 위아래보다는 양옆이 나요. 위아래는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2: 규칙을 정해서 안전하게 놀아주는 것이 중요한 터그놀이.
0: 이걸 한번 연습해 보실 거예요. 누가 해보실까요?
3: 제가 먼저 해봐.
2: 그동안 5월이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물리거나 끌려다니기 일쑤였던 직원. 잘할 수 있을까요?
0: 자, 이 이모랑 할 거야.
2: 으르렁 소리를 내며 즐거워하는 5월이.
0: 너 한번 해볼까요?
3: 왜 또 묻지 마. 나.
0: 천천히. 네.
3: 나.
0: 옳지. 그렇죠. 그리고 높게 들고 있어요.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덜 쓸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얘가 뺏기면 안 돼요. 기다려보세요. 잘 앉으면 옳지 하면서 주세요. 기다려보세요.
3: 옳지. 옳지.
0: 그렇죠. 자기가 물고 싶은 데가 있어.
3: 나.
0: 옳지.
2: 이번엔 집에서 자주 놀아줬다는 보호자의 도전. 그런데 터그를 금방 놔버리는데요. 그새 질리기라도 한 걸까요?
0: 옳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았어.
4: 힘이 틀린 것 같은데요?
0: 맨날 남자 보호자님이 이겨. 아빠랑 할 때는 맨날 졌어.
3: 맞아요. 졌어요.
0: 게임할 때 맨날 지면 그 게임 재밌어요?
3: 아니요. 안 하고 말지.
0: 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해? 그러면 그 게임 더 이상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4: 맛있어.
0: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그러니까 규칙이 딱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봐요. 뺏기지 말고 얌전히 해주세요 할 때 시작해준다. 놔를 가르친다. 그리고 5대5 정도로 보호자가 이기고 5월이가 이긴다.
3: 한 번씩 번갈아.
0: 네. 꼭 번갈아가면서 안 해도 돼요. 이거 번갈아가면서까지 아는 애들도 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저는 이걸로 보이니까 이걸 꾸준히 해주면 우리 옷 잡고 이런 것들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옷 잡았을 때 내가 좀 한가하면 하지 마 하고 방금처럼 해주세요 하고 얌전해지면 그땐 턱을 꺼내서 놀아주셔도 돼요. 네, 올바른 걸로 대체해줘야 돼요. 제가 되게 이렇게 큰 걸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5월이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자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 계속 쫓아다니기 좀 힘들 때도 있고 얘가 어디선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불러왔는데 잘 안 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뭐 집 아니면 뭐 자리 하면 자기 자리로 딱 갈 수 있으면 좋겠죠. 이제 그걸 한번 교육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바닥에 이걸 깔아놓고 처음에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던질 거예요. 딴 거 안 해요. 네. 올라가 있을 때 여기다가 한 네다섯 개를 여기 올라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인식을 조금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먹으면 이걸 밖으로 던져요. 아예 밖으로 빠지게. 그리고 기다려봐요. 여기 올라오면 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2: 스스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요. 오, 제법 잘 따라오는걸요.
0: 옳지. 좀 더 쉽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랑 비슷한 행동하면 칭찬합니다. 옳지. 옳지. 자, 이거를 좀씩 뒤 이제 옮겨볼 거예요. 자, 더 이쪽으로 옮겨. 5월, 자리. 자리. 생각하게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고 자기가 해보는 거거든요. 자리. 못 알아들었어.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나는 보호자님들. 자리.
2: 5월이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설쌤. 과연 자기 자리를 찾아올까요? 옳지.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더. 옳지.
0: 옳지. 옳지. 지금 이제 한번 아까 우리 만들어놨던 거 있잖아요. 그 장난감을 한번 줘볼 거예요.
2: 5월이 맞춤 장난감도 준비를 했는데요.
0: 지금 우리 5월이가 씹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3: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일하실 때 좀 놀자고 할 수 하는 경우들이 많고
3: 네.
0: 그게 좀 힘드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놀아줄 땐 놀아주더라도 일할 때는 조금 5월이 혼자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5월이는 계속 재봐도 턱을 줘도 우리한테 가져오고 놀아달라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놀 수 있는 컴퓨터 게임 같은 걸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다 운동화 끈을 집어넣을 겁니다.
2: 구멍이 난 고무 장난감에 운동화 끈을 넣어서 묶어준 다음 그 안에 간식을 채워주면 되는데요. 이대로 냉장고에 얼렸다 꺼내주면 혼자 놀기 딱 좋은 장난감이 완성됩니다.
1: 이런 곳에다가
0: 지금 딱 가져가려고 하죠? 못 가져가게 해야 돼요. 그렇지, 자리 잡아.
2: 끈으로 고정해놨기 때문에 미용실 안을 물고 돌아다닐 걱정도 없답니다.
0: 지금 우리가 못 놀아줄 때는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놀이를 하면서 쉴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너 그러지 마 하면서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네. 물론 이것도 맨날 똑같으면 재미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자주 바꿔줘도 돼요.
3: 다른 거, 새로운
0: 네, 그렇죠. 얘 슬슬 하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있어.
5: 굴려먹을.
0: 오. 지금 눈봐 무아지경이야.
2: 이갈이는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가려움증 때문에 5월이는 뭐든지 물고 뜯었는데요.
3: 아.
2: 가려움 해소는 물론 저작 운동으로 에너지 소모도 가능. 게다가 맛있기까지 일석삼조네요.
3: 약간 저거랑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눈까지 감아가지고 오는 거 처음 보는 거야.
2: 마지막으로 설쌤이 미용실 손님이 되어 교육 효과를 테스트해보기로 했는데요. 미용 업무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5월이 돌보기. 과연 일하는 동안 얌전히 있어줄까요?
6: 네. 저 지금 되게 오늘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요. 촬영하다 머리까지 하고 이런 호사를 누릴 줄이야.
2: 그동안 넘치는 에너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영업 방해를 해왔던 5월이 네. 그런데 잠깐의 솔루션으로 이렇게 변할 줄이야.
5: 지금까지 그런 거 뭐 불만한 게 생겼으면 회사한테 가져오거나 아니면 막 숨었잖아요.
3: 네, 원장님한테 가거나 네. 먹었거나.
5: 지금 전혀 안 움직이네요.
7: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꼼짝을
2: 못해? 이때 자리에서 벗어나는
6: 녀석. 5월이 저기서 물 마시고 다시 여기로 오면 대박. 어? 네. 물 다 마시고 네, 다시 여기로 오면 대박.
3: 가나요?
6: 그렇지. 저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죠.
2: 감격스러운 순간 그덕의 미용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솔루션을 마치고 바로 문을 연 미용실. 달라진 분위기에 모두 어안이 벙벙한데요.
5: 머리 좀 분위기가 좀 지금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떠세요?
3: 많이 달라졌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아까부터 너무 행복했어요.
8: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 얌전하게만 있으면은 그래도 되게 좋거든요.
7: 직원들도 좀 편해하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니까 좀 저도 마음이 편해져요, 많이.
2: 이 평화를 지키려면 꾸준한 교육이 중요하겠죠. 물리고 도망다니던 모습은 이제 잊어주세요.
3: 그렇지.
2: 전문가가 다 된 헤어 디자이너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0: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우리 밥값 하러 온 거니까.
1: 밥값은 해야지.
2: 모든 거는 직접 일해서 벌어서 사주세요. 아.
1: 웰컴 투 충칭.
3: 최저임금이 23위야 드려요. 네. 69위야 드렸습니다. 15,000원
1: 충칭이니까. 근데 진짜 싸다. 아, 너무 싸다. 말아 놓지 마라.
4: 제가 뿌야. 제가
1: 이게 선물. 아, 선물. 아, 한자로 선물이다.
0: 시시 시시 예쁘다. 오. 오.
3: 우와. 우리 방에서 보면 좀 예쁘겠다.
1: 왔다, 우리 거.
0: 저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1: 아, 저거 뭐야, 나. 아,
0: 아이씨. 무섭다, 무섭다. 바닥 닦아야 되고, 난간 닦아야 되고, 노란색 바닥까지.
1: 아니, 난간 나가서 나, 난간 나가서 닦아야 된다고, 이거? 어,
5: 어. 的工作需要在九点之前完成，九点的时候我会上来检查大家的工作。啊，如果说工作完成不是特别理想的话，我们公司就没办法逐额结算。啊，希望大家多多努力。
1: 이게 그럼 시급 6,000원인가 보다. 32안짜리.
6: 알바비가 좀 비싸잖아, 이런 거.
7: 내가 밖에 나갈게. 내가 밖에 나가줄게. 그러면 되지. 아무래도 이거는 너는 못하잖아.
1: 터쳐. 아니, 저 형은 겁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0: 추 나간다.
1: 아니, 조심해.
0: 추 조심해요.

0: 저쪽이부터 저쪽까지
1: 진짜 엄청 멀어. 엄청 멀어.
0: 그러면 이게 다리가 이거 엄청 미끄러워. 이거 이 진짜 미끄러워.
2: 제가 직접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위험한 데로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0: 놀러 어디야?
1: 어, 무서워. 밑에, 밑에.
0: 이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이게 앞으로 가면 이게 미끄러. 이거 봐봐.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1: 하지마.
0: 너무 미끄러워서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뒤로 가야 돼. 그러면 이거 진짜 위험해 이게. 엄청 미끄러. 그렇지, 그 동작 바꿔서 이게. 이게 내가 이게 물이 이렇게 뿌려주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하면 되겠다.
3: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이게 알바비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다 비슷해요, 가격이?
1: 똑같대?
0: 아, 그래? 내가 제일 위험한데.
3: 와, 저기 선배님들 창문에 매달려 있어, 다.
0: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1: 대단한
0: 진짜.
1: 거야.
0: 야, 그거 물 줘, 물, 물. 여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뒤에 가지, 뒤에 가지. 좋아.
1: 둘이 무슨 꽁트를 찍고 있는 거야, 저 둘은?
0: 아, 좋아, 좋아. 딱, 딱. 여기, 여기 한번 먹을래?
1: 谢谢. 谢谢. 아, 또 선배님이 또 세수건 갖다 주셨어. 아니, 코치님이 잘생기시더라고.
2: 아, 그 친구? 아,
1: 야.
2: 일어나서 몇 분도 안 되네.
1: 에? 아, 나 저 코치님이 찾을 줄 알았는데. 깨끗해지죠? 씨씨. 닦어. 선생님, 걸레를 왜 자꾸 주시는, 선생님 나 좋아하시나? 미치겠네? 왜 자꾸 걸레를 갖다 주시지?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걸레를 자꾸 갖다 주셔. 선생님 나 좋아하나 봐.
0: 야, 이거 하트까지. 너무 무섭다, 진짜. 미끄러워, 이거.
1: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을 거야. 이거 밑에 보면 안 돼, 밑에 보면 안 돼. 위에 봐야 돼. 위에 이렇게 시선을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해야 되게.
3: 옆을 안 보면 돼.
0: 이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무섭네. 여기 대박이다.
1: 우와, 강 두 개가 만나는 게 어디라는 거야?
3: 무슨 강 무슨 강 만나?
0: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다르잖아. 이쪽이 좀 녹색, 저쪽이 좀 약간 브라운색.
1: 그러네.
0: 이게 강이 맞아서 그런 건가?
3: 같이 사진 찍을까 여기서 우리?
1: 오케이.
3: 아, 이 바깥 벌려고 이렇게까지 한적 있어요?
1: 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본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아.
3: 나 알바 13개 했거든? 이게 제일 힘들어.
1: 이게 제일 힘들어.
0: 이게 힘들다고?
3: 정신적으로요.
1: 그래.
0: 아, 그럼 밖에 나가면 1등이잖아.
3: 그건 힘든 게 아니고 그거는.
0: 그러니까.
3: 기절하죠.
1: 기절해.
3: 병원 가야 돼.
1: 병원 가야 돼.
0: 근데 좋은 기업에 하는 거야 지금.
3: 형님, 형님. 내가 죄송해, 내가 죄송해.
0: 살려주세요.
3: 고맙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0: 이거 빼자.
4: 빼자.
3: 내가 잘못했어.
0: 너도 이렇게 좀 경험해야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이게.
3: 하지 마요. 제발. 왜 이래. 이게. 하지 마. 왜 이러세요, 형님? 목숨이 두 개예요, 형님은?
0: 아니야, 두 개 아니라.

0: 아니, 구멍 나겠어.
1: 오빠 괜찮아? 안 무서워요?
2: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그래도.
2: 괜찮아.
3: 한 시간 있죠. 와,
2: 아이고, 싸긴 싸다.
3: 이 정도는 한 시간에 한 3천 원, 아니 3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10m, 10m.
1: 10m.
4: 저기 다 짜요.
1: 짜요.
3: 오, 더, 다 거의 왔다.
1: 거의 다 왔다.
4: 어, 처음부터 괜찮아졌어.
1: 확실히 나지.
4: 진짜.
2: 그렇지.
4: 옆에 보는 것까지 가는.
2: 그렇지. 야, 여기 서서 이거 하자.
4: 네?
1: 손뼉 밀치기. 이거.
4: 왜 죽이고 싶어요?
2: 아니, 살리고 싶은 거지.
5: 好, 今天 시간 差不多了, 然后 我接下来 就对我们的 今天一个 劳动成果. 还可以, 做得比较.
4: 뭐 있다, 뭐 묻었다, 난간. 어떻게?
1: 왜? 안
0: 되죠?
2: 아, 좋대.
5: 我们接下来的话会去到我们的就是下面一层观景台.
2: 아, 对. 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네.
4: 이거 하나 먹으면 딱 좋겠다. 우리 끝나.
1: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먹으면 딱이지.
4: 와, 목이 너무 마른데?
1: 나도 미치겠어, 준비나.
4: 물도 안 주나, 설마?
1: 물도 포함이지, 식비. 모든 식비가 이제 우리가 물도? 벌어서.
4: 물도? 저희 물도 안 줘요, 저희? 물도 다 먹어야 돼요?
6: 물도 벌어서. 먹는 거라서 사드셔야 돼요.
7: 저희는 물 한 모금 나눠 드리려고 해요.
4: 아, 이게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해. 목마른데 지금 양쯔강도 마시고 싶은데?
1: 양쯔강 마시고 큰일 나.
6: 어제 아끼셨어야 돼요.
3: 이거는 너 할 수 있나?
8: 내 생각에 이게 밑에 보이거든. 이거는 닦아야 되는 것 같아, 느낌이.

0: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원래 올라가지도 않거든 이런 거. 응. 근데 하고 와서
1: 할 수 있어?
0: 별로 안 무섭게 느껴져.
2: 밑에만 안 보면 괜찮아.
0: 아니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하고 와서.
3: 我们从那里面那个最上面那个顶端那个位置，然后一直拖下来，然后
2: 안쪽에서 바깥.
3: 就是这个玻璃的差距，然后还有围栏栏杆的玻璃，然后就是差距。哇，
2: 장난 아니다. 우와. 준빈아, 넌 이게 무서워? 아깝게 더 무서워?
0: 이건 아예 안 무서웠네.
2: 진짜?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데.
3: 他忙完了之后，然后你就忙下面的那边。哎，这个这个，他们不玩了。啊？
0: 你 이거 OK? 이렇게? 你 이거 好?
3: 这个下面的这个边角。
0: 예, 구석구석하겠습니다.
2: 준빈아, 혼나고 있니?
3: 然后就顺着那个纹路，然后。
0: 아니, 선생님 구석구석해야죠.
3: 哎，擦完了之后，然后把这里。 아, 하고.
0: 擦过来。啊，OK。现在就不会重复动作了。
2: 운동할 때도 선배님들 그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듯이 여기도 그게 다 있는 건가 봐.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선배님한테 걸렸어.
0: 이제 혼날 때 됐다, 혼날 때 됐어.
3: 그러니까
1: 이거 여기를 닦았어요. 여기를 닦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돼요. 아니, 다 했어. 다 했어. 이것도 했고.
2: 왜 또 싸우는 거? 왜 싸우는 거?
3: 저게 차와.
1: 거기는 여기 이 친구. 나는 여기까지 했어.
3: 여기까지.
1: 이거는 밖에잖아. 거기까지 다 했고, 여기까지 왔어요.
2: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명은 중국말로 싸우고 한 명은 한국말로 싸워. 돈 벌러 왔어.

0: 싸워. 아, 너무 웃기네.
1: 에이, 네. 에이, 네네네, 就是那个姿势然后跑的 你之前是做什么的?
0: 저 가수라고 좀 전해주세요.
1: 아, 歌手可以唱首歌吗?
2: 왜? 왜? 네가 노래 부른 거 알아?
0: 아니, 내가 가수라고 그랬더니 아~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3: 너 가수 아니야? 그 전민매 한번 전민매.

0: 哦，你的中国话说得很好哎。啊，谢谢。好好，我们赶紧那个开始都要拿，对不对？
1: 谢谢。哎，对对对，就是这样嘛，谢谢。哎。哦，조금
2: 그래 물이라 있으면 좋죠. 근데 물도 사야 되잖아, 우리 돈으로.
1: 물도 사 먹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그래? 해갖고 물도 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 한 잔만 먹고 싶다. 에이, 对对对，就是这样的. 谢谢. 에이. 오픈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3: 나 안 무서워. 극복한 것 같아.
4: 오, 잘 됐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3: 형 언제 무서움을 느껴봤어요? 무섭다는 거?
2: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1: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3: 무서움을 언제 최근에 느껴봤어요?
2: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아,
3: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2: 유리는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줬어. 이거를 만져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지잖아.
1: 그렇지.
2: 어, 이런 건 진짜 좋아.
1: 깨끗하다, 깨끗해.
2: 어, 깨끗해 줬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차이 안 난다. 그렇게 크게 차이, 진짜.
3: 그러니까 이 유리가 티가 안 나니까 매일 닦아야 되는 것 같아.
2: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1: 네, 어쨌든 우리가 해외 와서 처음으로 지금 밥값을 벌려고 일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크다. 난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야.
2: 맞아, 맞아.
1: 이제 아껴 먹어야 돼. 우리 아껴 먹고 진짜.
3: 여행비는 따로 있으니까 연비를 좀 더 쓰고. 밥은 좀 아껴 먹어야겠다.
2: 그래도 진짜 많이 고생했다 오늘.
1: 고생했어요.
2: 고생했다, 고생했다. 많이 좋아졌어.
3: 저는 물도 안 줄 줄 몰랐어요.
5: 아,接下来我就为你们今天的劳动付出.
3: 아, 이거 QR로 넣어주는구나.
2: 그렇지, 그렇지. 나는 현금에서 받는 줄 알았어.
1: 나도, 나도. 들어왔어, 들어왔어. 와,
2: 谢谢.
1: 谢谢.
5: 그렇지.
1: 谢谢.
3: 3시간.
5: 아, 우리
3: 찐해. 와, 이거 밥값 하기 힘드네.
1: 밥값도 하기 힘들어. 남의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3: 밥값을 해야지. 이름 잘 지었네.
5: 아, 正好可以利用今天的劳动成果，然后给自己换取一杯咖啡，犒劳一下自己。
1: 아, 선배님이 직원 할인 되니까 여기서 커피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것 같아요.
2: 오케이,
1: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 먹을까?
3: 아, 난 딴 거 먹고 싶어. 달고 단 거.
1: 단 거.
2: 물도 없나? 나는.
1: 그냥 물, 맹물. 있다.
2: 어, 다행이다.
1: 오케이.
3: 와, 잠깐만. 물이 앱장인데?
2: 왜?
3: 너무 비싸잖아.
2: 아, 비싸?
3: 앱장. 프랑스 물.
2: 이거 할인되잖아, 아닌가?
3: 이거, how much?
6: 15.
3: 3,000원이에요.
2: 이게 조그만 거가 이게 3,000원이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지.
3: 이건 얼마예요? 파인애플 우롱티. 이거 다 마시면은 우리 만원 나가.
2: 아, 그럼 하지 말자.
1: 그럼 막 먹지 말자.
2: 하지 말자.
1: 그래, 가자.
2: 어.
1: 谢谢, 땡큐.
3: 谢谢.
2: 와, 물 비싸다.
3: 3,000원에 물 마시는 건 좀 그렇다.
2: 비싸다.
1: 그니까. 그래.
2: 근데 어저께도 밥이 만 원에서 우리 먹었잖아.
3: 그러니까 밥 한 끼 만 원인데
2: 그러니까,
3: 지금.
2: 그러면 이거는.
1: 야.
3: 야, 해방이다, 해방.
1: 아. 우와, 오빠, 이거 봐봐요. 와. 우리가 닦은 거 저긴가?
2: 아, 그래, 맞아.
1: 와, 보람이 있네. 아니, 이제 우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3: 그러니까.
1: 제가 인터넷으로 좀 검색해보니까, 여기 바깥쪽에 좀 먹을 데가 많더라고요.
2: 그러면 그런 애들 먹어야지.
3: 간식당 무조건 이렇게 싼 거 찾아볼게. 한 끼 한 16,000원?
1: 1인당 16?
3: 아니, 안 되죠.
1: 3시 16?
2: 3시, 충분한 것 같은데. 충분히.
1: 그래? 오케이. 고향이다.
2: 이 계단, 진짜. 야.
3: 오늘은 노마라 데이.
1: 노마라 데이.
3: 내일은 호구 한 번.
1: 좋지?
3: 그런데도 뭐 괜찮겠다.
1: 이렇게 테이블 이런 야장 같은 것도 괜찮네.
2: 아, 이런 것도 괜찮은데.

0: 와, 여기도 봐봐.
1: 어?
2: 올마라.
1: 어? 아까 우리 선배님들이다.
0: 아, 그러네.
1: 아.
3: 마라, 마라. 마라. 아, 뿌마라, 뿌마라. 셰셰, 셰셰. 걱정 많이 했는데.
0: 아, 거기서 뭐 한다, 진짜 또.
1: 되게 목욕탕 있는 것 같다, 그쵸?
3: 옷을 벗고 다니고. 진짜 많다, 여기.
1: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 약간 여기 남대문 시장 같기도 하고.
0: 완전.
1: 여기 또 들어간 맛집이 있나 봐. 우와. 우와. 밥맛 더 돌겠는데?
3: 어, 미치겠다.
1: 우와, 여기 되게 특이하다.
0: 동네가 진짜 좋다.
3: 우와, 이 그림 봐. 너무 예쁘다.
0: 어, 너무 예뻐.
3: 설마 올라가야 되나? 충칭이 계단이 많기 유명하대, 산악지역이라.
1: 그래, 그렇다면서?
3: 어, 책이 있더라.
1: 충칭이 산악지역이랑 계단이 많기로 유명하다며.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
3: 아니, 정원이 왜 이렇게 빨라?
1: 오빠 운동했던 사람이잖아.
3: 아, 너무 빠르다.
1: 와.
0: 오, 이런 거 맛있는 거 같은데?
1: 소세지.
0: 소세지 그거. 아, 아까 그거.
1: 만두 파는 데도 있고, 예.
3: 아, 배가 너무 고픈데, 나?
1: 배고프지, 나도.
3: 아, 배고프고, 목마르고.
0: 여기도 사람 많네.
3: 여기 식당인가?
1: 여기, 여기 식당인가 봐. 어, 여기 뭐야?
2: 잠깐, 자기 알아서.
3: 우와.
2: 뷔페, 뷔페.
3: 여기 마라 없다.
1: 마라 없어?
3: 여기 먹을까?
1: 여기서 먹자.
3: 싼 거, 싼 거.
1: 산스.
3: 산스, 허스. 그니까 먹게 됐네, 그냥. 우리, 그냥 주시네.
1: 아. 네, 산스.
3: 어? 싼매.
4: 산스.
3: 싼 거, 산스?
4: 예,
5: 便宜, 便宜.
3: 아, 스, 好.
4: 对, 便宜.
3: 1인당 2,000원이래.
5: 아, 예,
3: 와, 진짜 싸다.
1: 좋다, 1인당 2,000원.
3: 아, 나는, 난 30이라 그래서 1인당인 줄 알았는데 다 해서.
0: 다 해서.
4: 이거는.
0: 오케이, 오케이.
3: 이러니까 사람이 많구나.
1: 밥 먹어보자!
3: 우와, 메뉴 봐.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이거 뭔지 알아?
1: 그거 오빠 강낭콩 같은데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3: 아, 이거 그거잖아.
1: 토마토 계란.
5: 切一片，切一片，切回家。
1: 아.
0: 아,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사람 많이 이유가 있네.
0: 아, 그러니까.
3: 맛있다.
1: 한식 뷔페 먹는 느낌이야.
3: 아니, 밸런스가 맞아. 고기랑 야채랑 다 있어.
0: 또 마라도 없으니까.
3: 또 일하고 먹으니까 입맛이 톡톡네.

0: 이거 2,000원을 하면 진짜 대박이다.
1: 이게 실제로 여기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
0: 그렇지.
2: 시장 분들이 많이 먹네.
1: 그냥 걸어가면서도 다시 식사하시네.
0: 근데 확실히 그게 이런 문화니까 좀 신기하다 진짜. 뒤에 보면 신기하다.
2: 그러니까 2,000원인데 무한으로 주니까.
0: 아유, 아무래도 인기가 많겠지.
3: 에밀리 하버허스야. 에밀리 하버허스야.
1: 아주.
0: 아주 아주.
1: 아주 아주.
2: 好吃吗？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 아, 돼지고기 진짜 맛있다.
0: 맛있지?
2: 어, 제육 같아, 제육.
1: 제육 볶음 먹는 느낌.
2: 어. 그럼 또 오늘 한 끼 6,000원밖에 안 썼네?
1: 대박이다.
2: 그럼 아까 애비 양 마실걸.
0: 와, 생각해봐. 아까 그 조그만 거.
1: 대박이다, 대박이다.
0: 말도 안 돼.
2: 와, 다 드셨어. 탄수화물 빼고 다 드셨어. 난 반만 다 먹었는데.
0: 넌 반대야.
2: 어, 밥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처음 봐. 이렇게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
4: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1: 메뉴 중에 이거 청경채요. 볶은 거 같은데 맛있다.
0: 저는 돼지고기, 콩란 돼지고기가 있었거든요, 콩. 아, 그거 그게 맛있었어요, 저는.
2: 아니, 근데 진짜 다 잘해.
1: 시금치
0: 다 맛있어, 다 맛있어.
2: 다 맛있어?
0: 조금 짜긴 짜지만.
2: 확실히 고생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0: 아, 그치.
2: 밥값은 하네요, 진짜.
0: 맞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가져가서 집에서 닦고 다시 오면 그냥 앉으면 모르잖아, 그치?
1: 또 몰라.
0: 그치, 모르지.
1: 그리고 배고플 땐 그 꼬치 아저씨한테 갑니다.
5: 전송, 뭐 이렇게 하면 전송.
2: 아, 선물. 아, 한자로 선물이다.
3: 谢谢.
0: 아, 그래, 잘 먹었다.
2: 제일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3: 아, 그래.
1: 다
0: 먹었어.
2: 谢谢.
0: 아, 당연히 가져가지.
2: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아.
0: 물 나랑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2: 형님, 안 먹히네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
1: 좋아.
0: 거기 아까 가게 있었거든.
2: 여기 커피 팔 것 같은데?
0: 어, 이런 데서 커피 파는 것 같은데.
2: 커피? 커피? 커피, 쿠퍼, 쿠퍼. 아...
1: 이런 거 하나씩 먹어볼까? 이게 뭐지? 아우, 아우. 1위안. 야, 이거 1위안이래.
2: 1위안이야? 나.
3: 여기가 3개. 3개.
2: 3개.
0: 아, 그러면, 아, 너. 이걸 할게, 이거. 아, 이걸 할게. 이걸
1: 해볼게. 옥수수 하나.
2: 카페 메요.
1: 좀 너무 크겠다.
2: 카페. 저거 마실래?
1: 커피 하나 먹자.
2: 어, 좋다. 이거? 형님, 뭐 음료수 마실래요?
0: 나 물, 물.
2: 여기가 우리 카페예요. 여기 이상 안 돼요.
0: 난 물만 마실게. 오케이. 상관없어.
2: 젠부, 스,
3: 치엔.
2: 치? 치? 스치면은 3,500원? 오케이.
1: 이렇게 다 해서 3,500원이래.
0: 이것도.
1: 옥수수도.
2: 어머니, 옥수수까지 다 해서.
0: 짜다.
2: 스.
3: 하하하.
2: 커피 좀 마셔, 이제.
1: 커피야, 너무 먹고 싶었어.
2: 그거네. 스비네, 스비.
3: 스비.
2: 일하고 나서는 원래 한 바짝 갖다 스비 먹는 거거든.
0: 아니, 네가 먹으면 뭐? 이거 맛있어?
1: 호떡.
3: 약간 호떡 같은 질감인데.
2: 아니,
1: 담백해. 오랜만에 사준 담백함이야.
2: 진짜 호떡인데 꿀뺀 호떡.
1: 꿀뺀 호떡인데 약간 술빵 느낌도 좀 나고.
2: 꿀뺀 호떡인데 살짝 달려있는 느낌?
1: 아니, 그러면 여기가 한국의 동대문 시장 같은 곳이니까 어제 옷 사고 싶다 그랬잖아. 옷 한번 구경해볼까?
2: 제가 아까 책자에 좀 봤는데. 의류 도매 시장이 있어요.
0: 그런 거 있어?
2: 단체복.
1: 단체복.
2: 옷 다 세트로 맞춰서. 같이 다니면 좋지 않을까?
1: 이게 충칭 옛날 사진관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 약간 사진 찍고 추억 남기면 좋을 것
2: 같아요. 82안이네, 1위네.
3: 충청의 대표 야경 명소.
0: 응녀동.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기하면.
2: 네.
0: 가자. 여기는 무조건 가야 돼.
2: 그러면은 내일 옷 사고 사진 찍고 이거 흥야동 보러 가면 되겠다. 야경. 단체복 사고 사진 찍으러 가자.
0: 맞아.
2: 일사천리네.
6: 하나 둘 셋. 배터리 교체하고 잠깐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2: 작가님
7: 몇 차례 하루
2: 종일 그거 안 찍잖아.
7: 하루 종일 옛날에.
3: 안 나리
8: 터져.
2: 220 위안 남았네.
1: 그래.
0: 220? 와, 많이 남았다.
2: 오늘 저녁 오면
0: 아이스크림 먹을까?
2: 저녁 오면
0: 아, 아이스크림.
4: 주인은 잘 만나요.
5: 밀레, 밀레가 빨리 밀레.
7: 빨리 없어.
8: 谢谢.
2: 谢谢. 谢谢. 再见. 谢谢. 好好好. 내가 好. 빨간색 옷 입어서 그런가? 나 돈 왜 주나 했다 나한테. 아, 씨.
1: 이 가게 아들내미인 줄 알았다.
0: 완전 똑같아.
1: 완전 남대문 시장이야. 똑같아.
9: 네? 스바 스바
2: 스바 스바?
9: 너 스바 스바.
2: 아, 먹었어요. 워츠 워츠 츠.
1: 너 이모야?
2: 어?
1: 너의 너 너의 이모야?
2: 왜 편하게 말 걸지? 밥 먹었냐고. 츠팔 츠팔. 천만 뷰 나와요.
0: 아유, 이거 아까보다 커. 진짜 커.
2: 와, 옷 가게 봐. 와.
1: 와우. 또 여기 왔는데 옷 하나 안 살 수 없잖아. 아,
2: 그치.
1: 옷 하나 좀 사줘야지.
2: 마음 골라 사줄게. 여기 제일 비싼 게 50이야. 만 원. 나 여기 흥정을 못 하겠다.
1: 아니, 오빠, 우리 이런 거 이렇게 와. 입는 거 어때?
0: 어, 상관없어. 나.
2: 상관없으면 마음에 든다는 소리는 아니네요.
0: 상관없어. 근데 원단이 좋아.
2: 원단이 미쳤어.
0: 원단 진짜
2: 원단
0: 진짜 대박이야. 원단 대박이야.
1: 아예 그냥 하와이안 셔츠, 하와이안 셔츠로 가야 되나?
10: 내가 저거 요 섹스. 저거 요 섹스.
2: 발음이 유독 찰지긴 했어. 그쪽만 좀 찰지긴 했어. 화려하네.
0: 이거 이런 거 시원한 것 같아.
1: 오빠 바지 하나 사요.
0: 나는 이거를 사볼게.
1: 오케이.
2: 아니 근데 걱정되는 게 좀 비칠까 봐.
0: 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어쩔 수 없지.
1: 아니 오빠 블랙은?
0: 블랙은 근데 원단 안 좋아. 이게 이런 거 없어.
1: 아, 냉장고 바지 같은 거.
2: 네.
1: 이런 것도 있네.
0: 어, 멋있는데?
2: 오, 멋있다. 오,
1: 이런 것도 있고.
2: 잘 고른다.
1: 어, 이런 거
0: 이게 58이야?
2: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딱 그 네. 예전 거기 언니 감성이긴 하다.
1: 아, 안쪽에 들어와서 입어보셔도 돼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입어보셔.
2: 아, 예. 좀 더 구경하고 올게요.
1: 아, 수학여행 가는 거 아니야?
2: 예, 좀만 아.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1: 아, 그렇구나. 이거 근데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자.
0: 물어보자.
1: 99 위안.
2: 99?
1: 어, 너무 비싸.
2: 그럼 우리 세트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할까? 처음에 너 걸른 거?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됐어.
0: 자, 그러면 사자. 야.
1: 1, 2, 3.
0: 응.
2: 싼 거, 싼 거.
10: 싼 거.
1: 야, 가, 야, 가, 이거. 너무 비싸. 가는 척 해. 아, 너무 비싸. 야, 너야. 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 아, 여기 그런 데 아닌 것 같아.
1: 응.
2: 안 먹어.
0: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게 눈이 안, 나 안 되는 것 같아.
2: 많이 해봤잖아. 눈빛 보면 알아.
1: 그럼 가.
2: 정찰제야.
1: 그럼 가. 그럼 가.
0: 그렇게 해서 얼마야, 그러면? 3만원?
2: 3만원. 어. 1인당 만원씩.
0: 오케이, 오케이.
2: 세시. 세시, 많이 받으세요.
0: 오케이. 오케이.
1: 또 이렇게 여행 같은 데 와갖고.
0: 야,
2: 사진.
1: 사진 그러니까. 한번 탁 남겨주면 기분 좋잖아요.
2: 근데 보통 이게 남자끼리 오면. 안 가거든?
1: 그렇지.
2: 또 너가 또 얘기해주니까.
1: 아, 진짜? 어. 아, 여기구나.
2: 오. 오. 야, 사진관.
1: 야, 예술이다, 예술. 예술 작품이다.
2: 와, 씨.

0: 이제 돼요.
1: 이제
2: 苹果 쓰세요.
1: 苹果?
3: 苹果.
2: 苹果 없이.
0: 애플은 안 된대요. 이 느낌.

0: 짱만 위, 쪼른파, 홍금, 홍진파.
1: 홍진파 이거.
0: 있다, 있다, 있다. 와.
2: 보자.
3: 좋은데?
2: 입을 수 있어?
0: 형님 사이즈. 요거 한번 입어.
4: 절대 못 입어.
0: 왜, 왜?
4: 작아.
0: 한번 입어놔볼까요?
4: 팔이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안 들어가.
3: 이게 팔이 안 닿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4: 이게 안 돼.
3: 안 돼, 안 돼.
0: 아유.
4: 안 돼, 안 돼.
2: 그러면 나는 그거 산 거 산 거. 입을게. 어, 산 거 입을게.
0: 내가 그거 입지 뭐.
2: 어, 나는 이거 입으면 돼.
0: 쉐, 쉐.
3: 여기 앉아.
5: 이래도 작아.
3: 작다, 작다.
5: 와우. 제일 큰 사이즈인데, 코엑스인데.
0: 와, 저 팔뚝 찢어지겠어.
3: 예. 좋아서. 저 준빈이가 입으면 되게 밑으로 출연진 같을 것 같아.
0: 오. 어.
3: 좋은데?
0: 어. 좋아?
3: 어. 괜찮은데?
0: 쩌름파? 쩌름파?
3: 뭐라고요? 같이 가보자고 안 왔어요? 같이 아, 가봐요.
0: 장마디 어. 스타일로 해주고 싶어, 가봐요.
3: 오! 근데 이거, 근데 이게 문제가.
0: 우와!
3: 이게 속바지가 있어. 여기가 그냥 생판스야.
0: 어, 안 복해. 어.
3: 아, 아니, 완전히?
0: 아니, 왜 이렇게 잘 어울려?
3: 그래?
2: 어. 오, 잘 어울린다.
3: 그래?
0: 어, 뒤에, 어, 야, 뒤에가 시상식이야.
3: 그래?
0: 야, 뒤태가.
3: 이거 어떻게 해야 돼?
0: 뒤태가 백상이야.
3: 아니, 어떻게 생겼는데, 나, 뭐, 거울이
2: 어,
3: 없어.
2: 거울, 거울, 거울.
3: 아, 이렇게 생긴 거야?
0: 어.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 진짜 장만옥이다. 메이크업, 장만이.

0: 야, 너 완전, 야, 장난 아니다. 너 진짜 내가 봤을 때 너는 부자야. 넌 무조건 부자야.
1: 부자 아들. 어.
0: 근데 가게 주인인데 서빙 안 하고 포스기 앞에만 있는. 어.
2: 가게 주인 같아.
0: 가게 주인. 어.
2: 오, 이거 형님 써요.
1: 오케이.
0: 어. 오. 오. 오. 오. 추. 멋있는데, 오. 추?
1: 아, 아직 또 가져.
0: 아, 너 가져왔어.
2: 어, 진짜 80년대 화장. 어이구.
0: 무슨 느낌이야? 어. 어머니 괜찮아요? 모자를 찾는 중에 갑자기 옷장 정리를 하고 계셔.
2: 사진 바로 인화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저 속도면은 한 2주 뒤에 해주실 것 같은데.
1: 지금 청소하시는데.
0: 갑자기 지금 청소하고 계셔, 어머니.
3: 이거 들어가서 한번 찍어.
0: 찍자, 찍자.
3: 가자, 가자,
2: 가자. 갑시다.
3: 어머니.
4: 아, 또 했다. 아, 진짜 예진아.
2: 플로우를 믿고 맡겨요.
0: 어, 이게 어머님의 표정 자체가 딱 장인 느낌의 그 표정이 있다.
1: 이거, 이거.
3: 아,
1: 아,
3: 아 저를.
1: 그래, 그거. 왼쪽, 제이우, 아저씨처럼. 아, 가만히 있어.
0: 가만히 있어.
1: 아, 안 돼. 움직이면 안 된다.
0: 밑에 다리 조심해.
1: 그러니까.
0: 오케이.
4: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1: 어, 또, 허리.
2: 허리 부서지겠어.
4: 그냥 젠스 빌돌라, 하.
0: 네, 죄송합니다.
1: 그렇지, 얼굴이.
4: 디디디.
1: 허리.
3: 아니야, 안 돼.
2: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0: 너무 힘들어요, 엄마.
2: 오, 잘 왔어.
1: 오케이. 아, 너무 좋대, 아, 너무 좋대, 너무 좋대.
0: 너무 이쁘대, 언니.
1: 너, 야, 야.
2: 내가 앞에요? 뭔 구도야 이게?
1: 아니야, 시킨 대로 하자. 시킨 대로 하자.
0: 시키는 대로 하자.
1: 아, 시킨 대로. 나는 이 뒤에, 오케이. 여기, 여기 좋다, 좋다.
2: 무슨
1: 일이야? 아, 좋다, 좋다. 이게.
2: 갑자기
1: 그냥. 아, 나. 어, 니, 너.
0: 오빠 뒤에 있어.
1: 가족사진. 가족사진. 가족사진 왔다.
2: 이게 뭐야?
1: 나는 무슨 역할이야, 너한테?
0: 누가 아들이고 누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 내가 너 아버지 되는 건가?
0: 어? 나보고?
1: 너
0: 어?
1: 아, 아 다리
0: 다리 꼬고
4: 야 출라이 갬프랑 뭐 짜부짜리야 하 또해
1: 아 앞으로 나오라고
4: 또
1: 나도 이거 이쪽 너무 있어 아니 너도 얼굴 그렇지
2: 이게 나도, 뭐야?
1: 이게 아니 얼굴 이렇게 얼굴 어 그렇지
0: 죄송합니다.
1: 허리야, 너는 무조건 허리. 너는 무조건 허리.
4: 笑起来，笑起来。

0: 시시.
1: 와. 아 진짜 옛날 사람 같다.
0: 야야야야야 준비라 준비라.
1: 와.
0: 시시.
1: 와 진짜 옛날 사람 같다.
0: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2: 진짜.
0: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시시.
1: 시시.
2: 시시.
1: 시시.
3: 포그 사봐.
2: 다음에 또 오라고.
4: 같이 사진 찍고 싶대요.
2: 그거는 우리가 돈 받으면 되죠.
1: 상위엔. 상위엔.
3: 아 없냐 그.
1: 좀 뭘까 좀 살까? 맞아?
0: 어?
2: 오케이.
0: 아까 샀던 그 음료수 또 사. 여기 또 오래부터 먹을 거.
1: 아우치? 내가 아우치? 5원치로 7,000원. 좀 비싸네. 수고하셨습니다.
0: 좀 쉬십시오.
1: 좀 쉬었다가 이게 맛있다 그랬거든.
0: 맞아. 추천해 주셨어.
1: 홀스빈스? 야, 이 잘못 샀다.
0: 왜?
1: 충칭 스트레인지 테이스트 홀스빈스. 무슨 충칭의 낯선 맛 말콩.
0: 그냥 말콩이 강남콩 그냥.
1: 아니. 어떤 과자에다가 스트레인지 빈즈라고, 아 스트레인지 테스트라고 안 넣는데. 이게 뭐냐?
2: 맛있어.
1: 아닌
2: 것 같은데? 어우 매워.
0: 어우. 나 괜찮은데?
1: 어? 이게?
2: 약간 마라 같은.
1: 마라.
2: 어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0: 나는 원래 남들이 맛없다고 하는 거 난 다 맛있다.
1: 아이씨. 어우, 어우, 끝맛이 왜 이래, 이거?
0: 왜 맥주 한 잔을 따르나?
1: 어.
0: 맛있네.

0: 뭐가 얀메이야?
1: 양메이가 산, 어, 양메이다, 양메이.
0: 양메이. 양메이.
1: 양메이. 양메이.
0: 어, 양메이, 쓰, 쓰, 쓰.
2: 양메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 나라, 이거. 양메이 너무 맛있다. 아우, 시큼해. 맛있다, 양메이.
3: 나 과일 싫어하잖아.
2: 진짜?
3: 근데 맛있어.
2: 난 좋아해.
3: 난, 난 어릴 때부터 엄마 과일 장사만 해가지고.
2: 아 맞다 맞다.
3: 중국집 아들이 중국 음식 싫어하는 것처럼. 맛있다 진짜. 그 맛은 여기 중국에 맛이야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잘 팔릴 것 같은데.
2: 홍현이 6시 전쟁 시절이네.
3: 어차피 해 지고 예쁘다고 들었거든.
2: 좋네.
3: 내가 홍여동 맛집 검색해봤거든. 싹 다 허거 맛집이거든.
2: 어허.
3: 아, 씨, 다 말하다 어떡해. 식당 찾고 있는데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4: 아니면 거기 가면 또 뭐가 있겠지.
3: 홍여동 가서. 아, 근데 내가 걱정인 게 거기 너무 비싸다 그렇긴 했는데.
4: 아, 진짜? 너무 비싸면 안 사고 또 다시 들어와서.
2: 들어와서 먹던지. 어,
3: 거기서 대충 간식만 먹고.
2: 그래, 그래, 그래.
3: 홍여동 가서 먹자.
2: 그래, 그래. 야, 꼬치아저씨다. 꼬치아저씨 밥 먹는다.

0: 이렇게 돌아왔구나.
1: 어, 삼겹살 거기서.
2: 고기도 파네, 정육점도 있고. 예. 우리가 어제 여기까지는 안 와가지고.
0: 맞아.
2: 근데 이런 팥빙 빙수 같기도 하고.
3: 마라빙수인데?
2: 또 마라.
1: 마라빙수가 있어?
2: 마라빙수는 진짜 안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차가운 건데 마라까지 있다? 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중국 분들은 다 날씬하다니까. 따뜻한 차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
1: 마라만 먹어서 나 설사해서.
3: 마라만 속 쓰려서 많이 안 먹었나?
2: 순환이 잘 되나?
3: 충칭이 미남 미녀가 많은 나라 도시래.
1: 여기가?
3: 네.
1: 한 번도 못 봤는데.
3: 오늘 젊은이.
1: 아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2: 확인하면 둘러보자 우리.
3: 젊은이들 앞을 가고.
1: 사람 봐봐, 사람.
3: 이게 근데 평일 밤이잖아, 이게.
2: 그렇지. 대륙이다, 대륙.

0: 갑자기 진짜 여행 온 것 같다, 여기.
1: 진짜, 그치? 아. 진짜 여행 온 것 같아. 야, 어디부터 갈까, 우리?
2: 푸드 스트릿을 찾으러 가볼까?
0: Hello. 아,
2: 푸드, 푸드.
0: We want to try food. No, no, 마라. No, 허거.
2: No, 허거.
0: No, 不, 허거. 不, 마라.
2: 라면
3: 제방베이
2: 天桥对面
3: 그런 건 없습니다. 포기해 주세요.
2: 그냥 허거를 당신의 몸에 심으세요.
0: 여기로 가면은 맛있는 식당들이 많대요.
2: 오, 오케이. 아 이제 여기 음식점인가 보다.
1: 이건 안 매운 것 같아. 이거 그렇지 않아?
2: 여기 맛있을 것 같다. 여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0: 싹 다 마라 올라가 있어.
1: 아 그러네.
2: 마라를 사랑해봐.
0: 아, 말아 먹을래? 먹을 거야, 지금?
2: 상관없어, 난.
1: 나는 상관없어.
0: 저는 상관이 있어요.
2: 그럼 고민해봐. 여기도 허거집이다.
0: 여기 허거. 허거집. 여기도 허거네. 허건데 볶음밥 주는 허거집. 저기도 허건가?
1: 다 그래. 이거 봐봐. 다 허거.
2: 다 허거야. 야, 준비랑 여기도 허거다.
0: 아! 여기도 허거고. 저기도 허거고. 계속 말아만 먹어가지고 제가 좀 매운 것도 잘 못 먹는데 이게 우리나라 편의점이나 카페 느낌으로 한 세 블럭 건너면 편의점, 세 블럭 건너면 카페로 들어왔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고 하나하나 전부 그냥 허거. 그 메뉴도 전부 똑같아. 완벽한 그냥 무슨 그냥 클론이었어, 클론. 네. 허거 아닌 집 없어?
2: 지금 허거 멘붕 왔어. 허거가 아닌 집이 없어.
1: 아까 거기는 그나마
0: 아니 나 여행 유튜버야.
2: 그러면은
0: 아니 이런 여행지는 없었다고. 무슨 메뉴가 단일화돼 있냐고 다.
1: 그러면 축하한다. 새로 나왔네. 새로 나왔어.
2: Congratulations.
1: 축하한다. 축하한다.
2: 까만 보고 가.
0: 아니 뭔 다 홍어야.
1: 그래서 뭐 우리한테 오래 할 수 없잖아.
0: 한번 오기가 생기잖아요, 형님.
1: 뭐가?
0: 허거 아닌 집 찾아보고 싶다.
1: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아니, 너만 그렇지, 너만 그렇지.
0: 아니, 도전 정신.
1: 아, 없어, 그런 거는.
2: 아니. 어떡할래, 준비랑?
0: 말아먹자. 시원하게 허거 먹고,
2: 어제 꽃에.
0: 여기 허거 아니다.
2: 족발. 족발이랑 약간 돼지갈비 느낌이 좀 있다.
0: 맛있겠다.
2: 족발.
0: 우리 고기 먹긴 해야 되잖아.
2: 그래, 단백질.
0: 좋다.
2: 이거 족발이랑
1: 이거. 이 세 개.
0: 탄수화물 빼고 다 드셨어. 나 처음 봐. 이렇게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 아, we wanna try this one. How much is it?
2: 삼계탕.
0: 22.
2: 32.
0: And this is not spicy?
2: No spicy. Oh. Okay.
0: No 하자오?
2: No.
0: chili.
1: This one? 아, 그래도 안 매운 거 시켰네.
0: 잘
1: 찾았네.
0: 마지막에 찾았다.
2: 안 매운.
0: 오, 싸다, 싸. 괜찮아. 밥 세 개 드세요, 형님.
2: 밥 세 개?
1: 아니, 나한테.
0: 2 portion.

0: dishwasher, two water, two mineral water,
1: yes.
0: and one coke.
2: 오, 벌써
1: Ni
2: 왔어?
1: 하오.
2: 오, 벌써 왔다.
3: 벌써 빨리 왔어.
2: 맛있어. 땡글, 땡글.
1: 땡글.
2: 이빨.
4: 이게 그, 시래기 맛 비슷하다. 좀 짭짤한 시래기에다가 돼지고기 족발.
1: 짜샤이,
2: 어, 그거랑 좀.
1: 짜샤이 같은 느낌.
5: 좋다, 좋다.
1: 와.
6: 37이라고, 근데 다 해서?
1: 응. 이거 돼지갈비 하나 더 시킬래요?
4: 맛있어?
1: 어. 나 먹고 싶은 거 조금 더 시켰어.
4: 어, 잘했어. 돈 많아. 요즘만 사람이 많아.
7: 근데 싸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
4: 여기가 내가 볼 때 노호거 존이야.
7: 그런가?
4: 다른 집도 노호거 없잖아.
3: 노키즈 존처럼.
4: 어, 노호거 존이네. 유일한 나의 안식처. 아,
7: 어, 이거는. 나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1: 아예 그냥 끓인 물.
4: 우리지 않았어 돼지고기를.
1: 그냥 살코기만 먹어야 될 듯. 나. 이거 많이 더 치울까?
2: 이거는 치워야 되겠다.
4: 짜장면인가? 아니네 말하네. 이야.
1: 오빠 돼지고기 좀 드세요.
2: 아, 오케이.
4: 고추기름 봐. 우와.
1: 와. 아. 야, 말하다. 맛있어.
2: 맛있어.
6: 말아?
0: 짬뽕 소스 맛있다.
2: 어, 근데 안 뜨거워. 어, 맛있어. 어? 어. 이걸 맛있어.
4: 너 말아 아니네.
2: 어, 갈리.
0: 갈리.

0: 안 매워.
1: 맞지 마. 땅콩 소스 맛이랑 탈 비빔면 느낌.
2: 오, 맛있네.
1: 비빔면 느낌.
2: 이건 맛있어.
3: 전국 비빔면에 땅콩 기름 딱 뿌리는. 와, 진짜 맛있다.
1: 느낌이야.
3: 진짜 맛있겠다.
1: 땅콩 느낌. 어머나, 땡큐.
3: 프레젠트?
4: Yes. Yeah, you can mix it and have the brown sugar.
3: 땡큐 베리 마치. 와, 땡큐. 땡큐. 매일
2: 짬단지. 오, 서비스 좋았었다.
1: 서비스 프레젠트래.
3: 인심이 이렇게 좋아요?
2: 오, 그럴까.
3: 충칭이 진짜 되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다.
2: 어때? 근데 매운 거 먹느라 더 맛있지. 그래서 이렇게. 좋다.
1: 상큼하네.
2: 그렇게 너무 달지도 않고.
1: 맞아요. 오히려 흑설탕이라서 너무 안 단가 봐요.
2: 아, 그래도 진짜 많이 먹었다. 우리가 얼마 남았어?
3: 가계부 내가 쓰고 있거든. 100위안 남았네. 많이 남았다.
2: 오케이, 가자 그러면.
3: 쉐쉐.
2: 쉐쉐.
1: 아, 불 들어오네. 저는데 저기 간판 같은데.
2: 어, 슬슬. 우와.
3: 저 배도 인기 진짜 많네.
2: 그러니까.
3: 배도 사람이 꽉꽉 찼네, 저기는.

0: 난 이게 그냥 아예 다른 행성 같다니까?
1: 진짜로?
0: 응. 아, 멋있다.
1: We are.
0: Picture, picture, please. Picture. 아, 이쪽도 이렇게 해도 멋있네. 저렇게 옷 입고 사진 찍는 게 유명한 곳이네.
2: 경복궁 같은 거야, 경복궁.
1: 아, 이거 다 빌려주네.
3: 너무 사람 많네, 이게.
1: 거의 강남이야.

0: 그리고 되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1: 야 이거 야 귀 귀 귀.
2: 에 클린이었어요.
3: 클린이요 클린이요. 네.
1: 한번 해볼까?
3: 어 한번 해보자.
1: 돈이 되면 가자.
4: 32위안. 6천 원이면 괜찮아.
3: 자 한번 해보자.
1: 아 그래? 어, 뭐가 그래. 이게 똑같이 하는 거?
3: 어 6천 원.
2: 아 자 시작하겠어요.
1: 근데 보이는 게 재밌지.
4: 오케이 합시다.
1: 오케이.
4: 귀 파봤어요?
1: 한 번 더.
4: 형님 귀 좀 당황할 것 같은데?
0: 우와. 저 처음 해봐요. 아! 어, 시원해. 확실히 달라. 제가 어깨에 묻히시는 거 아니죠?
4: 그건 네 귀야, 그거?
0: 내 귀야.
4: 많이 없다, 귀지가. 아, 귀지가 없어.
1: 어, 네, 그거, 이거. 어, 내 금 찾았어, 우와, 봐봐. 대박이야.
4: 우와, 성훈이 형 진짜.
1: 큰 거 있어. 아, 큰 거, 그거.
0: 우와, 완전 커. 아니, 성훈이 오빠는 지금 선생님이 바뀌었어. 귀지가 커서 바뀌었나봐.
1: 근데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해. 에?
4: 우와, 집게로 끊어내.
1: 와, 대박이야.
4: 우와, 나 이거 쇼츠로 봤어.
1: 우와, 보여줘. 여기.
4: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우와.
0: 저게 뭐야.
1: 장난이네.
4: 형님.
1: 말 보지 마, 이게.
4: 말이 들려요?
1: 어, 말이 들려.
4: 들렸어요, 이때까지? 꽉 막혀 있는데?
1: 어, 대박이야.
0: 우와. 딱딱해. 이거 약간 거의 이빨 수준이라서 저기 지붕에 던지면 새 이빨 나듯이 막 그럴 수준이야 지금.
1: 야 나는 아직 한쪽 귀 안 끝났어.
0: 아직 한쪽 귀 아직도 안 끝났어 오빠?
4: 번 돈 다 날리겠네 성훈이 형 때문에.
0: 오!
1: 아이고.
0: 오 오빠.
1: 와 이것도 또 야. 이거 뭐야 이거?
4: 우와 이거 뭐예요?
1: 와 야. 장난이
0: 오오오오
1: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까보다 커.
4: 형님 형 조회수 천만 뷰 나와요.
1: 아 이거 아까보다 커 진짜 커.
4: 우와 너무 들어.
1: 오 왔어.
0: 왔어.
4: 와 집게.
1: 우와 오마이갓네 진짜.
4: 우와.
1: 우와 이게 진짜 크다.
0: 우와. 아우. 아우 진짜. 오빠. 귀를 왜 안 파고 산 거예요? 에?
1: 아 모르겠어 나도.
0: 이거 봐봐.
4: 오 화석이 나왔는데 귀에서?
1: 와 진짜 여기 가게 잘 왔다. 진짜 고맙다 진짜. 이거 하러 와야 되겠다 여기에.
0: 춘칭에 귀 파러?
1: 어.
0: 오늘 열어봐요 오빠.
1: 아 이쪽이야. 아 어 이거 두 개. 이거.
0: 오빠. 냄새를 왜 맡아?
1: 아니 어떤 냄새지? 궁금하지.
4: 어 진짜 잘 판다 근데.
1: 감사합니다. 어, 谢谢.
5: 谢谢.
1: 量
5: 你跟谁结账？
4: 啊，是
1: 结账还得。
5: 你的是88，加这个靓女的88，再加这个帅哥的388。
1: 내거좀비싸
0: 요근데요
1: 어
5: 他耳结石。
1: 对，내아니그래서내거는그래서이거만이거
5: 你跟他说。
4: 10만 원나왔는데
1: 10만 원야, 내 귀 7만 원 나왔다고? 이건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내 돈으로 내게.
4: 아니, 그러니까 16,000원.
1: 10만 원.
4: 형 7만 원 나왔어, 7만 원.
0: 7만 원. 16,000원. 오빠 혼자 7만 원.
4: 10만 원 썼는데, 우리?
1: 야, 이게. 아, 그 뭐야. 사랑이한테 보내준 게 보내줬습니다. 뭐. 와우라고 그냥 한마디. 7만 원이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 어디 갈 수 있고, 또 그 비용, 또 좋은 데 잘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정도 급이었어, 그냥.
0: 야, 이거 해보길 잘했네. 야,
1: 가장 여기서 제일 비싼 건 내 귀였어.
0: 7만 원.
1: 7만 원.
0: 왜 3천 원짜리 액양은 안 먹고 귀에다가 7만 원을 썼을까, 우리가?
1: 그러니까.
0: 근데 난 좋았어, 재밌었어.
1: 미안하다. 이거는 내가 미안하다.
4: 내일 알바 형님한테 당겨야 돼.
1: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할게.
4: 네. 11만 원 나왔어.
0: 야, 근데 너무 개운하다.
4: 아, 이거 개운했다니 다행입니다.
1: 아, 너무 좋더라.
0: 난 소비 후회 없다.

0: 노래도 좋아하지.
1: 섹시야마 섹시야마
2: 날려.
3: 섹시야마 섹시야마 섹시야마 섹시야마 섹시야마.
0: 야, 귀 냄새 맡아줄 거야.
1: 맞자
0: 가루를 뿌린 것 같아가지고 맞자 맛이 그렇게 안 나.
1: 그렇게 안 나.
0: 아, 그걸, 아쉽네.
1: 아쉽네. 그걸 아, 그걸 기대했는데.
0: 나도.
1: 아쉬워.
2: 얘도 아쉬워.
1: 맛없다라는 표현 예쁘게 하기 너무 아쉽다.
2: 진짜 비주얼만
1: 좀 아쉽네.
0: 아쉬워.
2: 아 근데 너무 아쉽다.
1: 너무 아쉽다.
0: 아 너무 아쉽다.
1: 너무 아쉽네.
2: 좀 많이 아쉽다.
1: 오빠.
0: 오, 와 너무 예쁘다.
1: 어, 너무 예쁘지. 오빠 여기서 사진 찍고 가자.
0: 가자.
1: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예쁘다.
2: 예쁘다.
1: 화려하다. 중층에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4: 누가?
1: 성훈이 오빠. 중층이랑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성훈이 오빠 지금. 귀지 청소 이후로 중층 러버가 돼가지고 귀지 챙겨가고 막.
0: 아, 너무 재밌었다.
4: 흥미가. 재밌었어.
0: 아, 너무 재밌었다.
1: 야경이 달라.
0: 진짜 이러듯이.
1: 자, 왔다 왔다 왔어.
0: 아, 홈스윗홈. 홈스윗홈.
1: 뭐?
5: 롱케.
1: 왜 그러냐? 또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2: 아, 진짜로 너무한다.
1: 왜?
2: 예상은 했어요, 나도.
1: 이게 뭐지? 솔직히. 어떤 느낌인 거지? 충칭의 전문 짐꾼을 쳐봤는데, 택배의 달인, 방방.
6: 옷을 벗고 다니고. 진짜 많다, 여기.
1: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7: 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2: 뭐 있는데?
1: 뭐가 있어?
2: 소리가 있는데 잠깐만.
8: 아, 농부시가 화제 상하로 잠담을 화제스 노선.
2: 이거 펴봐.
1: 펴봐.
8: 잠담을 화제스 노선 화제스 상.
1: 알론소는 여전이래.
2: 알론소가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 됐거든.
1: 어.
2: 사베 알론소.
1: 그러니까.
8: 아이고, 我 告诉你，说的啥？ 穿 什么衣服呢？我那个都是蓝色衣服。
1: 입으로 레알 슬로건 문화는 문화일 수 없다.
2: 오, 진짜 이거 레알 마드리드네.
7: 이게 일단 왜냐면 주소.
1: 알아들은 거예요?
7: 어, 주소.
1: 주소.
7: 여기까지 오라고 하는 거 주소야.
1: 아.
2: 이걸 알아들었다고요?
7: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주소라고 얘기 들었어 나도.
2: 아, 놀래 난 귀파고 중국어가 들리는 줄 알았어.
7: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가 찾아서 가는 거지.
2: 그 가서 길거리에 물어봐야 된다는
7: 거지. 가야 되는 거지.
1: 가야 되나 봐.
2: 가서 아까 그 대나무 들고 있는 사람 찾으면 될 것 같아.
1: 오케이.
2: 오케이.
7: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수고.
1: 고생하셨습니다.
2: 근데 은진 어떻게 하냐?
1: 나 그래도 3대 꽤 쳐.
2: 난 3대 한 60초.
1: 오 마이 갓!
2: 하필 오늘 제일 덥냐?
0: 아, 덥다.
1: 오. 어때?
2: 너무 무겁잖아, 잠깐만.
0: 와,
2: 아, 벌 쓰는 거지, 이게.
1: 가!
0: 화이팅!
2: 자요.
0: 화이팅!
2: 한 다리 힘이 안 들어가는데, 나.
0: 2, 1, 2, 3.
2: 아버지, 이거 뭐예요?
1: 토끼!
0: 토끼!
1: 토끼 고기라고? 그냥 난 처음 먹어.
2: 이렇게 하면 시원해요, 형님.
0: 그렇겠지.
1: 그렇겠지.
0: 여기는 진짜 시골인 것 같아.
1: 나 벨트도 없고 지금 너무 침대시트 왼쪽 아예 그냥 무너져 있어.
2: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하네.
1: 응, 특이해.
2: 그러니까 술의 도시. 와.
1: 하나, 엉덩이.
0: 하나,
1: 엉덩.
0: 앞에. 헤이, 뒤에. 헤이, 돌아.
1: 돌아.
0: 옆에 돌아. 앞에. 뒤에.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꼬마 뭐 먹어? 김이잖아?
1: 응.
0: 짜다.
1: 짜다. 그만 먹어.
2: 맛있어서 한 장만 더 먹을래.
3: 꾹꾹.
0: 우와, 정음이 이뻐졌어?
4: 곧 튼튼한 새 이가 나오겠다.
0: 축하해.
1: 김이지.
0: 속았네.
2: 이번엔 짠! 김 눈썹이다.
0: 우와.

0: 정음아, 그렇게 김만 먹으면 짜!
1: 짜다. 짜다!
0: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뭐든지 자판기에 짜다 한글 카드를 넣으면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야.
1: 얼른 짜다 써줘.
0: 난 짜다는 못 쓰는데?

0: 어떻게 쓰지?
1: 아이야를 불러봐야겠다. 한글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어? 이
3: 야
2: 훈민족은 안녕?
1: 안녕.
4: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짜다. 짜다가 궁금해.
5: 짜다.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3: 짜다의 짜를 쓰려면 쌍지읒이 필요해. 쌍지읒의 문을 찾자.
6: 스, 스, 스, 스, 스. 쯔, 쯔, 쯔, 쯔, 쯔.
7: 여기야!
6: 쯔, 쯔, 쯔.
2: 쌍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7: 간다!

0: 쌍지읒을 찾아야 해. 여기에도 없군.
1: 짜장면 시키신 분? 어? 짜장면 시키셨죠?
0: 아니요. 짜장면 안 시켰는데. 잠시만요. 찾았어. 짜장면에 쌍지읒.

0: 쳐.
1: 쌍지읒이 알을 만나 자.
0: 자.
2: 짜다의 달을 쓰려면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3: 드, 드, 드, 드, 드.
2: 여기야!
3: 드, 드, 드.
0: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디귿을 찾아야 해. 응? 다람쥐야, 안녕? 혹시 디귿을 본 적 있니? 찾았어. 어? 다람쥐야, 아까처럼 다시 한 번만 부탁해. 그대로 좀 있어줘. 도와줘.
1: 멈춰라, 시간이다.
0: 다람쥐의 디귿.

0: 더! 짜! 더! 짜다!
1: 합체! 저장 완료! 짜다!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짜다한 게 카드가 생겼어, 정음아!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어? 밥이네? 정은아, 밥 먹어봐.
3: 김에 싸서 한 입.
4: 이제 안 짜네.
2: 이제 김은 밥이랑 먹자. 나도 한 입.
4: 아!
3: 즉폭폭, 즉폭폭.
4: 아우.
5: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짜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짜다, 짜다,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아, 쯔, 아, 쯔, 아, 아, 아, 아. 짜, 다, 짜, 다, 다, 다, 다, 다, 짜다, 짜다, 아하, 김, 김, 김만 먹으니까 짜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겠네. 밥을 한 공기 가져올게요.
6: 아이짜.
5: 밥이 윙 쌍지읒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쯔쯔쯔쯔쯔쯔쯔 짜다 짜다. 친구들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짜다 짜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짜다. 끝.
6: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다, 짜다, 짜증.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다, 짜다, 짜증.
7: 짜다. 정음이는 김을 좋아해요. 김에 묻은 소금은 짜요. 너무 짜다. 어떻게 하지? 짜장면에 쌍지읒이 아를 만나 짜. 다람쥐의 디귿이 아를 만나 다. 한글 카드를 넣으니 밥이 나왔어요. 김이 짜다. 김이 짜다. 김이 짜다.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재미!
1: 맛있다, 맛있다. 아이스크림이 떨어졌네? 혼민이 코에 아이스크림이 묻었네. 재밌다.
2: 뭐? 재미? 난 재미없어. 재미는 너도 재미있고 나도 재밌어야 재미있는 거지. 아이스크림 땅에 떨어져서 속상한데.
1: 맞아. 이런 건 재미있는 게 아니야. 미안해.
2: 괜찮아. 대신 우리 오늘 진짜 재밌게 놀자.
1: 그래. 진짜 최고로 재밌게 놀자. 뭐 하고 놀지?
2: 우리 둘 다 재미있는 놀이는 뭘까?
1: 뭐든지 자판기에 재미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2: 그래. 그런데 재미 어떻게 쓰지?
1: IR을 불러보자.
3: 응.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재미! 재미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문!
5: 재미의 재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6: 흐, 흐, 흐, 흐, 흐. 지, 지, 지, 지, 지.
5: 여기야! 누가 출동하지?
4: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진술 찾아야 해.
1: 응? 아이를 잘 보자.
2: 난 장군이다!
0: 찾았어.
1: 종이에 지읒! 이제 재를 쓰자.
0: 재미에 재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0: 헛. 헛. 제.
1: 재미의 미를 쓰려면 미음이 필요해. 미음의 문을 찾자.
2: 무, 무, 무, 무, 무.
3: 여기야!
4: 미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오, 재미있는 시장이 열렸군. 구경 좀 할까? 찾았어. 만화책의 미음.

0: 제
1: 미 재미
0: 합체 저장 완료 제 미 국민정음의 손으로
2: 재미한가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3: 뭐든지 자판기에서 뭐가 나올까? 재밌겠다.

0: 개미.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재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재미, 재미, 에, 에, 에, 즈, 에, 즈, 에, 재, 재,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재미, 재미. 할아버지도 비룻방울놀이가 재미있어요.
2: 몸에 먹으니까 재밌다.
1: 오잉? 몸에가 어디로 갔지? 다시 가져와야겠네. 에! 에! 재미! 재미! 개미! 개미! 개미! 매미! 매미! 재미!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재미. 친구들, 따라해봐요. 재미. 끝!
2: 첫 소리를 잘

0: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재미, 재주, 자주.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재미, 재주, 자주.
1: 재미. 후미니코에 아이스크림이 묻었어요. 정우미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요. 난 재미없어. 둘 다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보자. 아가 이를 만나 애. 종이에 지읒이 애를 만나 재. 만화책에 미음이 이를 만나 미. 한글 카드를 넣으니 비눗방울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비눗방울 놀이가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비눗방울 놀이가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비눗방울 놀이가 재미있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선물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록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록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록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파티 준비 끝! 이제 친구들을 초대하자. 응? 얘도 부를까? 얘? 좋아, 좋아. 얘도 부르자. 얘! 그래. 그리고 얘랑
1: 응, 어서와.
0: 얘랑
1: 어서와.
0: 얘도
1: 어서오세요.
0: 우리 친구들 다 부르자. 좋아, 좋아.

0: 다른 친구들도 부르자.
1: 그래 그래.
0: 예린아,
2: 윤서야,
3: 지민아,
4: 태영아,
5: 지우야,
6: 소정아, 주아나,
7: 예람아, 현유라,
8: 재균아.
0: 아,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은데 언제 다 불러?
1: 한 번에 부르자.
0: 그럴 땐 뭐라고 해야 돼?
9: 얘들아, 파티 준비 끝났니?
1: 아직이야. 아직 친구들이 다 안 왔어요.

0: 한꺼번에 부를 땐 얘들아! 라고 하면 되지?
1: 우리도 얘들아! 하고 부르자. 응?
0: 하나, 둘, 셋!
2: 얘들아!
3: 엄청 조용해.
0: 얘들아!
1: 친구들이 왜 안 오지?
0: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소리가 안 들리나 봐.
1: 한글 카드에 얘들아라고 써보자. 그럼 친구들이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울지 않을까?
0: 맞아. 한번 해보자.
4: 응.
0: 내가 써볼게.
4: 자. 예. 둘. 아. 짠.
1: 아들아?
0: 얘는 어떻게 쓰지?
1: 아이야를 불러보자.
0: 응.
2: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5: 후민정은 안녕?
2: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예! 얘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얘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7: 여기야!
5: 누가 출동하지?
6: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이응을 찾자! 응? 올챙이 얼굴에서 이응을 봤어!
6: 일단 올챙이를 먼저 멈출게.
8: 멈춰라 시작하라.
7: 올챙이의 이응.
5: 이제 얘를 쓰자.
6: 얘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5: 준비됐어.

0: 예. 예. 예. 예.
1: 저장 완료. 예. 훈민정음의

0: 안녕.
1: 할아버지 차례. 한글 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얘들아, 할아버지랑 같이 놀자.
2: 예, 맛있다.
1: 아차차, 할아버지 차례가 아직 안 끝났잖아. 오잉. 한글 얘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친구들,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예. 친구들, 따라해봐요. 예! 끝!
3: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2: 얘들아, 위험해. 얘기해.
3: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얘들아, 위험해. 얘기해.
1: 예. 훈민정음이 파티를 열어요.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누구를 부를까? 친구들 다 부르자. 얘들아! 야가 이를 만나. 예. 올챙이의 이응이 예를 만나. 예. 한글 카드를 넣으니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얘들아! 같이 놀자. 얘들아, 같이 놀자. 얘들아, 같이 놀자.

0: 우리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시합할까? 그래. 우리 더 재미있게 개걸음으로 하자.
1: 개? 뽕! 뽕! 뽕! 뽕!
0: 아니, 바다에 사는 개 말이야.
2: 아하! 집게, 집게, 집게 손. 개.
1: 재밌겠다.
0: 여기서 저기 나뭇가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2: 그래. 준비. 시작. 와!
0: 아이, 정은아, 그게 아니지. 개는 그렇게 안 걸어.
1: 아니야. 개는 와! 이렇게 걸어.
0: 아니야. 개는 이렇게 걷지.
1: 아이, 참. 그럼 개가 어떻게 걷는지 보자.
0: 어떻게?
2: 뭐든지 자판기에 개 한글 카드를 넣어보면 되지.
0: 그래. 개라고 쓰면 진짜 개가 나올 거야.
2: 응.
0: 개. 어떻게 쓰지?
2: IR에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IR!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개. 개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3: 문.
4: 개를 쓰려면 기억이 필요해. 기억의 문을 찾자.
3: 트. 트. 트. 트. 트.
5: 그
3: 여기야!
4: 누가 출동하지?
3: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기억을 찾자.
1: 음? 국기에서 기억을 봤어.
2: 국기의 기억.
0: 이제 개를 쓰자. 개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3: 준비됐어.

때. 기억이 애를 만나 개.

0: 집게 집게 집게 집게 집게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개, 개,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그, 그, 그, 에, 그, 에, 그, 에. 개! 개! 짜잔! 나는 할아버지 개! 개는 옆으로 걸어요!
2: 몸에 냠냠! 잘 먹었다!
1: 오잉! 몸 애가 어디로 갔지? 다시 가져와야겠네. 에에에에에 개! 개! 개! 개! 개! 개! 네! 네! 레, 도, 레, 도, 레, 레, 레. 개, 개. 자, 이제 할아버지 집을 잘 보세요. 개. 친구들, 따라해봐요. 개.
2: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가게, 무게, 방귀.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가게, 무게, 방귀.
1: 개. 훈민 정음이 개걸음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개가 어떻게 걷는지 궁금해요. 어가 이를 만나 에 국기의 기억이 에를 만나 개 한글 카드를 넣으니 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개 걸음을 걸어요. 훈민정음이 개 걸음을 걸어요. 훈민정음이 개 걸음을 걸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4: 순한 길게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강아지야, 미안해.
8: 댕댕아!

0: 잠깐만. 자, 우리 번댕이가 좋아하는 공. 간다.
1: 왜 그래?
2: 잉잉. 아, 왈왈.
3: 번데기 배고픈가 보다. 그치. 배고픈. 네가 밥 좀 줘. 밥.
0: 내가?
3: 응.
0: 왜? 나 귀찮은데 네가 줘.
3: 아, 뭐야? 그럼 네가 줘, 네가.
4: 얘들아.
3: 응?
4: 교장 선생님이 지시겠지.
0: 아, 맞네.
3: 교장 선생님이 지시겠지. 교장 선생님. 왜 그래? 또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0: 뭐 하는 거야?
3: 응가.
4: 어떡하지? 네가 치워.
3: 내가 왜 치워? 네가 좀 치워.
5: 아, 싫어. 몰라. 몰라. 나는 싫어.
4: 다 치워. 빨리 노래 봐.
3: 왜 다 치워야?

0: 엔딩의 슬픈 마음을 부추겨서 화가 나게 만들어라. 분노하게 만들어라. 아차, 아차차, 출동!
1: 아, 진짜 복귀학교 아이들 나빴다.
2: 아, 맞아. 자기들이 좋을 때는 막 놀고 응가도 안 치워주고 밥도 안 주고.
1: 하, 밥 안 주는 건 너무했지. 그치 뭔데가
2: 월! 월에서 짠! 준비했지. 변해라 딱지 월!

0: 이거.
1: 와, 뭐지?
2: 번데가 자 진정하고 이리 와. 번데가 이리 와. 옳지 옳지. 번데가 진정하고 자 번댕이 엎드려.
3: 어? 뭐 하는 거야 번데가?
2: 잘했어. 옳지 옳지. 그래. 네 마음 다 이해해. 맞아 맞아. 아이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 번데가! 번데가 지는 거!
1: 어떡해!
2: 이럴 수가! 번데기에게 있는 가시 에너지가!
0: 안 되겠어! 친구들! 번개맨에게 응원의 힘을 주세요! 모두 외쳐요!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4: 친구들의 운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2: 고마워요 친구들. 좋아. 번댕이의 번해라 딱지는 떨어져라. 번개 아차 아차차.
1: 어? 아니 강아지를 잘 안 돌본 쟤네들 잘못이지.
3: 우리 잘못 아니거든요.
0: 번댕아 미안해.
1: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2: 얘들아 강아지들도 가족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잘 보살펴 주어야 하는 거야. 이제 잘 보살필 거지?
1: 아, 네, 번개맨. 네. 앞으로는 내가 밥도 잘 주고
5: 응가도 잘 지워줄게. 번댕아
1: 약속.
0: 약속.
1: 와이와이 약속했어요.
2: 좋아. 번개맨이 지켜볼 거야.
5: 네.
2: 우리 친구들의 집에도 반려동물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서 꼭 사랑해 하고 안아주기로 해요. 알았죠?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펑쳐줘 함께해요.
1: 네!

0: 패션 퀴즈!
1: 우와!
2: 원둥아! 헤이, 우리 귀여운 원둥이!
3: 원둥아, 어디 가? 원둥아! 어?
1: 어디 갔는지 발자국을 잘 보면 찾을 수가 있지.
3: 아하! 어? 그런데 발자국이 여러 개 있어요. 뭐가 번댕이 발자국이지?
1: 자, 친구들! 발자국을 잘 보고 어떤 발자국이 강아지 발자국일까?
3: 우리 모두 번개맨을 불러봐요.
1: 번개맨!
4: 수많은 어린 친구들이 지금 문제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보기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이 번댕이의 발자국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들어주세요. 자, 좋아요. 우리 친구 정답이 몇 번이죠?
5: 2번.
4: 2번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번개맨이 우리 친구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3: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빠, 아빠. 우리 또 퀴즈 풀어봐요. 또요, 또.
1: 그래, 그래요.
3: 과연 어떤 문제일까?
2: 와이.
3: 어? 어?
2: 와이.
3: 아빠, 아빠. 번데이는 안 보이고 바닥에 줄만 보이네요.
1: 그래요. 잠깐. 저 줄을 쭉 보니까 무언가를 타고 간 것 같은데.
3: 아하!
1: 뭘 타고 갔을까?
3: 아하! 1번! 세발 자전거!
1: 2번! 두발 자전거!
3: 3번! 자동차!
1: 자! 번개맨을 힘차게 불러주세요!
3: 번개맨!
4: 자, 문제가 쉽지 않네요. 세발 자전거와 두발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멋지게 번개맨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친구. 정답은요?
5: 1번이요.
4: 1번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에게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3: 와, 번댕아! 정말 세발 자전거 타고 있었구나! 번댕아, 우리 산책 갈까?
2: 왜?
1: 그래, 좋다 그러네요!
3: 맞아.
1: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알쏭달쏭 퀴즈 끝!
3: 안녕!
6: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4: 호랑이 형님. 친구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설마 이건 호랑이?
7: 먹잇감? 어허, 그래. 아우, 센데. 다른 먹잇감 찾으러 가야겠다.
4: 친구들, 저 호랑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8: 아이고, 날씨 좋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나무 좀 해볼까?
2: 아흥.
7: 그래, 아들아. 내가 아주 맛있는 먹잇감으로 잔뜩 가지고 오마.
2: 네, 아버지. 많이 많이 잡아오세요.
7: 기대해.
8: 아이고야.
7: 야, 먹잇감 발견.
8: 아이고. 호랑이.

0: 어떡하지? 어떡하지?
1: 어디를 쾅 물어줄까?
0: 형님!
1: 왜 이러는 거야?
0: 아이고 형님. 아니 제가 형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서야 만나 뵙네요.
1: 어? 그럴 수가 있나?
0: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그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보다 형님을 먼저 낳으셨는데 아니 나와 보니까 호랑이네. 에? 나와 보니까 호랑이였어요.
1: 호랑이 그게 가능한가?
0: 이게 또 근데 이게 또 마을에서는 호랑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보냈는데 형님 이렇게 만나 뵙니다. 아이고.
1: 너 나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지?
0: 아우 장난이라니요? 저희 형님은 말이죠 이마에 왕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있으실란가 모르겠네.
1: 나 이마에 왕자 있는데.
0: 있죠. 거봐 여기 딱 있네. 여기.
1: 그렇다면.
0: 우야.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이 기쁜 소식 어서 어머니께 전해야죠. 전 그럼 이만 어머니.
1: 잠깐. 잠깐 이리 좀 와봐.
0: 왜 그러실까?
1: 이 오라니까.
0: 그러니까 왜 왜요?
2: 도끼 가져가야지. 도끼 두고 갔다.
0: 역시 형님 친절도 하셔라.
2: 아이 그럼 생긴 스타인데.
0: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1: 그래.
0: 예 형님.
2: 야 어머니한테 꼭 간다고 얘 말씀드려라.
1: 나 이제 어머니가 있다니.
3: 호랑이는 자기가 정말 사람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1: 아이 여기 어디였는데?
4: 어디?
1: 저 집인가?
4: 저 집?
1: 아이 집인가 보다. 아이 그래. 아이고 좋다 좋아.
4: 아이고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아이고 바람도 좀 쐬고.
0: 천천히 어머니 천천히.
4: 아이고 그래 그런 잡구나. 아이고 좋다.
1: 어머니.
4: 아이고 달이 참 밝다 그치?
3: 그러게요. 오늘따라 참 밝네요.
4: 그렇구나.
3: 아이고 어머니 추워요. 들어갑시다.
4: 그래. 아이고 가자.
3: 조심.
1: 자 여기다 내려놓자.
4: 네.
1: 아까 그분이 너희 할머님이시다.
4: 네.
1: 자, 우리 어머니께 인사드리자.
4: 네, 할머니.
1: 어머니.

0: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1: 저희가 매일매일 고기 먹게 해드릴게요, 할머니.
0: 그래, 그래. 우리 또 오자.
1: 네, 아빠.
0: 가자.
2: 아유, 이게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어?
3: 그러게요. 이게 무슨 소리가 났는데?
2: 에이,
3: 어머니,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2: 아유, 이게 뭐야. 이거 고기 아니냐?
3: 고기? 아유, 어머니. 에이? 설마 호랑이가?
2: 뭐? 호랑이?
3: 예.
2: 아이고, 그럼 그 호랑이가 네 말을 진짜로 믿은 게야.
3: 아이고
2: 세상에.
3: 아이고, 이렇게
2: 호랑이가
3: 많이...
2: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아이고, 대견도 어찌. 아이고 세상에.
4: 아이고. 그 후로도 호랑이는 매일 저녁마다 고기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2: 아이고, 식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이고, 아직 따뜻하네. 아이고, 자. 아유, 오늘도 오려나. 아이고, 자기들 먹을 고기까지 싹 다 주고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거라도 맛나게 먹고 갔으면 좋겠어. 아유, 아이고, 어디쯤 오려나. 아이고.
0: 아이쿠. 자,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1: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0: 그래. 여기 웬 죽이 있냐?
1: 어? 할머니가 우리 먹으라고 끓여주신 거 아닐까요?
0: 어? 어머니가? 아유, 아직도 따뜻하다.
1: 와.
0: 아유,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1: 할머니, 감사합니다.
0: 가자, 어서.
1: 맛있겠다.
3: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속이긴 했는데, 이거 마음이 영 불편하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야. 그랬다가 날 잡아먹을지도 몰라.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호랑이에게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역시 얘기하지 말까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이고!
4: 아우가 호랑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3: 어? 호랑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5: 얼커니,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온다길래 그물을 쳐놨는데 딱 걸렸네.
3: 손님?
5: 잠깐만, 몽둥이가 어디? 자네, 예. 잠깐 지키고 있게나.
3: 예.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0: 아우 같구나. 아이고, 고맙다, 호야.
3: 형님, 마을은 위험하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네?
0: 내 걱정은 말거라. 어머님을 혼자 모시게 둬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3: 아니에요, 형님. 형님, 어서 도망치세요. 어서요. 오고 있어요.
0: 그래.
3: 조심히 가세요.
5: 이게 뭐야? 고랑이 어디 갔어?
3: 그 방금 그물을 풀고 도망치더라고요.
5: 뭐? 아유, 딱 놓쳤네. 에이.
4: 그 후로도 호랑이는 매일매일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만 병에 걸리시고 말았죠.
0: 이 약초만 드시면 그 할머님이 깨끗하게 나으실 거야.
1: 네, 할머니 빨리 나으시면 좋겠어요.
0: 그래, 가자, 한서.
1: 네.
3: 어머니!
0: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어머니!
1: 할머니!
4: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호랑이는 더 이상 집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1: 아버지.
3: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형님이 동 안 오시네.
1: 아버지, 아버지.
6: 형님,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1: 삼촌,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산소만 지키다 쓰러지셨어요.
6: 아이고 형님, 아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세요.
0: 괜찮다, 야. 아, 나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7: 형님, 형님은 정말이지 사람인 저보다 훨씬 더 효자세요.
6: 형님!
0: 아우야.
7: 아, 기운을 좀 차리세요.

0: 아이고 형님.
1: 자, 효자 형님, 호랑이 형님에게 모두 모두 박수. 오늘은 호랑이에게 참 많은 걸 배웠네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효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자, 지금까지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도시 군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여라 딩동댕을 진행해봤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 반가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45배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11: 안녕.
12: 재밌게 공부해요.
13: 와, 놀이터다.
14: 빙글빙글 쌩쌩.
15: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빠방.
16: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7: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8: 3 더하기 4는 7.
19: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20: 준비 출동.
21: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22: 출발.
23: 돼버리가 도망간다.
24: 3위 쫓아가야지.
25: 순서대로 지나가.
26: 수학놀이 재밌어요.
27: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28: 다들 뭐 먹는 거지?
29: 이게 뭐예요?
3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3: 출동.
32: 얼굴엔
33: 순한 킬킬.
32: 눈물엔
33: 덕분만
32: 순하게
33: 지켜줄게.
3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치.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8: 얼굴엔
4: 순한 킬킬!
8: 식물엔
4: 덥덥한 말!
9: 순하게
4: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12: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응? 전화 왔는데?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기가 아닌데? 어디지? 여긴가? 기다리게 숨기는 거
11: 찾다!
12: 오, 뭔가 말을 건 듯한 이 음악! 대답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이 뭐지? 오늘은 바로 짜잔! 나 한 번 너 한 번? 우와, 우와! 지혜랑 정혜비가 어디 갔지?
4: 짜잔!
12: 어? 오, 깜짝이야!
4: 박스 전달 완료! 예.
12: 안녕!
4: 안녕!
12: 오늘은 아저씨가 이 박스를 가져왔어요. 이 박스는 나 한 번, 너 한 번 박스! 무엇이 들어있을까?
4: 아니, 그냥 과자네요.
12: 과자?
4: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12: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오.
4: 컵이죠, 컵.
12: 종이컵이 쭉! 실이 달려서 쭉! 여기에 종이컵에 실이 달려있는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기네.
4: 내가.
12: 이게 뭘까? 알아맞혀보세요.
4: 전화기.
12: 그래, 맞아요. 이거는 전화기. 실 전화기예요. 여기 이 컵에 대고 말을 하면 소리가 이 실을 타고 전달이 돼서 멀리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전화 노래 한번 해볼까요?
4: 네.
12: 일단 앉아 계세요. 먼저 짧은 걸로 할 거니까요. 내가 전화 거는 사람, 그럼 지유가 전화 받는 사람 어때요? 자, 따르릉,
4: 뭐지?
12: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아저씨, 안녕하세요.
12: 오, 지우, 안녕.
4: 네.
12: 지우야, 너 혹시 정엽이 좋아해?
4: 전 다 좋아하는데요.
12: 너 정엽이 좋아하지?
4: 아내가 되지 않아.
12: 하여튼 지우야.
4: 네.
12: 너무너무 사랑해.
4: 저도요.
12: 고마워. 안녕. 됐다. 자, 이번엔 정엽이랑 지유랑 전화 놀이를 한번 해보자. 한 명은 여기서, 다른 한 명은 멀리서 한다.
4: 나 여기요.
12: 그래. 자, 여기서 우리 지유.
4: 지유.
12: 여기는
4: 저기?
12: 카페야. 되게 예쁜 카페.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전화 놀이 하는 거예요.
4: 네.
12: 따르릉 하면 지유가 받아야 돼요. 갑니다. 따르릉.
4: 여보세요. 지유죠?
13: 네.
4: 나는 오늘 엄마랑

0: 뭘 놓고 와가지고 나 밖에 혼자 지금 조금만 기다리려고 있어.
1: 그래,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갈까?
0: 그래, 좋아.
1: 그럼 나 갈게.
0: 응.
1: 전화 끝나.
0: 응. 띠띠띠.
2: 이거 한두 번이 아닌데? 너네 맨날 통화하지?
3: 아니요.
1: 주위 전화기 없어요.
2: 그래? 이 실전화기를 줄게. 알았지? 자, 의자 끌고 와보자. 정해봐. 어때? 재밌지?
1: 네!
2: 빠꾸! 한 명이 물으면 한 명이 대답하고 나 한 번 말하고 너 한 번 말하고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1: 네!
2: 그런데 오늘 뮤직박스의 주제가 왜 나 한 번, 너 한 번일까? 아, 혹시 음악으로도 나 한 번, 너 한 번 연주하는 건가?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너무 궁금해. 그럼
1: 스토리박스로 가자!
2: 출발! 꼬마 여우네 집이에요. 꼬마 여우가 가족을 바라보고 있어요.
4: 아빠 여우는 쿨쿨, 누나 여우는 음악을 들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죠. 엄마 여우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그 모습을 바라봐요. 아, 큰일 났다! 이제 곧 엄마가 폭발할 시간이야. 이제 곧 쇼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우리 엄마!
5: 하루 종일 휴대폰 게임하니?
6: 아,
5: 정리 좀 해라. 이게 뭐야?
6: 아이,
5: 지금이 몇 시니? 일찍 자야지.
6: 에휴.
5: 아차, 양치는 했니?
6: 아이,
5: 엄마 말 안 들리니?
6: 아, 난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5: 아휴,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음악으로 대화를 하면 어떨까요? 음악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5: 딸아, 내 말 좀 들어보렴. 화내면서 말하는 거 이제 안 할게.
7: 화나지 않게 저도 잘할게요.
5: 예전처럼 안아주는 엄마가 될게.
7: 예전처럼 많이 웃는 딸이 될게요.
4: 엄마가 기타 연주로 말을 거니까 누나가 기타 연주로 웃으며 대답을 하네. 좋아, 좋아, 예! Yeah!

0: 너무 귀여워. 박수! 오! 음악으로 말하니까 정해봐, 지우야. 음악으로 대답을 했어.
1: 네.
0: 그로 엄마 여우와 누나 여우는 더욱더 가까워졌고 집안 분위기가 더 화목해졌대요. 꼬마 여우의 집은 더욱더 행복해졌답니다. 예! 그럼 음악이 넘치는 여우네 가족 만나러 가볼까?
1: 네.
0: 공연 박스로 출발!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1: 오늘은 어떤 박스로 고를까?
0: 오! 저기! 내가 좋아하는 커다란 박스.
1: 오늘은 뭘까?
0: 오, 신비로운 이 소리는 뭐지? 괜히 신이 나고 나도 모르게 춤추게 하는 음악이야.
1: 이게 뭐지?
0: 오늘은 바로 짜잔! 즐거운 아일랜드? 안녕!
2: 안녕!
0: 짜잔! 오늘의 박스는 즐거운 아일랜드! 예! 아까 이 박스를 고르니까 춤을 추고 싶더라고.
2: 네.
0: 과연 이 박스에는 네. 무엇이 들어있을까? 거기서 잘 봐!
2: 잘 봐봐!
3: 아, 잘 잤다. 오, 여기 뮤직박스죠? 네. 한숨 자고 나니까 벌써 도착했네.
0: 누구세요?
3: 저는 머나먼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는 나무 위에 살고 있는 아일랜드 음악요정 루빈입니다.
0: 오, 아일랜드 음악요정이요?
3: 네. 저기 멀리 바다 건너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오. 제가 연주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춘답니다. 오. 보실래요?
2: 네.
0: 박수!

0: 박수! 정말 절로춤을 추게 되는 기분 좋은 음악이에요.
1: 아일랜드 요정나라에서는 누구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기고 함께 음악을 만들 수 있답니다.
0: 어? 누구나요?
1: 네.
0: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나요? 우리도 요정님과 함께 아일랜드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1: 그럼요. 저와 함께 음악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0: 네! 오? 악기가 생겼네요? 이 악기는 뭐예요?
1: 하 아저씨의 악기는 틴 휘슬이라는 악기예요.
0: 틴 휘슬?
1: 자, 여기 있는 구멍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씩 다 막고
0: 네.
1: 하나씩 하나씩 열면서 소리를 내볼 거예요. 이렇게.
0: 우와,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을까?
1: 아, 정말 잘했어요.
0: 감사해요.
1: 아, 자, 지우와 정엽이 악기는 바우런이라는 아일랜드 악기예요.
2: 바우런도?
1: 네, 이 악기는 아일랜드 북인데요.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 북의 이 하얀 부분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박자 맞춰서. 네, 아, 잘했어요.
0: 잘한다! 예!
1: 자, 그러면은 이걸로 저와 함께 음악을 만들어 볼까요?
2: 네!
0: 좋아요! 박수!
1: 자, 우선 지우 정혜비부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그리고 하 아저씨는 이걸로 박수로 박자를 맞춰
0: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네. 같이 박수로 칠게요.
1: 좋습니다. 자, 제가 티니스를 불어 볼게요.

0: 어? 잠깐만, 얘들아. 쉿.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1: 이거는 아일랜드 춤의 요정이에요.
0: 어?
1: 우리가 연주만 하면 어디선가 저렇게 펑 나타나서 춤을 춘다니까요.
0: 아일랜드 춤의 요정이요?
1: 네, 그리고 이제는 음악 요정들이 나설 차례예요. 아일랜드 춤의 요정이 더 신나게 춤을 추려면 음악 요정들이 우리가 연주를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0: 아...
1: 자,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
0: 아, 요정님 어디 가세요?
2: 아, 요정님!
0: 요정님!
2: 요정님!
0: 아, 어디 가시... 바우런! 긴 휘슬 바이올린 아코디언

0: 마지막 카츠는 잘 봤어요. 우리도 춤의 요정님을 빨리 보고 싶어요.
1: 아, 그러면은 저희 음악 요정들이 먼저 연주를 할 차례인데요.
0: 네.
1: 저희가 연주를 시작하면 춤의 요정이 펑 하고 나타날 거거든요.
0: 오.
1: 자, 그럼 한번 볼까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주미여정님, 우리 준비가 됐어요. 아일랜드 춤 가르쳐주세요. 음악 큐!
1: 좋아요. 첫 번째 동작.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가듯이 퐁퐁퐁 퐁퐁퐁 퐁퐁퐁
0: 퐁퐁퐁 퐁퐁퐁 퐁퐁. 재밌다. 두 번째 동작 또 알려주세요.
1: 발을 바꾸면서

동동 코이 코이 콩콩콩 코이 코이 콩콩 콩콩콩 콩콩콩 콩콩콩 콩콩콩. 자, 텔레비전 보는 친구들 어때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술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도레미 친구들, 이제 소풍 갈까요?
1: 네!
0: 꼴 때는 안 돼요.
2: 고마운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말해봐.

0: 도와주셔서요.
1: 소풍에 데려와 주셔서요.
2: 빨대를 꽂아주셔서요. 손수건 빌려주셔서요. 우리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0: 말엔 순한 킹킹
1: 식물엔
0: 덥덥한 말
2: 순하게
0: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매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0: 꾸룩꾸룩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

여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잘 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시잖아. 네, 이건 너무 쓰잖아.

거지? 어딘지?